0: 부자리 하면 다양한 것들이 잘 생각이 나구나. 이부자리라는 말이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은 잘 생각을 해냈어요. 자, 이부자리란 뜻이 뭐냐면요. 이불과 요를 함께 이루는 말이에요. 근데 이불은 알겠는데 요? 요가 뭐지? 요즘엔 거의 다 이렇게 침대를 쓰기 때문에 요가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동그랗거나 네모난 상을표고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죠. 근데 잘 때가 되면 바닥이 너무 딱딱하니까 바로 이때 바닥에 까는 두툼한 방석 큰 거 요라고 해요. 친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옛날에 대부분 요를 깔고 주무셨을 거예요. 옛날 버전이야. 옛날 매트리스. 옛날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났으면 이부자리 정리부터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닥에 요를 깔고 자는 사람도 있고 침대에 자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 간단하게 우리가 이 모든 잠자리들에 쓰이는 것 바로 잠자리랍니다. 이 날아다니는 곤충 잠자리 아니고요. 이 말은 잠을 잘 때 쓰는 이부자리나 침대보를 함께 이루는 말이기도 하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자는 곳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 나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잠자리 정리했나요?
1: 아니요.
0: 그러면 누가 정리하지요?
2: 아무도 안 정리해요.
0: 아무도 정리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 침대가 내가 나온 그 자리 그대로 되어 있나요?
3: 네.
0: 오, 너무 놀라운 거 아니야? 오, 이제는 제니랑 민우가 잠자리를 정리해보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럼 선생님이랑 약속해볼까?
1: 약속.
0: 일주일에 한 요일을 정해서 그 요일에는 내가 일어난 잠자리를 정리하는 거야. 어때?
1: 네.
0: 그럼 이부자리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 만나볼 시간이네요. 만나볼까요?
1: 네.
0: 이부자리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바로 객키다. 객키다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2: 생에서 처음 들어봐요.
1: 맞아요.
0: 생에서 처음 들어봤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는 말이구나. 오, 우리 친구들이 잘 안 들어본 표현이군요. 왜냐면 여러분이 잠자리를 잘 정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객키다란 말은 옷, 이불 등을 여러 겹으로 자국자국 접어서 가지런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침마다 내가 덮은 이불을 스스로 개켜요. 부모님을 도와 수건을 개킨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개다라고도 쓰는데 혹시 개다 이건 들어봤어요? 오, 제니.
1: 이불을 개다 그런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민우는?
2: 엄마가 빨래하고 나왔을 때 제 옷은 제가 개요.
0: 민우야, 너무 멋지다.
2: 엄마가 시켜요.
0: 엄마가 시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우랑 제니가 또 어떤 것들을 갤 수 있을까요?
1: 이불도 갤고 옷도 갤고 손수건도 갤요.
0: 맞아요. 자기의 옷이나 또 자기의 물건들을 잘 갤 수 있는 그런 민우랑 제니 될 수 있겠지요?
1: 네.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이부자리와 객키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네.
0: 자, 그럼 우리 똑똑공책을 꺼내고 글짓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1: 네. 네.
0: 좋아요. 시작.

이부자리. 이불과 요를 함께 이르는 말. 개키다. 옷, 이불들.

0: 을 여러 겹으로 접어서 가지런하게 하다.
1: 자, 우리 민우랑 제니가 정말 열심히 썼어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오늘 토요일에 한 번씩 2부 자리를 개키도록 약속을 했다.
1: 오, 오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글쓰기를 해주었네. 민우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제니가 쓴 개키다가 들어간 글쓰기 한번 읽어줄래요?
3: 엄마를 도와 수건을 개키다.
1: 우와, 엄마를 도와서 수건을 개키는 제니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우리 민우랑 제니가 오늘 글짓기 하면서는 굉장히 기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지 단어 생각나나요?
4: 네.
1: 좋아요. 잘했어요. 오늘 우리 이부자리와 개키다라는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나요?
4: 네.
1: 좋아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이부자리, 개키다 이 단어를 잘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해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4: 안녕.
5: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구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우리 이제 라라를 만나볼까? 하나, 둘, 셋,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안녕 그린남매! 오늘도 라라와 함께 재밌는 속담 퀴즈 풀어보자.
0: 좋아, 라라와 함께라면!
3: 좋아, 그럼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가까운 라라 가 먼 친척보다 낫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오오, 아이디어 쏙쏙쏙 생겨났어.
1: 뭔데?
0: 가까운 친구가 멀리는 친척보다 낫다.
1: 그렇지, 가까이 있는 친구는 만나기 쉬우니까.
0: 아니면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
1: 동물로 두지 않을까?
3: 그렇네. 그런데 노아야 예진아,
1: 응?
3: 두 사람은 친척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어?
1: 나의 부모님의 부모님? 아니면 나의 부모님의 우리 가족들. 친누나나 친동생?
3: 맞아, 친척들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의 형제나 혹은 그 가족들, 그렇게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까운 사람들을 뜻해.
0: 아하. 맞아, 맞아.
1: 아, 그래, 가까운 동물.
0: 그럼 나는 가까이 있는 친구가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
1: 오, 그럴싸한데?
3: 좋아, 그럼 어디 오늘도 한번 신나게 그려봐요.
1: 좋았어, 신나게.
0: 그래, 너도 내 친구 중에 하나야.
1: 그래?
3: 예진아.
1: 응?
3: 예진이는 그럼 정답이 왜 친구라고 생각해?
0: 가까이 있는 친척들은 얼굴을 알기가 힘들잖아.
1: 그치, 그치. 만나기 힘드니까.
0: 그래서 나는 얼굴을 더 잘 아는 그런 친구가 더 가깝다고 생각했어.
1: 아,
0: 아무리 좋은 거라도 멀리 있으면 싫고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좋다?
3: 아, 멀리 있는 사람이나 물건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활용하기에도 좋고 만나기에도 좋다는 말인 거지?
0: 응.

0: 바로 그거지.
1: 좋아. 그럼 노아는 왜 답이 동물이라고 생각했어?
2: 옛날에는 멀리 있는 친척을 만나기보다는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나 동물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났을 거 아니야. 친척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기도 힘들고 학원이랑 집에서 하는 엄청 어려운 숙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왠지 학원까지 걸어가기 귀찮지 않아? 그래서 집에서 그냥 숙제를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하는 거지.
1: 아, 집에 있는 가까운 동물을 보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 멀리서 해결하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쉽고 좋다는 말인 거야?
2: 응.
1: 좋아. 그럼 예진아.
3: 응?
1: 예진이는 가까운 친구가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속담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3: 다른 반에 있는 친구가 원래 친했어. 근데 이게 반배정이 다르게 돼서 또 그 다른 친구와는 멀어졌고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 그러면 이 새로운 친구랑만 놀 거 아니야. 그치? 다른 반 친구는 만나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가까운 친구가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더니 역시 또 다른 반이 갈라지면 이렇게 아깝게 못 만나게 되는구나. 나보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렇구나. 그럼 노아는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까?
2: 누나가 다른 친구들이랑 논다고 멀리까지 가서 논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누나랑 같이 불놀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 누나, 가까이 있는 동물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대. 멀리 가서 친구들이랑 놀지 말고 나랑 같이 블록놀이 하자. 이렇게 말이야.
1: 좋아요. 그럼 과연 어떤 재미있는 생각들을 했을지 한번 설명해볼까요?
2: 그럼 오늘은 내가 먼저 설명해볼게.
3: 오, 뭔가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여.
2: 나는 가까이 있는 동물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가까이 있는 거는 그냥 가까이 가서 만나면 되잖아. 그런데 멀리 있는 친척은 가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잖아. 우리 누나가 다른 친구들이랑 멀리 가서 논다고 했어. 그러면 누나, 그럼 나랑 같이 영상통화하면서 놀거나 종이접기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3: 그렇구나.
2: 응.
3: 나는 가까운 친구가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고 생각했어.
2: 왜?
3: 왜냐하면 꼭 멀리 있는 곳을 할 보다는 가까이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낫다고 생각했어.
2: 아, 그렇구나.
1: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 둘 중에 있었을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4: 뾰로롱.
1: 오늘의 속담은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친척은 우리 부모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이지. 하지만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도 먼 곳에 살고 있으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힘들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장 달려와 줄 수 없기 때문이지. 하지만 가까이 사는 이웃은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 이웃 사촌이라는 말 들어봤니? 위급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는 정이 두텁고 사이좋은 이웃을 뜻해. 만약 옆집 아주머니가 김밥을 많이 쌌다고 가져다 주시고 어느 날은 참외가 너무 달다고 맛보라고 가져다 주신다면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5: 매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네요.
1: 라고 말이야.
3: 이웃이었구나.
2: 나는 거리랑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나도 웬수랑도 이웃처럼 지내야겠다. 그나마 먼 친척보다 나아질 수 있겠는데?
3: 나는 우리 너랑 더 친하게 지낼 거야.
2: 나도. 오늘의 속담은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3: 자주 보는 사람이 정도 많이 들고
2: 도움을 주고받기 쉽다는 뜻.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발몸을 잡아먹어야겠다.
1: 아이고, 호랑이야.
2: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3: 이런 이런, 호랑이가 또 사람들을 괴롭히나 봐. 우리가 얼른 가서 할머니를 돕자. 응. 구슬이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뿅뿅.
2: 뿅뿅. 옛날 깊은 산속에 팥죽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매년 여름이면 정성껏 팥밭을 메어 겨울 내내 팥죽을 쑤었지요.
4: 팥밭의 팥은 팥죽의 쓸팥.
0: 팔법을 잡아먹어야겠다.
1: 아이고, 호랑이야.
4: 어쩌지? 호랑이야, 내게 소원이 있단다. 이 팥으로 올겨울에 팥죽을 만들 수 있게 해다오.
0: 팥죽이라? 할멈의 팥죽은 맛이

0: 없다고 소문이 났지. 좋아, 겨울에 팥죽을 먹고 나서 할멈을 잡아먹겠다. 설마 도망가려고 꾀를 부리는 건 아니겠지?
1: 내 갈 곳이라곤 산속 외딴지 뿐이야. 겨울에 찾아오렴.
0: 그게 좋겠다. 겨울에 보자고.
2: 호랑이는 겨울에 다시 오겠다며 사라졌어요. 다시 겨울이 왔어요. 할머니는 가장 큰 가마솥에 오랜 시간 정성 들여 팥죽을 쑤었어요.
1: 아이고, 이게 마지막 팥죽이구나.
2: 어느새 팥죽 냄새는 곳곳에 스며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알밤이 쩍!
3: 먹고 싶다!
2: 맷돌이 빙그르르!
1: 나도!
2: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이 먹고 싶어! 곳간의 지게가 비틀!
1: 너무 먹고 싶어! 어질어질!
2: 할머니는 알밤, 맷돌, 멍석, 지게에게 팥죽을 떠주었어요. 모두들 맛있게 먹었죠.
1: 너희들도 그토록 먹고 싶었던 팥죽인데 오늘은 마음껏 먹어라. 너희들에게 팥죽을 대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외딴 집에서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아이고.
3: 팥죽 할머니, 왜 우세요?
2: 할머니는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죠.
3: 할머니, 걱정 마세요.
4: 저희가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2: 알밤은 어디론가 튀어가고
3: 텅텅!
2: 맷돌은 부엌 부뚜막 위에 앉고 쉿! 멍석은 쭉 펴고 누웠지요.
5: 여기!
2: 지게는 밤나무 뒤로 숨었어요. 쉿!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밤이 되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0: 할멈!
2: 할머니는 벌벌 떨며 말했어요.
1: 호랑이야, 우선 부엌에서 몸부터 녹이렴.
0: 그럴까?
2: 호랑이는 부엌 아궁이에 바짝 붙었죠. 그때 알밤이 쑥 튀어나와 호랑이 눈에 박치기를 했어요.
0: 아이고, 눈이야!
2: 호랑이는 너무 아파서 방방 뛰었어요. 순간 부뚜막 위에 있던 맷돌이 호랑이 꼬리 위로 떨어졌어요.
0: 아이고, 꼬리야!
2: 호랑이는 겁에 질려 마당으로 도망을 갔어요.
5: 이제 내 차례!
2: 호랑이가 멍석을 밟자 멍석이 호랑이를 돌돌 말았어요. 그리고 밤나무 뒤에 있던 지게가 달려와서 척 짊어졌지요.
3: 달려라, 달려!
2: 지게는 호랑이를 강물에 빠뜨렸어요.
1: 너희들이 내 목숨을 구했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노?
4: 팥죽이면 돼요! 팥죽! 팥죽!
1: 얼마든지 쑤어주지.
2: 호랑이를 물리쳐준 친구들 덕분에 할머니는 겨울마다 팥죽을 만들 수 있었대요.
6: 역시 모두가 힘을 합치면 못하는 일이 없다니까.
7: 맞아.
8: 맞아.
9: 지게는 뭐 호랑이 강물에 던져버리고 막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야.
10: 나는 그래도 다음에 잡아먹으라 해서 호랑이가 약속까지 들어줬어. 근데 애들이 호랑이를 좀 때리니까 불쌍했어.
11: 나도 불쌍하긴 했는데 그래도 팥죽 할머니가 살아서 다행이야.
6: 힘을 합치지 않고 각각 싸웠다면 어땠을 것 같아?
12: 맷돌은 부서지고 알밤은 그냥 호랑이가 먹어버리고 멍석은 그냥 찢어서서 죽고 그럴 것 같아. 혼자 갈 것 같아.
10: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처럼 같이 해야 뭐든 할 수 있는 건데 따로따로만 이기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뭐든 못할 거야.

0: 그래서 팀워크가 필요해.
1: 서로 힘을 합쳐 협동하는 게 좋아? 아니면 그래도 혼자 하는 게 좋아?
2: 나는 무조건 같이 하는 거를 선택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활동이 더 빨리 끝나. 그리고 친구만의 우정? 이런 게 더 커지지 않을까?
3: 나는 협동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미술 시간에 협동 그림을 그려야 했거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모둠이 됐는데 다들 쟤들끼리만 제잘제잘 아주 게임 얘기만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림은 거의 내가 다 그렸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내 머리에서 뿔이 나올 것 같더라.
1: 그럼 함께 힘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2: 팀워크.
3: 당연하지.
1: 왜?
2: 이제 팀원 간의 소통이 있어야지 의견이 잘 맞아서 무언가를 같이 해낼 수 있는데 의견이 잘 안 맞으면 서로 각자 하려고 하니까 느려져.
3: 나는 팀워크, 우정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존중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 계속 말 이렇게 하면 그 아이도 듣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더 좋은 게 바로 존중인 거라고 생각해.
1: 작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되고 큰 힘이 모이면 더 큰 힘이 될 거야.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4: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4: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5: 로보카폴리랑 꼭꼭

0: 대장이 맞네요.
1: 아, 그렇군.
2: 이놈이 팔리려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 이거?
1: 어?
2: 어? 그 파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1: 안 돼! 그러다 화분이 떨어진다고! 야.

0: 괜찮니?
1: 우와, 홍기맨이다.
2: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전TV 리포터 홍영입니다. 저는 지금 번개맨이 안전사고에서 시민을 구해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번개맨, 오늘 사고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베란다에 물건을 두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물건이 떨어져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맞아요. 제가 다칠 뻔했는데 번개맨...

0: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번개맨.
1: 천만에.
2: 네, 우리 어린이를 구한 번개맨을 위해서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3: 번개맨.
4: 번개맨과 함께한 특집 토크쇼 안전천재 번개맨.
5: 완전 충전.
4: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 여러분들이 번개맨과 함께 안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소중한 기회. 안전천재 번개맨, 많은 관심 바랍니다.
6: 우리가 이 프로에 초대했다는 말이지?
0: 응, 번개맨 또 만난다니 정말 신나.
7: 전 저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군요. 안전천재 번개맨 행체.
0: 그게 왜요?
7: 왜라뇨? 안전천재는 번개맨이 아니라 우리 곰철수님 아닌가요? 아니, 철수님이 번개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번개맨은 날 수 있는데 철수님은 날 수 없는 거. 번개맨은 번개 파워 쏘는데 철수님은 아무 파워 없는 거. 번개맨은 멋진 옷이 있는데 철수님은 뭐 겨우 털옷인 거. 뭐 그 정도.
1: 번개맨과 저 이것도 비교해 주셔야죠. 누가 더 안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나?
6: 그야? 당연히 번개맨이 더 많이 알겠지. 그래도 철수님도 많이 알걸? 번개맨도 만만치 않을걸?
1: 자, 이제 번개맨 만나러 가자.
0: 우와, 철수님도 가시는 거예요?
1: 물론. 번개맨과 나 누가 진짜 안전천재인지 증명해 보이겠어.
8: 야호! 가자!
6: 안녕하세요!
7: 그래요! 잘 다녀와요! 올 때 번개맨 사인도 받아오고요!
0: 재밌겠다.
1: 이런 곳에 오면 늘 확인하는 게 있지. 바로 비상구의 위치. 만약 이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저 비상구로 신속하게 빠져나간다.
9: 자,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탠바이. 큐.
1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토크쇼 안전천재 번개맨의 진행을 맡게 된 김필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다 같이 크게 불러주세요.
11: 안전천재 번개맨.
10: 박수.
12: 반갑습니다.
13: 안녕하세요.
12: 네네.
13: 안녕하세요.
12: 네, 앉으세요.
10: 네네. 아우, 네. 아우, 정말 실물로 보니까 더욱더 멋있습니다.
12: 감사합니다.
10: 자, 그런데 안전천재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12: 글쎄요.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여야겠죠?
1: 그 별명 내가 곧 빼앗아주지.
10: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번개맨이 정말 안전천재인지 간단한 안전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
12: 저 이거 TV에서 봤어요.
10: 예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입니다. 실종 사고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물음표다.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1: 정답!
10: 저기, 이 문제는 우리 그 번개맨님께 드린 문제인데요.
6: 왜 저래? 모를 수도 있잖아. 왜 저래?
1: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그 자리에 멈추기입니다.
10: 그 자리에 뭐...

0: 멈추기. 정답은 그 자리에 멈추기 정답입니다.
1: 예스! 와.
0: 정답입니다.
2: 잘했어요, 곰돌이 친구.
3: 이제 시작인걸.
0: 아, 네. 자, 다음 퀴즈는요, 식품 안전 퀴즈입니다. 자,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물음표를 확인해야 해요.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1: 정답!
4: 어? 어? 어? 아,
0: 저기, 죄송하지만, 아, 이 문제도 우리 번개맨께 드리는 문제라서.
3: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소비기한을 확인합니다.
0: 소비기한이요? 저기 그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4: 왜 그러는 거지? 왜 저래?
0: 소비기한을 확인해요. 정답입니다.
1: 예스!
5: 잠깐 끊고 갈게요.
0: 아, 예. 저기 저분 정말 왜 그러시죠?
3: 아니 왜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아, 이거 놓으세요. 저 몰라요?
0: 아니 번개맨께서 맞추셔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 아 네. 아 놓으시라니까.
6: 저 죄송한데 녹화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3: 네? 아니 왜?
6: 아니 번개맨한테 된 문제를 맞추시면 어떡해요?
3: 아니 제가 안전 천재인 게 잘못입니까?
6: 안전 천재? 일단 여기 계세요.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꼭이요.
3: 아니, 저기요. 잠깐.
6: 여러분 이제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녹화 시작할게요. 그냥 다시 앉을게. 네.
3: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무슨 냄새지? 저쪽인가? 수화기! 수화기! 왜 안 열리지? 저기요! 누구 없어요?
0: 아이고, 그분 가셨죠? 아우, 다행이다, 진짜. 자, 다음은 안전 초성 퀴즈입니다. 잘 보세요. 자, 비읍, 이응, 이응.
4: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째서 탄내가 나는데? 그게 탄내가.
0: 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외치죠? 비읍, 이응, 이응! 비읍, 이응, 이응! 과연 이 비읍, 이응, 이응 무엇일까?
2: 정답은?
3: 불이야! 불이야!
0: 또!
3: 불이야! 모두 밖으로 빠져나가십시오! 빨리!
4: 어?
0: 저 곰이 좀
3: 이쪽으로!
4: 불이라고? 진짜 불이야?
3: 진짜 불이야? 진짜 불인 것 같은데?
4: 불이야!
3: 자, 비상구는 저쪽입니다! 놀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숙여서 빠져나가십시오!
0: 소화기!
3: 창고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창고 문이 안 열려요.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이 안 열립니다.

0: 안 돼!
1: 어디 가요?
0: 창고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0: 괜찮아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밖이에요.
1: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큰 불은 아니니까 작은 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그쪽에 불이 났다고 말해준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0: 제가 한 건 연기를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1: 그게 바로 안전의 첫걸음이죠. 주변에 안전사고가 없는지 세심히 관찰하는 거. 그때 아파트에서 화분이 떨어질 때 제가 어떻게 알고 출동했을까요?
0: 안 돼! 그러다 화분이! 그러다 화분이 떨어진다고!
1: 안전사고가 없는지 잘 관찰한 누군가의 외침 덕분에 제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고마워요. 그럼 또 봐요. 안전천재 돔돌이.
0: 또 봅시다. 안전천재 번개는.

대결. 온갖 험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어떤 차가 살아남을까요? 셋, 둘, 하나, 출발! 노란 차가 모래에 빠졌어요. 스포츠카는 통과할까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차 바퀴가 모래에 빠져 헛바퀴만 돌고 있네요. 하지만 탱크는 늠름한 모습으로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자, 다음은 장애물 길입니다. 말하기가 무섭게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아, 어렵죠, 어렵죠. 하지만 바퀴 큰 자동차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이쿠, 이게 웬일입니까? 마찬가지네요. 탱크가 장애물 길을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어요.

0: 오늘은 너를 타겠다. 그럼 나도 어디든 갈 수 있어. 타야지. 야.
1: 같이 가자. 태워줘야지.
0: 우와, 나한테 그 처음 타.
2: 처음 타요? 탱크.
0: 우후후. 와호. 와, 진짜 된다.

0: 달려!
1: 자, 이제 모든 자동차는 탈락하고 탱크 3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디든 달리는 늠름한 모습 멋집니다.

앞에 몸뚱이가 있어!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어! 어! 어! 어! 어! 물고기에 빠진다! 어! 어! 어! 아!

너의 비밀은 뭐야? 꼭 잡고야!

0: 친구들 이것 봐! 엄청 크지? 어? 앞부분을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우와! 내 뛴걸음으로 걸어도 세 걸음이 넘어! 엄청 커! 어? 이쪽은 더 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무 커, 너무 커! 어? 와, 그리고 엄청 무거워 보이지? 우와! 보통 내가 차를 밀면 되게 쉽게 흔들리거든. 근데 꼼짝도 안 해. 이렇게 크고 무거운 탱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비밀이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차량 탱크. 두꺼운 철판으로 둘러싸인 포로 무장한 차. 무게는 53톤. 최대 속도는 시속 60km. 이렇게 무거운 탱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비밀은 특별한 바퀴 무한궤도에 있지.
0: 어? 이게 바퀴라고? 내가 아는 바퀴는 이게 아닌데. 어? 봐봐! 이런 게 바퀴 아니야?
1: 생긴 건 다르지만 이것도 바퀴야. 자동차 바퀴랑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 탱크는 여러 개의 바퀴가 벨트에 걸려서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무한궤도야.
0: 아하!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봐야지. 오! 자동차 바퀴는

0: 닿는 길이가 요만큼 짧고 무한 궤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 앞에서도 한번 볼까? 무한 궤도는 넓고 자동차 바퀴는 좁아.
1: 맞아. 탱크는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길고 넓어서 언덕도 거뜬하게 올라가고 웅덩이에도 바퀴가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서로 다른 바닥을 가진 신발로 확인.
2: 굽이 뾰족한 하이힐은 물에 푹푹 빠져서 걷기 힘들어. 하지만 바닥이 평평한 운동화는 푹푹 빠지지 않아서 잘 걸을 수 있어. 탱크의 무한궤도가 이런 거지?
1: 맞아.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0: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어? 근데 이 많은 바퀴들이 모두 다 돌아가는 건가?
1: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0: 어? 그렇지 않다고?
1: 맨 뒤에 바퀴 하나만 돌아가는 거야. 이 톱니바퀴가 무한궤도에 물려서 다른 바퀴도 같이 굴러가는 거지. 바퀴 하나가 무한궤도 전체를 돌려주는 거라고. 게다가 땅에 닿는 면이 길고 넓으니까 어디든 달릴 수 있어.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무한궤도에는 비밀 하나가 더 숨어있어.
0: 뭔데?
1: 탱크는 무한궤도 양쪽이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움직이면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야.
0: 우와, 신기하다. 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 이 폰은 왜 이렇게 길어?
1: 이렇게 길어야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여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지.
0: 뭔데?
1: 포 안에는 나선형으로 홈이 파여있는데 포가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발사가 되어야 명중률이 훨씬 높아지거든.

0: 완벽하다. 와, 이렇게 멋진 탱크 이번엔 들어가서 타볼래. 전 차장님 조종 부탁합니다.
1: 오케이.
0: 무한궤도를 굴려라. 어디든 달려.

역시 탱크가 최고야 최고. 어? 어? 저게 뭐야? 어? 적군 출현! 적군 출현! 발사 준비!

그렇지! 어? 저쪽도 적군 출현! 어? 이쪽도 적군 출현! 어? 사방이 포위됐다! 어? 사방이! 지원 요청! 지원 요청!

0: 도로와 패티의 대결.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0: 패티 대답해.
1: 뽀로로죠.
2: 둘 다 운동을 참 잘하네.
3: 맞아.
0: 고마워. 내가 패티보다 낫지.
1: 어?
0: 내가 먼저 도착했잖아. 나 멋지게 타느라 늦은 거야. 나도 멋지게 탔거든. 아닌 것 같은데.
2: 저기 얘들아.
1: 어?
2: 이제 축구하러 갈까?
0: 그래.
4: 재밌겠다.
0: 오, 좋아.
5: 뽀로로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러 왔어요.

0: 내가 더 멋지게 넣었어. 봐,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1: 이번엔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네요.
0: 가자라.
2: 우리가 나온 것도 모르잖아.
3: 계속 저러네.
4: 끝이 안 나겠어.
5: 아, 좋은 생각 있어.
3: 뭔데?
5: 모여봐. 이게.
0: 뭐야? 돌려줘.
2: 너희 누가 더 운동 잘하는지 알고 싶어?
0: 응.
5: 대결로 정하자. 어때?
0: 대결? 어떻게?
4: 우리가 준비해 줄게.
0: 좋아.
1: 다음 날 뽀로로와 패티가 루피의 집에 도착했어요.
0: 루피!
6: 들어와.
0: 안녕.
2: 딱 맞춰 왔네.
0: 뭘 하면 돼?
2: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면 돼. 더 빨리 만들면 이기는 거야.
0: 뭐? 그건 요리잖아.
2: 맞아. 아니야. 몸을 엄청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걸.
0: 그래?
2: 그렇다니까.
0: 알았어. 해볼게.
2: 그럼 준비.
0: 이렇게 하면

0: 다음은 포비와 해리, 크롱이 준비한 대결이에요.
1: 이번엔 장작 패기야.
2: 뭐? 운동이 아니잖아.
1: 그렇지 않아. 장작을 펴려면 힘이 세야 하잖아.
3: 맞아.
4: 그런가?
3: 더 많이 패는 쪽이 이기는 거야.
2: 알겠어. 응.
1: 그럼 시작!
3: 내가 이기겠어!

0: 리가 없지. 패티 대단해. 야! 야! 야! 말도 안 돼. 내가 더 많지. 뽀로로가 이겼어.
1: 크랑크랑.
2: 축하해.

0: 우리 왔어.
1: 어서 와.
0: 이번엔 무슨 대결이야?
1: 응, 발명품을 만드는 걸 도와주면 돼.
0: 뭐? 그게 대결이라고?
1: 그럼, 날 도우려면 운동을 정말 잘해야 하거든.
0: 알았어, 일단 해볼게. 뭐부터 하면 돼?
1: 우선 망치랑 못 좀 갖다 줘.
0: 알았어. 가져왔어. 나도.
1: 드라이브도 좀 주고.
0: 알았어.
1: 이것 좀 잡아봐.
0: 이렇게?
1: 저거 치워주고.
0: 응. 또 뭐 하면 돼?
2: 뽀로로와 패티는 열심히 애기를 도왔어요.
1: 완성!
0: 패티, 누가 이겼어?
3: 나지.
1: 그게 잘 모르겠는데.
0: 뭐? 빨리 정해줘.
1: 아이, 그럼 물 좀 가져다 줄래?
0: 물? 어? 자, 여기.
1: 아, 좋아. 이번엔 뽀로로가 이겼어.
0: 아자! 그런 게 어딨어? 역시 내가 낫다니까.
1: 잠깐! 아직 하나도 남았어.
0: 뭐? 정말?
1: 어?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 포비네 집으로 먼저 옮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0: 그 정도야 쉽지.

0: 처음이네.
1: 어, 정말?
0: 어쩌지?
2: 얘들아.
1: 어?
2: 잘 왔어.
3: 방금 파티 준비 끝났거든.
1: 어, 파티?
4: 크랑크랑. 어서 와.
3: 이게 다 뭐야?
2: 다 너희가 한 거야.
3: 우리가?
1: 왜?
3: 이 모닥불은 너희가 가져온 장작으로 만든 거고,
5: 이건 너희가 만든 반죽으로 구웠어.
1: 우와.
3: 어, 그럼 저건?
4: 저건 불꽃놀이 기계야. 자, 봐.
1: 어?
4: 둘다 고마워.
6: 고마워.
2: 나도 고마워.
3: 정말 멋져.
1: 아니야.
3: 우리가 뭘.
5: 자, 그럼 이제 먹을까?
6: 좋아.
3: 우와, 맛있다.
5: 정말.
4: 아, 고정이면.
7: 누가 더 운동을 잘하는 거야?
3: 당연히 나지.
0: 아니야, 나라고.
4: 나라니까. 나야.
3: 또 저런다.
8: 뽀로로, 패티, 이제 그만.

0: 여기는 포비임금님이 다스리는 뽀롱뽀롱 왕국이에요.
1: 임금님, 일어나세요. 안 되겠다. 온 세상이 환해지고 해림도 방금
2: 그만해!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1: 이제 모두 일어날 시간이에요.
3: 그만해! 임금님이 더 자고 싶어 하잖아.
1: 응? 좋은 임금님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임금님, 더 주무세요. 안 된다니까. 두 팔과 두 다리를.
2: 그만.
1: 비켜. 해리가 맨날 일찍 깨우는 거 싫으시죠? 감옥에 가두는 건 어때요?
2: 감옥?
1: 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몰라도 돼. 왕이라면 늦잠도 잘 수 있어야죠.
2: 그래, 알았어.
1: 뭘 알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끌고 가. 이제 다시 주무세요.
2: 그럴까?
1: 착한 어린이는 늦잠 자지 않아요.
4: 임금님!
5: 맛있게 드세요.
2: 맛있는 게 없잖아. 초콜릿도 없고 쿠키도 없고.
5: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죠.
1: 임금님이 단게 먹고 싶으시다잖아.
5: 그래도 안 돼.
1: 비켜봐. 임금님 매일매일 초코 쿠키 먹고 싶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2: 좋아.
5: 뽀로로,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 루피를 가두고 쿠키를 가져와라. 잔뜩.
5: 이거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6: 조용해.
2: 맛있다.
1: 그렇죠?
7: 임금님, 공부 시작해볼까요?
2: 하기 싫은데.
7: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임금님이죠. 자, 1 더하기 1은 뭘까요?
2: 3!
7: 네? 어제 배운 거잖아요.
1: 모를 수도 있지.
7: 뭐? 뽀로로 나?
1: 임금님, 에디도 가두면 공부 안 해도 돼요.
2: 그럼 그러자.
7: 뭐? 날 가둬? 뭐야?
1: 데려가.
7: 이거다. 공부 좀 하라고요. 공부.
1: 저랑 놀이터 가서 놀아요.
2: 좋아.
7: 이거 놀아니까.
6: 들어가.
5: 에디.
1: 너도 잡혀왔어.
7: 이게 다 뽀로로 때문이야. 임금님한테 나쁜 말만 하고.
5: 맞아. 임금님은 잘 있을까?
0: 포비 임금님은 뽀로로와 매일매일 놀기만 했어요.
2: 더 높이. 한 번 더 탈래.
1: 네네. 저 초콜릿도 드세요.
2: 맛있다. 뽀로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1: 놀이터에 갈까요?
2: 다른 건 없어?
1: 아하, 그럼 무도회는 어때요?
2: 무도회?
1: 네, 춤하면 또 임금님이시잖아요.
2: 좋아.
0: 무도회 날이 됐어요.

0: 여긴 뭐야?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어요. 저희도 같이 춤춰도 될까요?
1: 같이 춰요.
2: 어쩌지?
0: 임금님, 내쫓으세요. 저런 애들은 우리랑 안 어울려요.
2: 그래, 내쫓아.
0: 다들 들었지? 그럼 마저 출까요?
2: 좋아. 너희들은?
1: 우리는 요정 삼총사야.
0: 크랑크.
2: 요정 삼총사?
0: 아까 우릴 내쫓았지?
3: 크랑크.
1: 너무해.
2: 그게
0: 벌을 줘야겠어. 크랑.
2: 무슨 벌?
0: 뿌렁뿌렁뿌르렁 변해라.
4: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2: 꿈을 꾼 것 같은데. 이게 뭐야?
0: 임금님. 괴물.
2: 뽀로로, 나야, 임금님이라고.
0: 뭐? 거짓말.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5: 네.
2: 열어줘. 얘들아, 나
0: 저리 가, 이 괴물 병사들.
2: 날 괴물로 보겠지?
6: 누구지?
7: 모르겠어.
0: 잘 지냈어?
8: 와, 뽀로로.
0: 뽀로로라니, 임금님이라고 해야지.
7: 와,
0: 고비가 없어졌으니 이젠 내가 임금님이야.
3: 누구 맘대로?
0: 고비 임금님은 어디 있어? 나도 몰라. 그럼 잘들 있어.
7: 그건 뭐야?
9: 죄인들 점심입니다.
0: 너무 많잖아. 내가 먹을 거야. 빵 한 개만 주도록.
9: 네. 자.
3: 너무하잖아.
7: 어쩔 수 없지. 나눠 먹자. 자. 너도 먹어.
2: 고마워.
7: 뭐해? 응? 그런데 너 임금님하고 닮았다.
6: 정말?
3: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임금님은 잘 계실까?
7: 걱정이야.
2: 얘들아.
7: 응? 왜? 빵이 모자라?
2: 사실 내가 임금님이야.
8: 와!
2: 정말이야, 믿어줘.
7: 그럴 리가.
3: 너 1 더하기 1이 뭔지 알아?
2: 3.
3: 임금님! 진짜 임금님이 맞아.
7: 정말?
3: 틀림없어.
8: 임금님!
2: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7: 그랬구나.
3: 우리 말 좀 잘 듣지.
2: 내 잘못 맞아. 대신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8: 우와!
3: 어떡해요?
2: 그건 잘 모르겠는데.
7: 방법이 있어.
3: 뭔데?
7: 들어봐. 살려주세요.
10: 무슨 일이야?
7: 그 괴물이.
0: 잡아먹지 마.
3: 어디 가, 이 괴물.
10: 괴물이 어디 있는데?
3: 저기.
10: 어? 어디?
2: 여기 있지.
3: 잡아라.
11: 임금님!
0: 어?
11: 괴물과 죄인들이 도망쳤습니다!
0: 뭐라고? 어디 있는 거야?
3: 저쪽이에요! 괜히 막혔어, 너!
7: 어떡해!
0: 이러다 잡히겠어!
2: 얘들아! 너희들은 도망가! 내가 따돌릴게!
8: 임금님!
0: 이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2: 뽀로로. 메로, 나 잡아봐라.
0: 저 괴물이 당장 잡아. 거기 안 서. 어디 도망가려고. 다른 녀석들은 어디 있느냐?
2: 몰라.
0: 너 어서 말해.
2: 모른다니까.
0: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
4: 잠깐.
3: 임금님을 놔줘.
5: 맞아.
0: 뭐? 임금님?
2: 어? 너희들.
0: 이 괴물이 임금님이라고?
7: 진짜야.
0: 어서 풀어줘.
2: 도망가라고 했잖아.
0: 임금님만 두고 갈 순 없죠.
3: 맞아요.
2: 다들 고마워.
5: 안녕.
0: 뭐야? 나 이제 좋은 임금님이 됐구나.
2: 정말?
0: 응, 이제 마법을 풀어줄게. 뿌렁뿌렁 뿌르렁 돌아와라. 얍!

0: 마녀의 계략.
1: 카르노님, 제가 새로운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2: 어? 이 마녀의 변신 소린가? 그런 모습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3: 이 작은 수정 구슬로 블랙 해머를 흡수해버리다니 진짜 대단한데.
1: 이 수정 구슬은 어떤 녀석이든 흡수해서 가둬버릴 수 있지. 자, 놔라! 이건 제가 훔쳐둔 티라의 에너지 일부입니다. 수정 구슬은 에너지의 주인을 추적하는 능력도 있죠. 이 능력으로 티라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여 녀석을 납치해버리면 미니 특공된 녀석들은 렉스 카이드로 합체도 할 수 없으니 그레이트 코인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2: 블랙 위치, 그 작전을 실행하거라.
1: 네, 카르노님.
4: 어디 보자. 오! 내일 놀이동산 가는 날이네. 어? 근데 내가 왜 놀이동산 가는 걸 체크해놨지?
5: 볼트, 어? 내일 수지 생일이라서 다 같이 놀이동산 가서 놀기로 했잖아.
6: 볼트,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
5: 준비 못했어!

0: 난 아주 기막힌 생일 선물을 준비했지.
1: 뭔데? 뭔데?
0: 다들 놀라지 마라. 지아! 멋진 투구다!
2: 수지한테 생일 선물로 투구를 준다고?
0: 흥! 이건 평범한 투구가 아니다. 이 투구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주입했다. 그래서 이 안엔 수지를 지켜줄 수 있는 비밀 기능이 들어있지. 첫째, 위치 추적 기능! 야, 수지가 위험해! 이걸로 수지가 어떤 위험에 처해도 금방 도우러 갈 수 있지. 둘째, 보호막 기능! 내가 도착하기 전에 수지가 위험에 처하면 보호막이 한번 발동한다!
1: 기라!
0: 이 모든 건 투구에 담긴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 덕분이지.
3: 어, 생존엔 도움이 되긴 하겠어. 선물로서의 센스는 왕이지만.
0: 그런가? 머리를 지킬 수 있는데도?
1: 어이구,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지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아니면 꽝이야.
0: 가지고 싶은 물건?
1: 바로 이런 거. 짜잔! 땅콩 쿠키를 주면 수지가 무지 좋아할 것 같지 않아?
0: 오, 그렇군. 그럼 땅콩 쿠키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담아.
4: 에이, 그건 너무 볼트 네 취향 아니야?
5: 이렇게 운동기구를 선물하면 건강도 지키고 좋잖아.
0: 오, 그럼 운동기구에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2: 너희는 여자아이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여자아이들은 귀엽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다고.
0: 에이?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
2: 그래, 예를 들면 귀여운 장식이 달려있는 팔찌 같은 거 말이야.
4: 오, 그거면 수지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오, 그렇군. 정말 고맙다구이씨. 귀여운 팔찌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담아 수지에게 전해주겠어.
6: 자, 시작해볼까? 수정구스라 티라가 어디 있느냐? 우후, 이쪽이. 기다려라, 티라.
1: 어, 저기다!
0: 수지가 기뻐했으면 좋겠군.
7: 사랑하는 수지의 생일 축하합니다.
1: 생일 축하해, 수지야.
4: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0: 선물을 상자에 넣어왔잖아. 이게 지구의 문화란 말인가? 저 녀석들, 나한테도 좀 말해주지!
1: 얘들아, 나 진짜 감동받았어!
0: 자, 잠깐! 나의 선물도 받아다오. 상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1: 우와! 예쁜 팔찌네! 고마워, 티라! 어때?
0: 정말 잘한다, 수지!
8: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블루 익스프레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1: 우와! 이건 꼭 가야 해!
8: 얘들아, 가자! 난 이번엔 좀 쉬어야겠다!
0: 나도...
6: 티라, 거기 있구나.
0: 저렇게 좋아하다니 정말 뿌듯하군. 야, 아, 아, 아, 아.

0: 빨리 화장실을.
1: 드디어 잡았다, 키라.
2: 이제야 살 것 같군. 수지, 수지? 어디 간 거지?
3: 할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4: 그동안 잘도 이런 모습으로 숨어있었군. 이제 연기는 집어치우고 그레이트 코인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3: 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4: 어쭈, 말을 안 하겠다 이거지. 무서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려나.

0: 그럼 빨리 그레이트 코인이 어디 있는지 말해. 말하라 머리야.
1: 수지야! 수지야!
2: 대체 어디 간 거냐, 수지?
3: 고마워, 티라.
2: 있지!
0: 어디 있어?
2: 얘들아, 저쪽이야!
0: 끝까지 말하지 않다니 끈질기군. 그럼 이건 어떨까?
3: 뭐지? 나 살았어?
0: 이게 감히?
2: 레위치!
0: 그레이트 코인이 제발로 내 앞에 나타났군. 하지만 렉스카이저로 합체할 수 없는 너희들이 날 상대할 수 있을. 렉스카이저?
2: 받아라, 레그체!

0: 늦지 않잖아요. 가세요.
1: 고마워요, 미리 특성대.
2: 다행이다.
3: 티라, 네 선배 덕분에 수지를 구한 거야.
4: 수지, 네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내가 옆에서 지켜주겠다.

0: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1: 어이가 없군. 뭐? 아이, 아니, 잠깐만.
2: 진짜 웃기네. 진정하십시오, 카르노님. 이건 제 계획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의 야심작 미니 소드입니다. 누구에게나 달라붙어 그 움직임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죠. 이걸 사용한다면 미니 특공대에게서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오는 건 지금 좀 먹길 것입니다.
3: 좋다. 당장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와라, 블랙 소드.
2: 알겠습니다. 가자, 미니 소드 군단. 어? 야야야, 거기 아니야. 야, 카르노님.
0: 자, 내가 같이 하자고 말한 댄스 챌린지야. 어때? 재밌겠지? 게다가 댄스 챌린지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1등 팀에겐 이렇게 상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4: 이렇게나 많이?
0: 이 상금이라면 프리미엄 왕땅콩 세트가 무려 100개! 갖고 싶었던 요리책을 마음껏 살 수 있겠어.
3: 수지를 위한 선물을 잔뜩 살 수 있겠군.
0: 자, 그럼 다 같이 이 댄스 챌린지 하는 거다.
2: 좋아!
5: 상금 때문에 그런 유치한 춤을 추다니 한심하군. 난 빠지겠어.
0: 그래, 빠지면 좋지. 상금도 나눠 가질 필요 없고.
6: 자, 그럼 이제 연습해보자.
7: 왜 이래?
0: 뭐야, 쓰니? 상금이 탐났었던 거야?
7: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8: 아니,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면 어떡해?
7: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
8: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2: 어서 나와라, 미니 특공대.
9: 변신하자.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실감 공룡 미니 특공대

0: 하지만 더 패소드!
1: 왔구나! 이번에야말로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주마! 받아라!
2: 뭐지?
3: 물체!
1: 중요한 순간에 뭐 한 거냐?
2: 쌤이?
4: 얘들아?

0: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1: 몸이 말을 안 들어.
2: 돌자, 네 몸에 뭔가 붙어있어.
1: 이게 뭐야? 나한테도 붙어있다.
0: 나한테도.
2: 나도잖아.
3: 자, 이제 크레이트 코인을 가져가 볼까? 미니 소득 운전 똑바로 안 해!
4: 개소리야!
3: 이제 제대로 하는구만.
5: 난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전사 레이. 너희의 잔재주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6: 레이!
7: 대원들, 미니 특공대의 기술력으로 다이노 커맨드와 레이를 축소시켰다. 이제 레이가 곧 자네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5: 각오해라, 미니 소드 군단.

0: 위험해!
1: 맛이 어떠냐?
2: 뭐지? 선물입니다! 블랙소드님!
0: 안 돼! 나의 귀요미 미니 소드들이! 용서 못해!
1: 우리 몸을 조종한 대가는 톡톡히 치게 해주마!

0: 죽어보자.
1: 가진 거 전부 다 내놔!
2: 이제 괜찮으니 어서 가세요.

0: 초대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어! 아!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빅히트들의 습격.
1: 귀여워. 네가 친척 집에서 잠깐 맡겼다는 버튼이구나.
2: 맞아. 그리고 잘 봐, 버튼아.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이번엔 왼쪽으로 빙글빙글.
3: 오, 방향을 알아? 이 녀석 정말 굉장한데.
2: 버튼아, 사랑해.
1: 버튼아, 나도 사랑해.
4: 우와, 나도. 응? 응? 나도 해주세요.
2: 버튼아, 사랑해.
4: 이리 와, 버튼아. 버튼! 너 뭐 하는 거야?
3: 너는 마음에 안 드나 본데?
4: 버튼이 너!

0: 강아지랑 놀러 나온 친구들 보면 엄청 부러웠는데.
1: 버튼이한테 고마워야겠네.
2: 뭐야? 목줄도 안 하고?
3: 에? 저러면 안 되지.
0: 버튼아, 위험해.
3: 이게 정말 왜 이래?
1: 내가 받았어.
4: 이래도 덤빌 거야?
1: 시리우스. 괜찮네, 우리 시리우스.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안심해.
5: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을 때려? 어? 이거 엄연히 동물학대야. 알아? 동물학대.
2: 동물학대요?
1: 그래. 우리 아기한테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야.
2: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트라우마요?
1: 트라우마는 저희가 생길 것 같거든요.
3: 맞아요. 그 개가 먼저 우리 버튼이를 물려고 했다고요.
5: 버튼이? 무슨 소리야? 우리 애는 손에서 절대 안 물어.
1: 애초에 저런 애를 뭐가 좋다고 물겠어. 더러워.
3: 더럽다뇨. 못 참아.
5: 못 참으면 뭐?
0: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아무리 순한 개라도 갑자기 누군가를 물 수 있다고요. 뉴스에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모두 자기들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해요.
5: 시리우스는 다르다고? 우리 애는?
0: 그리고 목줄도 없이 풀어놨죠? 그거 불법이거든요. 처벌 대상이에요.
1: 목줄은 당연히 하고 나왔지. 애기가 갑갑해서 잠깐 풀어놓은 것 뿐이야.
3: 뭐예요? 이렇게 늘어나면 목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1: 아니 그럼 우리 애기가 답답해하는데 어떡해?
5: 말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라도 마음을 알아줘야지. 안 그래? 응.
3: 뭐라고요?
2: 말이 안 통하네.
1: 버튼아, 왜 그래? 버튼아!
5: 여보! 여보, 위험해!
1: 어디로 갔지?
0: 버튼이 말고도 개들이 많은 것 같아.
2: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3: 일단 출동 요청을 할게. 마리 팀장님!
6: 이안아, 무슨 일이니?
3: 공원에 개들이 모두 어딘가로 몰려갔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6: 그 많은 개들이 모두? 도대체 무슨 일이지?
7: 바로 타이탄을 보낼 테니 샅샅이 수색하도록 해라.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대체 어디 있는 호트나 여기 있었구나. 왜 이래 포트나? 이리 와. 어? 뭐야? 호랑이만한 개가 있어? 정말 무시무시한데? 말도 안 돼. 이게 개라고? 이거 곤란한데? 이런 멍멍아, 미안. 이제 좀 진정해. 이제 좀 얌전해져.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버튼이처럼 귀여운 반려견들의 안전사고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2: 먼저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면 안 돼요. 개는 낯선 사람이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서워하니까요.
3: 특히 새끼와 있거나 음식을 먹고 있는 개는 자극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1: 맞아. 그럼 이번엔 반려견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4: 아무리 순한 개라도 언제든 물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항상 목줄을 해야 하죠.
5: 또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 어린이와 함께 타게 된다면 반려견을 안아서 통제하는 게 좋아요.
1: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반려견. 우리 모두 안전하게 키워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난 대체 누구일까? 누가 부딪혔어?
1: 얼른 가보자.
2: 너희들은 누구야?
0: 우리는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야.
3: 넌 누구야? 부딪힌 데는 괜찮니?
2: 괜찮아. 나는... 이상하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 안 나. 난 어디서 왔지?
0: 부딪힐 때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4: 걱정 마. 고고 스캔만 있으면 어떤 곤충이든 알아낼 수 있어.
2: 정말? 그럼 부탁해.
4: 맡겨둬. 고고 스캔?
3: 왜 이러지? 일치 않은 데이터가 없다는데?
0: 뭐라고?
2: 그럼 어떡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혼자서 살아야 해.
3: 아니야, 걱정 마. 응? 우리랑 직접 알아보면 되잖아.
0: 맞아. 응? 분명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거야. 얘들아, 생각나는 동물 없어?
4: 내 생각엔 벌새인 것 같아. 생김새가 아주 비슷해.
0: 새가 저렇게 작을 리가 없지. 벌이 틀림없어.
4: 벌새도 엄청 작거든. 벌새일 거야.
0: 벌이라니까. 자자, 진정해. 하나씩 찾아보면 되잖아. 도모, 벌새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
4: 물론이지. 따라와.

0: 저기 있어. 벌새야.
1: 으아, 정말 나랑 똑같잖아. 어? 안녕, 벌새야.
2: 괜찮아?
0: 미안해, 벌새야. 반가워서 그런 거야.
3: 반갑다고. 막 날아오면 어떡해?
1: 아이, 널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거든. 난 너랑 똑같은 벌새였어. 야호! 나는 벌새! 나는 벌새! 우리는 벌새! 어때, 똑같지?
4: 나란히 있으니까 벌새랑은 좀 다른데?
3: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넌 벌새가 아니야! 나처럼 단단하고 쭉 뻗은 부리가 없잖아?
1: 쭉 뻗은 부리? 아니야! 나도 불이 있어! 봐!
3: 부리가 말리는 새라니!
1: 아니야! 봐봐! 부리로 꿀도 먹을 수 있어!
3: 억지 부리지 마! 그러면 공중에 뜬 채로 꿀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1: 물론이지! 됐다.
3: 발로 잡았잖아. 나처럼 안 잡고 먹어야지.
4: 저렇게 제자리에 떠 있는 게 벌새의 특징이기는 해.
3: 알아들었지? 떼쓰지 말고 딴 데 가라고.
1: 난 벌새가 아니었어.
5: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넌 벌이라니까.
0: 벌은 종류가 많잖아. 대체 어떤 벌이라는 거야?
5: 꿀벌아, 안녕.
6: 무슨 일이야? 우린 일하느라 바쁜데.
5: 새로운 벌 친구를 사귀었거든. 혹시 얘처럼 생긴 벌 본 적 있어?
7: 말벌이다!
8: 말벌이라고?
4: 아니야, 얘는 말벌이 아니야.
1: 말벌? 나는 말벌이었구나. 난 말벌, 말벌.
7: 말벌의 공격이다. 벌집을 지켜라.
4: 뭐?

0: 돌아가자.
1: 살았다. 넓은 세상에 나랑 같은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 거지. 너무 외로워.
2: 뭐라? 가재가 왜 여기에 나와 있지?
1: 가재? 저기 나보고 가재라고 했니?
2: 꼬리가 저기 있는 가재랑 똑같잖아.
1: 어? 정말이네. 꼬리가 똑같아. 야호! 나는 가재였구나. 나는 가재. 가재. 예후! 어? 잠깐만 같이 가. 어? 살려줘. 도와주세요.
3: 드디어 벌을 따돌렸다.
4: 저기 바다에 빠진 것 같아.
5: 해류에 휩쓸렸어.
6: 큰일이다. 얘들아, 변신하자.
4: 응.
6: 해류로 뛰어들어.
7: 물살이 세.
6: 안 되겠어. 고고가디언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고고가디언, 앞쪽에 해류에 휩쓸린 곤충이 있어. 위치 추적해서 구조해줘.
8: 알았다. 고고카니아, 오션토 변신. 위치 파악, 최단 경로 계산 완료. 전속력 전진. 메가 부스터. 목표 확인.
1: 너희들이 날 구해줬구나.
9: 응, 무사해서 다행이야.
10: 그런데 왜 바다에 빠진 거야?

0: 익룡이 나더러 가재라고 해서 바다에 들어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
1: 기운내. 우리가 꼭 찾아줄게. 안녕. 어?
0: 나랑 똑같이 생겼어. 얼굴도 입도 날개도 다 똑같아.
2: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니?
3: 우리는 줄 녹색 박각시야.
0: 그렇구나. 나는 줄 녹색 박각시였어. 줄 녹색 박각시, 줄 녹색 박각시.
4: 꽃밭에 꿀 먹으러 같이 갈래?
0: 좋아. 보고 다이노, 정말 고마워.
5: 우와, 너무 잘됐다. 이젠 외롭지 않지?
0: 당연하지. 친구가 이렇게나 많은걸. 우리 얼른 가자. 안녕, 보고 다이노.
6: 안녕.

0: 잘 자라, 아가야. 친구들,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1: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0: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해요.
1: 네.

0: 솔, 아직도 잠이 안 오니?
1: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무서워요.
0: 걱정 마, 솔. 선생님이 코어 자게 도와줄게.

0: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2: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3: 잘 먹겠습니다.
2: 많이 먹어.
4: 딸 둘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 치즈가도 좋거든.
5: 얘가 그럼
4: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2: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왜, 봐봐. 주름 봐봐. 묶는 거 보여? 안 보여?
4: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5: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4: 흥!
2: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아빠가 진짜 싫은가 봐.
4: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0: 아이고, 사랑이 가방 안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왜 이래? 뭐나?
1: 여긴 내가 치운 다 했잖아.
2: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1: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늘고 닦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0: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3: 네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호보석 최고야.
4: 사랑이 암호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1: 안녕하세요.
4: 사랑 친구 안녕? 있잖아.
1: 네?
4: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3: 설마 암호보석 얘기?
5: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4: 지구 하늘이 안녕?
5: 한문교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4: 키위? 오, 아닌데?
5: 키위를 먹어야 키 위로 끊는데.
4: 오?
1: 얘들아 같이 가!
4: 사랑!
2: 키위 먹고 싶다.
5: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2: 우리가 어제 키우는 영상을 봤는데

0: 시로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그치? 응.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로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0: 뭐야? 질투나게?
1: 하나다, 키위.
2: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1: 나도 먹어도 돼?
3: 당연하지. 우리 다 친구잖아.
1: 고마워. 먹어, 먹어.
2: 맛있겠다.
1: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0: 없어서 못 먹지.
1: 있기는. 짜잔!
2: 우와!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1: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1: 나도. 사랑해!
4: 사랑해!
5: 사랑해!
6: 사랑해.
7: 뭐야? 친구들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8: 노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을?
9: 번개맨 잡아왔습니다!
10: 네? 바로, 여기!
11: 하! 번개맨 파워!
12: 장난하지? 이건 누가 봐도 모르지잖아!
13: 어떻게 알았지?
10: 그게 모로지를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거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13: 굶어? 내가 왜 굶어? 안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10: 야,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13: 아니.
14: 머리 만지지 마!
12: 니들은 AI도 모르냐?
10: 에이.
13: 에라이요?
12: 에이, 아이!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1: 또 배 아파. 나도.
4: 뭘 키위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1: 키위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15: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로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1: 가짜요?
15: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 그럴게요. 또 화장실. 나도.
15: 왜? 왜 달라? 냄새.
1: 괜히 키위 만들어줬나.
8: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1: 네? 무슨 얘기요?
8: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1: 저 몰라요!
8: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1: 빨리! 한국에서 와라! 더 빨리!
8: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어서.
1: 왜요?
8: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0: 아니요. 암흑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1: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2: 나 어떡해.
1: 암흑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0: 쉬어요.
1: 너.
0: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1: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얍.
1: 사랑아, 그만해! 아, 어디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암흑보석, 어서 줘.
0: 번개매 것도 아니면서!
1: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0: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겨.
1: 사랑아, 이제 그만해.
0: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러운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1: 사랑아! 아, 얘 괜찮나? 너 사랑!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0: 야!
1: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0: 머리? 무슨, 어머나, 이게 뭐야? 사랑, 너 정말. 봐, 아무개나지는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근데 암흑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1: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2: 아이고 이뻐 우리 딸.
1: 나도
3: 사랑해.
4: 사랑해준다고요.
1: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아무 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1: 아니요.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번개맨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 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0: 번개맨이랑 핑키?
1: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0: 뭐야?
1: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주고가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2: 이야,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3: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4: 둘 사이가 나빠지면 암흑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지.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아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0: 맞다, 으깬감자, 구운감자, 치즈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6: 우리
5: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0: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1: 저 사람들이에요.
2: 어서 빨리 보고 싶어.
1: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엄청 커요.
2: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3: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0: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요.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4: 탐험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0: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4: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5: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3: 아, 그래, 너희들은 기가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2: 너무 귀여워.
3: 그럼 진짜 기가빌더는 언제 오는데?
0: 우리가 진짜 기가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2: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3: 아, 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0: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4: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0: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빌더 출동!

0: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케 챔피언 마티.
1: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가 막히다 출동.
3: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4: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3: 멋진데!

0: 해줘야 해.
1: 좋아.
0: 기가 들다. 변신. 포키볼 변신 완료. 마이티볼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괜찮아? 안 다쳤어?
2: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3: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2: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1: 바람이 너무 세!
2: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1: 좋아!
0: 해보자.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것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리를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초단원

0: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블루카, 너 그 파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1: 어디서?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블루카! 테이크백!
1: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3: 알고 있지만
0: 그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상태가 이상해졌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탈 카드봇을 흉폭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카비 위험해.
1: 정신 차려, 블루카!
0: 피니스 파이어! 메가의 블루!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3: 내가 친구 따위!
4: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날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봉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요?
4: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5: 넌 대체 누구야?
3: 난 솔레이요.

0: 아저씨, 어? 블루컵 상태는 좀 어때요?
1: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째서 내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뭐야, 기억 안 나?
3: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4: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0: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어? 얼마였지?
0: 뻥이야.
2: 뭐?
3: 오란수에 속더니 여전히 모르고
5: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1: 시장님,
5: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0: 죄송합니다.
4: 소란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3: 아마 주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5: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엔 시장 선거가 있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6: 아빠.
5: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6: 미안해, 우리 아빠가.
2: 신경 쓰지 마, 안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3: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0: 이건 웹폰카드?
3: 맞아, 블루컵의 웹폰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컵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주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봉인되었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4: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0: 와일드 카드봇?
1: 그것도 처음 듣는데.
2: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데우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의 부대를 결성했어.
7: 설마 그게...
2: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4: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3: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두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0: 봉인이 아니고?
1: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3: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8: 무면하지만
3: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0: 정말 그럴까?
2: 무슨 생각해?
0: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유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6: 뭐?
2: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0: 응, 내 거랑도 페루르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9: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2: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0: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9: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1: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6: 잠깐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0: 그건 걱정 마, 안나.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10: 이제 일어났군,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11: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10: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11: 사고 방식의 차이지.
0: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10: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11: 아마 준 아닐까?
10: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11: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10: 진심이야?
11: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10: 알았다, 알았어.
9: 저는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0: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4: 알겠어.
3: 맡겨만 둬.
6: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0: 진짜로 왔어.
2: 네가 블레이온?
0: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11: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0: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10: 백두문에?
0: 빙고!
12: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4: 미안해.

0: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1: 지독한 성질머리 내가 고쳐주지. 전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2: 궁금하지?
3: 모호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4: 그걸 눈치채고 저하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2: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5: 움직이 것들!
0: 이번엔 안 놓친다!
1: 어딜 가시나? 진짜로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4: 우린 왜 부른 거지?
2: 왜긴!
6: 너를 믿고 있기 때문이야.
7: 믿는다고?
6: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는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5: 양손이 있어줘야 했더니!
0: 조심해!
6: 우리 말이 맞지?
8: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5: 응?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2: 우리도 가자.
6: 메탈프레스가.
4: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2: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6: 물론이지.
2: 블루캅 와이드 대동.

0: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지!
1: 얌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될 것이 벤턴 리전!
2: 고도의 홀로그램 귀신들이
0: 문제 없어! 블루캅 버스턴! 찾았다! 달려!
1: 페널티야!
0: 옆에 조심해! 알파볼트 캐논!
1: 캐논의 스팅거!
2: 알파볼트 캐논!
0: 지금이야! 썬더 하울! 스매시!
2: 썬더 하울! 스매시!
0: 좋았다! 와일드 카리본! 제일
3: 비켜봐. 팬텀 호넷 봉인.
0: 놀래요!
3: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투포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지역

0: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0: 자, 두,
1: yes, I am ready.
2: 보자, 어디 보자. 어서 오세요.
3: Hi.
1: I'm here to challenge you, sir.
2: Okay.
1: Right on.
2: But I hurt my right arm.

0: 사장님이 어제 짜장면을 만들다가 오른손을 다치셨습니다.
1: 오, how about left arms?
2: Can you do it with your left arm?
1: Sure, I could do it.
0: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set it, go! 사장님, 윈스!
1: 야! I'm going to make my left arm strong.
3: 부. Right arm, left arm, both are ready.
2: 2.
0: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Go, Ryan, go!
0: Ready, steady, go!
4: I can do it! I can be the arm wrestling champion again!
3: Yes! I win!
5: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1: Thank you, thank you. Now, I want some free 짜장면.
2: Yes, 공짜 짜장면.
0: 어? 이벤트 기간 어제까지였는데?
1: What?
3: Oh my god!
1: 아, 계산은 나가실 때 부탁드립니다. Sunday, can you help me?
2: Oh, sure.

0: 레슬링 챔피언전이 펼쳐질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저기 지금 선수가 입장하네요. 우리의 세계적인 레슬링 챔피언 레이! 자, 이에 맞서는 레슬링 도전자, 우리의 라이징 스타 썬데이! 예스! Now, let the match begin! I'm going to win!
1: No, I'm going to win!
0: I am the king! No,
1: I am!
0: Sunday, I'm coming!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쏙을 드립니다. R.E.D. Mr. Ren.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Yeah! Tango loves to play with her doggy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편안한 동작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무대. 그리고 그 무대에서 자유자재로 아름다운 연기를 선보이는 소녀가 있습니다.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구와 완벽한 하모니를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 리듬 체조의 매력에 푹 빠져 국가대표까지 꿈꾸는 13살 리듬 체조 선수 이윤주 양을 소개합니다.
1: 주야! 일어나 얼른.
0: 늦잠을 부르는 주말 아침. 윤주가 달콤한 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리듬 체조 선수답게 남다른 하루를 시작한다는 윤주. 와, 양치하는 폼새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본격적인 스트레칭 타임. 마치 고개사 같은 놀라운 포즈로 쉬지 않고 몸을 풉니다. 오전 스트레칭은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운동 생각뿐인 윤주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과.
2: 이제 밥 먹어라. 빨리빨리 밥 먹어.
0: 밥보다 체조가 먼저라는 윤주의 고집은 집에서 유명하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리듬체조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이윤주입니다.
4: 리듬체조는 어떤 거야, 요즘?
3: 음악에 맞춰서 작품을 하고 그 작품에 맞춰서 수구를 다루는 운동인 것 같아요.
0: 반주 음악의 리듬에 맞춰 신체 율동을 표현하는 리듬 체조는 다양한 수구를 이용하는 스포츠죠. 6m 길이의 리본을 움직여 또렷한 형태와 크기를 만들어야 하는 리본 종목. 또 탄력적인 줄의 특성을 살려 조화롭게 동작을 구성해야 하는 줄 종목. 두 개의 곤봉을 양손에 잡고 다양한 안무를 구성하는 곤봉. 그리고 수구를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공과 후프 종목까지 총 5가지 도구 중 4가지 종목을 선택해 경기를 치러야 하죠.
3: 음악에 맞춰서 리본 같은 그런 수구들을 들고 하는 게 아름답고 또 멋있어요.
0: 정규 수업이 끝나고 윤주가 체조반 친구들과 몸을 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몸 푸는 시간만 두세 시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선데요. 리듬 체조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윤주는 늘 눈에 띄는 학생입니다. 쭉 뻗은 팔다리와 신장, 인형 같은 외모까지. 리듬체조 유망주에 딱 맞는 월등한 신체 조건을 가진 윤주는 후배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죠.
5: 자신감이 떨어져도 잘하는 언니. 수구를 안 무서워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6: 작품을 할 때 수구를 너무 안 무서워해서 점점이 좀 부러워요.
7: 윤주 언니 멋있어요. 윤주 언니 같이 되고 싶어요.
0: 리듬 체조를 시작한 7살 때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윤주는 리듬 체조의 미래로 불립니다. 전국 소년 체육대회 3위, 서울시 대표 선발전 종합 1위까지. 오랜 연습 양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연달아 좋은 성적을 내면서 더 큰 꿈을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타고난 재능과 신체 조건에 6년간 매일같이 이어온 피나는 노력이 더해진 값진 성과죠. 좋은 성적을 거두는 때이니만큼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훈련이 이어집니다. 리듬 체조 선수들의 운동량은 유도부 못지않은 강도를 자랑하는데요.
8: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 합쳐서 2시간 정도 하고 또 작품을 네 종목을 3시간 그 정도 연습해요.
4: 그게 하루에 하는 연습량이야? 네. 가장 힘든 훈련은 어떤 거예요?
8: 유연성이랑 작품이요. 원래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몸이 살짝 뻣뻣해서 힘든 것 같기도 한데.
0: 떠오르는 유망주 윤주의 약점은 유연성이랍니다. 그냥 봐선 정말 유연해 보이지만 타고난 친구들에 비해선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윤주. 지금의 유연성 또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든 결과죠.
8: 정말 버티기 힘들 때는 오는 것 같아요.
4: 그렇게 힘들고 막 울기까지 하는데도 리듬 체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야?
8: 대회에 나가서 1분 30초 동안 짜진 작품을 완벽하게 하면은 기분이 좋고 또 상 받으면 기분 좋고 그래서요.
0: 며칠 후 열릴 서울시장배 경기를 앞두고 윤주가 맹연습 중입니다.
4: 그렇지. 밟혀서.
0: 시합날이 다가올수록 훈련의 강도는 높아지는데요.
4: 다시 다시. 안쪽, 안쪽 다리. 윤주, 안쪽.
0: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어나가는 훈련.
4: 또 한 번 실수하고 마지막 끝까지 내가 그 집중을 못하잖아요. 거기 박자 맞춰서 들어가.
0: 중요한 경기를 앞둔 날이면 선수와 코치 모두가 예민해지는데요. 경기 중에 수구를 떨어뜨리거나 몸에 닿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됩니다. 또 높이 던진 수구에 맞게 될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해야 하죠.
4: 막 던지지 말고 생각하면서 던져.
0: 6년간 함께한 코치님은 윤주가

0: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리듬체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준 분이기도 하지요.
1: 윤재우는 어떤 리듬체조 선수가 되고 싶어?
2: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리듬체조 선수.
0: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윤주. 엄마는 힘든 내색 하나 없는 딸이 대견하고 기특하기만 합니다.
1: 진작에 이걸 내줄까? 손가락으로 하니까 손가락이 아파서 다른 게 그치?
2: 나 팔은 손으로
0: 해. 운동할 때가 아니면 영락없는 13살 아이가 되는 윤주. 엄마의 사랑으로 기운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1: 안수는 골반도 좀 아프다 그러고 어쨌든 이렇게 왜 까치 발등 이렇게 해야 돼 발등으로도 걷고 막 이러니까 아킬레스건도 많이 아프다고 하고 원래 리듬체 선수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말은 하면서 데리고 가긴 하는데 옆에서 보면 좀 짠하죠. 나보러 그렇게 했으면 전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0: 이제 좀 쉴만도 한데 윤주가 책상 앞에 앉았네요.
3: 윤주야.
2: 네.
3: 공부하는 거야?
2: 네.
3: 뭐 하고 있어?
2: 수학 숙제예요.
3: 수학 숙제?
2: 네.
3: 근데 연습하고 이러면 숙제할 시간 진짜 부족하겠다.
2: 그래서 운동 끝나고 저녁에 학원 아니면 주말에 해요.
3: 근데 싫진 않아?
2: 하기 싫을 때도 있어.
3: 그래도 어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
2: 어쩔 때는 진짜 너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쩔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0: 체조도 공부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의 대회에서 입었던 윤주의 화려한 체조복들.
1: 첫 번째 맞는 게 사실 얘예요. 얘가 제일 애정이 많이 가는 옷인데 보석 받느라고 정말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집게로 하나씩 진짜 이게 뭐 도로 닦았죠. 보석을 붙이면서.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보석 사서 붙이고 이렇게 한 다 이 선 이렇게 하고. 얘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만든 보석 붙이는 옷.
4: 근데 다 갖고 계시네요. 이제 안 맞았죠.
1: 아 근데 이게 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이렇게 한 거라 아, 남주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평생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투박하지만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이 깃든 둘도 없는 보물들입니다. 서울시장배 경기를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윤주. 몸에 익지 않은 동작들을 무한 반복하고 다양한 표정 연기까지 완벽에 완벽을 기했는데요. 이제 갈고 닦은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차례죠.

0: 오랜 시간 준비한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몸을 푸는 선수들. 쭉쭉 스트레칭 중인 윤주도 보이죠?
1: 오늘 서울에서 하는 대회인데 줄하고 볼, 공봉, 리본 참가해.
2: 어때?
1: 오늘따라 떨려.
0: 대회 당일은 부상을 방지해주는 스트레칭과 평정심을 유지시키는 멘탈 관리가 특히 중요하답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회를 거쳤지만 떨리는 심정은 매한가지. 유력한 수상 후보인 윤주지만 절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죠.
3: 전국대회 두 번 뛰어보고 서울시대회도 이제 올해 총 세 번 대회를 뛰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잘해준 만큼 잘해줄 거라고 믿어야죠.
0: 어머나, 윤주의 발을 보니 그동안의 훈련 양이 짐작되네요. 윤주의 꿈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자, 엄마도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0: 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1: 긴장되는 순간 본격적으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선택한 네 종목의 경기를 정해진 순서에 맞게 선보이는데요. 한 작품당 연기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단 1분 30초.
2: 이윤주! 파이팅!
1: 윤주의 첫 경기도 시작됐습니다. 선보일 첫 번째 종목은 줄. 윤주가 가장 어려워하는 종목인데요.

자신 없던 종목이지만 완벽하게 마무리해내는 윤주. 심사위원석도 분주해지는데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경기. 두 번째 종목에서도 무결점 연기를 선보일 수 있을까요? 경기가 시작되자 화려한 동작과 함께 다채로운 표정 연기를 선보이는 윤주. 다행히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근데 그때? 저런, 볼을 놓치고 맙니다. 우려와는 달리 침착하게 다음 종목을 준비 중인 윤주. 지나간 실수를 빠르게 잊는 것 또한 실력이죠. 이번 종목은 윤주의 주특기인 곤봉. 또래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윤주의 곤봉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0: 윤주의 연기에 숨죽이며 지켜보는 관객들. 역시 클리어! 완벽하게 경기를 끝냅니다. 순조롭게 경기가 진행되고 이제 마지막 리본 종목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윤주가 울고 있네요. 동선을 맞춰보던 중 시야가 좁아지면서 몸이 단단한 고등부 선수와 충돌했답니다.
1: 첫 번째 게임이요? 이거?
0: 마지막 경기 직전에 벌어진 사고. 선수가 등장하지 않자 심사위원석도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윤주의 경기는 끝나는 걸까요?
2: 정말 많이 아팠고 또 그 마지막 종목을 잘 해내지 못할까 봐 그런 걱정 때문에 좀 눈물이 쏟아진 것 같아요.
0: 울고 있던 윤주가 일어나 무대로 향합니다. 관객들도 박수를 보내는데요. 방금까지 눈물을 펑펑 쏟던 윤주가 음악이 시작되자 언제 다쳤냐는 듯 매트 위를 훨훨 날아다닙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차분히 경기를 풀어나가는 윤주. 부상도 꺾지 못한 집념과 열정. 13살 어린 선수의 정신력이 놀라운 무대를 만들어내는데요. 멋진 경기에 보답이라도 하듯 관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집니다.

0: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요. 사력을 다한 경기가 끝나고 풀려버린 긴장과 함께 다시 찾아오는 통증.
1: 정신력 대단하네.
2: 그래.
1: 괜찮아요. 김태우 정말 괜찮아요. 우는 거는 정말 처음 봤거든요. 맞아서 아파서 우는 거는. 그러니까 아, 얘가 그러면 이 오늘 경기는 끝까지 못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하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 게 기특하죠. 나보다 낫다, 진짜 엄마보다 낫다.
3: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
4: 응.
3: 아팠잖아.
4: 그래도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그래도 참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0: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이동. 윤주의 손목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5: 대회 치르다가 그 부딪혀가지고 손목이 너무 지금 부랴부랴 오는.
6: 그냥 살짝 삔 것 같은데 뭐 붓기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2, 3일 정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5: 네네네.
6: 뭐 곤봉 같은 거 해야 돼?
5: 오늘 경기 끝나서 3일 정도 운동 없어도 괜찮아요.
0: 그래. 아우 정말 다행이다 윤주야.
6: 윤주가 그 잔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운동을 일찍 시작하고 또 운동량이 또래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오래가는 통증들은 아닌데 한 번씩 이제 운동을 과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집중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고 나면 항상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편입니다.
0: 물리치료를 받은 윤주가 다시 대회장으로 왔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대회를 마친 윤주가 다시 대회장을 찾은 이유는 바로 고등부 언니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랍니다. 언니들의 생생한 경기 모습에 윤주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죠.
7: 푹 쉬고, 푹 쉬고 집에도 좀 몸 풀고.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
0: 그나저나 윤주의 경기 결과가 궁금한데요.
8: 골 2등, 공공 1등, 리본 1등, 줄 1등, 종합 1등.
0: 이제야 활짝 웃는 윤주. 이번 대회에서 윤주는 2등한 볼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종목에서 모두 1등을 수상했습니다. 성적이 다가 아니라지만 이 정도면 리듬체조 유망주 맞죠? 며칠 후 학교에서 다시 만난 윤주는 어김없이 스트레칭 삼매경입니다.
9: 효마, 여기 앉아.
10: 어?
9: 다리 돌리고 올라가.
0: 쉬는 동안 혹시 몸이 굳어졌을까 부지런히 몸을 풀고 있는데요. 학교 강당을 향해 누군가가 걸어 들어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 손님은 바로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신수지 선수입니다. 세계 리듬체조계의 한 획을 그은 360도 백일루전의 대가. 한국 리듬체조계의 살아있는 전설. 신수지 씨가 윤주를 찾아왔습니다.
11: 얘들아, 안녕.
0: 얘들아, 많이 놀랐지?
12: 눈앞에 있어서 신기했어.
0: 꿈에 그리던 롤 모델이자 대선배와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13: 3학년?
14: 6학년이군요?
13: 5학년.
14: 아, 그렇구나.
13: 아버님의. 그러면 시합은 언제 있어?
12: 이제 8월 달에 KBS.
13: 아, 준비해야겠네. 윤주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
12: 단점은 유연성이에요.

0: 숙을 잘 달아? 이제 유연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노력으로 만들 수 있어. 언니는 4학년 2학기 때 시작해서 몸이 다 굳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었어. 바닥에서 일자도 안 되고 발도 막 안짱발이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거를 3년 동안 다 만든 거라서 유연성은 진짜 하기 나름이야. 여기서 허리를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 밑으로 해서 가슴 되게 옳지. 여길 열어야 돼. 여기를 열어야 돼요. 어깨가. 여기가 딱 걸려 있거든. 여길 넣어. 하나, 둘, 셋. 후. 그렇지.
1: 유연성을 고민하던 윤주,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났습니다.
2: 어때요? 직접 이렇게 당겨줘 보고 눌러줘 보고 하니까 확실히 윤주가 좀 뻣뻣한 편이에요.
0: 예. 여기가 억센데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그만큼 셌어요. 선생님이 저 눌러주면 피조 터지고 그랬었어요. 하도 뻣뻣해가지고 제가. 그 1분 컨텐츠 우리 만드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은 좀 자신 있는 종목을 선생님이 보고 그걸 이제 어떤 기술 윤주가 하고 있는지를 봐서 그거에 맞는 걸로 한번 작품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무리되지 않게 예쁘게.
1: 두 사람이 만들 리듬 체조 작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즉석에서 안무를 짜는 신수지 선수. 역시 녹슬지 않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롤 모델 신수지 선수의 노하우에 윤주의 열정이 더해지며 특별한 작품이 완성되는데요. 안무가로 변신한 신수지 선수와 리듬 체조 유망주 윤주의 만남. 정말 기대됩니다.
2: 윤주
0: 네.
2: 처음 만나보시고 어떠셨어요?
0: 아이가 굉장히 총명하고요. 눈빛도 살아있고, 그리고 또 리듬체조에 대한 그 열정이 보여서 앞으로가 좀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예전에 저 때는 좀 신체 기술이 많이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수구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신체 유연성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 일단 수구 다룬 능력이 좋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생 때 이렇게까지 뛰어나게 다루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이런 선수고.
1: 자, 이제 모든 준비 완료. 신수지 선수와 윤주의 멋진 작품 감상해 볼까요? 단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온 13살 소녀 윤주의 노력의 시간들.

0: 한자리에서 고독히 아름다운 연기를 해낸 윤주는 앞으로 멋지게 날아오를 일만 남았겠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리듬 체조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윤주야.
1: 제가 한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리듬 체조를 더 알고 선수도 많이 하고 취미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0: 윤주향의 멋진 꿈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가 응원할게요.
2: 점프 다 대각선으로 뛰자. 배 꿀렁거리지 않게 일자로 위로. 배 힘주고 위로. 떨어질 때 뒷다리 한 번 더 차면서 내려와야 돼. 오케이. 더. 뒷다리

0: 이야.
1: 여기야?
0: 여기야? 우와, 진짜 한옥이다.
2: 되게 진짜 옛날 한옥이네. 오.
0: 진짜 한옥에 살고 싶어.
2: 와. 문도 창호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0: 그러게. 저걸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안에 보고 막 이러잖아.
2: 이렇게 훔쳐보잖아. 로에스 확인해볼까?
3: 사스큐 한 번.
2: 조회수 한번 대충 더 해보자.
0: 해볼까?

0: 이거 우리가 너무 목표치를
1: 너무 높게 잡았어요.
0: 너무 높게 잡은 건가? 이거는 뭐 제주도는커녕 그냥 삼겹살도
2: 삼겹살이 몇만이었지 삼겹살이?
3: 50만?
1: 너무 크게 잡았다.
2: 그래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도에서 높았던
0: 거
2: 오래된 게 아닌데도 높은 게 계란으로 바위 깨기니까 뭔가 막 속담 같은 거나 엉뚱한 거를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건가?
0: 속담 괜찮다. 우리가 파헤치는 거지. 이게 진짜 그 속담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1: 팩트인지 아니면 허언인지.
2: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겨울 관련된 속담을 해보는 게 어떨까? 겨울 관련된 속담.
0: 아까 언니가 뭐 얘기하지 않았나?
2: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1: 들어간다. 이 속담이 저희는 과학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2: 아, 그거 물리 법칙 중에 면적이 좁을수록 유체의 유속이 빨라지는 막 그런 게 있어요. 프랑스의 과학자 베르누이가 발견해서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는데요.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는 넓은 통로를 지날 때보다 좁은 통로를 지날 때 속력이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을 다 열었을 때보다 조금만 열었을 때 바람이 더 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이 황소처럼 매섭게 느껴진다는 뜻이죠.
0: 괜찮네. 뭔가 과학적인
1: 원리가 있네.
0: 그러면 일단 속담이 옛날 말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옛날 뭔가 그런 분위기, 옛날 시대를 뭔가 이렇게 재현하는 거 어때?
2: 뭐 한옥마을 같은 데 가서
0: 그렇지.
2: 한복도 쫙
0: 펴입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속담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사연이다 큐! 네, 오늘의 퀘스트 속담, 진실 혹은 거짓. 네, 겨울에 어울리는 속담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실험해볼 속담은 뭔가요?
2: 저희가 오늘 검증해볼 그 속담은요, 첫 번째로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분다.
0: 자, 그러면 저희가 실험에 앞서서 속담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판돌이들이 직접 재연을 해볼 건데요. 다들 연기 좀 가능하나요?
2: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네, 저도 너가 걱정이 되네요. 네, 자, 그럼 저희 삼돌이들의 드라마 기대해 주세요. 개봉 막 뚜! 여기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드라마에서 쓸

0: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날려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날려야 돼요? 이렇게 날려야 돼요?
1: 베르누이 법칙 일단 봐봐요.
2: 공기가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속력이 더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의 큰 고리보다 작은 고리를 지날 때 공기 분자의 속력이 더 커져요. 그런데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공기가 빠르게 흐르면 작아지고 느리게 흐르면 커지거든요. 그래서 큰 고리를 앞으로 해서 던지면 공기의 압력이 높아져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해요. 반대로 작은 고리를 앞으로 해서 던지면 공기의 압력이 낮아져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살짝만 해보면 앞으로 던지면은 이렇게 금방 떨어지는데 이제 작은 쪽이 앞으로 던지면은 좀 이렇게
0: 오! 우와! 많이 간다.
2: 좀
0: 오! 우와! 많이 간다.
3: 큰 데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작은 데가 더 잘 되는구나.
0: 그 영종이 형은 하겠습니다.
3: 자, 영종이 이쪽. 자, 준비. 한 번이야, 귀에 한 번이야.
0: 네.
3: 시작!
0: 오!
1: 오!
0: 오!
1: 오!
3: 오케이.
0: 그래, 저 별로 못 나갔어.
3: 자, 여기, 여기. 와, 자, 저... 영종이 여기. 과연, 오늘도.
1: 근데 이게 좀 긴장된다.
3: 긴장되지.
1: 그치.
3: 벌칙은 정해졌다.
0: 오!
1: 오! 왔어!
0: 오!
1: 오! 왔어! 나이스! 아, 오늘은 아니다.
3: 영조이가?
0: 연습판, 연습판.
3: 아, 나 이거.
1: 태호형이 꼴찌 될 수도 있어.
0: 아, 안 돼.
3: 그냥 제발.
1: 대충 던지지.
3: 제발.
1: 잘 가던데?
3: 안 돼! 안 돼! 아!
0: 아니에요, 똑같아요.
3: 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1: 바로.
3: 대박.
0: 근데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요.
3: 일단, 영종이 입고 싶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1: 저희가 드라마 각본이 3남매잖아요. 무난하게 둘째 하겠습니다. 아, 아씨, 첫째 형의 컬.
0: 이거 이제 이것 때문에 그거 했다.
3: 조선시대에서 밴드가 귀엽다, 이거.

0: 얘들아, 이럴 때일수록 셋이서 꽉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라.
1: 붙어. 오빠야, 나 배가 너무 고프다. 아침에 요만한 감자나물 거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이가.
2: 배고프다.
3: 형님아, 난 얘 귀가 얼음장처럼 얼어갖고 누가 떼가도 모르겠다. 이거 웃잖아.
0: 자, 이거 쓰라. 어때? 이제 좀 뜨뜻하나?
3: 와, 형님아, 최고다.
0: 최고인다.

0: 억수로 따뜻하대.
1: 와, 뭐야. 너무 춥다. 얘들아, 이불 뒤집어서 쓰자. 써, 쓰라, 쓰라. 왜 춥다. 오빠야, 제 구멍 좀 메꿔봐라. 춥다. 알았다, 기다려봐라. 봐라, 이제 좀 괜찮나?
2: 구멍이 너무 많다. 저기랑 저기랑 여기랑 다 박아라.
3: 어디?
1: 아, 있구나. 여기,
2: 여기.
1: 어, 맞네. 아, 됐나?
2: 저기 있다, 아이가 저기, 저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막아라.
1: 하, 지금 이거 어떻게 막나, 이거. 발, 아이고, 씨.
2: 아,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막아라!
1: 어디?
2: 아, 콧구멍으로 막아라, 콧구멍으로.
1: 아, 이러다 내 손가락 다 동상 걸리겠다.

0: 좋다.
1: 자,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서 네. 첫 번째 바늘.
2: 네, 첫 번째로 진짜 석담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1: 바늘로 뚫어볼게.
0: 뚫렸어요.
1: 뚫렸어.
2: 일단 리본을 먼저 대볼게요.
1: 틀어줘.
2: 리본이 미동도 없네요.
0: 아, 진짜요?
2: 깜빡으로 느껴봐도 바람이 거의 안 느껴져.
1: 고!
0: 어? 오, 좀, 오! 좀
2: 이제야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통속계로 한번 줘볼까요?
0: 지금 어때요?
1: 지금 살짝, 살짝 있는 정도?
2: 여전히 0입니다. 와우.
1: 자, 손가락 해볼게요. 손가락. 커나!
3: 네!
1: 찾아줘.
3: 네.
2: 오! 오! 이제서야 좀 리본에 확실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1: 그러네.
2: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풍속계열 한번. 와, 오! 이제 잘 돌아가네요.
1: 1.8. 자, 네모나게 잘라볼게요. 야, 역시.
0: 역시. 와, 잘 된다.
1: 와.
0: 지금 저도 보여요.
2: 오, 싫어, 싫어.
1: 예, 예. 자,
2: 그럼 이거 과연 이 구멍의 풍속은 얼마일지.
0: 오, 왜요?
1: 4.8.
2: 구멍이 커졌는데, 세기가 더 세졌네요.
0: 그니까.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2: 좀 가로로 길게 한번 해볼게요.
1: 이렇게 이렇게 옆에 해볼까?
2: 네.
0: 네.
2: 어떻게 보면 구멍이 세 개네요, 총.
1: 그치. 오, 역시.
0: 오, 세다, 세다.
1: 오, 역시.
0: 오, 세다, 세다.
1: 역시 세요.
2: 어, 아까보다 약간 약해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1: 맞춰봅시다. 오.
0: 오.
1: 오.
0: 오.
2: 오.
0: 오.
2: 오. 오. 3.1.
1: 3.1?
0: 더 내려갔어요?
1: 왜지?
2: 아까보다 좀 내려갔어.
0: 구멍이 커서 그래요.
2: 맞아. 원래 우리가 맞아. 원하는 결과이긴 합니다, 이게.
1: 그러면은 우리 아예 한번 크게 한번 뚫어보자.
2: 이번에는 3 곱하기 3.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리본 한번.
0: 와, 아까보다 좀 약한 약해지긴
1: 약한 건가?

0: 나는 사실 리본으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뭔가 이렇게 빡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면은 풍속계를 한번 볼게요. 오, 2.7!
1: 줄어들었어요.
2: 좀 줄어들었어. 오,
3: 좀 줄어들긴 했네. 오!
1: 더 크게 해볼까요?
0: 더 크게? 자. 그럼 4 곱하기 4 해보자.
1: 자, 풍속계. 크면 클수록 낮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2.3이에요.

0: 이렇게 첫 번째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바늘로 뚫었을 때는 네. 그냥 뭔가 미동조차 없었어요. 사실 맞아요. 리본이나.
1: 바람이 잘 안 들어왔어.
0: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도 그렇게 큰 뭔가 반응은 안 보였고 그리고 우리가 네모나게 잘랐을 때부터 확실히 뭔가 보였죠.
2: 맞아요. 맞아요.
3: 어쨌건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진짜 면적이 좁을수록 바람의 세기가 셌다는 거로 통해서 그 정도면 속담이 되게 진실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0: 아 역시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요.
3: 그 옛날에 이런 거 알다니.
0: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속담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진실입니다.

0: 너무 춥다. 손발이 꽝꽝 얼었다.
1: 막둥이 축제. 이 오빠가 가죽신 신겨야 되는데 이 엄동설한 애 집신이 웬 말이고.
2: 막둥아, 내가 따뜻하게 해줄까?
0: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해줄 긴데.
2: 우리 몸에서 가장 따뜻한 물이야. 어때, 따뜻하지?
3: 엄마야, 이 뭔 일이고? 둘째, 니 때문에 정신 나갔지 않나? 엄마래, 오줌 넣어봤자 잠깐 따뜻하지만. 아이고, 오줌이 얼마나 더럽긴데. 괜찮나?
0: 괜찮네.

0: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따뜻한 물이야. 어때, 따뜻하지?
1: 건발에 오줌 누기는요?
0: 은펜바 효과라고 그거 들어보셨어요?
2: 은펜바?
0: 네. 뜨거운 물 있고 차가운 물 있으면은 뭐가 더 먼저 얼 것 같아요?
1: 당연히 차가운 물이 얼지.
3: 차가운 물이 얼죠.
0: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얼게 될 때가 있어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냉장고에 넣고 동시에 얼려보면 특정한 조건에서는 뜨거운 물이 찬물보다 더 빨리 얼거든요. 이러한 현상을 은펜바 효과라고 해요. 이는 뜨거운 물이 찬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얼 때 더 빠르게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어떤 조건에서 은펜바 효과가 일어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0: 우리는 사이언스타 큐.
1: 속담 진실 혹은 거짓. 네, 이번 속담 엄발의 오줌 누기를 저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2: 어디죠? 냉동창고로 가야 합니다. 아,
1: 그렇죠.
2: 가러 갈까요? 갑시다.
1: 어우, 눈까지 내렸는데 얼음 창고까지 들어가고. 와, 여긴가 보다.
2: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안에 얼마나 더 춥다는 거지?
1: 몇 도나 되나 여기? 영하 10 몇 도 되나? 오!
3: 어. 와. 아직
2: 아직 연기부터가 다른데?
3: 아직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잠깐만, 이제 점점 이제 손가락이 손끝이
2: 이거 주머니에 손 넣어야겠다.
3: 저도 입질이 오기 시작했고요.
1: 춥다. 점점 추워지는데 얼굴이 조금씩 빨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귀가 지금 뭐
3: 저는 지금 안면이 마비되는 느낌이 지금 들기
2: 목이 움츠러집니다.
1: 야, 너무 추워.
2: 우리 이 정도면 충분히 확인한 것 같은데.

0: 사실 원발의 오줌 누기 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발을 얼릴 수가 없잖아.
1: 없죠.
0: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 인형들을 저희 대신 좀 발을 좀 얼려줄 우리 인형들.

0: 반 정도 떼고 비타 음료를 반에 반을 정도를 따릅니다.
1: 믹스. 가짜 오줌이니까 아무래도 오줌이랑 좀 비슷하게 체온 정도로 한 35도 하나를 만들고 그거보다 낮은 거랑 하나랑 높은 거 하나가 필요하니까 5도씩 70도씩 정도로

0: 자, 5도, 35도, 5도 70도. 완성했습니다.
1: 완성했습니다.
0: 그러면은 과연 어떤 온도가 가장 빨리 얼지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하겠습니다. 우와!
0: 바라봐. 우와, 추워, 추워. 뭐 아까보다 더 추워진 것 같아.
1: 맞아요. 지금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0: 이제 잘 얼었나?
2: 이건 어떻게 하더라고요?
0: 봐봐. 우와, 야, 꽝꽝 얼었어. 헐. 꽝꽝 얼었어.
2: 그러면 일단 먼저 빨리 세팅을 합시다.
0: 세팅합시다.
2: 세팅 실시.
0: 거기다,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하자. 여기 5도, 35도,
2: 오, 70도.
1: 와, 대박이다.
0: 그치?
2: 자, 준비. 2, 1, 고!
1: 짠.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0: 자.
2: 좋아, 좋아.
0: 카메라를.
2: 카메라. 카메라를 세팅해주세요. 카메라를 세팅해보니까, 에휴.
0: 자.
1: 자,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잘 나올 수 있나?
0: 자. 이 정도면 딱 나와.
2: 오케이.
0: 오케이.
2: 네. 녹화 버튼 누릅니다. 3, 2, 1, 녹화.
1: 여기에 오는 게 나오나?
2: 됐다.
0: 됐어.
2: 나올 거예요.
3: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0: 빨리 가자.
1: 자, 좋습니다.
0: 와, 추워.

0: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과연. 근데 봐봐. 이거는 거의 다 얼었고. 얘는 살짝 얼었고.
1: 네.
0: 얘는 물이 아직 있어.
1: 와.
2: 말도 안 돼.
0: 우도가 제일 빨리 얼었어. 얘는 물이 아직 있어.
1: 와.
3: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0: 뭔가 이 조건에 아직 뭔가 이걸 딱 맞추지 못한 건가?

0: 그 특정한 조건에서만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가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습도나 그 표면적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1: 습도
0: 약간 좀 조건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1: 아 진짜 뭔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우리 진짜 막
0: 열심히 했는데
1: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했는데 할게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아쉽다. 그치?
2: 정말 아쉽네. 어떡하죠?
3: 사실 음성효과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좀 더 확실한 실험도 하나 더 생각해봤거든요.
1: 아 진짜?
3: 하늘에서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2: 오 대박 대박.
1: 우리가 직접?
3: 네.
1: 오 진짜?
3: 음편바효과가 표면적도 중요한데 그 물을 공기에다가 이렇게 흙 뿌리면은 공기랑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2: 아, 네 맞죠.
3: 그걸 이용하는 건데 이게 찬물을 했을 때는 잘 안 되고 그냥 떨어지는데
1: 맞아 나 해봤어 해봤어.
3: 뜨거운 물을 딱 공중에 뿌리면은 그게 눈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2: 그 겨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3: 그렇지, 우리 엘사가 될 수 있는 거야.
1: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차가운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물 뿌리기 전에는 모자를 딱 쓰시고 조심히 뿌려주세요. 자, 할게요. 3, 2, 1, 1! 아무 그게 없는데? 자, 과연. 성공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0: 차가운 물.
1: Let's go! 자, 고속 카메라! 와! 와~ 정말 아쉽지만 되지 않았어요.
0: 그냥 물이네요.
1: 아무것도 없네요. 아, 그러면은 아~ 뜨거운 물 해봅시다.
4: 저기 위험하니까 저기 빠질 수 있어.
1: 자.
0: 자, 이제 준비. 한번 제가 뜨거운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2, 1! 잘 보세요! 1! 완전 멋있었어 지금.
0: 와, 이야.
4: 우박이 떨어진다. 우박이 떨어져.
1: 우리는 센스타 Q. 네, 이렇게 해서 바늘 구멍에 황소 바람 들어온다는 진실로 밝혀졌고요. 엄발의 오줌 얘기는 아쉽게도 저희가 진실로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2: 네,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속다 걱정도 했고 영정이 가져온 아이디어로 성공했기 때문에 전 제가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 눈보라 너무 멋있었어요.
2: 맞아요, 멋있었어요.
1: 최고 최고.
3: 본방송에서 볼 수 없는 재밌는 영상들은 네. 아래의 주소로 들어오셔서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1: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2: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1: 네,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저는 흰발롱개예요. 저는 시흥에 살고 있고요. 이번 여름 저도 키키랑 워프랑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여름방학 때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꼭 놀러오세요.
1: 우와, 우리 놀러가요, 놀러가.
2: 그러니까 우리 둘이 굉장히 재미있게 논다는 게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그래서 우리랑 놀고 싶다는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지.
1: 흰 발? 누구더라?
2: 흰발농개.
1: 흰발농개. 우리 흰발농개가 사는 어디 살았더라?
2: 시흥.
1: 아, 시흥.
2: 시흥.
1: 아, 다 처음 듣는 거라.
2: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구경도 제대로 못할 거야. 친구들, 어때요? 우리 재미있는 퀴즈로 시흥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시흥을 잘 알면 더 신나게 잘 놀 수 있으니까. 좋았어. 흥흥흥흥흥. 신나는 퀴즈로 흥이 나는 시흥을 알아보는 거야. 주주주주주 출발.
1: 바이.
0: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도시 시흥.
1: 서울과도 가깝고 인천과도 가깝고 시흥으로 고고.
0: 육지에서 흥겹게, 바다에서 흥겹게, 갈매기도 흥겹게 끼룩끼룩. 흥흥흥흥흥. 흥이 나는 시흥 퀴즈. 시흥 퀴즈를 시작할게요. 먼저 각오 한마디 부탁합니다.
1: 시흥에 대해 궁금한 걸 다 풀어주겠다.
2: 아주 자신감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 오늘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준 흰발농개는 시흥의 이곳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쭉 빠지고 난 후 생기는 곳입니다. 1번 사막, 2번 숲, 3번 갯벌.
1: 사막은 모래가 많은 데고, 숲은 나무가 많은 데고, 갯벌은 갯벌이 뭐지? 3번 갯벌?
2: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보시죠.
0: 서해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과 바닷물이 나가는 썰물이 심합니다. 이렇게 썰물일 때 갯벌이 만들어지는데요. 시흥에는 바닷물이 육지 깊숙한 곳까지 드나들면서 생긴 진흙골이 있는데 이곳을 갯골이라고 하죠. 바로 요 친구가 흰발농개입니다.
1: 우와, 정답 맞췄다. 우와, 다른 한쪽에 비해 한쪽 집게다리만 엄청 크고 하얗네.
0: 그래서 흰발농개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 수컷만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수컷 흰발농개는 왜 이렇게 커다란 집게다리를 흔드는 걸까요?
3: 안녕하세요, 인사디.
2: 땡.
3: 어? 최도하기?
2: 땡.
3: 어? 어? 춤추기. 오오오오오오.
2: 땡. 아하, 아깝습니다. 기회를 더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보기도 있었는데 더 들으시지.
1: 아, 괜히 서두르다가. 어? 그럼 왜 흔드는 건데요? 궁금, 궁금, 궁금해.
0: 바로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커다란 집게다리가 암컷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큰 집게다리로 암컷을 불러 짝짓기를 하죠. 갯벌은 사랑하며 생명을 키워가는 삶의 도전이랍니다.
1: 우와, 다른 친구들도 있네.
0: 시흥에는 이처럼 많은 갯벌 친구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 우와, 많은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놀면 정말 즐겁겠다.
2: 잠깐! 하지만 과거에는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흰발 농계의 경우에는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살 곳이 점점 줄어들 뻔했죠. 시흥의 과거로 가볼까요?
0: 시흥 바다에는 길게 쌓은 시화방조제가 있습니다. 시화방조제를 두고 육지와 바다 사이에 있는 이 호수가 바로 시화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인공호수였죠. 그런데 그만 그 물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1: 어, 왜요? 왜?
0: 주변 공장에서 버린 배수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생물도 죽고 말았습니다.
1: 어떡해.
0: 그러나 이후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다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호수가 되었어요.
1: 정말요? 휴, 다행이다, 다행.
0: 또한 시화방조제에 지어진 조력발전소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 도시 곳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1: 우와, 시흥에 가서 바다 놀러 가면 갯벌 친구들도 빤히 만나고 기다란 방조제도 보고 찌짓찌짓찌짓찌짓 전기 만드는 발전소도 보고 우와, 정말 볼 게 많다.
2: 아니에요. 시흥에 가서 바다만 보고 온다면 정말 섭섭하죠. 바다에 이어서 들로산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OX 퀴즈. 시흥에는 소래산이 있습니다. 이 소래산에 보물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유, 산에 무슨 보물이 있어요. 정답은 응? X.
2: 오, X. 좋아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하러 소래산으로 출발.
0: 소래산에 올라가 보면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부처의 모습으로 고려시대에 그려진 마예불상 입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죠.
1: 우와, 정말 보물이 있었네. 대단하다.
0: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로 가볼까요? 이곳은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아름다운 연못 관곡지예요. 여기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연못에 피어있는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2: 마지막 문제는 보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1: 네? 보기가 없다고요? 서두르지 말고 집중. 어, 연못에 피는 꽃. 연못의 꽃? 정답! 연꽃!
2: 연꽃? 정답은 연꽃 맞습니다!
1: 와, 내가 맞췄다! 와, 와.
2: 진짜 좋다! 와, 워프!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나 맞췄어!
1: 시흥에 놀러 갔다 오면 다 맞힐 자신 있어요! 친구들, 나 놀러 갈게!
2: 흰발롱개야, 우리 구경 갈게!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1: 아하!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도시. 어디를 가도 흥이 나는 시흥.

0: 정말 오늘 우리 워프 최고야, 최고. 퀴즈도 잘 풀고, 생각꽃도 이렇게 잘 피우고, 최고, 최고.
1: 우리 친구들도 최고.
2: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1: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동물이 가득한 박물관. 우리나라의 역사도 공부하고 보물들을 보고 싶어.
1: 아, 보물이 많은 곳이면 내가 잘 알지. 바로 우리 할머니의 고향 목포. 우리 할머니가 목포는 보물이 가득한 도시인데 심지어 보물선도 있다 하셨어.
0: 와, 보물선.
2: 에이, 캐비야, 너 허풍이 좀 심한 것 같은데.
3: 맞아, 그건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잖아.
1: 아니야, 우리 할머니 말이 거짓이라고?
0: 직접 가보면 안 되나?
3: 목포는 너무 먼 곳인걸.
4: 좋아, 내가 목포에 가서 보물선을 찾아볼게.
1: 정말이지?
0: 좋아, 기대할게.
5: 향긋한 냄새. 아, 좋다.
6: 선배님, 선생님!
5: 아우, 뜨거. 입청장 다 까졌네. 아이, 순호구나. 아니, 오늘은 무슨 일이길래 나의 평화로운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걸까? 아파. 아.
6: 선배님! 제가 보물선이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5: 보물선? 에이, 우리나라에 보물선이 어딨어?
6: 오, 캐비 말이 목포에 보물선이 있대요. 선배님, 당장 가요. 빨리 당장 가요.
5: 잠깐 있어봐. 목포면은 저기 전라남도 목포? 아이고, 거긴 너무 멀잖아. 이 차비며 밥값이며. 야, 네가 또 존 많이 먹냐? 안 돼.
6: 어, 선배님! 저 친구들한테 보물선 꼭 찾아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 선배님!
5: 아우, 그래. 알았어. 그럼 잠깐만 있어봐봐. 아이, 참. 네, 제임스 박입니다. 아, 우리나라에 보물선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제가 조사를 좀 하러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6: 선배님, 우리 목포 갈 수 있어요?
5: 아, 보물선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좋아, 그렇다면 오늘은 보물 찾기 훈련을 하도록 하지. 자, 먼 길 가야 하니까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바로 가자고, 따라와.
6: 목포 간다! 같이 가요, 선배님!

0: 바다 냄새. 여기가 목포구나. 어? 어? 선배님, 저기 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바다 위에 많은 배들이 떠다니고 있네요.
1: 아, 목포는 우리나라의 대표 개항도시 중 하나거든.
0: 개항도시요? 그게 뭐예요?
1: 바다에 항구를 열어 외국과 거래하는 걸 개항이라고 하는데, 1897년에 목포항이 개항되고 외국과 정식으로 무역을 하면서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의 쌀이나 곡식을 빼앗아 일본으로 보내는 창구로 활용된 아픔도 갖고 있단다.
0: 목포에도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남아있다니 너무 슬프네요.
1: 맞아, 순우야. 그런데 목포에는 슬픈 역사만 있는 건 아니야. 목포는 매력이 아주 많은 도시거든. 이 제임스 박이 목포의 매력을 제대로 알려주지.
0: 우와가 아니라 선배님, 그러면 보물은 언제 찾아요?
1: 순우야, 우린 지금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야. 걱정 말고 따라와.
0: 보물이라고요? 네, 선배님, 같이 가요!
1: 여기요! 세발낙지 주세요!

0: 오, 선배님, 보물을 찾으러 간다더니, 어우, 이 징그러운 생명체는 뭐예요?
1: 징그러운 생명체라니. 이건 목포의 보물 세발낙지야.
0: 네? 보물이라고요? 해산물이 아니고요?
1: 어, 보물이지. 목포는 이 맛의 도시로 유명하거든. 이 목포를 대표하는 아홉 가지 제철 음식이 있는데 한자로 맛미자를 써서 목포구미라고 불러. 이 세발낙지는 그걸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
0: 오, 저는 보물이라 그래가지고 금은보화를 생각했는데 실망실망 대실망. 오, 선배님 근데요, 이름이 세발낙지면 발이 세 개여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너무 많아요.
1: 준호야. 자, 낙지 다리를 잘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정말 가늘지?
0: 네.
1: 세 발은 발이 세 개라서가 아니라 한자로 가늘 세 자를 써서 이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진 낙지라는 뜻이야. 세발 낙지. 맛있겠다.
0: 어? 선배님, 이걸 어떻게 먹어요?
1: 어떻게 먹긴? 이렇게 먹지? 잘 봐봐.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양념장을 착착 발라서 불에 치 구워 먹기도 하고. 맛있겠다. 작게 총총총총 잘라서 고소한 참기름에다가 콕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봐야지. 맛있다. 순우야, 너도 한번 먹어봐. 자, 자, 자, 자. 자, 맛있지? 맛있지?
0: 맛있네요, 선배님. 선배님, 근데 아까 목포 구미라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여덟 가지는 뭐예요?
1: 아, 나머지 여덟 가지 음식은 말이야, 홍어와 삶은 돼지고기, 김치를 함께 먹는 홍탁삼합, 갈치조림, 민어회, 꽃게무침, 중치무침, 아구탕, 우럭당국, 병어회가 있어. 아, 말만 해도 침고있다.
0: 오, 저는 보물은 금은보화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음식도 보물이라니! 정말 행복한데요?
1: 그렇지?
0: 네.
1: 목포에는 진귀한 보석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이 많다는 거.
0: 하지만 저는 보물선을 찾아야 해요. 친구들한테 보물선을 꼭 찾겠다고 했는데.
1: 그래? 좋아. 그럼 순호가 직접 보물선을 찾아볼까? 이게 바로 이번 비밀 요원 시험 과제다.
0: 네? 과연 제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용기를 내보자. 선배님, 우선 보물선의 단서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물관으로 먼저 가볼까요?
1: 박물관? 그거 좋은 생각인데?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바로 가보자고. 바로. 가자.
0: 네! 이거 맛있던데? 목포근대 역사관 1관, 목포근대 역사관 2관, 목포 어린이 바다 과학관, 해양 유물 전시관. 너무 많아요, 선배님. 어지러워요.
1: 순우야, 괜찮아?
0: 아니요, 선배님. 여기저기 박물관이 너무 많아요.
1: 목포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일본 영사관 같은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그리고 이 건물

0: 들은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지. 이처럼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많은 문화재를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은 목포를 두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말하기도 해.
1: 우와, 건물 하나하나가 다 보물이었다니. 도시 전체가 보물인 게 맞네요.
0: 정말 멋지지?
1: 근데요, 선배님. 보물선은 대체 어디서 보물선은 바다랑 관련된 거니까 해양 유물 전시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좋아, 가볼까? 바로 가자고.
1: 네, 선배님. 우와, 보물선이다. 선배님, 여기 보세요. 찾았어요, 보물선.
0: 우와, 우리나라에 진짜 보물선이 있었구나.
1: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이 배 이름은 신안선인데 1975년 여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끌어올린 그물에 도자기가 걸려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대요.
0: 이야, 그거 참 엄청 진귀한 도자기였나 보네.
1: 네, 이 배엔 중국 도자기, 동전, 공예품, 향신료 같은 진귀한 물건이 실려 있었는데 약 700년 전 중국 원나라의 국제무역선이 신안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침몰한 배라고 해요.
0: 이야, 순우야. 이 보물선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알아냈구나. 좋아. 진짜 보물선을 찾아냈으니 자,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통과다.
1: 우와, 신난다. 보물선도 찾고 시험도 통과하고. 어서 친구들한테 보물선 찾았다고 알려줘야지.
0: 잠깐. 네, 제임스 박입니다. 목포에서 보물선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정보를 공유하죠. 네. 순우야.
1: 네!
0: 나는 얼른 보부를 하러 가야겠구나. 그럼 우린 다음 훈련 때 또 보자고.
1: 선배님! 여기 목포인데 같이 가야죠!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오늘도 이 개차 박사의 발명 연구는 계속된다. 내가 이번에는 말이야 아주 놀라운 발명품을 또 만들 예정이지. 어떤 발명품이냐면 너희들한테만 잠깐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 버튼만 딱 누르면 불이 났을 때 불을 순식간에 꺼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볼 거야. 내가 이 발명품

0: 것만 발명하면 이 화재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지. 순호야, 어때? 괴짜 박사님 발명품 멋질 것 같지?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연구한다. 이렇게 시스템을 했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불이야, 불! 불이 났어! 어떡해, 불이야! 어떡해, 어떡해. 불이 났어. 꺼졌다, 꺼졌어. 어우,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 소화기에서 나온 가스가 순식간에 불꽃을 얼려주니까 불이 금방 꺼지네, 금방 꺼져.
1: 박사님, 그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불에 탈 때 필요한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꺼주는 거예요. 오늘도 박사님은 꿈틀꿈틀이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얍!
2: 어?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박사님의 꿈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사님 꿈속으로 떠나봅시다.
1: 인간이 불을 사용한 지는 100만 년이 넘었어요. 옛 인류가 불을 처음 접했을 때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불이 내는 열과 빛의 유용함을 깨닫고 점차 생활에 이용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하죠. 그런데 가스레인지나 버너 같은 도구가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불을 얻었을까요? 처음에는 번개, 화산 같은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불씨를 옮겼었는데 나중에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냈어요. 부드러운 나무판에 홈을 파놓고 단단한 막대로 홈을 앞뒤로 반복해 밀어 불을 붙였어요. 또 석영이 포함된 부싯돌과 단단한 철을 부딪혀 불씨를 만들었죠. 평범한 돌로는 불을 붙일 수 없었어요. 송곳을 회전시켜 불을 붙이는 활비비 같은 도구도 개발했답니다. 태양빛이 강할 때는 돋보기와 같은 물건을 이용해 불을 붙이기도 했죠.
0: 사람들이 불을 발견하고 이용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인류를 변화시킨 불에 대해서 순호와 함께 알아봐요. 불을 이용하기 전에 원시인들은요, 낮에만 활동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밤은 캄캄하고 무섭고 추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을 이용하고 나서는 이렇게 불을 켜두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불에서 나오는 환한 불빛 때문에 무섭지 않게 되었답니다. 밤에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 범위가 넓어졌어요. 불을 이용하기 전에는 곧 해가 떨어질 것 같으니 돌아가지요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만 불을 이용하고 나서는 횃불을 켜고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었죠. 또 사냥도 더 잘 됐어요. 밤에도 불을 밝히고 사냥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동물들은 불에서 나는 연기와 불빛을 무서워했다고 해요. 호랑이 순호도 무서워. 다음으로 식생활도 변했다고 합니다. 불로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음식을 익혀 먹으니 음식이 더 연하고 맛있었겠죠. 그래서 덜 씹어도 소화가 잘 됐답니다. 따라서 장 운동에 쓰는 에너지와 강한 턱, 치아의 사용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대신에 뇌가 더 많이 발달할 수 있었죠. 그 에너지를 뇌가 대신 사용하여 뇌가 더 크게 발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뇌의 발달은 인간의 언어와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불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불을 이용했는지 함께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불로 변경의 외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을 봉수제도라고 하는데요. 낮에는 눈에 잘 띄게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알렸답니다. 이렇게 연기가 폴폴 나면 변경, 변두리에 외적이 나타났군, 알아차릴

0: 있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 수도 있었고 난방도 할수 있었습니다. 아궁이라는 것은요, 불을 피우기 위해 만든 구멍을 아궁이라고 해요.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고요, 음식을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 이 열기는 구불구불 구두를 지나 방도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난방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기는 이렇게 굴뚝으로 빠져나갔어요. 다음으로 다양한 금속을 녹여 튼튼한 금속 제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불로 철, 구리, 주석 같은 금속을 녹여서 튼튼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흙으로 빚은 그릇을 불에 구워서 더 튼튼하고 단단한 그릇을 만들 수 있었어요. 육이나 자기 같은 그릇이요. 특히 흙으로 빚은 그릇에 釉약을 발라서 구우면 더 튼튼한 자기가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훈제의 방법으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훈제 오리 먹어본 적 있나요? 훈제라는 것은요, 연기를 피워서 그을리고 이제 말렸던 요리 방법이에요. 이렇게 훈제의 방법으로 요리를 보관하면 그 재료가 훨씬 더 오래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통해서 음식을 구워 먹을 수도 있었죠. 친구들, 우리 선조들은 불을 이렇게 이용했는데요. 이 불이요, 세상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꾼 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불은 세상을 바꿨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노동력, 가축, 물, 바람의 힘을 이용했지만 18세기에 불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증기기관을 이용한 여러 교통수단과 기계가 발명되어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해지게 되었어요. 불로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불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화재를 막기 위해 노력했어요. 현재도 소방청을 중심으로 화재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화재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요. 석유, 가스, 플라스틱 같은 타기 쉬운 화학물질 사용이 늘고 전기 누전 사고도 많기 때문이에요. 또 접근이 어려운 고층 건물과 지하시설이 들어서고 화재의 원인도 다양해지면서 불을 끄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답니다.
0: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친구들, 불이 나면 불은 어떻게 끌수 있을까요?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요! 라고 하네요. 불을 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탈 물질을 제거하거나, 발화점 미만의 온도로 낮추거나, 그리고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화기는 어떤 원리로 불을 끄는 걸까요? 바로 소화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불이 탈때 필요한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간이 소화기를 만들어서 촛불을 꺼보도록 할까요? 이산화탄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꺼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수노와 함께 실험을 해볼 건데요. 준비물로는 페트병, 식초, 베이킹소다, 화선지, 실, 빨대, 고무차를 초가 필요해요. 수노와 함께 차근차근 실험해봐요. 페트병 안에 식초를 200ml 넣어요. 그리고 화선지 위에 베이킹소다를 올려놓아요. 베이킹소다를 올려놓은 화선지를 실로 잘 묶어서 페트병 안에 매달아 줄게요. 실로 묶어줄게요.

0: 자, 이제 꽁꽁 묶은 것을 페트병 안에 넣어줄 거예요. 자, 들어가라, 들어가라. 자, 넣고 이제 묶어줄게요. 묶었어요, 친구들. 그럼 이제 빨대를 페트병 안에 넣고 고무찰흙으로 막아줄게요. 빨대를 페트병 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입구를 고무찰흙으로 단단하게 막아주세요. 이제 간이 소화기 만들기 완성이에요. 이제 이 간이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있는지 실험해 볼까요? 이제 페트병을 기울여 볼게요. 페트병을 기울이면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만나겠죠? 그러면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만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빨대 구멍으로 나와서 불을 꺼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반응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까요? 어때요, 친구들?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었고,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끌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불을 사용하는 거니까 조심 또 조심 어른과 함께 해야 되겠죠?
1: 불이야, 불! 불! 꿈이었어, 꿈. 하지만 정말 굉장한 꿈이었지. 그러니까 불은 인류에 꼭 필요한 거였어.
2: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다루면 큰 화재가 나기도 하니까요.
1: 맞아, 맞아. 불을 이용할 때 꼭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돼. 우리 친구들도 자나깨나 불 조심. 불을 이용할 때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다음 그림은 옛날 사람들이 불을 피운 방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하자고. 우리 친구들 안녕.
3: 아, 이 소화기 제자리에 가져다 놔야지. 아, 무거워. 발 아파.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후. 아, 오랜만에 수영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 얘들아, 내가 오늘 시크릿치즈 동물원에서 이 돌고래한테 수영 배웠잖아. 근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 시크릿치즈 동물원 인어공주 누구? 나지. 아, 얘들아, 잠깐만. 이거 갑자기 무슨 소리지, 이거? 누가 다이빙 했는데? 사막여우 너? 야, 너 물 싫어하잖아. 어? 뭐야. 팬더, 야, 판다 너까지 지금 다이빙 하는 거야? 아니, 오늘 뭐, 바다에 뭐 있어? 바다에 뭐가 있는데? 어, 나 궁금하잖아. 안 되겠다. 나도 오늘 너 수영 좀 배웠잖아? 이 시크릿 치즈 동물원의 인어공주 심해 탐사 나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어, 그렇지. 주주주스. 내가 또 딱 준비했지. 짜잔. 오늘의 주주주스는 짠! 바로 소금. 아, 블루 소금 쉐이크구나. 쉐키. 얘들아, 이거 오늘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소금 쉐이크 좀 짠맛이 나긴 할 것 같은데? 좋아, 좋아. 내가 오늘 이거 마시고 심해 탐사에 도전한다. 자, 그럼 주주 파워!
1: 11,000m 바닷속 맛 구현. 해저 감성 100% 탑재.
0: 자, 얘들아, 그럼 시작해볼까? 아, 뭐야. 이거 어딨지? 아, 이거 물안경은 아닌데. 아, 거기 깜깜할 텐데. 아, 내가 분명히, 아, 이거 조명을 갖고 왔는데 어딨지?
2: 뭘 그렇게 찾으세요? 어디 가세요?
3: 여행 가시는 거예요? 저희도 따라갈래요.
0: 아이, 여행? 그래, 뭐, 이것도 여행이긴 여행이지. 나 오늘 깊고 아주 어두운 심해를 탐험할 거야.
2: 심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심심한 바다인가?
3: 으이구, 심해는 깊은 바다를 말해.
4: 그런데 거긴 너무 깊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0: 무슨 소리. 사실 이 심해에도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심해를 알아보기 전에 바닷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사실 이 바닷속도 바다 위처럼 산도 있고, 그리고 평야도 있고, 그리고 계곡도 있다고. 특히 이 바다에 있는 산을 바로 해산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보는 그 산처럼 또 뾰족하게 생겼어. 아, 근데 생각해봐. 어, 바다에서 등산하려면 너무 쉽겠다. 그냥 이렇게 막 수영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 바다에도 아주 평평한 평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바로 심해초라고 하지. 어때? 진짜 평평하지. 그리고 바로 바다에 있는 계곡, 해구라고 해. 어, 계곡은 굉장히 깊어. 거기로 가면 매우 깊고 깜깜해서 조금 무서울지도 몰라. 아, 저기 뭐 있는지. 어, 저거 뭔지 알아? 저게 바로 화산섬이다. 화산으로,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섬인데, 어, 맞아. 독도, 울릉도, 제주도와 같은 섬을 말하지.
5: 우와, 진짜 깊다. 너무 깊어서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
0: 얘들아, 여기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깊다는 마리아나 해구야. 우리 아까 해구를 계곡이라고 했었지. 와, 이 해구는 얼마나 깊은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들어서 바로 거꾸로 이 해구 안에 집어넣어도 잠길 만한 깊이래. 그리고 이렇게 깊은 곳에는 수압이 너무 세서 이 사람이 견디기 힘들거든. 그래서 이 해구 아래에 뭐가 있는지는 잘 탐사하기 힘들어. 그래서 바로 요즘은 아주 똑똑한 심해 탐사 로봇이 이 아래쪽에 뭐가 있는지 해구를 탐사하기도 한대.
3: 그럼 심해에 누가 사는지도 알 수 있어요?
5: 아유, 그럼, 그럼. 이 심해에 내가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산다고 했잖아. 오, 저기 봐봐. 오, 엄청 큰 대왕 오징어다. 대왕 오징어가 얼마나 큰지 이 눈알이 바로 농구공 만화대. 어, 그 옆에 무시무시한 흡혈 오징어? 어떻게 가까이 가면 내 피 다 빨아먹는 거 아니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사실 흡혈 오징어는 죽은 플랑크톤을 먹고 산대. 근데 왜 이름이 흡혈 오징어냐고? 바로 이 오징어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보이는 이 가시 모양이 뱀파이어의 송곳니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거래. 어? 아, 귀여워, 귀여워. 얘들아, 저거 봐, 저거 봐. 주머니기 오징어다. 너무 귀여워서 내 주머니에 쏙 넣고 싶어. 주머니기 오징어는 이 머리와 몸통의 크기가 비슷하대. 어, 그래서 귀여운가 봐. 근데 머리가 좀 너무 큰 거 아닐까? 어, 아이, 눈부셔! 눈부셔! 이거 뭐야? 이거 붉은 왕관 해파리잖아? 이 붉은 왕관 해파리는 바로 푸른색 빛을 환하게 발사한대. 그래서 적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도 한대.
2: 어, 앵글로피쉬다! 머리 위에 빛나는 낚싯대처럼 생긴 걸로 먹이를 끌어들이는 물고기예요. 유령상어도 있네요. 원래는 뾰족코 푸른 은상어라고 하는데 공룡보다 더 오래 살고 있대요.
3: 으흐흐흐, 머릿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베럴아이다. 베럴아이처럼 눈에서 빛이 나면 깜깜한 밤에도 환하게 잘 볼 수 있을 텐데. 아이, 깜짝이야. 마귀상어다. 원래는 고블린 상어라고 하는데 너무 섬뜩하게 생겨서 마귀상어라고 불리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특별한 생물이에요.
5: 오, 저기 몸이 아주 말랑말랑한 바로 벨개비도 보여. 몸이 말랑말랑해서 이 깊은 곳에 있는 수압도 잘 견딜 수 있대. 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생물이 하나 보이네. 바로 고사어벌레. 고사어벌레는 얘들아, 다리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 다리로 아주 우아하게 헤엄을 치면서 다닌다고. 어때? 나랑 좀 비슷하게 우아하지?
2: 우와, 심해에 이렇게 신기한 생물이 많다니 놀라워요.
4: 심해는 햇빛이 안 들어서 식물이 못 살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들도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
5: 그렇지 않지? 봐봐, 이렇게 심해에는 신비로운 생물뿐 아니라 아주 아주 귀중한 자원들도 굉장히 많다고. 심해에 있는 그 첫 번째 자원, 바로 망간단괴입니다. 망간단괴, 어, 뭔가 이렇게 까만색 먼지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이 망간단괴는 굉장히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야, 얘들아. 이 망간단괴는 어, 좀 생소한 용어지만 이 니켈이나 코발트 등의 첨단 산업, 아주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산업에 필요한 거지. 망간 단계에 별명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검은 황금이야. 황금은 어때? 아주 아주 귀하지. 근데 이 망간 단계도 매우 매우 귀한 자원이다. 아주 아주 희귀한 자원인데도, 그런데 이 희귀한 자원이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지.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이 자원 어디에 있다? 바로 심해에 있다. 기억해줘. 그 다음으로 나오는 자원은 바로 하이드레이트야. 우리가 보통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 봐봐,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이 물질, 뭐처럼 보여? 어? 얼음? 맞아, 맞아. 여기 있는 이 네모난 이 하얀색 물질은 바로 얼음처럼 보이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 얼음에? 아, 불이 붙어있네. 어떻게 얼음에 불이 붙을까? 얼음 하면 엄청 차갑잖아. 불이 안 붙을 것 같은데?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별명은 바로 불타는 얼음이야. 왜 여기 불이 붙을까? 바로 이 얼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짜잔! 바로 가스, 가스, 가스! 뭐가 들어있어? 가스가 들어있대. 이 가스가 들어있어서 이것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불 붙여서 뭐 해요? 라고 물어보겠지? 자, 이거는 바로 이 불을 붙여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사용할 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미래에 아주 아주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천연 무엇이다? 천연 가스다라는 거야. 그런데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 줄 알아? 아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바로 독도. 이 독도 주변에 자원들이 많거든. 특히 그 자원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이드레이트가 그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줘. 자, 그런데 이렇게 심해에는 다양한 생물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아주 귀중한 자원들도 많잖아.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은 심해는 너무 깊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깊고 깜깜하면 햇빛이 안 들잖아. 그러면 식물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식물들을 먹고서는 뭐 동물들도 없겠지. 그래서 심해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햇볕이 들지 않아도 여기 봐봐. 이렇게 뭔가 굴뚝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보여? 자, 이게 바로 화학 에너지라는 거지. 이 굴뚝처럼 생긴 게 무엇이냐? 바로 열수분출공이라고 한대. 자, 그러면 열수는 뭐야?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을 어떻게? 분출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열수분출공에서 나오는 이 화학 에너지. 이 화학 에너지 덕분에 햇볕이 들지 않아도 이러한 에너지 덕분에 생물들이 살 수 있었던 거래. 어때? 이 미지의 세계 심해 정말 신기하지? 미지의 세계 심해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럼 오늘도 탈출을 위한 준비를 해볼까? 자, 포털을 열기 위한 마지막 과문 주주 퀴즈! 쉽다 쉬워. 이거 우리 배웠잖아. 바로 정답은 2번 마리아나 해구. 오 보터라 열려라. 나 오늘 탈출할 것 같아. 잠깐만. 근데 뭐야? 왜 이렇게 깜깜해? 응? 엄청 깊어 보이는데?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카박사? 우리 어차피 주주주스 많으니까 그냥 내일 탈출하자. 나 무서워 못 가겠어. 너무 깜깜한 것 같아. 그냥 오늘 야근하고 내일 탈출할게. 가자. 자, 가자 얘들아. 가자. 내일 탈출해야지.

0: 여기 있었네. 내리요. 나라리요. 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지. 옹박사의 탈출. 벌 받을 시간이야.
1: 벌 같은 소리 하나? 닐닐이야. 아차차. 어? 뭐냐? 그만둬.
0: 끝내버리라고.
1: 아이디.

0: 아라리오!
1: 골드리오!
2: 일단 후퇴!
1: 어떡해!
0: 아라리오!
3: 두목 괜찮아요?
4: 정신 차려요.
5: 괜찮아.
6: 이젠
7: 이제 끝났어.
6: 내 꿈이
8: 헛된 꿈이었어.
6: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0: 이런
9: 모두 공격!
0: 아라리오!
8: 걸레리오!
1: 걸레리오!
9: 뭐냐? 빨리 들어와!
1: 걸레리오!
0: 어?
1: 됐다!
9: 그럼
0: 바이바이! 에? 왜 이래?
9: 도움이 안 돼. 여긴 금방 폭발할 거야. 모두 안녕.
0: 이런.
1: 아라리오!
8: 걸레리오!
1: 걸레리오!
0: 아라리오!

0: 마법 반응이 있으니 아직 근처에 있어.
1: 저기! 저 차야!
2: 나도 봤어.
0: 조심해! 쫓아가자!

0: 버그나.
1: 다녀오셨어요?
2: 응? 자, 어?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1: 그게 청소 좀 했어요.
0: 시키지도 않은 청소까지? 착하기도 하지.
1: 착하긴요. 전 포근히 데리고 나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2: 저녁 먹어야 하니까 금방 돌아와.
1: 네.
3: 마법반응? 녀석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
4: 그럴 리가. 카메라 켜봐.
1: 응? 걔들 맞네.
4: 헐레리오!

0: 온다. 아라리오! 아라리오!
1: 밀어붙여라!
2: 비행모드 전환!

0: 말이오? 얼레이요? 같이 가.
1: 뭐야?
0: 무겁다고. 아, 힘 좀 내봐.
1: 바라리요?
0: 처음부터 이렇게 변신하면 되잖아.
1: 시끄러워.
2: 끈질기군.
0: 완벽해! 레디요!
3: 뭔데?

0: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1: 혹시 몰라 미리 마법진을 쳐놓았거든. 넌 여기 못 들어오지.
2: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가자.
1: 손을 잡아라. 잘 있어요. 이리야.

0: 볼로카! 너 그 팔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1: 어디서? 괜찮아, 블루카? 어? 블루카!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블루카! 테이크맨!
1: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3: 알아, 알고 있지만!
0: 그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사건을 터뜨렸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탈카드 못을 흉폭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캅이 위험해.
0: 어?
1: 정신 차려 블루캅.
0: 피닉스 파이어 대박. 메가 앰블러.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3: 시끄러워. 내게 친구 따위.
0: 블루카. 넌
4: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트레이닝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요?
2: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4: 넌 대체 누구야?
3: 난 블레이요.

0: 레드 아저씨, 어? 블루캅 상태는 좀 어때요?
1: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째서 내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뭐야, 기억 안 나?
3: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4: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0: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얼마였지?
0: 뻥이야.
2: 뭐?
3: 오란 수에 속더니 여전히 모르군.
5: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1: 시장님!
5: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0: 죄송합니다.
4: 손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3: 아마 주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5: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6: 아빠!
5: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6: 미안해, 우리 아빠가.
2: 신경 쓰지 마, 안 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0: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1: 이건 외품카드?
0: 맞아, 블루캅의 외품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캅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조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봉인되었어.
1: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2: 와일드카드 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1: 와일드카드 봇?
3: 그것도 처음 듣는데.
0: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데우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예 부대를 결성했어.
4: 설마 그게...
0: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2: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0: 웨폰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도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1: 제거? 봉인이 아니고?
3: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0: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5: 무면하지만
0: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4: 정말 그럴까?
0: 무슨 생각해?
4: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오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1: 뭐?
0: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4: 응, 내 거랑도 페루로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1: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0: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4: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1: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3: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6: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4: 그건 걱정 마라.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7: 이제 일어났군,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8: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7: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8: 사고방식의 차이지.
9: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7: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8: 아마 준 아닐까?
7: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8: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7: 진심이야?
8: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7: 알았어.
1: 작전은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4: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2: 알겠어.
0: 맡겨만 둬.
10: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1: 진짜로 왔어.
0: 네가 블레이온?
4: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8: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4: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7: 배부르네?
4: 빙고!
11: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2: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0: 지독한 성질머린 내가 고쳐주지.
7: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4: 궁금하지?
1: 모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10: 그걸 눈치채고 저 아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4: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11: 움직이 것들!
2: 이번엔 안 놓친다!
0: 어딜 가시나? 진짜는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8: 우린 왜 부른 거지?
4: 왜긴?
0: 너희 믿고 있기 때문이야.
7: 믿는다고?
0: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11: 양손이 있어줘야 했더니.
2: 조심해.
0: 우리 말이 맞지?
7: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11: 응?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9: 우리도 가자. 응?
2: 메탈 브루스가
8: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9: 알았어. 블루탑 준비됐지?
2: 물론이지.
9: 블루탑 와이드 대놓.

0: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지!
1: 얌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됐어! 펜터리자!
2: 고도의 홀로그램 분신들이
0: 문제없어! 블루캅! 버스트 전! 찾았다! 달려!
1: 에너지야!
0: 옆에 조심해! 지금이야! 썬더 하우인 스매시!
2: 썬더 하우인 스매시!
0: 와일드 카드본 제이
3: 비켜봐. 팬텀 호넷 봉인.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4: 아들!
5: 위험해!
3: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6: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0: 잠깐만.
3: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7: 엄마!
0: 괜찮아?
7: 괜찮아.

0: 됐어. 잠들었어.
1: 오늘 밤에는 뭐 볼까, 여보?
2: 우리가 잠들고 나면 TV 보시는 거예요?
0: 플로이, 이제 그만. 어서 침대로 돌아가 줄래?
2: 별로 잠자고 싶지 않아요.
1: 어쩔 수 없어.
2: 근데 왜 잠을 자야 해요? 밤새 일어나 있으면 왜 안 되는 거죠?
1: 그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야.
2: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다 바꿔버리면 되죠, 뭐.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잠을 좋아해.
2: 그럼 모든 사람들의 침대를 버릴래요.
1: 에? 그럼 사람들이 소파에서 잘걸?
2: 그럼 모든 소파들도 버려버릴 거예요.
1: 아, 엄청 힘든 일 같네. 그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자야 할걸?
2: 네, 알았어요. 잘게요. 잠깐만요, 안 돼!
0: 제발. 그럼 동화책 읽어줄게.
1: 못 말리는 거 잘 알잖아.
0: 알아. 나 좀 도와줄래?
1: 그럼 아이디어가 있어.
0: 잠깐, 설마 그건 아니겠지?
2: 엄마, 제가 귀찮은 거예요?
3: 아니, 우리 딸 괜찮아. 이리 와.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2: 진짜로 귀찮은 거 아니죠?
3: 아니, 블루이가 잠을 자면 좋겠어. 그리고 그 마을에서
2: 유니코스!
3: 안돼, 유니코스잖아.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정말 아쉽지만 유니코스.
4: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물 조심해. 지금 뭐 읽는 거야?
3: 이 동화책은
4: 졸려! 여기 이거 읽어. 이건 유니콘 얘기야.
3: 난 그거 안 읽을 거야.
4: 좋아, 내가 읽을게. 옛날 옛적에. 아우, 잘 읽을 수 있으면.
3: 유니코스, 블루이가 잠자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차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4: 그럼 그건 내가 잘 못하는 건데.
3: 빙고가 자고 있어.
4: 뭔 상관이다.
3: 난 상관 있어. 밑에 있는 친구랑 밖으로 좀 나가는 건 어때?
4: 나 아무데도 안 갈 건데, 아줌마.
3: 내 이름은 칠리야.
4: 아, 미안해, 칠리.
3: 칠리.
4: 빌리. 이렇게 말했는데.
3: 나가.
2: 엄마, 유니코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3: 플루이, 저건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유니콘이야.
4: 너무해.
2: 하지만 제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그치, 유니코스?
4: 아니.
2: 그냥 무시하세요. 제발요, 같이 있어요.
3: 좋아. 하지만 이 책을 읽을 거야. 그거 말고.
4: 그거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3: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다녔어요.
2: 유니코스, 동화책을 볼 수 없잖아.
4: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3: 무슨 내용인지 까먹었네.
2: 그렇게 책을 가리고 있으면 엄마가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잖아.
4: 그게 나랑 무슨 상관?
2: 왜냐면 이야기가 재밌잖아.
4: 내 얘기가 재밌어. 유니콘도 나온단 말이야. 이 얘기엔 유니콘이 안 나와. 마지막 부분도 별로야. 여왕이 어떻게 하냐 하나?
3: 어떻게 끝나는지 말하면 안 돼.
4: 왜 안 돼?
3: 왜냐면 블루인 아직 모르니까.
4: 그게 나랑 뭔 상관?
2: 유니코스, 내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어주려고 하잖아.
4: 알아, 알아, 알아. 그럼 계속해, 밀리. 어떻게 끝나는지 말 안 할게. 신발을 만들게 됐지.
3: 유니코스! 어느 날 여왕님은 가마에서 내려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4: 생각을 바꿨어. 잠깐, 다시 바꿨어. 아니, 바꿨어. 아니, 오늘 말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2: 유니코스!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럴 거야?
3: 계속 읽어볼까?
2: 네.
3: 여왕님이 몇 발자국 걸었는데 가시를 밟게 됐어요. 아야!
2: 유니코스, 그러면 나빠. 유니코스가 가시를 밟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4: 기분 좋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춤출 건데.
2: 춤출 수 없을 거야. 여왕님처럼 올 수도 있다고.
4: 그러면 여왕님이 신발을 신으면 되겠네.
3: 유니코스! 아무튼 여왕님은 왕국이 가시밭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신발을 만들어!
3: 블루이.
2: 알았다. 유니코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5: 어린이.
4: 농담이라고. 난 치킨을 좋아해.
2: 좋아, 여기. 유니코스가 좋아하는 치킨.
4: 아우, 고마워라. 착하기도 하지.
2: 좋아요. 계속해도 돼요.
3: 여왕님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왕국 전체를 가죽으로 덮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가시를 밟을 일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여왕님은 낮과 밤을

0: 했어요. 왕국 전체를 가죽으로 덮으려고. 입을 다물고 먹으면 안 될까?
1: 입 다물고 먹을 수 있거든. 당연히 할 수 있지.
0: 고마워. 여왕님은
1: 근데 그냥... 난 안 그럴 건데.
0: 됐어. 그만해.
1: 그러시다면 나중에 봐. 윌리!
2: 잠깐 안 돼요.
0: 그만할래, 블루이.
2: 저한테 맡기세요. 위협 유니콘.
1: 와우! 내 등! 내 목! 내 등이랑 내 목!
2: 그냥 어깨를 건드렸을 뿐이야.
1: 아이고, 아야. 아우, 아파라. 변호사 부를 거야.
0: 잠깐, 블루이. 노력하는 건 좋지만 유니코스를 바꿀 순 없어.
2: 아, 그런 것 같아요.
0: 누군가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2: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0: 아마 유니코스가 귀찮게 하는 걸 멈추면 되겠지.
2: 진짜요? 어떡해요?
0: 그냥 무시하면 돼.
2: 무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0: 한번 해보는 거야. 여왕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기 돌아오네. 기억하지? 그냥 무시해.
3: 윌리 힐러신가요?
0: 난 칠리 힐러예요.
2: 엄마.
0: 맞다. 미안. 어리광대가 여왕님께 말했어요. 여왕패야, 왕국을 전부 가죽으로 덮는 대신에 여왕님의 발을 덮는 건 어떨까요?
3: 책 그만 읽으세요.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을 무술로 쓰러뜨렸어요.
2: 무술이라고요?
0: 블루이.
2: 맞다. 죄송해요.
0: 그래서 여왕님은 가죽을 조금씩 잘라서 신발을 만들었어요.
3: 이거 봐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1: 그래, 들어보란 말이야.
0: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든지 걸어다닐 수 있었고 가시에 찔리지도 않았답니다.
1: 그만 읽으라고!
3: 유니코스, 제가 해결할게요.
1: 네,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화날 수도 있어요.
3: 변호사로서 제가
1: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밖에 못해.
0: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둘까?
2: 네, 이제 졸려요.
1: 맛 좀 봐라. 간다.
0: 잘하고 있어. 그럼 이제 색깔을 바꿔볼까?
2: 색깔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무지개 색깔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무지개 색깔실 찾기 임무가 생겼네.
2: 임무가 뭐예요?
0: 임무는 영웅이 헤쳐나가야 하는 힘든 일이야.
2: 임무는 어떻게 시작해요?
0: 영웅은 보통 집에서 출발해. 편안하고 따뜻하지만 모험이 영웅을 불러내지.
4: 여러분, 아빠랑 같이 맥켄지 집에 갈 사람?
2: 아니, 괜찮아요. 아빠, 엄마한테 뜨개질을 배우고 있어서요.
4: 그럼 빙고랑 둘이서 갈까? 가자, 출발해.
2: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맥켄지 집에는 왜 가시는 거예요?
4: 커리 교환.
2: 커리 교환이 뭐예요?
4: 커리를 서로 바꾸는 거야. 아빠는 고기 커리, 맥켄지 아빠는 코코넛 커리를 만들었대. 아빠 거 조금, 맥켄지 아빠 거 조금 나누면 두 개가 생겨요. 빙고가 납작한 빵 난을 들고 가주면 좋겠는데.
2: 엄마, 임무 같아요.
0: 커리 교환 임무네.
2: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커리 교환 임무.
4: 가자, 빙고.
0: 영웅은 임무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먼저 찾을 거야.
2: 엄마랑 같이 집에 있을래요.
0: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을 바꾸기도 하지.
4: 알았어, 좋아, 있어. 근데 맥켄지 엄마가 뭐 하는지 알아? 베이스 페인팅.
2: 베이스 페인팅.
4: 아, 여기 빙고, 난 갖고 가야지.
0: 이렇게 임무가 시작되는 거야.
2: 임무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0: 영웅이 넓은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들을 맞이하게 될 거야.
4: 잠깐, 두 발로 걸어도 된다고는 안 했어.
2: 네?
4: 말한 대로야, 한 발로 걸어야 한다고.
2: 히히, 계속 깽깽이 걸음 못해요.
4: 그래도 힘내, 빙고. 이건 거리 교환 임무야.
2: 히히, 알겠어요.
4: 앞으로 걸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랬어?
2: 네?
0: 가끔은 영웅이 친구를 만나기도 하지.
4: 안녕하세요, 도린 할머니.
5: 안녕, 밴디트. 안녕, 빙고. 좋은 냄새가 나는데.
2: 이건 넓적한 빵 난이에요.
4: 거리 교환을 하려고요.
5: 좋은 생각이야. 내일이 기대되겠는 걸, 밴디트.
0: 친구는 영웅에게 위험한 걸 미리 알려주기도 해.
2: 위험이요?
5: 설마 공원을 지나가는 건 아니겠지?
4: 맞는데요? 왜요?
5: 까치 한 마리가 둥지를 지키고 있거든. 아까 날 공격했어. 이것 봐. 조심할 건 까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 눈을 계속 보면 공격하지 않을 거야.
2: 알겠어요.
5: 버스가 도착했네.
0: 임무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 그게 아니면 임무가 아니지.
4: 저기 있다.
2: 근데 왜 우리 공격하려고 해요?
4: 까치도 좋은 아빠라서 그래. 새알을 누가 해칠까 봐 그런 거지.
2: 우린 아닌데.
4: 맞아. 까치가 모를 수도 있어. 아빠랑 같이 걷자. 도린 할머니 얘기 잊지 않았지?
2: 까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
4: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봐.
2: 빙고 더 이상 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
4: 뒤로 걸어가.
2: 근데 빙고 뒤로 못 걸어요, 아시죠?
4: 도망가, 도망가. 우리 이제 살았다.
2: 봐요, 아빠 다 왔어요.
6: 거리 교환, 우!
0: 아주 위험한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영웅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2: 여기 있어요. 넓적한 빵 난이에요.
3: 고마워, 빙고.
0: 페이스 페인팅 그려줄까, 빙고?
2: 네, 좋아요.
0: 이렇게 와서 반가워. 학교 축제 때 페이스 페인팅 체험하는 걸 맡았는데 연습이 필요하거든. 아직은 좀 서툴러서 걱정돼.
6: 안녕, 빙고.
2: 이게 임무가 끝난 거예요?
0: 아직이야. 보통은 이럴 때 비밀이 드러나게 되지. 더 큰 임무를 해야 한다는 거.
6: 빙고, 내일 공항에 가게 될 거라고 들었어.
2: 공항? 빙고 공항에 안 가는데?
6: 아니, 맞아. 너희 아빠가 그랬는데 멀리 일하러 가신대.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고 하셨어.
2: 뭐라고?
0: 맥켄지.
4: 커리 잎을 넣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
2: 아빠, 내일 공항으로 가신다는 거 정말이에요?
4: 그래.
2: 얼마나 오래 가시는 거예요?
4: 6주밖에 안 돼.
2: 6주는 몇 밤 자야 해요?
4: 주말이 6번이야.
2: 너무 길어요.
0: 드디어 진짜 도전해야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돼.
4: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빙고.
2: 안 돼요. 까치를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 멀리 가는 것도 싫어.
4: 미안해, 빙고. 아빠도 가는 게 싫지만 가야 해.
0: 하지만 모든 것이 슬퍼 보일 때, 빙고! 완벽한 페이스 페인팅을 준비했어. 혹시 비밀을 알고 싶니, 빙고?
2: 네.
0: 이번 주말에 페이스 페인팅 체험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
2: 왜요?
0: 왜냐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러지. 맥켄지를 치타로 그리려고 했어.
6: 정말요?
2: 그치만 그러면 아무도 페이스 페인팅을 못 봤잖아요.
0: 그럴 것 같네.
2: 그래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0: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2: 네. 그렇다고 해도요.
0: 그래, 빙고 말이 맞는 것 같네. 마음에 들어?
2: 우와!
0: 실력이 좋아진 것 같네.
7: 또 봐요, 보더컬리 가족. 커리 맛있게 먹어.
2: 안녕.
3: 가면서 까치 조심해.
0: 자, 멋진 영웅은 임무를 통해서 무언가 배우는 게 있단다.
2: 아줌마, 페이스 페인팅 하나 더 해주실 수 있어요?
7: 준비?
2: 우와!
0: 영웅이 임무를 통해서 배운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사용할 때가 생기게 된단다. 임무 끝.
4: 넌 나의 영웅이야, 빙고.

0: 하고 싶어 해요? 임무는 위험한 거잖아요.
1: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알지?
0: 아, 네.
1: 임무를 마치고 나면 영웅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다 했다.
0: 엄마, 빙고랑 놀면 안 돼요?
1: 있잖아, 빙고. 지금은 안 돼. 미안.
0: 왜 안 돼요?
1: 지금은 엄마가 놀아줄 수 없을 것 같아.
0: 왜요?
1: 빙고.
0: 왜요? 안녕, 빙고. 빙고랑 같이 놀래, 블루이 언니?
2: 그럼.
0: 만세! 엄마가 빙고랑 안 놀아주시겠대.
2: 누구든 빙고랑 놀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어.
0: 정말로? 어떻게?
2: 마법을 쓰면 돼.
0: 마법?
2: 응, 마법을 써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엄마가 알려주셨어.
0: 응, 알려줘.
2: 알았어, 뒤로 돌아봐. 잘 봐, 빙고 꼬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빙고, 내가 네 꼬리를 움직이게 하는 척 해봐.
0: 알았어.
2: 꼬리를 이쪽으로 움직이게 해볼게.
0: 와우.
2: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흔들흔들.
0: 정말 신기해.
2: 꼬리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다른 것도 해볼까? 짠.
0: 알려줘.
2: 그래. 엄마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0: 블루 2번 이야기는 마법!
2: 좋아, 빙고. 시작해볼까? 귀에 마법을 써보는 거야.
0: 안 되는 것 같아.
2: 좀 더 마법사처럼 해봐. 이렇게. 잘 봤지? 좋아, 팔 올리고, 발 벌리고. 좋아, 다시 해봐.
0: 해냈어!
2: 이제 마법을 익혔어. 누가 빙고랑 놀기 싫다고 해도 놀게 만들 수 있어. 뛰어넘 끼끼.
0: 맞지? 혹시 빙고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2: 엄마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0: 아빠한테 먼저 해보자.
2: 좋아.
3: 다 된 것 같아?
4: 그런 것 같네.
0: 안녕 아빠.
4: 안녕 빙고.

0: 여기 새 잔디 좀 봐.
1: 우와, 보기 좋아요. 빙고랑 놀아주세요.
0: 지금은 안 돼요. 잔디에 물 줘야 돼.
1: 근데 빙고, 너의 거 10파야!
0: 팔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빙고?
1: 마법이 안 통해.
2: 마법 수처럼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봐.
0: 빙고, 아무래도 너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다.
3: 이상한 것 같아?
1: 빙고 놀고 싶어요!
4: 안 돼! 빙고가 마법을 배웠어! 뛰어, 패트!
2: 잘 깨먹어요!
3: 안 돼!
2: 자, 아빠들을 어떻게 하지?
4: 이건 불공평해! 얘들아, 춤추는 건 좀 아니잖아!
3: 그만해!
2: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3: 안 돼!
4: 내려놓을 때 조심해야 할 거야, 패트!
3: 그게 내 맘대로 되겠어?
2: 만세!
4: 해냈어! 해냈어!
3: 선물 주머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거워?
4: 패트, 꽉 잡아야 해! 패트, 꽉 잡아야 해! 내 허리!
1: 빙고 마법 좋아!
5: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1: 도망가!
5: 안 돼, 거기서! 누가 마법 쓰는 법을 알려줬어?
1: 블루이 언니요!
5: 엄마가 왜 몰랐을까? 혹시 마법을 쓰는데 중요한 규칙을 알려주기는 한 거야?
2: 기억이 잘 안 나서요.
5: 중요한 규칙은 마법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야.
2: 네, 생각났어요.
3: 밴디트, 겨드랑이 내 얼굴에서 치워줘.
5: 두 분은 저기로 가세요. 여기 신경 쓸 일 없어요. 빙고, 마법은 누군가를 도울 때만 써야 하는 거예요.
2: 도와주고 있었어요. 춤출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다고요.
5: 루이!
2: 알았어요, 알았어요. 장난 그만할게요.
5: 고마워.
2: 근데 내일부터! 마법을 쓰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칠 수 있잖아요.
5: 너희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모두를 위해 써야 해.
2: 안 돼!
5: 근데 엄마 마법이 더 센 거 알아? 마법은 좋은 일에 써야 한다고 했지.
2: 좋은 일에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빙고랑 놀아주시지 않아서 빙고가 슬퍼했어요. 지금은 즐거워해요.
6: 안 돼.
2: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하면 놀아줘야 해요.
5: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해도 하던 일을 멈출 순 없어. 왜냐면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하고 집을 깨끗이 하고 저녁을 만들어야겠지?
2: 그럼 피자 배달을 시키면 돼요.
5: 매번 피자 배달을 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2: 우린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그치, 빙고?
1: 아마도.
5: 안 돼, 빙고. 블루이 언니 말 듣지 마. 피자 배달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2: 빙고, 언니 도와줘. 마법에 힘 합쳐줘.
5: 같이 하고 싶다고 해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거야.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면 그건 같이 노는 게 아니지.
0: 여기 아까 그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야?
2: 내려와.
0: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2: 언니 잘 봤지, 빙고? 장난치는 마법이 항상 이겨. 간지럽히는 마법.
0: 얘들아,
5: 안 돼.
2: 지금이야, 빙고? 피자 배달 마음대로 시키면 돼.
1: 빙고가? 그래, 빙고. 그거 왜 빙고가 해야 돼?
2: 내가 말했으니까.
1: 빙고한테 억지로 시킬 순 없어. 볼 수 있어.
0: 간지. 야, 여보, 마법이잖아.
2: 방금 누가 한 거야? 빙고 안 돼!
5: 만세! 빙고가 좋은 일에 마법을 썼어!
4: 난 던지는 물건이 아니야!
5: 정말 긴 하루였네.
2: 잔디 멋져요, 아빠.
0: 고마워, 우리 딸.
5: 피자 배달 온 것 같은데?
2: 만세! 가요, 같이 갈 사람.
1: 어른 도움이 필요해요.
5: 여보, 도와줘.
0: 근데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해.
5: 어서 일어나.
0: 그거 진심이야?
5: 그럼 내가 가야 돼?
0: 아유, 진짜. 알았어. 마법 좀 쓰고 싶네.
1: 아빠?
5: 어?
1: 이건 장난한 건데.
5: 얘들아, 이것 좀 봐.
2: 그게 뭐예요?
5: 일기장이지. 너희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썼던 일기장이란다.
2: 우와.
5: 할머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
2: 네, 좋아요.
5: 그럼 시작해볼까? 제 이름은 밴디트 헬러예요. 어우, 힐러를 잘못 썼잖아. 저는 다섯 번째 살이에요. 아마 다섯 살.

0: 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빠가 글자를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아, 그치? 제 생일날에 우리 엄마가 스케이트보드를 사주셨어요. 제 스케이트보드 색감은 초록이에요. 아마 스케이트보드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쓴 것 같은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도로 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너무 다르게 써서 학교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 전 샤가 있어요. 샤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제 샤의 이름은 코난이에요. 새를 말하는 거였구나. 저는 코난에게 메알 모이를 줬어요. 코난의 날고는 초록이랑 파랑이고 머리 색깔은 노랑이에요. 뭐라고? 아마 날개가 초록이랑 파랑이고 부리가 노랑이라는 거겠지? 아니면 허리? 제 남자 형제 이름은 레드이고요. 다른 남자 형제 이름은 스트립입니다. 스트립은 착해요. 그리고 그래서 레드도 다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아빠는 좋아요. 근데 레드가 축가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술이 쳐요. 레드가 축구를 할 때 소리친다는 뜻이었구나. 맞아, 그러셨어. 전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만드는 요리는 안 좋아해요. 진짜 맛이 없으니까요. 제일 싫은 건 엄마 라자냐. 무슨 맛이냐면 응가 먹는 것 같아요. 뭐? 일기 끝. 밴디트.
1: 좋았어요.
0: 저녁까지 먹고 갈 거니 밴디트? 엄마 표 요리 라자냐?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0: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초록병.
1: 벽에 걸린 초록병 10개. 벽에 걸린 초록병 10개.
2: 오! 만약 병 하나가 떨어진다면.
3: 그럼 1, 2, 3, 4, 5, 6, 7, 8, 9. 벽에 걸린 초록병 9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치워야지. 벽은 너무 위험해.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9개.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9개. 오!
2: 만약 병 하나가 공룡이 된다면.
4: 그럼 1, 2, 3, 4, 5, 6, 7, 8. 위험한 바닥에 초록병 8개. 옥토블록 숨기기. 1, 2, 3, 4, 5, 6, 7, 8 숨겨. 상자 속에 숨은 초록병 8개. 상자 속에 숨은 초록병 8개.
2: 여우가 병 하나를 훔쳐간다면. 안 돼!
5: 그럼 1, 2, 3, 4, 5, 6, 7. 상자 속에 숨은 초록병 7개. 정말 행운이야. 우!

0: 만약 고약한 곰을 깨워버리면
1: 어?
0: 아니 귀여운 곰에게 안기면
1: 그럼 1, 2, 3, 4, 5, 6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빛 6개 내 이름은 유 게임을 시작해 게임 설명을 시작할게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바닥에 누운 초록빛 6개
0: 만약 병 하나가 빙빙 돌면
1: 네가 이겼어 그럼 1, 2, 3, 4, 5 바닥에 누운 초록병 5개 예! Yeah.

0: 초록빵 다섯 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네 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네 개. 예.
1: 만약 병 하나가 놀러 간다면 그럼 1, 2, 3, 삼각형이 된 초록병 세 개가 됐네. 알리스톤. 공중에 전하는
2: 그럼 1, 2 공중회전하는 초록병 2개.
3: 오! 돌아와!
2: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2개.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2개.
1: 만약 병 하나가 멀리 가버리면 그럼 1.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1개. 안녕, 안녕.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1개.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1개.
4: 벽에 걸린 초록병 10개.
5: 안전한 바닥에 상자 속에 숨은

0: 숨을 안 쉬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사람들은 단서를 찾아다니면서 질문도 하고 신기한 사건도 해결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돋보기 같지 않아? 이걸로 단서를 살펴볼 거야.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참정이거든. 사건 발생. 너희도 탐정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좋다고? 우리 큰 사건을 해결해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뭐든 돋보기처럼 쓰면 돼. 자, 돋보기로 한번 볼까? 뭐가 보이니?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탐정놀이!

0: 마냥 로지였어. 예. 안녕, 딜런.
1: 안녕. 함정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0: 좋아.
1: 빨간 수레 못 봤어? 그게 사라졌어.
0: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무서울 텐데. 빨리 찾아야겠다. 난 단서를 그리는 그림 탐정 할래.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더라?
1: 빨간색이고 엄청 빨라. 앞에 손잡이도 있고. 아니야. 다른데. 응? 맞아. 바퀴도 달렸고. 바로 그거야.
0: 됐어. 이제 다들 수레가 사라진 걸 알 거야.
1: 그럼 탐정 모자 쓰고 단서를 찾아보자.
0: 탐정 모자가 없으면 어떡해?
1: 아무거나 써도 돼.
0: 탐정 모자, 탐정 모자. 헉! 여기 있었네. 딱 좋아. 나뭇잎씨, 혹시 수레 못 봤어요?
1: 응? 돌멩이 아주머니는요? 혹시 보셨나요? 단서 발견! 바퀴 자국이야! 자국이 이쪽으로 나 있어. 그러니까
0: 수레한테 바퀴가 있다는 거지.
1: 그리고 이쪽으로 굴러갔고.
0: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나뭇가지 씨. 아직 물어볼 게 남았다고요.
2: 돌멩이 짝짝, 나무 짝짝, 나도 짝짝. 안녕 빌런, 안녕 오지,
3: 안녕 데이지.
1: 우린 탐정이야.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
0: 제일 좋아하는 모양이 뭐야?
2: 사다리꼴.
0: 우와, 정말 난 동그라미.
1: 그리고 혹시 내 사라진 수레 못 봤어?
0: 짠짠짠.
2: 으아!
0: 아우, 미안해.
2: 괜찮아. 아침에 수레가 지나가는 거 봤거든. 근데 말이야, 뭔가 이상했어. 그 수레에 아무도 안 탔더라.
3: 우와, 진짜 수상한걸?
2: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 다시 기억해볼게.
0: 이제 기억나?
2: 아니, 안 떠올라. 아침에 했던 걸 다시 해보면 기억나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건 바로 나무 긁기야. 그 다음엔 오리 흉내를 냈었지. 꽉꽉꽉꽉꽉꽉.
1: 에헴. 그래서? 그렇게 꽥꽥 흉내를 낸 다음엔 뭘 했는데?
2: 실타래 갖고 놀았어. 아, 기억났다! 수레가 지나갈 때 위로 쭉 올라가는 실이 달려있었어!
0: 이렇게 말이야?
2: 맞아.
1: 비씨, 넌 어디 있는지 안다고? 좀 알려줄래? 근데 바람이 너무 세구나.
0: 그러자 너까지 다 날아가겠어.
1: 그래서 네가 연을 수레에 묶었다고?
2: 우와, 저거 내가 봤던 그 실이랑 똑같아. 근데 수레는 지금 어디 있어?
0: 수레를 여기 놔뒀단 말이지. 근데 없잖아.
2: 짠.

0: 진짜 이상하네. 너무너무 수상한걸. 이럴 땐 탐정이 더 많아야 해.
1: 우리가 도와줄게.
0: 됐어. 이제 우린 모두 다 탐정이야. 가봐.

0: 바람에 연이 날려서 그 연이 수레를 끌고 간 거 아닐까?
1: 그럼 그 연을 찾게 되면 수레도 찾겠네.
0: 담정들, 다들 돋보기 챙겼지? 단서를 찾아보자. 혹시 연이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거야! 저 수레도 저기 있고! 예! 사건 해결! 우와! 저 수레를 잡아! 어? 이번엔 또 어디 갔지? 이 냄새는 수레바퀴야. 또 뭔가 수상해.
1: 그럼 어느 쪽으로 갔을까? 이쪽? 아님 이쪽? 수레를 찾으려면 수레처럼 움직여야 해. 자, 굴러보자. 내려왔으니까 수레도 아마 그랬을 거야.
0: 그럼 수레는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갔단 뜻이네. 다른 단서가 더 필요해. 담정들, 다 같이 돋보기 준비. 저기 봐! 또 바퀴 자국이야! 저걸 따라가!

0: 그래야 보고 싶었어.
1: 그럼 이제 신기한 사건 해결한 거지?
0: 우와, 사건을 해결했다고? 우리가 해냈어?

0: 여보, 당신은 그 파라군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1: 아니.
0: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2: 16년 전 아이들을 위해 지은 놀이터 같은 집.
0: 숨바꼭질 잡기 놀이 할 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1: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2: 아이들이 자란 만큼 집도 함께 나이 들었죠.
0: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큰딸은 결혼식을 이 마당에 살 거다.
2: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새롭게 그려가는 집의 두 번째 시간.
1: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2: 그러게요. 나도 궁금하고 기대되는 거요.
3: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2: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심이 음악처럼 흘러넘치는 집.
3: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2: 세월 따라 집이 날아가도 영원히 바르지 않을 추억을 이어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먼저 광릉 수목원을 품고 있는 동네 포천시 소흘읍에 왔습니다.
4: 아, 여기가 광릉 수목원 인근이라 옛날에는 생태 보존 지역이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점점 근생이나 도로도 새로 생기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 오늘 탐구할 집은 근방이 허허벌판일 때 동네 처음으로 지어진 집이라는데요.
4: 아, 이 집이네. 아,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오래된 것 같네요. 단층으로 주변에 이게 조경이 확 둘러싸여 있는 거 보니까.
2: 지붕 위를 훌쩍 뛰어넘은 나무들을 보니 정말 세월이 느껴집니다.
5: 계세요.
6: 소장님, 돌담길 따라 쭉 올라오세요.
2: 돌담이 어딨나 했더니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져 있었군요.
5: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어요.
6: 반갑습니다.
5: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예, 예.
7: 반갑습니다.
5: 아이고, 예. 예. 예. 아이고, 목소리가 성우시네요.
7: 목소리 만겨졌습니다. 예.
2: 아까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서양식 주택인가 했는데, 이렇게 보니 한옥 구조의 집이었네요. 고풍스러운 기품이 느껴지는 집,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5: 와, 이 집이 정말 오래된 집 같이 딱 느껴져요. 색발의 모습도 너무 좋은데.
7: 이게 지금 31년 전에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집을 지었어요.
5: 그러면 몇 년도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7: 95년도에 지었죠.
5: 와,
7: 95년도. 여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5: 그럼 그때 한 30대?
7: 예, 30대 아마.
6: 37, 33.
5: 37, 33.
6: 어렸다.
5: 그때 몇 살이셨어요?
6: 저는 그때 5살.
8: 4살.
9: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31년 전에 어린애들을 자연스러운 환경에 키우려고 서울에서 여기 이사 와서 집을 지은 이정태라고 합니다.
9: 아이들이 잘 자라준 둥지 같은 집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아내 정현옥입니다.
7: 그 당시 아마 규제가 심했어요. 수목원하고 강릉 때문에. 그래서 깡촌 중에 깡촌인데.
9: 밤에는 정말 반딧불이가 창가에 와서 앉았고 저희 집에서 한 봉선사 앞 산까지 전부 다 논이었어요.
7: 아무것도 없었죠.
9: 아무것도
7: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9: 저희 집을 위해서 그때 전봇대가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2: 논 200평을 사서 땅을 메워 지은 집. 젊지 젊은 부부의 선택에 철없다, 물정 모른다 한마디씩 했다죠.
9: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크게 꾸짖으셨어요. 남들은 시골 논 팔아가지고 서울에 집 사는데 너는 왜 서울 아파트 팔아서 그 깡촌에 가느냐. 너 나중에 후회한다. 조금 살다가 팔고 나가라.
5: 한옥 방식의 중목 구조 방식에 그다음에 약간 유럽 스타일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집인데
7: 제가 되게 한국을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서양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수용을 하고 섞어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옥을 똑같이 짓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식으로 한번 해보자. 섞어찌개로.
8: 섞어찌개로.
2: 그냥 대충 섞어치기가 아니라 김포공항 팔각정을 지은 장인들에게 의뢰해 제대로 단단하게 지어올렸고요. 스페니시 기와인가 싶었던 지붕은 붉은 진흙을 빚어서 구운 명품 오지기와랍니다.
5: 저 집안도 너무 궁금한데
6: 네,
5: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6: 네.
5: 예, 예. 우와.
6: 안녕하세요.
5: 야, 이 진짜 크다.
2: 서양식 거실이 아닐까 했는데 한옥 대청마루처럼 소파도 따로 없는 널찍한 좌식 거실이었군요.
5: 이 정도 크기의 거실이면 정말 크거든요.
7: 그렇죠.
5: 최근에 지은 한옥도 이렇게 큰 공간은 안 나와요.
7: 네, 그렇죠.
5: 그때 당시 이렇게 큰 거실을 만드시려고 했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7: 제가 군함매라 가지고요.
5: 아~
7: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 오시면은 또 형제들도 모이고 하면은 이러다 보니까 집이 좀 커졌어요.
6: 네. 여기가 어렸을 때는 정말 넓게 느껴졌어요. 저희 집이 손님이 되게 많이 오는 집이었는데 네. 여기 오면 항상 막 20명, 뭐 30명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 풍경? 네. 그게 아직도 눈앞에 선하고.

0: 마루는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새로 하신?
1: 네, 이건 새로 했어요.
0: 아, 이거 비싼 거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따님이 돈도 대줬습니까?
1: 아니요.
2: 고르기만 다른, 제가 골랐어요.
1: 다른 고르고 공사하는데 감리를 했지요.
3: 얼마 전 낡은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새 단장을 했다는데요. 복도만큼은 30년 전 마룻장 그대로 남겨두었답니다.
0: 근데 이런 창이나 이런 거는 진짜 이거 우리 고향집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 요거.
3: 와, 이건 거의 유물구 아닌가요? 유리창도 30년 전 그대로. 아우, 정말 귀하네요. 이 집 삼남매의 유년 시절을 따뜻하게 품어준 채 스냅사진처럼 아련한 추억이 가득이랍니다.
1: 애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여름이면 여기에 돗자리 피고 앉아서 밥 먹어요. 밥 먹으면 이제 큰딸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래소리가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 안에서 듣는 거하고 마당에 나와서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깔깔 웃고 여기 유성이 떨어지는 날 별 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죠.
4: 이 집에서 자란 걸 인생의 최고의 행운으로 생각하는 첫째 이윤지입니다.
5: 둘째 여빈입니다.
6: 막내 이욱입니다.
4: 수국나무가 그 한쪽 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불면 수국나무 그 꽃이 막 흩날리는 거예요. 가장 이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뻤던 자연 환경.
7: 이 인근에서 저희가 제일 넓은 집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희 집 오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되게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었죠. 다른 집에서 겪을 수 없는 길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리고 약간 그 순환이 되는 구조거든요.
6: 제가 진짜 많이
7: 뛰어요. 싱싱이 타고 다니고
6: 나무 바닥을 뛰는 그런 느낌? 아래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뛸 때 꽁꽁꽁꽁 끽끽끽 하면서 이제 뛰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좀 생생해요.
3: 이 사랑스런 꼬마 아가씨는 누군가 했더니 이댁 맞손녀래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첫째 윤지 씨는 휴가 때마다 한국에 온답니다.
8: 아, 있다. 30년 넘어 된 거다.
4: 러브샤.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해서 얘도 이 공간을 알고 그러면 제가 늙었을 때 제가 제 나이가 됐을 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9: Sehr schönes Gebäude, das noch in sehr guten Zustand ist und in noch sehr viel Leben herrscht, das noch bewohnt wird.
3: 같은 추억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큰 축복이라 여긴답니다. 아, 이번에는 주방으로 가볼까요? 한옥 구조의 집이지만 주방은 아파트 못지않게 모던하네요. 식탁 옆으로 통창도 큼직하게 냈고요.
0: 진짜 깔끔한 좀 새로 지은 집 같아요. 요건 리모델링 때 조금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1: 네, 여기가 제일 많이 고친 부분이에요. 원래 여기 벽체가 있었는데 털어내고 기둥만 남겼어요.
3: 예전 모습 보니까 어우 정말 잘하셨네. 기둥만 남긴 것도 멋스럽고요. 그런데 주방은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보셨대요?
7: 집이 30년쯤 되니까 또 나무 목조 구조의 집이다 보니까 너무 낡은 데가 많아서 기둥이 많이 썩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니즈가 있었고 저도 흔쾌히 고치자.
3: 특히 바닥이 많이 썩어 있었죠. 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부모님을 위해 둘째 여빈 씨가 주도해 새 단장을 진행한 거랍니다.
7: 원래는 이 포도 없애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남겨놓자. 집에 흔적이니까.
0: 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 올리는 용으로도 쓰고 여긴 또 요 앉아 있으면 음식 이렇게 건네주는
1: 네. 네. 네. 옛날 정지문 같이.
3: 기둥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 아일랜드 서랍도 옛 구둥에 딱 맞춰 주문 제작했답니다. 중정을 감싸는 디귿자 구조의 집. 길게 이어진 복도가 집안의 동선을 연결해 줍니다.
6: 자, 우리 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복도거든요. 한번 걸어보시죠.
0: 진짜 걸어보고 싶었어요. 예. 와, 이 감성, 이 삐걱거림. 와, 와, 좋다.
3: 그 옛날 다 같이 양초 칠하던 학교 복도. 딱 그 감성이네요.
0: 복도만 있고 좌우로 다 이렇게 외부로 열려 있네요. 요즘 아파트나 이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복도는 버려지는 공간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도는 가장 추억이 많이 쌓이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추억 많으시죠?
1: 많죠. 애들도 여름 되면 여기다가 욕 깔고 자고. 여기서 누워서 자고.
6: 네. 차 마시기 제일 좋은 예. 공간이죠. 앉아가지고
1: 비 오는 날 예. 네. 밖을 내다볼 수도 있고.
7: 남동생은 그 싱싱이를 타고 복도 끝에서부터 저 복도 끝까지를 네. 한 30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네.
0: 근데 리모델링 하실 때 보통 이런 게 좀 추우니까 이런 거 좀 시스템 창으로나 이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예,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3: 얇은 옛날 유리창이잖아요. 게다가 혼문이라 겨울에 외풍이 심할 텐데.
7: 창문을 되게 바꿔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추운 집이니까 또 에너지 효율도 막 난방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창으로 굉장히 바꿔주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는 샤시 전문점에도 막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이 집에 맞는 창호가 없었어요.
1: 창호를 고치면 지금 현대식 창호 갖다 붙이면 저희 집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다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했던 집의 분위기하고 너무 딴 분위기가 되니까 못 고치겠더라고요. 겨울철 한철만 고생하면 봄, 여름, 가을은 실크 원피스를 입은 것 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좋아요. 그렇죠. 저 창이.
3: 요즘 세상 기준으로는 유통기한이 이미 한참 전에 끝났을 집이지만 이곳에서 계속되는 가족의 계절들은 여전히 싱그러운 거려.

0: 여기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풀세트 자개농.
1: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이제 형제분들이 너무 어머님의 그 유품이니까
2: 다른 형제들은 이거 놓을 데도 없고 또 아파트 사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분위기도 안 맞고 하니까 제가 다 가져왔죠. 우리 집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0: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60년 몇 년도에 어머니가 그 대구 그 가구 거리 가가지고 아주 좋은 그 골라가 사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0: 집은 30몇 년 됐는데 가구는 또 60년이 넘었네요. 가족의 박물관을 만드시겠다는 열정이 느껴지네요.
3: 오래된 것일수록 더 귀한 대접을 받는지 가족의 역사를 소중하게 이어간답니다. 복도 가장 끝에는 서재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역시 가족의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진열되어 있네요.

0: 여기가 서재네요. 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1: 애들이 여기서 책도 네. 읽고 그림도 그리고 저희 집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이 공간에서 정말 많이 아, 예, 같이 예. 책 읽고.
0: 아, 이 벽지는 지금 30년 전 거 그대로?
1: 그대로. 네, 처음 지었을 때 이 벽지 했는데 이건 그냥 기념으로 네. 뒀어요.
0: 실제 나뭇잎으로 만든 것 같은 나뭇잎이죠. 이렇게 네. 지금 막 나뭇잎이 떨어진 것도 있고 하네요.
2: 요즘 세상에 이런 벽지 정말 귀하다. 구석구석 30년 세월이 스며있네요.
1: 저는 꼭 어느 부분은 내가 집 지었을 때 있었던 그 상태로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 천장 그 위에 있는 닭지도 제가 안 손을 안 댔어요. 그 30년 된 종이거든요. 60년 되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60년 저 한지가 견딜까? 그 우리 애들이 팔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팔지 말라고. 엄마 그 집 팔지 말고 나중에 우리 달라고.
3: 해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한국이 소중하고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하나 있어준다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하고 제가 행복하겠어요. 아, 한국에 가면 영원한 게 하나 있다.
4: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과 옹기종기 이 집에서 많이 지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커넥션에 대한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제 자녀들도 여기를 경험시켜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돌아올 것 같아요.
5: 저는 죽어서도 여기 나무의 앞에 여기 앞에 나무에 심기고 싶거든요. 아, 진짜로?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냥 그래야 될 것만 같고 뭐, 올해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사실 여기서 하고 싶었고 저는 저를 만든 것의 8알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자란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집을. 그러니까 약간 이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영혼이 자랐다. 그런 형태가 만들어낸 내용들이 내 영혼을 자라게 했다.
2: 다섯 명 둘러앉던 식탁에 새 식구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6: 저 왔습니다.
7: 아, 왔어요. 안녕하세요.
2: 올가을에 정식으로 이 집 식구가 되는 예비 둘째 사위랍니다.
7: 혜성이가
3: 와. 어떻게 하는 거 달래?
6: 아니.
7: 봄에 와가지고 텃밭도 읽어주고 같이 오일 스텐 다 바르고.
3: 오일 이거 뭐 다 발랐어?
8: 혜성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대.
7: 처음에 맞죠?
8: 팥을 만들고.
9: 아, 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시작이 좀 빡시다.
10: 나름 도시에서 살아서 뭐 모종 심고 이렇게 밭 가꾸는 거 해본 적 사실 없는데 네, 여기 오면서 새로운 거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9: 앞으로 일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3: 근데 우리 아빠는 여기서 살았는데 그거 해봤나?
10: 그때 같이 했었는데.
2: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집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소감 어때요?
10: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계속 한 곳에 있었다기보다는 이사를 좀 다녔었다 보니까 이 동네에선 요만큼, 이 동네에선 저만큼 약간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나의 노스텔지아와 함께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자라오셨던 가족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저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저희 미래의 가족들까지 되게 네, 좋게 다가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2: 아이들을 키워낸 둥지에서 또다시 이어갈 찬란한 이야기들. 사랑이라는 푹신한 지푸를 깔아두고 언제 돌아와도 품어줄 준비되어 있답니다.
1: 저는 항상 이 집을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가족만의 성장사하고 다 우리를 지켜봤잖아요.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니까 저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속으로.
2: 앞으로의 30년, 그 너머의 시간까지 기대되는지 그때는 이 텐마루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으려나요?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을 두 번째

0: 시집을 만나러 경기도 광주로 갑니다.
1: 태촌에 왔습니다. 여기 10여 년 전에 대안학교가 생기면서 이 마을이 조성됐는데 그 마을 그 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양평에 내려가서 사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이고 왠지 저랑 소통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마을 초입에 저 집인가 보네요.
1: 야, 이 대리석에 이거 징크인데 이거 지붕재로 안 쓰고 외벽재로 엄청 강렬한 색에 진짜 개성 있어 보이는 집인데.
0: 이 징크 외벽은 뭔가?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하고 혹시 조형 미술을 하는 분의 집인가?
1: 이 집이 맞네. 돌담도 진짜 분치 있다. 와, 주택이 공공시설처럼 엄청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0: 내 눈에는 뭔가 미술관 같은데요. 느낌이 딱 왔어요. 왔어. 이 집 주인장 예술가라는데 500원?
1: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2: 멀리까지 오셨나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아,
3: 예.
1: 아니, 여기 마을 입구에 올라오는데 주택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렬해요. 사선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물고기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2: 네, 사실은 제가 설계했어요.
1: 아, 요, 우리 같은 계통.
2: 네, 그래, 건축사입니다.
1: 아이고, 우리. 예.
2: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땅이 이제 이 경사가 이렇게 졌잖아요. 예, 예. 어떤 형태로 지울까, 어떤 우리 컨셉, 개념을 잡을까 하다가 지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어요. 예. 지렁이라는 것이 이제 땅 속만 헤집고 다니면서 기름지게 만들잖아요.
1: 육하게 하죠.
2: 근데 우리 건축가들이 보통 땅을 막 파헤치고 어떻게 생채기를 내잖아요. 예. 그 가운데 내에서 지렁이와 같은 그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담아보고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 지렁이가 한자로 토룡, 그렇죠. 토룡. 그래서 보면은 그 여기 용의 그 뭐야?
1: 아, 용비늘이 요 있네요.
0: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만요. 그나저나 건축가도 예술가 맞죠?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16년 전에 그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태촌에 와서 아주 재미나고 유머러스한 행복을 담는 집을 만들었고요. 이제 16년이 흘러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집과 함께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 건축주 김원기입니다.
4: 네, 한금옥입니다.
5: 경기도 광주 오시기 전에 어디 살고 계셨어요?
4: 네,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분당에 학군이 아주 좋죠. 근데 제가 그때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공부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정말 삶에서 행복을 줄까?
5: 그래도 남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는 그런 걱정 있잖아요. 이사 가는 게 맞을까?
4: 남편이 어릴 때 안동에서 그 파락군 힘은 중고를 다니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 파락군 힘은고를 나와서 행복했어?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물었어요.
1: 아니?
4: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태촌으로 간다.
1: 하나 제일 궁금한 거. 대문이 없는 집. 그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왠지 들어오라고 만든 대문. 이건 처음 봤어요.
2: 아이들이 가는 동선, 아이들이 집에 오는 동선을 최대한 담고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담장을 막 스치면서 작대기가 드르르 가면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그 집이 주는 그 촉감을 한번 살려보고 싶었어요.
0: 담장의 형태부터 재료까지 모두 아이들의 눈높이와 경험이 기준이었군요.
1: 16년 동안 어떻게 이게 뭐 아이들의 추억이 있는지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집이 한번 너무 궁금해요. 한번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4: 네.
0: 또 어떤 기발한 공간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 거려.
1: 와, 야, 이게 현관 들어오자마자 완전 입체적으로 꺾여 있고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엄청 개방적으로 돼 있고. 아, 여기 바로 주방이 나오네요.

0: 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야, 주방도 아니 오래된 집인데.
1: 반갑구만.
0: 아니 이거
1: 네.
0: 애들 숨바꼭질을 어릴 때 엄청 좋아했겠어요.
2: 맞아요. 이제 겨우 현관 한 발짝 들어섰는데 뻔하지 않은 순환식 구조에 어머 집이 벌써부터 재밌는데요?
3: 숨바꼭질 할때 진짜 숨바꼭질 잡기 놀이 할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이런 공간에서 자라면 애들이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집에 대해서 좀 달라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 아, 내가 건축가의 첫 번째 집인데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해봐야지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야, 그래서 건축적으로 재미있는 집이 나올 수 있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집.
0: 여기 아일랜드는 또 저쪽 마당 뷰하고 저 자연 뷰하고 그다음 거실 쪽 저기도 미술관 같은 느낌도 나고.
1: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 여기 있고 거실하고 붙어 있잖아요.
0: 그렇죠, 한 통.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음식 가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설계를 했는데 집사람은 여보 이러면 불편하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3: 저 이사 와가지고 청소할 때요. 저 계단이 있어가지고 청소기 몇번 바꿨죠. 엄청 저는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1: 그거
3: 투덜댔어요.
1: 아니지.
3: 두 번째 계단은 그 계단이 너무 높아서 어린아이가 떨어질까 봐그 걱정이 많이 됐어요.
4: 세상은 도전이고 여기에 보면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집을 집 밖을 나갈 때 아이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험, 그다음에 운동 그런 것들을 집에서 체험한다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주방에서 몇 계단을 오르는 거실인데요. 거실 부분을 땅에서 띄워서 지은 덕분에 전망대처럼 시원한 풍경을 누린답니다.
0: 지금은 여기가 그 남편 건축주분의 어떤 취미 공간과 서재 겸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3: 막내가 출산하고 5개월 후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여기를 다
0: 그렇죠.
3: 채워놨었어요. 장난감하고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걸 딱 붙여가 여기를 파티 공간으로 만들어요.
2: 동네 아이들 모두의 키즈 카페 같던 공간. 매일매일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다네요.
4: 기둥이, 동그란 기둥이 저기 있잖아요.
0: 예.
4: 저기에 보면은 애들이 요만했을 때부터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와가지고 키를
0: 낙서한 것도
4: 쳤죠.
0: 다 있고 다
4: 예.
0: 있네요.
4: 그래서 저걸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유지시켜야겠죠.
2: 이 기둥에 낙서를 들여다볼 때면은 아이들 복장이던 그 시절이 눈앞에 선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지곤 한답니다. 놀이터 같은 집에서 마음껏 뛰놀며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 삼남매. 이 집이 아이들을 키워낸 거죠.
0: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4: 아빠의 놀이터로 바뀌어버렸어요.
0: 컨셉은 유지하고 있네요. 예, 계속 독립된 놀이터였는데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아빠의 놀이터로.
3: 불만이 있었죠. 얘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전얘 들어온 지한 5년쯤 됐을 텐데 아직 얘 작동법을 몰라요. 내 마음속에 얘한테
1: 사랑을
3: 줬다는 마음.
0: 아, 얘한테 줬다.
3: 어느 날 저기에 왜 출입금지라는 그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둘이 부부싸움을 하면 이 커튼을 촥 치죠.
0: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3: 그리고 얘 음악이 그냥 막 빵빵빵빵.
2: 혼자 있고 싶을 때 일부러 싸움 거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이들 장난감 치운 자리에 아빠의 비싼 장난감을 풀 세팅하고 여유롭게 누리는 음악 감상 타임.

0: 자.
1: 저는 주택에서 살았던 것이 아무래도 걔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 중에 큰 비중,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2: 따님의 뮤지션은 정말 지분이 상당히 있으신 거네요.
1: 딸이 인정은 안 해주지만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0: 어릴 때부터 자연을 즐겨 그리던 둘째 딸은 화가로 성장을 했대요. 이 특별한 집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준 거겠죠.
3: 안녕하세요. 이 집을 팔지 말자고 결사 반대하고 있는 둘째 김나현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천장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보던 시야에서 더 넓어지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장이 저렇게 높은 곳에서 뭐가 달리면 어떨까? 엄청 긴 종이로 복도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림 그리면 어떨까 이런 것도 너무 상상이 되고.
4: 지금 이곳에서 자라지 않고 여전히 도심지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3: 너무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5: 이게 십몇 년간의 이 시간이 이 마루에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0: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네요.
5: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제 공적 공간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사적 공간이네요.
6: 그렇죠. 방에 애들 방이 이제 위에 있는 거죠. 아.

0: 야, 여기가 진짜 이 공간이 진짜 핵심이네요.
1: 중정 이렇게 바라보이고 거실에 누가 있는지 손님이 누가 왔는지 이렇게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2: 2층은 당시 사춘기 절정이던 두 딸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첫째가 독립을 한 후 각 방의 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대요.
0: 다른 집하고 가장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들 방을 가장 독립적이게 양 끝으로 배치하고 복도를 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아, 맞아요.
0: 의도가 있으셨죠.
1: 아이들 네. 사이에도 네. 간격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죠. 네. 각자의 방에 각자의 테라스가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2: 널찍한 각자의 테라스는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한 건축가 아빠의 깊은 마음이랍니다. 아이들이 예술가로 자란 데는 아빠의 지분이 큰 게 확실한 거요.
3: 뭐 좀 물어볼게요. 팔지 말라고 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4: 이것보다 저희 가족에게, 저에게 더 맞는 집은 없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아빠가 설계하셨고 직접 삶의 일부였고 제가 나누는 공간이었고 친구들과 사람들과 그 모든 추억들이 쌓였고 서사가 있잖아요. 그 서사를 빼놓고 집을 말할 순 없죠. 아무리 더 좋은 집이더라도
1: 쭉 보면 복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복도들에서 이 복도를 다 어떻게 할까라고 처음에 계획을 냈냐면 아, 갤러리처럼 꾸몄으면 좋겠다.
2: 계단도 복도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족의 이야기가 머무는 공간이길 바랐답니다.
5: 막내가 태어나면서 저는 막내랑 침대 없이 네. 이불만 그렇지, 펴놓고 뒹굴 수 있게. 그럼 여기다 낮잠을 재우면 네.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서 여기를 아장아장아장 여기까지 걸어와요. 네. 부엌에 있는 네. 저를. 저기서 아이가 걸어오면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여기가 추억이 많아요. 네.
5: 요 공간이 네. 아이를 보면서 제가 활짝 웃고 네. 아이는 엄마를 한 게 다예요.
0: 한번 들어가 볼게. 와, 안방은 그냥 뭐 널찍하게 뭐 돼 있는데, 근데 안방이 이게 다가 아니고 저쪽으로 아, 네.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있네요.
2: 네. 응? 안쪽에 지하 공간이 있었네요. 아니 집의 컨셉이 지렁이라더니,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 이.

0: 볼수록 참 재밌고 매력적이다.
1: 진짜 처음에는 이 공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안방 들어와 보니까 안방을 통해서 깊숙이 지하로 내려와서 이런 공간이 있네요.
2: 아, 깊숙하진 않지. 얼마나 되면 딱 1200이 내려오거든요. 네. 1200이면은 한 7계단 정도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3분의 1이 잠긴 거예요. 네. 딱 이렇게 있으면은 아침에 햇빛을 보면서 이 꽃이 보이잖아. 어? 꽃이 딱 보이고 여기 보면은 이 시선이 달라지는 거잖아. 여기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명상에도 좀 도움이 되고.
3: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고요하게 그냥 생각을 딱 정리하기 딱 좋아요.
0: 아이들만 생각한 집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군요. 명상과 독서를 좋아하는 아내가 혼자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심해서 만든 공간이랍니다.
2: 빛을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남쪽으로 창을 열면 꽃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화단이.
0: 창문 넘어 눈높이에 딱 들어오는 꽃한송이까지도 남편의 마음이 담긴 치밀한 설계인 거죠. 아내의 취미방을 지하로 낮추고 그 위로 오두막을 얹었는데요. 거실과 다리로 연결을 했답니다.
1: 와, 여기가 사실 이 집의 하이라이트잖아요.
2: 집 안에 다리가 있어요. 오작교처럼. 이게 보면 지금 비가 오지만은 이게 보는 이 촉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주택에서 별로 없잖아요. 저는 보통 양말 벗고 다녀요.
1: 벗을까요?
2: 벗어.
0: 맨발로 자연을 딛는 공간. 투박한 나무의 촉감이 전해져 오네요.
1: 집이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니까 이 나무가 원래 여기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심으신 건가요?
2: 여기 우리 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조경수로 손목만한 왕벚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심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벚꽃이 완전 그 솜사탕처럼 완전히 하얗게 덮어요.
0: 와, 만개한 벚나무처럼 아이들도 이 터에서 꿈을 꽃 피웠겠죠.
2: 아주 작은 나무, 요만한 나무, 이렇게 손목만큼 가늘 위에 나무를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심었어요. 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작았지만 나무는 이제 집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집과 함께 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흔적들이 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죠.
1: 혹시 여기는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바깥 마당인데 저기도 하나가 더 있네요. 필로티 밑에.
0: 구석구석이 재미있는 공간이 화수분 같은 집. 여기는 또 뭘까요?
2: 그러니까 마을의 초입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주택에서 과연 실험이 가능할까? 이게 먹힐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고. 근데 거실이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레벨이 높아서. 그래서 밑에 공간이 필로티가 공간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공간을 그러한 공간으로 한번.
0: 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마을인 만큼 이 앞으로 오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작은 쉼터를 내주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 아래 마을 정자 같은 공간이로군요.
2: 풍수의 제1조건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람 중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기운은 가장 아침을 즐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침에 보면 애들이 제잘거리고 학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젊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줄줄이 가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교양학보다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운을 막 순증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죠.
0: 오두막으로 건너가 봐야죠.

0: 아늑하다. 숲속 트리하우스 같네요. 이 집에서 가장 쟁탈전이 치열했던 공간이라는데요. 지금은 부부의 다정한 데이트 장소로 쓰인답니다.
1: 이 집만의 독특함. 처음에는 이 집이 공동체라서 다른 집하고 안 닮았다고 사실 동네에서 약간 눈총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개성대로 지은 거에 대해서 저는 밀어줬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집을 통해서 이곳에서 만든 추억들이 제 인생의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값지구나.
2: 굉장히 파격적인 주택이거든요. 진짜 아이들 공간을 저렇게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구성한 집들은 보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개성 있으면서도 독특하게 지었어요. 아까 아내 건축주분 말씀에 자식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옛날의 모든 서사와 행복이 다 공기방울에 녹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표현. 그런 표현과 감성이 있는 저 아빠 엄마 밑에서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짜 밑거름이 단단한 감성과 이런 걸 느끼면서 성장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이 집을 이어받아서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게 되면 가족들의 서사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의 추억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공간 구성,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 구성,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0: 지난 16년 동화 같은 시간을 선물해 준 집. 천일야화처럼 끝없는 장면들을 오늘도 그려봅니다.
3: 10년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또 아이가 생기겠죠.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놀았고, 빨가벗고 이렇게 골프도 치고, 뭐 목욕도 하고, 여기서 막 기어오르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줄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그 추억들이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근데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세상 값진 그 축복의 토대를 손수 쌓으셨으니 얼마나 뿌듯하실까. 이 집에서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그 축복의 유통기한도 영원히 네버엔딩이겠죠.
4: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5: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6: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되겠다.
5: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7: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여름철 힘 불끈 솟게 만들어주는 인미자 요리연구가의 보양 한상. 소박하고 정겨운 고향의 맛을 찾는다면 정답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개운한 국물 한 숟가락에 속이 확 풀리는 든든한 장국밥부터 가지의 변신은 끝이 없다. 된장과 만나도 찰떡궁합. 한국인 입맛 저격한 인기 만점 가지 된장볶음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인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찰떡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인미자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뜨끈한 국물에 꼬들꼬들한 밥을 말면 네. 그만한 별미가 또 없습니다.
2: 맞아요.
1: 자, 푹 끓여진 진한 맛이 좋은 장국밥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오늘 이제 고기 육수, 이제 사태를 이용한 고기 육수를 오늘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1: 오, 구수하겠는데요?
2: 네, 다시마하고 예. 또 이렇게 냄새 좀 없애는 통후추, 이렇게 견고추 예. 이런 걸 넣고 육수를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1: 자, 그리고 선생님,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국밥은 진한 국물도 좋지만 같이 네. 먹는 재료가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2: 그래서 오늘 예. 고사리, 콩나물, 예. 도라지를 준비했어요.
1: 또 여기 밥까지 네. 아주 푸짐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2: 네.
1: 선생님, 이 국밥은 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맞아요. 어떤 걸 쓰시나요?
2: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색이 탁해지면 안 되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제 국간장하고 예. 이제 이렇게 맑은 액젓, 소금으로 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1: 자, 국간장과 참치 액젓.
2: 네네.
1: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 장국밥 한 그릇 들이키면 몸도 개운해지고 여름 보양식으로 최고인 것 같은데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뜨끈하고 푸짐한 장국밥 네.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일단 어떤 과정부터 하면 될까요?
2: 오늘 장국밥에 네. 육수가 좀 중요해요. 아까 사태 육수를 끓이기로 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육수를 먼저 끓여야 되는 게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이니까
1: 예.
2: 육수를 끓이러 갈까요?
1: 그럴까요?
2: 네.
1: 이제 국밥이니까.
2: 맞아요.
1: 국물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2: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사태를 네. 한 이런 정도 크기면 물에다가 좀 한 30분 정도 담궈 두었다가 핏물을 네. 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 그럼 만약에 소량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 소량일 때는 키친타올에 이제 톡톡톡톡 해서 핏물을 빼면 되고요.
1: 일단 네. 핏물을 제거했고요.
2: 네. 그래서 이걸 예. 이제 여기다 넣어.

0: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파도
1: 예.
0: 넣고 무도 넣고
1: 네.
0: 그다음에 마늘도 넣고요. 이렇게 고기 누린내를 좀 없애야 되니까.
1: 예.
0: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다시마도 좀 있어요.
1: 예.
0: 다시마도 여기 넣기 좀 크면은
1: 예.
0: 반 부러뜨릴까요? 이렇게
1: 그럴까요?
0: 이렇게 좀 찢어도 돼요.
1: 푸짐하게 아주 준비를 했네요, 그렇죠?
0: 네, 자 이렇게 넣고
1: 예.
0: 그다음에 이게 또 마른 고추가 들어가면
1: 네.
0: 칼칼하면서도 냄새가 덜 나고요.
1: 건 고추 넣고,
0: 통고추.
1: 통고추 넣고.
0: 그다음에 이건 뭐냐 하면은 소주예요.
1: 예, 소주.
0: 네, 소주 넣고 냄새
1: 예.
0: 좀 없애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좀 넉넉하게
1: 네.
0: 자 이렇게 넣고
1: 불량의 물.
0: 네, 육수가 오늘 또 필요하니 맛있어야 되니까
1: 예.
0: 찬물부터 제가 끓이도록 하려고요.
1: 자.
0: 불을 자 이렇게 센 불에서
1: 예.
0: 끓여야 되는데
1: 네.
0: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무가 이제 한 5분 내지 10분이 지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무는 건져내서 또 썰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1: 네.
0: 무랑 다시마는 건져내려고요. 네.
1: 그러면 맛있는 맛이 우러나는 동안
0: 네.
1: 저희는 다른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볼까요?
0: 네. 그럴게요.
1: 자, 일단은 저는 이 국밥같이, 그다음에 육개장 먹을 때도 이 들어가는 재료들을 정말 좋아했잖아요.
0: 맞아요.
1: 씹을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건더기가.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고사리랑 콩나물이랑 이거는 뭐예요?
0: 도라지가 들어가 좀 신기하죠?
1: 네, 맞아요.
0: 이 장국밥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데 나물이랑
1: 예?
0: 고기, 뭐, 탕국 이런 거막 남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섞어서 끓인 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예전부터
0: 그래서,
1: 그렇게 먹었구나.
0: 네네. 그래서 이 나물들이 많은데,
1: 예.
0: 이제 도라지를 소금에다가 살짝 절여야 되거든요?
1: 오.
0: 약간 쓴맛을 빼야 되니까.
1: 그럴까요?
0: 그래서 여기다 넣고,
1: 예.
0: 소금을 약간 넣고, 조물조물 해보도록 할게요.
1: 얼마큼 더 넣을까요?
0: 네, 제가 스톱할 때까지 계속 넣어보세요.
1: 네.
0: 네. 여기 좀 말랐으니까
1: 예.
0: 물을 조금만 넣고, 자, 아이고, 쏠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조물조물 하면은
1: 네.
0: 쓴맛도 빠지면서 그 도라지에 약간 좀 뻣뻣한 게 부들부들해지기도 해요.
1: 맞아요. 항상 이제 재료를 절이고 나면
0: 네.
1: 그 기본적으로 좀 뻣뻣하던 게 부들부들하게 되잖아요.
0: 네.
1: 소금이 살짝 빠지면서.
0: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저기에 장국밥에도 도라지가 들어가나 이렇게
1: 예.
0: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이제 그런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나
1: 예.
0: 나물을 드시고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더안 먹네 그러면 이렇게 국을 끓여 드셔요.
1: 맞아요. 그리고 이 도라지도 향도 좋고
0: 네.
1: 식감도 좋기 때문에.
0: 요즘 또 요럴 때는 이런 도라지를 또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1: 그렇죠? 몸에 좋으니까.
0: 그러면은 요걸 이제 헹궈서 쓰시면 되고요.
1: 네. 저희가 이렇게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0: 네.
1: 옆에 저기 맛있는 육수가
0: 네.
1: 지금 부르르 끓고 있어요.
0: 한번 가볼까요?
1: 자.
0: 자. 이게 막 끓어요.
1: 네.
0: 왜냐하면 무만 왜 건져내냐 하면은
1: 왜?
0: 무를 조금 약간 삶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요걸 살캉하게 된 거를 썰어서 나중에 장국에 또 사용해야 되고요.
1: 맛있죠.
0: 다시마는 너무 오래 끓일 필요가 없으니까 요걸
1: 예.
0: 이제 건져내고 나머지는 이 안에 고기 들어있어요.
1: 예.
0: 이거는 그냥 계속 끓여서
1: 그쵸.
0: 고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쑥 들어갈 정도로 한 30분은 또
1: 익혀야겠죠?
0: 익혀줘야 되고요.
1: 네.
0: 자.
1: 국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는데.
0: 네.
1: 한 20분 정도 더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맞나요?
0: 네, 그렇죠. 왜냐면 이걸 건져내고 니까 20분?
1: 예.
0: 25분이 맞네요.
1: 예.
0: 네.
1: 자, 찔러서 쑥 들어갈 정도로 익혀볼게요.
0: 네. 자, 그러면 그 다시마는 필요 없는데 무는 썰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1: 그러게요.
0: 무는
1: 자,
0: 주시겠어요?
1: 무만 한번
0: 네.
1: 썰어볼까요?
0: 자, 무를
1: 예.
0: 나박나박 썰어야 돼요. 이
1: 나박나박.
0: 장국밥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1: 예.
0: 요렇게. 자, 살캉하지만 안까지는 아니건 요런 정도 지금 딱 좋거든요.
1: 맞아요.
0: 예.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 특유의 그 맛있는 맛이 있어요. 그 향도 있고요.
0: 네. 그래서 나박나박인데 제가 좀 자르기를 좀잘못 잘랐네. 그죠?
1: 괜찮아.
0: 예.
1: 그래도 이제 취향에 따라, 그쵸?
0: 뭘잘 잘랐어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1: 한입 크기로 너무 좋은데요,
0: 약간 도톰하게 무는 썰어주는 게 좋아요.
1: 선생님? 예.
0: 고기는 얇게 썰어야 되지만.
1: 아무래도 물러서 부서질
0: 네.
1: 수 있으니.
0: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1: 선생님,
0: 도톰하게.
1: 확실히 이런 무는 음식에 들어가면 약간 시원한 맛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어떨 때는 뜨끈한 걸 이렇게 먹어갖고 땀을 쫙 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0: 그것을 이열?
1: 치열.
0: 치열.
1: 네, 맞아요.
0: 덥다고
1: 예.
0: 계속 너무 찬 것만 드시면 안 돼요.
1: 맞아요. 속이 너무 차갑게 되고.
0: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따뜻한 걸 먹고 땀도 흘려주어야 되거든요.
1: 예, 맞습니다.
0: 네.

0: 저희가 이렇게 채소 손질을 하는 동안 네. 옆에 네. 우리 사태를 끓였던 네. 재료들이 자, 그 사태가 네. 다 익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1: 한번 찔러볼게요.
0: 예.
1: 자, 이렇게 고기가 보이잖아, 그죠?
0: 예. 자, 한번 건져줬을 때 한번 찔러주세요.
1: 네.
0: 자, 제가 한번 건져볼게요.
1: 자, 자
0: 익었는지 과연.
1: 쑥 들어가네, 그죠?
0: 예.
1: 그럼 이 정도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0: 오.
1: 그러면 이제 고기는 썰어서 사용을 하고 이 예. 국물은 식혀서 이제 육수로 사용하면 돼요.
0: 그럴까요? 그럼 이제 고기를 네. 먼저 덜어놓고
1: 네.
0: 육수를 한번 건져볼게요.
1: 네, 불을 끌게요.
0: 예, 여기 걸러볼게요.
1: 자, 볼게요.
0: 네.
1: 원래 이제 완전히 식힌 다음에
0: 예.
1: 얘를 이제 걸러주어야지 기름이 쫙 이렇게 빠져서 더 깔끔하게
0: 예.
1: 육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0: 이거 보세요. 국물 지난 것도 보세요.
1: 네.
0: 아, 세상에 이렇게 고기까지
1: 네.
0: 다 준비가 됐습니다.
1: 이제 고기는 무랑 비슷한 크기대로 썰어야 되니까
0: 예.
1: 썰어볼게요.
0: 썰어볼까요?
1: 네. 자, 요거를. 자.
0: 야, 이 사태 부위 사실은 왜 삼겹살을 아니 그 육개장 할 때도 사태 부위를 사용한다고 네. 하잖아요.
1: 네.
0: 확실히 이런 국에는 사태 네. 부위가 잘 어울리나 봐요.
1: 맞아요. 너무 두꺼우면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얇게 얇게 썰어 보도록 할게요.
0: 이 사태 부위가 그렇게 또 씹는 식감도 좋다 그러고
1: 맞아요.
0: 고소하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쫄깃쫄깃한 맛도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1: 이게 지금 사태가 여기 보면 막 줄 있잖아, 그죠?
0: 예?
1: 네. 그래서 얇게, 얇게.
0: 예, 요렇게 보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되게 맛있어요, 그죠?
1: 맞아요.
0: 다른 부위랑은 좀 씹는 식감이 달라요.
1: 쫄깃하죠. 그리고 뭐 양지나 국거리로 해도 되는데
0: 네.
1: 오늘은 이제 사태를 준비했어요.
0: 아, 진짜. 고기의 양이 뭐 대단하게 많지 않아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썰어놓으니까
1: 네.
0: 꽤 돼요.
1: 네. 이거는 이제 너무 조금 끓이면
0: 예.
1: 그 저기 맛이 조금 이렇게 충분히 덜 우러날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요 정도 오늘 끓여놨다가
0: 예.
1: 제가 한 1인분씩 냉동을 해놨다가
0: 아 소분해서
1: 네네 그래서 이제 먹을 때
0: 네.
1: 이제 냄비에다 그걸 끓이는 거예요.
0: 네.
1: 끓이다가 밥을 거기다 말아.
0: 예.
1: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0: 아 오늘 이렇게 만드는 장국밥을
1: 네.
0: 소분해서 냉동했다가
1: 네네, 네.
0: 필요할 때마다 먹으면 더
1: 그렇죠,
0: 맛있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매번 이걸 끓이기는 힘들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많이 끓였다가 그렇죠.
1: 네.
0: 넉넉하게 끓여서
1: 자 이렇게 이제 고기를 썰었거든요.
0: 이거 다 버무리신다고요?
1: 오늘은 전부 다 같이 버무려야 되니까
0: 아, 그러면
1: 좀 큰 냄비에 네. 큰 볼을 주시면 고기도 들어가고. 이제 밑간을 하는 거죠.
0: 아,
1: 네. 저, 그래서
0: 네.
1: 이제 무도
0: 네.
1: 여기다 이렇게 넣고
0: 무도 넣고
1: 모든 나물을 다 넣는 거예요. 이제
0: 네.
1: 자, 이것도 여기 넣고
0: 고사리도 넣고
1: 그다음에 도라지 아까 소금으로 조물조물 헹 거
0: 네.
1: 물에다가 한번 살짝 헹궜어요.
0: 네.
1: 자 그래서 이것도 넣고
0: 네.
1: 콩나물도 살짝 삶아놓은 거 넣고
0: 네.
1: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이렇게 막 나물들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국간장.
0: 네. 맑은 국간장.
1: 진간장 말고. 네. 그래서 이걸 넣고
0: 네.
1: 그다음에 다진 파마늘 또 넣고.
0: 다진 파마늘 넣고요.
1: 네. 마늘 넣고.
0: 네.
1: 후추도 넣고.
0: 후추 넣고.
1: 네. 그다음에 깨소금도 넣고.
0: 네.
1: 참기름도 넣고.
0: 참기름 넣고.
1: 나머지 액젓이랑 그다음에 또 이거 저기 소금하고 이거는 마지막에 다 끓이고 난 다음에
0: 네.
1: 간을 부족하면 그때 간을 하도록 할게요.
0: 자,
1: 자 이렇게 이제
0: 네.
1: 이렇게 섞어가지고
0: 이렇게 양념을 저희가 미리
1: 네.
0: 밑간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을 섞은 걸
0: 네.
1: 이제 가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자, 한번 끓여볼까요?
0: 준비됐습니다.
1: 네.
0: 밑간까지 완벽하게 했고 저희가 아까 사태로 맛있는
1: 네, 육수도 내놨어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이걸 넣고
0: 예.
1: 바로 물을 붓고 육수를 붓고 끓여도 되는데
0: 예.
1: 저는 이제 한번 볶고 싶어요. 살살 볶다가 하려고요. 예. 자, 자, 요거는 또 양념을 닦아서 쓸게요.
0: 예.
1: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들들 볶는 거예요.
0: 예.
1: 아까 양념을 해놓은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0: 예.
1: 얘를 이렇게 좀 볶잖아요.
0: 네.
1: 그다음에 여기 육수를 여기다 좀 헹굴게요.
0: 아, 국물이 진하게 우러났어요.
1: 맞아.

0: 그래서 요거를 양념 햄버거를 이렇게 좀 헹궈서 예. 이제 나중에 부을게요.
1: 예.
0: 불을 이제 세게 해서 볶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물을 붓게 육수를 자 그다음에 저 나머지 육수도 다 붓고요. 자 부어주세요. 네.
1: 확실히 국물이 충분하네요, 그렇죠?
0: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어서 불을 센 불에서 끓이다가 막 끓어오르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불을 좀 줄여 중불에서 중불에서 이게 서로 잘 어우러지고 맛있는 맛이 나려면 적어도 한 25분, 30분 정도는
1: 맞아요.
0: 끓여야 맛있어요.
1: 이 들어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또 부드럽게 씹혀야
0: 네네.
1: 잘 익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맞아요.
1: 그렇죠? 잘 됐다는 생각이 들죠?
0: 네.
1: 그럼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선생님,
0: 네.
1: 지금 정말 맛있는 향이 탁
0: 네.
1: 퍼지고 있는데
0: 네.
1: 지금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저희가
0: 네네.
1: 아주 진득감치 한번 끓여봤어요.
0: 네,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1: 예.
0: 우와, 우와, 너무 맛있는 냄새 나네요.
1: 예.
0: 이렇게 해서 뭉근하게 끓였더니
1: 예.
0: 재료들이 서로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는 냄새 나죠.
1: 맞아요. 딱 씹었을 때
0: 예.
1: 이 재료들이 부드럽게 씹힐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족한 간을 좀 해야 되는데
1: 네.
0: 우선 이제 국간장
1: 네.
0: 밑간을 좀 하긴 했지만 국간장을 이제 넣고 간을 조금만
1: 예.
0: 더 해주고요.
1: 이때 맛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0: 네, 맞아요. 그다음에 액젓도 조금 넣고
1: 네.
0: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금 간은 이제 이걸
1: 간.
0: 한번 간을 보시고
1: 네.
0: 소금 간을 얼마나 넣을지 이제 간을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한 요 정도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1: 선생님, 저희가 넉넉하게
0: 네.
1: 오래 끓였기 때문에 맛도
0: 네.
1: 깊고 구수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이 정도 끓였으면 이제 된 건가요?
0: 다 됐어요.
1: 아, 네. 세상에. 자, 이제,
0: 이제
1: 한번.
0: 담아보도록 할게요.
1: 예.
0: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육개장 같이 빨간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예.
0: 얘는 이제 약간 요런 밝은 색깔이에요.
1: 네. 예. 담백하고 그렇죠?
0: 이게 장국밥이니까 밥을 이렇게 좀 담고 자 이렇게 이제
1: 선생님
0: 네.
1: 약간 향이 어떠냐면 우리 소고기 볶할 때
0: 맞아요.
1: 그 향이 나요. 좀 진하게
0: 네.
1: 국물이 잘 우러났나 봐요.
0: 잘 우러난 맛이 지금 있게 보여요 지금.
1: 이야 선생님 보양식 같아요. 보양식
0: 맞아. 이거 드시면서 땀을 좀 흘리면
1: 예.
0: 다른 보양이 필요 없어요.
1: 이 물의 단맛과 그다음에 콩나물 도라지의 시원함이 어우러져서
0: 네.
1: 국물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자, 그래서 국물을 좋아하시는 광인 씨는
1: 예.
0: 이렇게 국물을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부어주시면
1: 넉넉하게.
0: 돼요.
1: 넉넉하게. 네네. 진짜 뜨끈하게.
0: 네.
1: 저 냉방병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장국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장국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팬에 핏물 뺀 소고기, 대파, 무, 마늘, 다시마, 건고추, 통후추, 소주,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도라지에 소금, 물을 넣은 뒤 주물러 씻어주세요. 육수가 끓으면 무, 다시마를 건지고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무는 도톰하게 나박 썰어주세요. 소고기를 건진 뒤 체에 육수를 걸러줍니다. 이때 육수를 식힌 뒤 걸으면 더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소고기는 얇게 편 썰어주세요. 소고기, 무, 고사리, 도라지, 삶은 콩나물에 국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냄비에 양념한 재료를 넣어 볶다가 육수를 넣어 25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국간장, 참치액젓,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밥을 담은 뒤 장국을 부으면 장국밥이 완성됩니다.
1: 초간단 여름 반찬, 가지 된장볶음에 필요한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가지 오늘 하나면 충분해요.
1: 네, 가지 하나.
0: 네,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나는 파프리카 조금 준비했고요.
1: 네.
0: 오늘은 된장으로
1: 네.
0: 된장 양념을 할 건데
1: 네.
0: 된장도 중요하지만 된장에

0: 유자청을 조금 넣었어요.
1: 네. 그래서 더 깊은 맛이 날 것 같은데요. 네네. 짭조름하고 고소해서 입맛도 드는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까요?
0: 네.
1: 자, 선생님께서 이 가지랑 파프리카는 네. 미리 썰어주셨어요.
0: 가지를 써실 때는 예. 반 갈르셔가지고 예. 약간 어슷어슷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예, 이렇게 썰어주시면 좋고요. 예. 파프리카는 뭐 아무렇게나 괜찮은데 아무래도 요거랑 어울리려면 이제 이렇게 삼각썰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놨고 네. 자 양념을 된장에 그 염도도 조금 줄이고 해서 네. 물에다가 네. 여기 된장을 좀 이렇게 섞어요. 자.
1: 사실은 이런 볶음 네. 같은 거 할 때 네. 물론 고추장 양념 그다음에 뭐 간장하고 고춧가루로 네. 많이 하지만
0: 네.
1: 이럴 때 된장으로 한번 볶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0: 왠지 그 가지에 된장이랑 볶으면 간장 소금으로 한 것보다도 더 예. 맛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된장으로 요리했을 때 더 고소한 네. 맛이 진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유자청을 넣고 섞어보도록 예. 할게요.
1: 아니 이 유자청하고 된장이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0: 네.
1: 막상 해놓으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어차피 유자청도 우리가 양념으로 많이 쓰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섞어놓고
1: 네.
0: 나머지는 이제 불로 가서 가지를 볶으면서 나머지 줄줄 넣으면 되거든요.
1: 아, 조리를 하면서?
0: 네네네네.
1: 사실 자. 이제 날이 더울 때는 네. 반찬 걱정을 하기도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0: 맞아, 맞아.
1: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네,
0: 간단해야 돼요. 불이 오래 써있지 않도록.
1: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네. 들어가는 이 가지랑 파프리카가
0: 네.
1: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재료잖아요.
0: 맞아요.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식재료예요.
1: 네.
0: 자, 이제 팬이 따뜻해지면 네. 이제 올리브유를 넣고요.
1: 올리브유 넣고.
0: 자, 여기 넣고 스푼 하나 주시면.
1: 네.
0: 이제 넣고, 넣고
1: 네.
0: 이제 향을 파, 다진 마늘 파를, 향을 조금 내려고요.
1: 다진 파 마늘 향을.
0: 네네네. 이렇게. 자, 이렇게 향을.
1: 네.
0: 파 향, 마늘 향을 좀 파기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조금 향을 내주는 거예요, 이제.
1: 아, 벌써 좋은 향이 나네요, 선생님.
0: 네.
1: 이 파 마늘 향은 요리에 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요럴 때 이제 요 가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1: 근데 사실 이제 가지에서도 수분이 많아가지고,
0: 네.
1: 볶음은 네. 수분이 덜 나와야 네. 맛있잖아요.
0: 그래서 요렇게 기름으로 코팅을 해주면은,
1: 오.
0: 맛도 있으면서도 기름, 물이 그렇게 수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1: 오, 진짜 향긋하네요, 선생님.
0: 그죠?
1: 예.
0: 보통 저 어릴 때 엄마가 항상 가지를 밥 위에 쪄주셨어요.
1: 예.
0: 근데 막 밥도 보라색? 가지도 흐물흐물 해가지고 예. 제가 예. 사실은 가지를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1: 사실 선생님 이렇게 예.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줄 몰랐어요. 가지를 선생님 가지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그럼요. 저 어렸을 때부터 가지를 좋아했죠. 이렇게 나오시는데.
0: 그런데 이렇게 해 먹으니까 예. 또 다른 느낌이 나서
1: 그렇죠.
0: 흐물흐물하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좋더라고요. 쪄서 먹는 것보다는.
1: 오히려 푸릇한 색감도 있고
0: 예.
1: 보라색도 더욱더 예쁘고 색감도 그렇죠.
0: 네. 자, 요렇게 이제 볶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된장 양념을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1: 자,
0: 그것을.
1: 팬 싹, 다른 쪽에, 다른 네. 팬에.
0: 자, 싹 긁어서. 자, 그러면 이제 된장을 한번 볶는 느낌이 들잖아요.
1: 따로요, 예. 네, 섞이기
0: 네,
1: 전에.
0: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섞어주면 돼요.
1: 근데 이 과정은 왜 필요한 네. 거예요?
0: 왜냐면 된장을 좀 볶아주면 훨씬 더 맛이 깊거든요.
1: 약간 풍내도 날아가나요?
0: 그 염도도 조금 날아가기도 하고.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좀 한쪽에 자글자글 좀 졸이는 거 비스무리하게 하다가 이렇게 섞어주는 게 더 좋아요.
1: 그래서 그랬는지
0: 네.
1: 이 된장의 고소한 향하고
0: 네.
1: 유자청의 향긋한 향이 잘 섞였어요.
0: 그쵸? 유자향이 확 올라오죠.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익히다가
1: 예. 양념이 들어간 후로는 많이 익히진 않죠?
0: 많이 안 해도 돼요.
1: 불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0: 불세기는 제가 중불 정도 했어요.
1: 중불 정도?
0: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들어간 거
1: 네.
0: 이거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잖아요.
1: 네.
0: 그 다음에 깨소금 여기다 넣어주시겠어요?
1: 깨소금이요?
0: 네, 여기다 이제 확 구워주시고
1: 다 넣어요?
0: 다 넣어주세요.
1: 고소하게 네. 먹겠네요.
0: 깨소금 좋아해요.
1: 저도 좋아해요.
0: 자, 요런 이제 다 됐거든요.
1: 예?
0: 밤게만 하면 돼요.
1: 자, 옮겨볼까요?
0: 네.
1: 구수하고,
0: 네.
1: 그 다음에, 유자의 향긋한 향도 나면서,
0: 네.
1: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요.
0: 자, 요렇게 해서 맛있는 맛.
1: 된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0: 네.

0: 무슨
1: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자, 이렇게 그쵸.
1: 그리고 네. 이 된장 양념이 잘 네. 가지 엉겨가지고 네. 정말 볶으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수분 없이.
0: 맞아. 이렇게 우와. 하고 빨간 홍고추 저기 파프리카도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좀 뿌려주면
1: 예.
0: 다 됐어요.
1: 자.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된장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가지 된장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된장, 유자창을 넣어 섞어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 다진 대파를 넣어 볶다가 가지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기름으로 가지를 코팅해주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팬 가장자리에 된장 양념을 넣어 볶다가 가지와 함께 볶아줍니다. 여기에 빨간 파프리카, 깨소금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가지 된장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눈으로 맛보고 입으로 즐기는 단호박 수제비부터 별미 식재료 궁채에 들깨의 고소함을 더한 궁채 볶음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초록병.
1: 벽에 걸린 초록병 10개. 벽에 걸린 초록병 10개.
2: 오! 만약 병 하나가 떨어진다면.
3: 그럼 1, 2, 3, 4, 5, 6, 7, 8, 9. 벽에 걸린 초록병 9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치워야지. 벽은 너무 위험해.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9개.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9개. 오!
2: 만약 병 하나가 공룡이 된다면.
4: 그럼 1, 2, 3, 4, 5, 6, 7, 8. 위험한 바닥에 초록병 8개. 옥토블록 숨기기. 1, 2, 3, 4, 5, 6, 7, 8 숨겨. 상자 속에 숨은 초록병 8개. 상자 속에 숨은 초록병 8개.
2: 여우가 병 하나를 훔쳐간다면. 안 돼!
5: 그럼 1, 2, 3, 4, 5, 6, 7. 상자 속에 숨은 초록병 7개. 정말 행운이야. 오!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2: 만약 고약한 곰을 깨워버리면.
5: 어?
2: 아니, 귀여운 곰에게 안기면.
5: 그럼 1, 2, 3, 4, 5, 6.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6개. 내 이름은 유. 게임을 시작해. 게임 설명을 시작할게.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2: 만약 병 하나가 빙빙 돌면. 우와!
5: 네가 이겼어. 그럼 1, 2, 3, 4, 5. 바닥에 누운 초록병 5개. 예!

0: 초록불 5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4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4개. 예!
1: 만약 병 하나가 놀러 간다면 그럼 1, 2, 3 삼각형이 된 초록병 3개가 됐네. 알리스톤! 공중에 전하는 초록병 3개. 공중에 전하는 초록병 3개. 만약 병 하나가 따라간다면
2: 그럼 1, 2
3: 공중에 전하는 초록병 2개.
4: 오! 돌아와!
3: 바다에 떠 있는 초록병 2개. 바다에 떠 있는 초록병 2개.
1: 만약 병 하나가 멀리 가버리면 그런 게 바다에 떠 있는 초록병 1개. 안녕 안녕.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1개.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1개. 만약 간질간질 또리가 생기면
5: 벽에 걸린 초록병 10개.
6: 안전한 바닥에 상자 속에 숨은

Exciting!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TV 없이도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많이 줄 거라고. 이제 알겠어. 그래, 좋아. 친구를 찾아볼게.

엄마 이거 봐! 네가 만든 하트 벌써 찾았어! 아!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받아! 자, 너 하나! 또 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래?

아, 아.

곰을 소개해줄게.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쭈꾼기를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0: 눈보라를 조심해.
1: 그래서 공중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 제트를 완성했단다.
2: 그리고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디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3: 당연하죠.
4: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5: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6: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4: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에헴.
2: 태호도 오랜만에 형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좋겠네.
7: 전혀요.

0: 테디 형이 파이어로버가 된 게 그렇게 싫어?
1: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2: 그런 거 아니야.
0: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3: 글쎄 아니라니까.
4: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찾아보자고.
3: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4: 에이, 여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5: 잘 자요.

0: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1: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0: 어?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1: 아, 이번엔 진짜야. 어, 저기 봐, 메가봉 보이잖아.
0: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0: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학교에 오는 거야?
1: 처음 보는 찬데 누구지?
0: 어떻게 된 거야?
2: 형이 태워다 줬어. 싫다는데 굳이.
3: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그 찔찔이 꼬맹아.
1: 저분은? 눈부셔.
2: 그놈의 그 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1: 그 찔찔이?
2: 정말
1: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3: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1: 네, 왕자님.
3: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2: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4: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5: 오늘 아침 내가 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눈보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아니, 겨울도 아닌데 웬 눈보라요?
4: 우리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지만 사실이야. 구조 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공중으로 접근해야 해. 태호와 테디, 너희들에게 맡길게.
5: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저기만 눈보라가 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 날씨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구조에 집중해, 꼬맹아.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2: 알고 있다고! 이럴 때까지 잘난 척은! 이카로스 액션!
3: 절벽에 부딪히겠어! 어서 끌어올려!
4: 여보! 정신 차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5: 흔들림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3: 부스터 최대 출력!

0: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1: 여보.
2: 고마워요, 파이어 로보.
0: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3: 박사사, 벌써 연료가 바닥났어요. 무슨?
4: 뭐 하는 거야? 안전한 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젯 액션! 구조 헬기 확보 완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0: 어? 저건 또 뭐야? 어? 조심해! 고! 고! 어느 쪽을 구해야 하지? 그래!
1: 오늘의 안전교육!
2: 오늘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3: 어린이 혼자서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요.
1: 또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서 다녀야 해요. 그리고 위험 또는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4: 너무 무거운 배낭도 메지 않도록 해요.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5: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6: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2: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이카루스의 추락.
1: 태우.
2: 테디, 어떻게 된 거니?
1: 헬기는 무사히 구조했는데 이카루스가 추락했어요. 어?
2: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카루스는 튼튼하니까.
3: 지금은 구조 헬기를 인근 소방대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태우의 수색을 돕도록 해라.
0: 네!

0: 태호야, 들리니? 태호야, 응답해봐. 태호야.
1: 마리 팀장님, 이런 통신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GPS 가동. 아, GPS까지. 비행도 불가능하고 큰일이네.
2: 도와주세요.
1: 무슨 소리지?

0: 뭐죠? 자. 오, 이런 기회가 다 있나?
1: 역시 사람이 있었잖아.
2: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3: 다리를 다쳐서 안 되겠어요.
2: 제가 내려갈게요.
1: 119에 신고하셨어요?
3: 그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1: 등산로를 한참 벗어나서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2: 자, 자, 업히세요.
3: 산을 내려가나요?
1: 아니요. 일단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길을 모르면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세요. 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무나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좋아요. 추가로 옷이나 비닐이 있으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3: 네, 고마워요.
1: 그러면 이제 구조 요청을 할게요.

0: 테디, 구조 헬기는 인계했니?
1: 네, 인계하고 케어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2: 어?
1: 어? 구조 요청 신호가? 역시 무사했구나!
3: 여기야!
1: 괜찮지, 태요? 어서 타!
3: 아니야! 부상당한 등산객을 먼저 태워야 해!
1: 부상당한 등산객? 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3: 이분도 눈보라에 피해를 입으셨나 봐. 그것보다 구조헬기는 괜찮아?
1: 그럼, 무사히 구조했지. 이 녀석,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더 이상 코찔찔이 꼬맹이가 아니야.
3: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1: 그래. 내려간다.
4: 잠깐만요. 그렇게 될 순 없죠.
1: 태호야!
3: 뭐야? 이번에 다리가...
4: 오늘의 특별 무대 시작합니다!
1: 안 돼!
4: 이야!
1: 에어로 댄스 액션! 형! 일단 이카루스부터 수비하자.
5: 이런 게 있었어?
1: 난 최신형이잖아. 넌 소리나 하고 있어.
3: 훌륭한데?
1: 태호!

0: 여기 있었구나.
1: 괜찮은 거야?
2: 일단은. 그런데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어. 너희가 구조해줘. 나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형을 도울게.
0: 알았어. 이번엔 조심해.
2: 응.
0: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발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제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3: 수리 완료.
2: 고마워. 좋았어.
0: 간다.
3: 자, 동료를 위한 희생이라. 눈물겹군요. 끝입니다. 어디? 뭐가 끝이라는 거야?

0: 직접 당해보니 어떠냐?
1: 틈을 타 부숴버리겠어요!
2: 어디 해보든가!
0: 그런 것 좀 못 쓰게 만들면 그만이지!
1: 어? 에? 이거 왜 이래? 발사! 발사!
2: 에어로! 부메랑!
1: 안 돼!
0: 악당이라도 추락은 막아야 해. 좋아,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
2: 갑자기 웬 회오리 바람이
0: 사라졌어. 그래도 뭐 무사한 것 같으니 다행이야.
2: 그래, 다음에 또 혼내주면 되지. 이젠 이 형님도 계시잖아. 아우, 내 동생,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젠 꼬맹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해줄게.
0: 수상한데?
2: 수상하긴. 한번 알아보자. 기특한 내 동생.
0: 으아, 저리 가! 닭살 돋는다고! 저리 가라니까!
2: 아, 이리 와! 어?
0: 아, 싫어!
2: 한번 알아보자!
0: 싫다고!
3: 오늘의 안전교육!
4: 오늘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카루스가 다친 등산객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볼까?
0: 왔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5: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요.
6: 또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려요.
2: 그리고 구조대원이 찾기 쉽도록 가급적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4: 그래, 산행은 즐겁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 오늘 배운 상황들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4: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5: 일기장이요.
4: 방과 후에 한 일은?
5: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4: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5: 빨간머리엔?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오리를 길렀던 거요?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4: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5: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4: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4: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5: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4: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5: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4: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5: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4: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5: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대장이 많네요.
1: 아, 그렇군.
2: 어? 이 영화에 팔려주려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 이거?
1: 어?
2: 파리가 이렇게 돌아다니.
1: 안돼! 그러다 화분이 떨어진다고!

0: 괜찮니?
1: 우와, 홍기민이다.
2: 우와, 홍기민.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전TV 리포터 홍영입니다. 저는 지금 번개맨이 안전사고에서 시민을 구해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번개맨, 오늘 사고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베란다에 물건을 두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물건이 떨어져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맞아요. 제가 다칠 뻔했는데 번개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번개맨.
0: 천만에.
2: 네, 우리 어린이를 구한 번개맨을 위해서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3: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0: 토크쇼 안전천재 번개맨
1: 안전
0: 안전충전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 여러분들이 번개맨과 함께 안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소중한 기회 안전천재 번개맨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우리가 이 프로에 초대했다는 말이지?
3: 응, 번개맨 또 만난다니 정말 신나.
4: 전 저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군요. 안전천재 번개맨 행제.
3: 그가 왜요?
4: 왜라뇨? 안전천재는 번개맨이 아니라 우리 곰철수님 아닌가요? 아니 철수님이 번개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번개맨은 날 수 있는데 철수님은 날 수 없는 거. 번개맨은 번개 파워 쏘는데 철수님은 아무 파워 없는 거. 번개맨은 멋진 옷이 있는데 철수님은 뭐 겨우 털옷인가. 뭐 그 정도.
5: 번개맨과 저 이것도 비교해 주셔야죠. 누가 더 안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나?
2: 그야? 당연히 번개맨이 더 많이 알겠지. 그래도 철수님도 많이 알고 번개맨도 만만치 않을걸?
5: 자, 이제 번개맨 만나러 가자.
3: 우와, 철수님도 가시는 거예요?
5: 물론. 번개맨과 나 누가 진짜 안전천재인지 증명해 보이겠어.
6: 야호! 가자! 안녕!
4: 그래요! 잘 다녀와요! 올 때 번개맨 사인도 받아오고요!
3: 재밌겠다.
5: 이런 곳에 오면 늘 확인하는 게 있지. 바로 비상구의 위치. 만약 이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저 비상구로 신속하게 빠져나간다.
7: 자,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탠바이. 큐.
8: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토크쇼 안전천재 번개맨의 진행을 맡게 된 디필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다 같이 크게 불러주세요.
9: 안전천재 번개맨.
8: 박수.
1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네.
10: 안녕하세요.
8: 네, 앉으세요. 네네. 아우, 정말 실물로 보니까 더욱더 멋있습니다.
10: 감사합니다.
8: 자, 그런데 안전천재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10: 글쎄요.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여야겠죠?
5: 그 별명 내가 곧 빼앗아주지.
8: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번개맨이 정말 안전천재인지 간단한 안전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퀴.
10: 저 이거 TV에서 봤어요. 예스.
8: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입니다. 실종 사고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물음표다.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5: 정답!
8: 저기, 이 문제는 우리 그 번개맨님께 드린 문제인데요.
2: 배절이 모를 수도 있잖아. 배절해.
5: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그 자리에 멈추기입니다.
8: 그 자리에 멈추기. 정답은 그 자리에 멈추기 정답입니다.
5: 예스!
8: 와!
7: 정답입니다.
10: 잘했어요, 곰돌이 친구.
5: 이제 시작인걸.
8: 네. 자, 다음 퀴즈는요, 식품 안전 퀴즈입니다. 자,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물음표를 확인해야 해요.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11: 정답!
8: 저기, 죄송하지만, 이 문제도 우리 번개맨께 드리는 문제라서.
5: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소비 기한을 확인합니다.
8: 소비 기한이요? 저기, 그, 마트에서 과자를 살 때는.
2: 왜 그러는 거지? 왜 저래? 응?
8: 소비 기한을 확인해요. 정답입니다.
7: 예스! 잠깐 끊고 갈게요.
8: 아, 예. 아니, 저기, 저분 정말 왜 그러시죠?
5: 아니, 왜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이거 놓으세요. 저 몰라요?
8: 아니, 언니님께서 맞추셔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5: 아, 네. 아니, 놓으시라니까.
12: 저 죄송한데 녹화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5: 네? 아니 왜?
12: 아니 번개맨한테 된 문제를 맞히시면 어떡해요?
5: 아니 제가 안전 천재인 게 잘못입니까?
12: 안전 천재? 일단 여기 계세요.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꼭이요.
5: 아니 저기요. 아 잠깐.
12: 여러분 이제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녹화 시작할게요. 다시 앉을게.
5: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무슨 냄새지? 저쪽인가? 수화기! 수화기! 왜 안 열리지? 저기요! 누구 없어요?
8: 아이고, 그분 가셨죠? 아우, 다행이다, 진짜. 자, 다음은 안전 초성 퀴즈입니다. 잘 보세요. 자, 비읍, 이응, 이응.
2: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탄내 가는 건데? 왜? 탄내가 뭐.
8: 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외치죠? 비읍, 이응, 이응! 비읍, 이응, 이응! 과연? 이 비읍 이응 이응 무엇일까?
13: 정답은
5: 불이야
8: 또
5: 불이야. 모두 밖으로 빠져나가십시오. 빨리. 어?
8: 저 곰이 좀
5: 이쪽으로.
2: 뭐 불이라고? 진짜 불이야? 불이야?
8: 진짜 불인 것 같은데?
2: 불이야.
8: 불이야!
5: 비상구는 불이야! 저쪽입니다. 떨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숙여서 빠져나가십시오.
8: 소화기!
5: 창고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창고 문이 안 열려요.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이 안 열립니다.

0: 안 돼!
1: 어디 가요?
0: 창고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요, 일어나요. 불이 났어. 가야 돼. 떠서 이걸로 맞고.

0: 아무것도 안
1: 괜찮아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0: 아니, 괜찮아.
1: 밖이에요.
2: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큰 불은 아니니까 작은 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그쪽에 불이 났다고 말해준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3: 제가 한 건 연기를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2: 그게 바로 안전의 첫걸음이죠. 주변에 안전사고가 없는지 세심히 관찰하는 거. 그때 아파트에서 화분이 떨어질 때 제가 어떻게 알고 출동했을까요?
3: 안 돼! 그러다 화분이! 그러다 화분이 떨어진다고!
2: 안전사고가 없는지 잘 관찰한 누군가의 외침 덕분에 제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고마워요. 그럼 또 봐요. 안전천재 곰돌이.
3: 또 봅시다. 안전천재 번개는.

최 대결! 온갖 험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어떤 차가 살아남을까요? 셋, 둘, 하나, 출발! 노란 차가 모래에 빠졌어요. 스포츠카는 통과할까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차 바퀴가 모래에 빠져 헛바퀴만 돌고 있네요. 하지만 탱크는 늠름한 모습으로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어요.

0: 달려!
1: 자, 이제 모든 자동차는 탈락하고 탱크 세 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디든 달리는 늠름한 모습 멋집니다.

0: 오늘은 너를 타겠다. 그럼 나도 어디든 갈 수 있어. 타야지. 야. 같이 가자. 태워줘야지. 우와, 나한테 그 처음 타.
1: 처음 타요? 탱크.
0: 하나도

0: 부분들 이것 봐! 엄청 크지? 오! 앞부분을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우와! 어, 내 뛴걸음으로 걸어도 제 걸음이 너무 엄청 커! 오! 이쪽은 더 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오! 너무 커! 너무 커! 오! 우와! 그리고 엄청 무거워 보이지? 우와! 어! 보통 내가 차를 밀면 어 되게 쉽게 흔들리거든. 근데 꼼짝도 안 해. 꼼짝. 아, 이렇게 크고 무거운 탱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비밀이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차량 탱크. 두꺼운 철판으로 둘러싸인 포로 무장한 차. 무게는 53톤. 최대 속도는 시속 60km. 이렇게 무거운 탱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비밀은 특별한 바퀴 무한궤도에 있지.
0: 어? 이게 바퀴라고? 내가 아는 바퀴는 이게 아닌데. 어? 봐봐! 이런 게 바퀴 아니야?
1: 생긴 건 다르지만 이것도 바퀴야. 자동차 바퀴랑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 탱크는 여러 개의 바퀴가 벨트에 걸려서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무한궤도야.
0: 아하!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봐야지. 오! 자동차 바퀴는 땅에 닿는 길이가 요만큼! 응? 짧고 무한 궤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 앞에서도 한번 볼까? 무한 궤도는 넓고 자동차 바퀴는 좁아.
1: 맞아. 탱크는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길고 넓어서 언덕도 거뜬하게 올라가고 웅덩이에도 바퀴가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서로 다른 바닥을 가진 신발로 확인. 굽이 뾰족한 하이힐은 모래에 푹푹 빠져서 걷기 힘들어. 하지만 바닥이 평평한 운동화는 푹푹 빠지지 않아서 잘 걸을 수 있어. 탱크의 무한궤도가 이런 거지?
1: 맞아.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0: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무한궤도! 어? 근데 이 많은 바퀴들이 모두 다 돌아가는 건가?
1: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0: 어? 그렇지 않다고?
1: 맨 뒤에 바퀴 하나만 돌아가는 거야. 이 톱니바퀴가 무한궤도에 물려서 다른 바퀴도 같이 굴러가는 거지. 바퀴 하나가 무한궤도 전체를 돌려주는 거라고. 게다가 땅에 닿는 면이 길고 넓으니까 어디든 달릴 수 있어.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무한궤도에는 비밀 하나가 더 숨어있어.
0: 뭔데?
1: 탱크는 무한궤도 양쪽이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움직이면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야.
0: 우와, 신기하다. 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 이 포는 왜 이렇게 길어?
1: 이렇게 길어야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여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지.
0: 뭔데?
1: 포 안에는 나선형으로 홈이 파여있는데 포가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발사가 되어야 명중률이 훨씬 높아지거든.

0: 강력하다! 어! 이렇게 멋진 탱크, 이번엔 들어가서 타볼래! 전 차장님, 조종 부탁합니다!
1: 오케이!
0: 무한궤도를 굴려라! 어디든 달려!

0: 맛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풀리랑 꼭꼭 약속!

0: 눈다 눈다.
1: 호두가 왜?
0: 있잖아. 어. 호준이 동생이 장난감 안에 있는 단추 모양 전지를 꿀꺽 삼켜가지고 병원에 갔대.
1: 뭐? 그걸 왜 삼켰대?
0: 장난치다가 그랬대. 근데 누나 진주를 삼킨 거위처럼 나중에 응가로 나올 텐데 왜 병원에 간 거지?
1: 응아하기 전에 아야 하니까 그렇지.
0: 뭐? 아야 한다고?
1: 그래. 너 단추형 전지 삼켰다가 큰일 날 뻔한 세자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세자 얘기? 어. 기억 안 나.
1: 아이고. 오늘도 호떡이는 기억을 못 하시는군.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우와.

0: 만든 수영 전지 삼키면 위험해. 그 일은 내시가 신문물 손목시계를 가져오면서 생긴 일이었다.
1: 뭐라?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닌다고? 우리 세자의 팔뚝이 부러지기라도 하면 어쩔 것이냐? 예? 이건 볼 것도 없다. 여봐라!
2: 예, 전하!
3: 응? 오, 지금 보자, 보자. 지금 몇 시? 12시. 정오이옵니다.
2: 해가 머리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정확히 맞습니다.
4: 아바바바! 바늘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3: 누구인가? 누가 바늘을 저절로 움직인 것인가?
5: 전하, 이 시계 안에는 조그만한 전지가 있는데 그 전지가 시계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옵니다.
0: 아바마마, 손목시계 제가 가져도 되겠사옵니까? 네?
1: 그래, 그래, 그래. 세자가 이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시간을 알뜰하게 쓰도록 하여라.
0: 아, 감사합니다, 아바마마. 내가 고마워.
3: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0: 고마워. 그날부터 세자는 편리한 손목시계에 푹 빠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김내관! 김내관!
6: 예, 저하.
0: 아니, 시계가 왜 갑자기 고장난 거야? 빨리 고쳐.

0: 이거 바늘이 안 움직인단 말이야.
1: 아유,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왜? 아이, 전지를 다 썼나 봅니다. 제가 새 전지로 갈아드리겠사옵니다.
0: 오, 그래, 그래.
1: 네네네. 아, 됐다. 짠.
0: 우와, 이게 전지라는 거야?
1: 예, 그렇사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시옵소서. 좋아. 어, 이거 절대로,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옵니다.
0: 아이, 알았어, 알았어.
1: 아, 자, 절대로,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옵니다.
0: 아, 알았다니까.
1: 저는 전 하나 믿고 가겠사옵니다. 예, 예. 아이고, 정말.
0: 우와, 이렇게 작은 게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세자는 내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전지를 입에 대면 장난을 치다. 아무렇지 않네.
1: 좋아.
0: 내관이 돌아오자 깜짝 놀라 그만 삼키고 만 것이었다.
1: 자, 이거를 집어넣고 됐사옵니다. 어? 아까 그 전지가 어디로 갔지? 여기도 분명히 뒀는데. 자, 전지를 뒀는...
2: 좋아, 설마 이거를...
0: 아니, 그게 예. 내가 살짝 입에다가 갖다 대려고만 했거든.
1: 아, 그랬죠?
0: 어, 근데 김내관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1: 그거를... 삼키셨다고요? 어. 엄마야, 세상에! 아예! 아예! 어떡해, 어떡해!
3: 세자자, 괜찮으십니까?
4: 아니, 우리 세자가 뭘 삼켰다고? 아이고,
3: 전하, 빨리 세자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전지를 꺼내야 합니다.
4: 그래.
3: 안 그럼 큰일 나옵니다.
4: 뭐라, 빨리 세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하라.
0: 결국 세자는 급히 병원으로 가서 기계를 이용해서 전지를 꺼내야만 했다.
5: 세자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0: 그래, 안 꺼내면 정말 위험해지거든.
5: 근데 누나, 전지가 그렇게 조그만데 왜 삼키면 위험한 거야? 왜 삼키면 위험한 거냐고. 왜?
0: 어, 그게 그러니까 몸속에 전지가 들어가면 나쁜 걸로 변신해서 어후, 무섭지.
5: 아, 또 모르지.
0: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단추형 전지 딱지야. 단추형 전지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5: 어? 누구세요?
6: 전지 파워. 나는 전지맨. 만나서 반갑다.
5: 오, 반가워요.
6: 나는 단추형 전지 속에서 전기를 만들어 시계를 움직이는 멋진 일을 하고 있죠.
5: 우와, 멋지다.
0: 근데 전지맨이 세자를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6: 어? 아, 그게 나도 너무 억울해. 세자가 나를 삼켜서 그곳에 가지만 않았어도.
0: 그곳? 그곳이 어딘데요?
6: 그곳은 바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였어.
1: 드셔보시옵소서. 아유.
6: 위는 원래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도착하면 음식물 도착이요.
0: 우리가 일하기 좋은 크기군. 좋아, 그럼 위에 발성.
7: 더 작게.
0: 좋아, 잘 보내겠군. 자, 그럼 이제 소장으로 보내도록.
8: 네, 소장으로.
6: 잘게 부수고 위액으로 녹여 소장으로 보내는 곳이지.
0: 이렇게 작은 게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6: 그런데 세자가 그만 전지를 실수로 꿀꺽 삼켜버려서 전지가 다른 음식들처럼 식도를 통해 위에 도착해버린 거야.
0: 어? 음식도 아닌데 위로 갔다고요?
6: 말도 마. 세자 때문에 위에 간 것도 억울한데 나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5: 전지맨이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6: 어,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나는 그냥 전지가 녹은 바람에 밖으로 나온 것뿐이라고. 전지가 위에 도착하자

0: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1: 그게 뭐야? 너희한테 왜 그래?
2: 저희도 모르겠어요.
0: 들고 오는데 계속 찌릿찌릿해요.
3: 뭐? 정말이네.
1: 음식은 맞는 거야? 처음 보는 건데.
0: 그러게요. 되게 단단해요.
1: 아무리 단단해도 일단 우리가 녹여서 더 작게 만들어 도장으로 보내야 한다.
4: 네.
1: 자, 그럼 위액으로 더 작게 녹여야겠어. 위액 발사!
5: 위는 일단 평소처럼 위액을 쏴서 전기를 녹여 소화시키려고 했지.
6: 우와! 잘 녹는다!
2: 녹는다!
3: 우와, 역시 대장님 최고!
2: 최고!
6: 최고!
1: 나는 모든 걸 소화시킬 수 있지. 야!
5: 그런데 그때였어. 전지의 금속 껍데기가 위액에 녹으면서 내가 밖으로 나온 거야.
6: 천지마!
3: 뭐야? 넌 누구냐?
7: 어? 나! 천지마!
0: 근데 여긴 어디야?
7: 어?
0: 난 여기서 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긴 어디냐고?
8: 여기 윈이 안 보여? 여긴 세자의 윗속이라고.
7: 윈?
0: 위고 뭐고, 나는 여기 전지 안에서 전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나갈래. 나갈래.
5: 나는 전지 속에서 전기를 만드는 화학 물질이야. 그래서 내 손과 발이 닿기만 해도 네가 화상을 입어 다치기 시작한 거야.
1: 너 뭐야? 왜 그래? 네가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잖아.
0: 전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그냥 나가게 좀 도와줘.
1: 안 되겠다. 위액을 더 싸서 다 없애버리자. 위액 발사!
4: 위액 발사! 위액 발사! 녹여! 녹여! 녹여! 녹여!
5: 위는 나를 녹이려고 계속 위액을 쏘았어.
1: 위액 발사!
5: 위가 강력한 위액을 계속 뿌리는 바람에 전지 껍데기도 계속 녹았고 전지 속 우리 전지맨들이 더 많이 나왔지.
2: 녹이니까 더 많이 나오네.
1: 저거 뭐야? 뭐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안 되겠다. 위액 더 발사!
5: 화학성분인 우리 전지맨들이 많아지자 위에는 상처가 더 많이 생겼지. 위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세자가 아프고 토하려고 했던 거야.
1: 너무 무섭다.
5: 우린 몸속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우린 전기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절대로 단추형 전지 삼키지 마. 알았지?
3: 네. 이제 실수로도 삼킬 수 있으니까 단추형 전지 절대 가지고 놀지 말아야지.
1: 와, 우리 혜택이 최고.
3: 근데 누나, 응? 세자는 어떻게 됐어?
1: 세자가 어떻게 됐냐면 세자는 빨리 병원에 간 덕분에 전지를 꺼내고 금방 다 나았대.
9: 아빠마마, 앞으로는 절대 아무거나 입에 넣지 않겠사옵니다.
10: 그래, 그래. 준비한 거 들고 오너라.
11: 여기 있사옵니다.
10: 세자야, 앞으로 입속엔 이런 맛있는 것들만 넣도록 하여라.
1: 예, 아무나마.
11: 드셔보시옵소서.
10: 얼마나 맛있게요?
1: 그리고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기로 꼭꼭 약속했대.
3: 잘됐다. 누나, 나도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않을 거야.
1: 우와, 우리 오뚜기 최고 최고.
3: 누나, 그럼 너희 단추형 전지 딱지 주는 거야?
1: 노래 잘하면.
3: 오예 오예.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오예.

0: 아유, 하여튼 책만 읽으면 자. 엥! 입까지 벌리고! 아유, 참. 아이, 호떡아! 호떡아, 일어나!
1: 아유, 왜 깨워! 졸린데!
0: 아이, 참. 똑바로 자. 입 벌리고 자지 말고. 너 그러다 감기 걸려.
1: 감기는 무슨 감기가 걸린...
0: 아, 거봐. 벌써 목이 이상하잖아.
1: 목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0: 아, 그래. 너처럼 입 벌리고 자다가 감기 걸린 우서방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그 우서방 얘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아야, 그래. 기억이 나는 게 이상하지.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1: 우와, 누나 최고 최고.

0: 콧털 장군의 숨쉬기 작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
1: 아유 덥네 더워.
2: 아이고 나이가 더운디. 네. 좀 쉬었다 쉬어.
1: 그래요 그래요.
2: 먹어 먹어 드세요 드세요. 아이고
3: 여름
1: 아니에요.
2: 왜? 이게 뭔 소리요?
1: 아이고.
2: 아유 왜 저러고 계속 걷는겨?
4: 또 시작이야.
1: 아유 왜 시원한 거? 왜 이게 뭐야?
5: 할머니?
2: 예?
5: 여름에 요것은 있어줘야지요.
2: 어메 오 시원한 거. 아이고 방서방이 거름거리는 요상여도 역시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는구먼.
1: 방서방 최고요.
4: 최첨단이요 최첨단이요. 처음 보는 거 있으면 다 최첨단이요. 여러분 올여름 더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대들 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최첨단이야.
2: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4: 뭐가 다 최첨단. 처음 보는 거 있으면 다 최첨단.
2: 어휴
0: 며칠 후 오서방은 집에 에어컨을 들였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더위를 식혔지.
4: 15분 좀 해보세요. 15. 어때요? 코로 들어오는 공기부터 다르죠?
2: 시원하네.
4: 올 여름에는 저희 집에서 다들 더위를 날려버리세요, 알겠죠? 뭐 선풍기 하나 들고도 저기 아이고
2: 들어오지.
0: 마을 사람들은 오서방 집에서 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취했어. 그런 후 일하러 밖으로 나갔지.
4: 가드라. 나는 좀 더 쉬다 가야겠다. 아유.
5: 아우, 시원해.
4: 뭐야? 황서방 자네 뭐 하는 거? 에? 아.
5: 친구, 이게 정말 시원하게 시원하구나.
4: 그지? 자네도 이제 나 좀 인정하는 겨?
5: 응.
4: 나 낮잠 자러 왔으니까 자네도 낮잠 한숨 자. 아유. 응. 아이 걸음은 좀 고치지 좀.
0: 아이. 오서방과 방서방은 에어컨 바람을 쐬며 잠들었어. 방서방은 바르게 누워서 입을 꾹 닫고 잤는데 오서방은 입을 아 하고 크게 벌리고 잤지.
1: 아유 다들 거의 좀 시키고 또 일하자고요.
2: 그래. 예. 아이고 뭐야.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방서방. 일어나. 일어나. 오서방 일어나.
1: 일어나요.
2: 아이고.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자면 어째?
6: 나도 일 다 했잖아. 아니 시원해.
1: 당신 목소리가 왜 이래요?
4: 목이 너무
6: 감기.
2: 아이고 감기 걸렸나봐. 아이고 얼마나 어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이고 빨리 나가.
5: 할머니 저도 같이 가요.
0: 오서방은 에어컨 바람을 쐬며 입을 벌리고 자는 바람에 감기에 걸리고 말았던 거야.
2: 아휴, 오서방 어떡해. 근데 누나 응? 왜 입을 벌리고 자면 감기에 걸리는 거야? 왜 입을 벌리고 잔다고 감기에 걸리는 거냐고. 왜?
7: 그게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2: 누나는 입을 꽉 다무셨네. 그냥 말해.
7: 그게 좋겠지? 호기심 닦기야 빨리 나와.
0: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숨쉬기 딱지. 숨쉬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우와 코털 장군이다.
8: 그래 다시 만나서 반갑다. 난 코속을 지키고 있는 코털 장군이지.
7: 장군님, 왜 입으로 숨을 쉬면 감기에 걸려요?
8: 그건 코로 숨을 쉴 때와 입으로 숨을 쉴 때가 서로 아주 다르기 때문이지. 오서방이 코로 숨을 쉴 때
4: 시범 좀 해보세요, 시범.
3: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9: 얘들아, 코 속으로 들어가자.
8: 많은 공기들이 코로 들어오지. 감기, 감기. 그리고.
9: 그리고 들어가자!
10: 들어가자!
8: 세균들도 따라 들어오게 되지. 어. 자, 지금부터 누가 들어오는지 잘 살펴야 된다. 알겠나?
11: 네, 알겠습니다.
8: 좋아.
3: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8: 하, 호이. 공기들은 통과.
6: 통과, 통과, 통과.
3: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4: 상쾌한 공기.
3: 감기, 감기, 감기, 감기.
5: 자, 자, 장군.
6: 왜, 왜, 왜?
5: 세균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물과 콧물로 세균들을 물리치며 코 속을 지키지. 그리고 코 속을 통과한 공기는 콧속길을 지나며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차가워진 공기가 콧속으로 들어오면

0: 그렇게 따뜻하고 촉촉해진 공기는 후 곧장 배로 가지.
1: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2: 공기들 어서 와.
3: 공기
2: 따뜻해.
0: 공기
2: 좋아 좋아.
4: 아, 공기가 따뜻하고 촉촉하게 몸속으로 들어가야 좋은 거구나.
0: 그렇지. 그래야 몸이 건강할 수 있어.
3: 그럼 입으로 숨을 쉬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0: 맞아. 입에는 우리 코털 부대와 같은 지킴이들이 없거든. 그래서 만약 입을 벌리고 자면
1: 공기 공기 공기 공기
3: 얘들아 입속으로 들어가자.
0: 차가운 공기들이 입으로 마구 들어오지.
1: 공기
0: 공기들은 입에서 바로 몸속으로 들어.

0: 가지. 당연히 세균들도 몸속으로 바로 들어가겠지.
1: 우와, 여기 아무도 없네. 그 누구도 우리를 못 막아. 우와, 여기 길 넓고 진짜 좋다.
0: 입에서 연결된 길은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안전장치가 없어서 목이 차가워져. 거기다.
1: 거기야. 찔락 찔락.
0: 세균의 공격까지 받으면
1: 찔락 찔락 찔락.
0: 쉽게 감기에 걸리는 거야.
2: 아이 시원해.
3: 뭐야? 여보, 당신 목소리가 왜 이래요?
0: 차가운 공기와 나쁜 세균이 바로 배로 가면
4: 공기들 어서 와.
1: 공기 공기.
3: 어, 추워. 어, 추워.
4: 공기 공기.
3: 아우 차가워.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왜 이렇게 차가워.
1: 우리가 공격하자. 대공격이다.
3: 니들도 뭐야. 아야 아야 아야.
0: 배도 아플 수 있어.
3: 아야, 얘가 아야 한단 말이야. 그만.
0: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 위험해. 숨쉬기 최고의 작전은 바로 코로 숨쉬기. 명심하도록.
5: 네, 명심하겠습니다.
6: 나도 이제 잘 때는 입을 꼭 닫고 자야겠다.
1: 그러려면 우선 잘 때 바르게 누워서 자야 돼.
6: 알았어, 누나. 근데 누나, 오서방은 어떻게 됐어?
1: 오서방도 호떡이 너처럼 생각을 바꿨어.
7: 이봐, 친구. 입 벌리고 자면 아야 하잖아.
8: 아, 맞다. 아야 하면 안 되지.
7: 그래, 잘 자게.
1: 아. 오서방은 이후 베개를 바르게 베고 입을 꾹 닫고 쿨쿨 잘 잤대.
8: 내가 방수방보다는 낫지.
1: 하, 건강을 위해 코로 숨 쉬자.
6: 코로 숨 쉬자. 누나, 그럼 나 이제 숨쉬기 딱지 주는 거야.
1: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6: 오예 오예.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6: 오예.

Fait que ça, là. Fait que ça. Et fait. J'en veux pas. Oh.

0: 좋아 좋아.
1: 야, 이 친구 진짜 역대급이네요. 저도 이거 수의사 생활하면서 이 정도 되는 친구, 와,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0: Oh, great, great.
2: 뭐지?

0: 안녕하세요.
1: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또 고양이 보호자님 맞으시죠?
0: 네, 맞아요.
1: 그러면 왜 안 보여요? 고양이들이 없네요.
0: 아, 벨소리 듣고 지금 다 도망갔어요.

0: 쉬워.
1: 안 나올까요?
2: 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1: 이렇게 되면 우리 촬영할 수 있을까요?
2: 그러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호는 저희 집 완전 공주님이죠. 지금 12년째 가족이에요. 어우, 고촉촉해. 미호야, 손! 어우, 잘했어. 반대쪽 손. 어우, 잘했어.

0: 근데 두 발로 서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1: 아, 지금은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 딱 그 타이밍이 있어요.

시호는 2023년 7월 5일에 구조해서 이제 딱두살 되어 가는 고양이고요. 큰 언니가 회식 끝나고 밤 9시 경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에서 흰색 아기 고양이가 다리를 다쳐서 울고 있는데 어떡하지? 데리고 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병원을 데리고 갔죠. 다른 동물에 의해서 다쳤거나 아니면 뭐 철장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찢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3개월 정도라고 추정을 하셨었는데 300g이 안 됐어요, 몸무게가. 다리를 다쳤으니까 미어캣처럼 서서 싸더라고요. 다리가 다 치료된 이후에도 계속 서서 싸고 지금 2년 동안 계속 서서 싸고 있어요.

0: 문제는 없는데 육안으로 봐도 다리 길이가 달라요. 다친 쪽이 좀더 짧아. 왜냐면 그쪽 뼈는 자라지 않아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뒷다리 근육도 약해지고 혹시 싸다가 매번 넘어지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이 되죠. 화내지 말고. 이렇게 화내요. 화내요. 화내요. 방에 가보자, 방에 가보자. 오고고고. 미호야, 음악 한번 들어볼까? 음악 들으면서 좀 자자. 이거 핫플에 어때? 마음이 진정돼?
1: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 지금 고약이 스트레스 완화 음악 들어주고 있어요. 얘가 자꾸 배를 향했는데

야, 그만 핥아. 왜 이렇게 핥아? 어? 화내지 말고. 자꾸 핥으면 대머리 된다. 어? 화내지 말고. 알았어, 안 할게. 못 핥게 하면 이렇게 화내요. 그리고 배도 이렇게 지금 두 배거든요. 하도 핥아가지고. 얘가 이제 앞니빨로 여기 털 있는 부분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뽑고 이제 혀가 꺼끌꺼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배를 이렇게 계속 빨다 보면 털도 빠지고 피부에도 자극이 가서 피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병원을 가서 곰팡이 검사를 했었죠. 바르는 연고랑 뭐 이것저것 받았는데 그것도 호전이 없었고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에 좋다는 그 고양이용 이렇게 코드 꽂으면 나오는 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써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얘를 못할 게 하는 거거든요. 배에 혀가 안 닿으니까. 근데 이걸 하면 되게 싫어해가지고.

0: 나오는 걸 싫어해. 가자.
1: 미호야, 미호, 미호야.
2: 미호야, 이번에 빼지 마. 알았지? 으르렁거리지 말고 야옹하고 대답하지 예쁘게. 스스로 빼요. 너무 기분이 안 좋으면 아빠 이렇게 탁탁 쳐서 빼내요.

시온은 배를 오버그루밍하고 시온은 자꾸 두 발로 서서 화장실 볼일을 보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0: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1: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2: 잠을 찾을 수 없는
3: 방콕?
0: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고양이들이랑 항상 시간 지내는 편이고요. 특히 뭐 저희 집 고양이 첫째, 사모님, 둘째, 애기씨 뭐 잘 모시고 있고 많은 보호자분들한테 고양이 이제 반려한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편안해하는 느낌.
0: 후보애가 다시 부활하게 됐는데 소감은 어떠신지요?
1: 대세는 멈추지 않는다. 결국 고양이가 지구를 정복한다. 다시금 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또 좋은 고양이 반려 정보들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되살아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0: 일단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1: 아, 이 친구예요? 오, 여기까지는 괜찮... 어? 뭐야?
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아, 이 친구 진짜 역대급인데요? 이 친구처럼 거의 그냥 직립한 상태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긴 합니다.
0: 근데 선생님, 얘 말고 별난 친구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고향의 역사학교 김병철 교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 같으시네요. 앉으세요. 아,
1: 오늘 여기군요. 네. 그 사연의 주인공들이 있는 곳이. 근데 두 네. 친구들은 지금 좀 어디 있을까요?
0: 아, 지금 미호는 여기 식탁 밑에 있고요.
1: 여기에?
0: 네,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2: 안녕, 미호야. 안녕.
1: 평소에 겁이 되게 많은가 봐요.
0: 엄청 많아요. 지금 낯선 사람이 와서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1: 오, 겁이 진짜 많다.

0: 기본적으로 근데 모래의 기호성 자체는 엄청 좋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다친 부분 불편감 때문에 뭔가 이걸 잘 딛지 않고 볼일 보는 습관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자꾸 눈 마주치려고 하고 지금도 약간 자세 잡으려고 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인위적으로 이 자세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지금 보호자분이 옆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볼일 보는데 이렇게 열띤 응원을 받는 모양이 전 처음 보기는 했거든요. 볼일 볼 때 항상 이렇게 좀 옆에서 응원을 하는 편이세요?
1: 아,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가족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응원하고 간식 한번 주고 이렇게.
0: 아, 이게 이유가 있네요. 영상에서 보면 조금 더 열심히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행동 자체가 단순히 이게 지금 내가 마냥 편안해서라기보다는 같이 계시는 보호자분들하고 관계성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행동이 훨씬 더 처음보다 강화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리가 다 나았는데도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1: 자주 그러진 않거든요. 진짜 가끔인데도 그럴 수가 있나요?
0: 충분하죠. 보호자분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옆에서 엄청나게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고 한 친구한테
1: 네.
0: 심지어 그리고 이렇게 배변을 했을 때 마지막을 간식 보상까지 해준다? 이 친구는 이제 배변을 하면서 소리를 자기가 신호를 내겠죠?

0: 나중에 네. 이 모습이 더 강화되면 보호자가 없으면 화장실을 가지 않고 참는 고양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변비라던가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보호자들의 어떤 시호가 배변할 때 반응 패턴?
1: 네.
0: 파이팅은 안 됩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이거 절대 안 돼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조금 아쉬웠던 부분,
1: 네.
0: 나머지 동생이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아쉬웠던 부분은 화장실의 위치, 그리고 화장실의 개수. 고양이 몸 길이의 1.5배 정도 돼야지 자기가 볼일을 보고 덮고 이런 행동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즈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이 이 정도에다가 좀 배치를 해주면 애들 일상생활 공간에서 훨씬 화장실 가까워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특별히 관심을 끌지 않아도 혼자서 좀 시호가 볼일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0: 근데 시호보다도 미호가 저는 더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쪽에 지금 계속해서 상처가 났었던 것 같거든요.
1: 네, 맞아요.
0: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신 경험이 있을까요?
1: 받았어요. 이제 첫 번째 병원에서는 곰팡이성 피부염 검사를 권하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0: 지금 상태는 면역 과잉 반응에 의해서 생긴 식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려워할 수 있으니까 네카라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부 자극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호자분이 네카라 씌울 때 보통 어느 정도 좀 거부감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자꾸 도망가서 일단 잡고
0: 아 이렇게 네, 잡고. 뭔가 팔을 딱 잡고 아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2: 그래 아유 싫다
0: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거부감을 표현을 하네요. 네카라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주는 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심플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미호가 다니는 공간에 쉬는 공간 이런 데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툭 놔두는 거. 자기 냄새가 듬뿍 묻어 있을 수 있도록 놔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간식을 주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공짜 간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 그냥 뭐 나 간식 먹을 때 보니까 식탁보처럼 뭐가 자꾸 있는데 내 냄새도 많이 묻어 있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이쪽 바깥쪽에서 이렇게 코에 한번 맞게 해주고 손을 쓱 그렇죠. 오 좋아요. 네. 이번에 시간을 쫙 끌어볼게요. 어, 안 보여요. 미호 네 눈높이에서.
2: 아이 좋아요.
1: 엄마 천재야.
0: 자 이렇게 되죠. 네.

0: 평소에 좀 미호가 사냥놀이에 반응이 좋은 편일까요?
1: 3, 4분 놀면은
0: 잠깐 놀면은
1: 네, 누워서 금방 자버리고.
0: 고양이들이 나이가 들게 되고 노령묘가 되면 놀이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냥 본능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잘 자극해 줄까, 장난감 기호성 평가는 1차적으로 좀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자체는 거의 반응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아, 확 충당하고 반응이 전혀 없네.

찬양 노래할 수 있는 장난감들 중에 가장 그래도 반응이 좋은 거는 요 깃털 낚싯대인 것 같아요. 오, 좋다. 오호. 오. 조금 편해졌다.

0: 쉬우는 똥 싸고 있어요. 저도 이제 칭찬 안 하려고요. 네.
1: 너무 잘했어.
0: 그래서 둘 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술 인사드려. 미호 씨.

0: 대호야, 아이고, 아버지. 맞아, 이제. 어우, 잡았다.
1: 냄새도 너무나.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바다를 사랑하는 자 제주로 오라. 바야흐로 해양 레포츠의 계절. 이 짜릿한 경험은 평생의 추억거리가 됩니다.
1: 그 한 번 제가 파도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요.
0: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
2: 아이가 환경보호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제주 환경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0: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모여 제주와 더 친하게 만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푸른 섬 제주에서 만난 목가적인 풍경까지 온 사방이 초록초록 오직 제주에서만 볼 수 있어 더 매력적인데요.
3: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동물만 하나 챙겨서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4: 이야, 성공하셨다.
0: 게다가 입까지 즐거우니 완벽 그 자체. 청정 제주에서 발견한 특별한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달이 머문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서정적인 풍경의 마을 월정리. 오늘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0: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북적이는 월정리 해수욕장. 야토막한 바다가 이어져 아이들 놀기에도 그만이네요. 푹푹 찌는 날씨에 하하 이런 풍경이라니 정말 부럽습니다. 저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것 같구나.
1: 여기 어때요, 바다?
2: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고요. 아이들 오니까 더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예, 예. 몇 살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3: 요새 돌도 안 됐어요.
1: 아, 나 아직도 안 됐어요?
4: 네. 이 애가 첫째라서 아직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공기가 일단 좋으니까.
5: 저희 작년 여름에 여기 와서 커피 하는 것도 보이고 아이가 되게 재미있어 해서 한 번 더 왔어요.

0: 여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며 벌써 들썩이는 제주 바다. 서퍼들에겐 낭만 가득한 계절입니다.
1: 안에서 했던 거 연습해 볼 건데 한번 엎드려 볼까요? 하나 갈게요. 하나. 좋아. 둘 갈게요. 오른발 왼발 갈게. 좋아요. 일어나. 자, 상체 살짝 세워줄게. 살짝만 세워주고 시선.
0: 아직 서핑 경험이 별로 없는 두 사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지요.
1: 이렇게입니다.
2: 자주 아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한 번 기회 돼서 했다가 재미 들려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3: 저 한 달 살이 동안 서핑 배우로 놀러 왔어요. 파도를 타는 그 스릴이 재밌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1: 보드 들 때는 항상 이렇게 일자로 들어서 골반에 걸쳐서 이렇게 들고 하면 됩니다.
0: 자, 이제부턴 실전. 파도야, 내가 간다. 호기롭게 일어나 보지만
1: 일어나.
0: 그래도 이쯤 되면 대성공. 이 짜릿한 서핑의 맛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4: 결정다.
1: 바다가 너무 예쁘고

0: 물도 얕고 초보자가 서핑하기에도 너무 좋아서 제가 가르칠 때도 부담 없이 손님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어요.
1: 제주는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서핑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인데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서핑 1번지인 셈이죠.
2: 이 파도를 탔을 때 쭉 내려오는 스릴, 아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 저도 아직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은 못하는데 그 한 번 제가 파도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짜릿함 하나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보기에도 좋고 즐기기엔 더 좋은 이곳 제주. 이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활동이 있답니다.
4: 저희가 오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항상 찔리거나 베일 수 있는 물건들을 조심을 해주시고 다른 해양 쓰레기로 감싸서 마대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1: 제주 바다를 지키려는 자발적인 환경 종합 운동 플로깅.
4: 저희가 이제 원래는 프리다이버였는데 수중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양 오염이 조금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수중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해양 쓰레기도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1: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은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 활동으로 알려지면서 참여하는 사람이 점차 늘었는데요. 제주에서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플로깅 활동이 활발합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4: 제주도에서 제주 플로깅 어플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고 참여를 쉽게 할 수가 있는 루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분들도 참여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요즘은 플로깅에 참여하기 위해 여행을 오는 특별한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5: 이거는 어떻게 버릴까요?
6: 선생님.
7: 어서 저기 마대 있죠?
5: 네.
7: 거기다가 올려놔서 끼면.
1: 이 어린 관광객도 오늘 바다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해양생물의 목숨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인데요. 각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달라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한 가지입니다.
8: 아이가 환경보호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제주 환경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천에 참여해보자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9: 그리고 일단은 제가 바다에 들어가서 일단은 저기 프리다이빙도 하니까 그 깨끗한 물에서 좀 일단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1: 두 시간 남짓 이어진 청소.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말끔히 수거해 간다는군요.
10: 이렇게 청소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어때요?
11: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8: 작은 활동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해나간다면 좀 더 제주 바다가 계속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혼자 걷는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걷는 한 걸음이 낫다는 말이 있죠. 지금이 바로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데요. 여러분,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맙소. 한라산을 향해 오르다 만나게 되는 곳. 여긴 좀 특별한 카페인데요. 국내에선 잘 맛보기 힘든 특별한 디저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 음식인 카이막입니다. 원래는 물소 저주로 만들지만 여기선 우유로 카이막을 만듭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12: 카이막 진짜 너무 맛있다.
13: 너무 부드럽지.
12: 너무 맛있어요.
14: 딱 시간에 맞춰서 잘 왔네.
1: 갓 만든 신선한 카이막의 맛 어떻습니까?
12: 어때? 맛있어?
15: 맛있어.
12: 진한 우유 맛?
4: 진 우유 맛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거북, 애들이 먹기에도 약간 신 그런 거북한 맛이 없고, 꿀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빵이랑 먹었을 때도 엄청 달콤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6: 깊이가 있는 맛? 뭔가 치즈 같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맛 같아요.
12: 소를 보면서 이 칼막을 먹으니까요. 정말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강추합니다.
1: 하하, 입이 즐거운 곳. 사실 이 장소의 진짜 매력은 근사한 풍경에 있습니다. 방목한 소들이 드넓은 초지를 논이는 목가적인 풍경. 여긴 약 23만 제곱미터 크기의 어마어마한 목장입니다. 방목한 소는 100여 마리에 불과한데요. 이곳에선 다양한 품종의 소가 자유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어디서든 관찰할 수 있죠.
12: 우리나라 유일한 자유방목 인증 동물보호자, 동물복지목장이고요.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300에서 40부지에 위치한 목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공기도 맑고, 공기가 맑기 때문에 소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목장입니다.
1: 1975년부터 3대째 운영되고 있는 곳. 이성철 씨는 1985년부터 이곳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라산이 넘어 보이는 근사한 풍경 아래서 소들은 자유롭게 논일며 풀을 뜯고 건강한 우유를 생산합니다.
14: 나연아, 아! 와, 와! 와, 와!
15: 이 은혜도 많이 달려오고, 소라도 많이 달려오고, 그런데 이미 여기 있네요. 이미야, 근데 손을 갖다 대면 싫어해요.
16: 아, 그래요?
15: 호기심만 많아가지고.
16: 약간 이 소들도 성격이 있어요?
15: 성격 있죠. 다들 호기심 많고 겁이 많고 네, 궁금한 거 못 참아서 달려오는데 지금도 아마 하실 거예요.
1: 특히 호기심쟁이라는 요 녀석. 아, 진짜 송아지가 무슨 강아지 같죠? 그냥 신기하죠, 그냥?
15: 초콜릿 색깔, 이 초콜릿색으로 덮인 친구들 제주 흑우인데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뭐 도축이나 번식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황소처럼, 한우처럼 누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친구들은 영국 저지섬에서 온 저지오라는 친구들인데 성격도 굉장히 발랄하고 체구가 되게 작아요. 대신에 좋은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거든요. 대신 우유를 많이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치즈 만들 때는 저 친구들 우유가 더 유용하긴 합니다.
17: 귀여워다가 찍어주세요.
18: 세상이 너무 예쁘다. 네 모델 되는 거 아니야 혹시?
19: 너무 예쁘네.
20: 나도 모델 됩니다.
18: 딸하고 아빠하고 같이.
21: 사진 좀 찍어주세요. 회장님.
12: 네, 알았습니다.
18: 감사합니다.
12: 하나 둘 셋 하면 우유 하세요. 하나 둘 셋.
22: 우유.
1: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곳. 사진 명소로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23: 비 오는 날 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소도 많고.
24: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5: 자, 안내문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송아지는 목장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친구겠죠. 16마리를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동물만 하나 챙겨서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26: 보자 보자. 이런 데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 어디?
25: 이고요. 동물도요.
26: 이야! 송아지 잡았다!
25: 야, 잡았다!
18: 잡았다! 근데 아빠랑
27: 찾았어요.
26: 안녕하세요. 저 위쪽으로 올라올게요.
15: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위의 보상은 거위는 1등이에요.
26: 오! 오,
15: 진짜. 1등이기 때문에 우와. 요구르트가 제공이 됩니다. 우와. 축하합니다. 우와. 맛있게 드세요.
26: 오리 줘가지고 이거 받은 거야? 우와. 우와. 맛있어.
27: 맛있다.
26: 맛있어?
15: 우와.
28: 계절마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풀 냄새, 뭐 이제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깨끗하고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제주에는 이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가 많은데요. 제주관광공사에 신청하면 자원순환

0: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은 또 있습니다. 제주 도심에 있는 한 카페. 보기엔 별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이곳엔 좀 신기한 진열장이 있다고요? 카페를 이용하려면 꼭 여길 들러야 한다는군요. 여기선 사용할 컵부터 우선 골라야 한다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1: 지금 뭐 고르신 거예요?
2: 컵 골랐습니다.
1: 이건 막 아무거나 다 고를 수 있어요?
2: 네, 아무거나 고를 수 있고요. 여기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머그컵이랑 그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3: 말 그대로 머그로 만들어진 월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시고 씻고 다시 보관하자 하는 공유 머그월입니다.
0: 이곳에 진열된 컵은 모두 제주 시민들의 기부로 모인 것들. 환경을 아끼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 셈인데요. 손님들이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대신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따뜻한
4: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제주도에서는 이런 카페를 자원순환 우수업소로 선정,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3: 실제적으로 가장 자연을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을 안 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이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 다음으로 꼭 써야 한다면 이제는 순환해서 자원을 잘 활용하자라는 곳으로 이어지는 메시지여서 저희는 이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0: 푸른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귀찮은 일.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인 덕분에 더 오래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음 사람들도 이용해야 되니까 미리 또 설거지를 해놔야지 또 이런 것들이 다음 사람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2: 귀찮아도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하는 거죠.
0: 환경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
5: 제가 일회용 컵을 살 때, 음료를 살 때 300원의 보증금을 매번 구입하는데요. 반납하면 그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라벨이 있고 이제 반납기가 있으면 도 안에 어느 곳이든 반납이 가능합니다.
0: 이렇게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데요. 이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제주 시내에선 이런 전기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6: 네, 전기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 전기 버스도 많아서 전기 버스도 많이 이용합니다.
0: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 시내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 하나. 지하철처럼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양문형 전기버스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 운행 구간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네요. 제주에서 만난 특별한 부부가 사는 곳.
7: 여보 좀 도와줘.
0: 이렇게 볕 좋은 날엔 어김없이 부부는 텃밭으로 향합니다.
8: 여기 샐러드만 심고.
0: 요즘 새 작물 심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8: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맨손에 해요.
9: 육지 살 때는 요리에 전혀 일각이 전혀 뭐 밥도 할 줄 몰랐는데 여기 이제 살면서 곧잘합니다. 요리도 많이 해먹고.
10: 잘해요. 파스타 네. 진짜 맛있어요.
9: 아니, 파스타 그거 하나지. 토종적인 거예요.
11: 예, 괜찮아요.
9: 예, 여러 가지 찌개나 뭐 탕, 예, 전.
0: 서울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은 제주 여행 중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고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우고 싶어 제주 사리를 택했다는데요. 부부는 지금 로마

0: 실현 중입니다.
1: 저희도 처음에는 오일장 같은 데 가면은 생선 파시는 저희 삼촌들한테 우리 여기 도민이다라는 그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씩 트라이 해보거든요. 이렇게 방언으로 이거 얼마 쓸까? 하면서 이게 하는데 그 들통은 나는데 귀여워서 많이 깎아주세요.
2: 자연이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아낌없이 퍼주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이거를 같이 따먹고 같이 이렇게 텃밭 하면서도 아이들이 그걸 느끼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아이들이 천천히 의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제주의 흙과 바람 그리고 파도 소리에 반해 선택한 삶. 서울 살 땐 흙 한번 만져본 적 없던 청춘들이 제주살이 5년 만에 농부가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아이들인 만큼 온 집안은 아이들 위주. 뭔가는 참 많고 또 뭔가가 전혀 없는데요. 그건 바로 TV.
1: 여기 아이들 책들, 서재, 네, 여기서 책들 많이 보고 저희 집 TV가 없기 때문에 책들이 많습니다. 다 아이들 책.
2: 일단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고 자연에서 뛰어놀고 자연과 더 많은 걸 접할수록 스스로 상상력을 하게 상상력이 키워지고 저희 아이 혼자 책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도 많이 읽어주지만 혼자만의 시간으로 이렇게 책을 되게 많이 보고 네 그런 게 이제 습관이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0: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부부는 그렇게 딱 제주스럽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내는 주얼리 디자이너로 남편은 그 매니저로 일하며 재택근무를 한다네요.
1: 안녕. 안녕하세요. 오, 꼬주쭈, 꼬주쭈, 꼬주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이제 바다 가서 놀자.
3: 바다 가서 모래놀이하고.
1: 맞아.
0: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면 하루가 멀다고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바닷가인데요. 햇살 반짝이는 바다를 즐기기 딱 좋은 여름날. 이들에겐 제주에서 사는 매일이 바캉스. 이게 바로 꿈꾸던 제주의 삶인 것이죠. 아이들에게 이만한 자연 학습장이 또 어디 있을까요?
2: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개 여기 있다.
4: 뭐 보고 있어요?
5: 그리고 아기 할머니하고 아까 내가 한번도
2: 죽은 개가 있었구나.
5: 피났어요.
2: 피났어요? 아팠겠다. 개가
5: 하늘나라 갔어요.
2: 하늘나라 갔어요. 저 여름에 여기 항상 오고 애들 수영하기에도 좋고 강아지들을 데려오기에도 되게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 바다를 제일 많이 와요.
1: 크게 맘먹지 않아도 어린이집 끝나고 이렇게 바다 앞에서 모래놀이도 하고 바다와 산과 뭐 그런 빌딩숲 같은 게 없는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되게 사람이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도시에 살 때는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쫓기는 느낌도 있고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좀 목가적인 삶,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 하늘이 오늘 파란색이 너무 예쁜 날이에요. 야. 웃으세요 스마일.
0: 행복을 찾아 선택한 두 번째 고향 제주. 제주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더 깊게 보는 것. 아름다운 섬 제주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and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었던 자동차. 어디서 태어났던 마지막 생선지는 결국 이것. 바로 폐차장입니다.
1: 무게 비해 9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0: 보물로 버려질 자동차를 하나하나 해체해 보물을 찾는 사람들. 뜯고 부숴가면서도 작동하는 부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1: 그 저렴하게는 30%, 더 저렴하게는 70%까지도 할인이 될 수가 있죠.
0: 알고 보면 버릴 것 없는 폐차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더울 때 먹으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여름김치. 하루 평균 6톤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김치 공장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매일 밀려드는 재료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2: 덧상 가십니다.
0: 세척 하나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3: 남자들 군대 가면 화생방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저희들.
0: 맛을 위해 손이 많이 가도 국산 재료만 고집해서 만든 양념.
4: 전라도 김치는 젓갈이잖아요. 김치는 풍미가 다르거든요.
0: 대량 생산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여름 김치. 힘들어도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5: 매워 죽겠어요.
0: 폐차장과 여름 김치 공장.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약 2,660만 대.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신차가 늘어나는 만큼 폐차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운행을 마친 자동차. 그 마지막 여정의 종착지를 찾았습니다. 현재 이 폐차장에 모여있는 자동차는 400에서 500여 대. 사고차, 오래된 차 모두 폐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누군가에겐 쓸모를 다한 고철이지만 이곳에선 귀하신 몸입니다. 과연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6: 안녕하세요. 저는 폐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 대리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이제 한 4년여 정도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거를 폐차를 할지 아니면 또는 있는 원형 그대로 수출을 할지 점검을 하는 그게 저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쌓여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 모든 차들이 다 폐차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로는 살아있는 차지만 만약에 등록증 같은 게 말소됐기 때문에 이제 운행할 수 없는 진짜 폐차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작업장이고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 와이어들이 하는 작업장이에요. 하이,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네, 다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첫 단계서부터 바퀴를 빼주시는 분, 배터리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엔진오일이라든가 미션오일, 부동액 같은 거를 액상류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각자에 맡은 부분이 따로 있어요.

0: 그래서 단계별로 해체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이제 엔진을 적출해낸 거죠. 심장을 떼놓은 것들입니다. 해체하고 최종 엔진들만 모아놓은 것이에요. 다 분해해서 고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또 깨끗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깨끗한 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수출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1: 폐차장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폐차를 실은 견인차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가 폐차를 가져오는데요. 줄줄이 들어오는 폐차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자동차 한 대. 고급 외제차입니다.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닐까요?
0: 아, 차가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차가 깨끗해도 일반적으로 폐차야 절차에 들어온 폐차 차량입니다.
2: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요? 예.
0: 그러니까 깨끗하고 싸고 나고 그거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차주의 마음입니다. 이게.
1: 폐차장에 왔지만 무작정 부셔버리진 않습니다. 먼저 재사용할 부품을 찾는데요. 그런데
0: 문이 잠겨 있어. 뭐 왜 문이 잠겨 있어?
2: 보세요.
0: 문이 잠겼습니다 지금.
2: 문 잠겼다고요? 키는요?
0: 네?
2: 키는?
0: 키는 다 안에 있지.
2: 아, 안에 있다고요?
0: 네.
2: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옮겨요?
0: 아, 폐차잖아요. 폐차면은 이제 얘가 희생을 해야죠.
1: 오!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폐차라 허락됩니다.
0: 장교에서 비상 탈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야 이것도. 는 부품들이죠 이것도.
2: 아이고. 네.
0: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유리가루가 세기 때문에.
1: 그럼 폐차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0: 폐차비라는 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차종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 달라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SUV들. 그런 이제 중형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80에서 한 120선 와이 좀 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연식이라든가 형식에 따라 또 이제 130, 140까지 나오는 경우. 좀 다양해요, 그게.
1: 이렇게 하루에 폐차하는 차가 약 40대. 이번에 들어온 차는 2010년식 LPG 차량입니다. 연식은 꽤 됐지만 사고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단 폐차장에 들어온 이상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차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떼기인데요.
0: 먼저 제일 들어오면 번호판을 먼저 탈 거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야 폐차라는 거 움직일 수 없는 차라는 거로 이제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1: 떼어낸 번호판은 한 대 모아서 곧바로 절단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군요.
3: 다른 데 도용될 수도 있고.
1: 이렇게 절단된 번호판도 그냥 버리는 일 없이 고철로 재활용합니다. 그 사이 본격적으로 폐차 점검에 나선 작업자.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2: 이거는 몇 년도나 됐고.
0: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밑에 이거 라벨지가 있어서요. 형식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아, 2010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한 14만 6천 정도 탄 차량입니다.
2: 그런데 벌써 폐차를 하네요.
0: 그러니까 폐차하는 것도 꼭 기간이 있어서 폐차하고 뭐 얼마가 다 그게 아니에요. 차의 소유주분의 예, 결정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타도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1: 먼저 차의 심장부터 살펴봅니다.
0: 지금 엔진 변속기 아무 문제 이상 없이 다 괜찮고요. 이 LPG 차예요. 그래서 연료 탱크를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이게 LPG 탱크, LPG 연료를 사용하는 거죠. 밸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비자분들도 차주분들도 좀 알고 계셔요. 위험할 때는 이걸 잠그고 해셔야 되니까 이게 보통 다 밸브들이에요.
1: 아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두 군데에 가스 밸브가 있군요.
0: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다 확인해서 잠고 이런 거 유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1: 바깥 점검이 끝나자 이번에는 차 안에 타는 작업자. 그런데 갑자기 펜으로 차 내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뭐라는 걸까요?
0: 부품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표시해서 해체할 때 함부로 하냐고 좀 정성껏 띄어내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2: 부품으로요?
0: 그렇죠.
2: 아~
0: 거의 문제 없고요.

0: 문짝도 문제였고, 후드, 버네트 저것도 문제였고, 다 문제였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상이 없습니다.
1: 희명 씨, 이거 차 깨끗하니까 라이트하고 범퍼하고 다 필요로 하니까 간단한 것만 먼저 좀 빼주세요.
2: 점검해보니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새 제품을 다루듯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1: 그죠? 너무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다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부품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2: 그야말로 돈을 안겨주는 보물. 무거운 부품을 하나하나 옮기며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1: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죠, 저희 가격은.
2: 한때는 누군가의 애마였을 폐차. 비록 도로 위 수명은 끝났지만 부품으로 새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3: 어떤 분은 차 막 이렇게 세차 다 하고 오셔서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 본넷을 열면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어. 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게. 잘 가. 이런 식으로.
2: 바깥쪽 부품을 떼어냈지만 여전히 쌩쌩한 자동차. 아직 쓸만한 부품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바로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분업화를 통해 단계별로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숙달된 작업자만의 전문 영역이죠. 줄줄이 대기하는 차가 많은 만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립 역순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1: 타이어하고 배터리 제거해주세요.
2: 먼저 화재 위험이 있는 부품부터 분리합니다.
4: 배터리에 배터리 받았어요.
2: 수명이 많이 남은 배터리 역시 한 대 모아서 다시 재사용됩니다. 다음 차례는 타이어인데요. 한 개 무게가 약 25kg, 차 한 대당 100kg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상태가 나쁜 타이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사용 여부도 신중히 가려냅니다.
1: 공 패턴이 어떠세요? 좋죠?
5: 선명해요.
1: 예, 그 밑에 걸 보면 많이 마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2: 이때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여기 보면 1, 2, 1, 9 앞에 1, 2는 1년에 우리가 52주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뒤에 1, 9는 연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1, 9는 19년도 12번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라는 거죠. 그러면 19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인데 지금 26년도이기 때문에 못해도 7년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타이어가 패턴이 좋고 마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도, 24년도 거기서부터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2: 작업자의 손이 닿을수록 가벼워지는 자동차. 하지만 모든 게 다 재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따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6: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냉가스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가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다 수거하는 겁니다.
2: 이제 엔진 차례입니다.
7: 엔진을 내리기 위한 그 볼트를 이제 탈착하는 작업.
2: 엔진은 구조상 차축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엔진을 꺼내려면 차축부터 산소 절단기로 잘라내야 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작업자만 가능한 고도의 기술. 떼어낸 뒤에도 무게가 상당해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8: 70km 정도 나갈 겁니다.
9: 근데 발 다치신 적 없으세요, 혹시?
8: 아, 이거 그래서 항상 안전화를 신고 항상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2: 이런 위험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10: 엔진 들어요.
9: 아, 엔진 내리시는 거예요?
10: 네.
2: 성능이 좋은 엔진은 비싸게 팔리는 폐차장 효자 상품. 그래서 분리부터 보관까지 특별히 더 신경 씁니다.
1: 엔진 받칩니다. 다 전문가들이라 딱 보는 순간 아 무슨 엔진 무슨

0: 거를 골라서 가지고 가시죠.
1: 특히 중고 엔진은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 아무리 쌓여 있어도 며칠이면 다 팔려나간다고 하는데요.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0: 볼트도 좋은 구슬이에요.
1: 이래 보여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철이라 고철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엔진까지 분리한 폐차의 다음 행선지는 불착기 앞. 마지막 폐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하기엔 위험하고 더딘 작업이라 불착기가 나섭니다. 먼저 차 지붕부터 깔끔하게 걷어낸 뒤 다음으로 집게가 향한 곳은 차 앞유리. 망설임 없이 깨부셔버립니다. 쓸모없는 좌석을 한 번에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빨 뽑듯 집게로 쏙쏙 빼냅니다. 이야, 백발백중이네요. 이제 남은 건 사람으로 치면 혈관인 전선입니다. 이렇게 빼서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놓는데요. 얼핏 보면 쓸모없이 보이지만 의외로 비싸게 팔린다는군요.
0: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선 빼내고 시타라제다 그런 거 있으면 에어컨 에바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빼내고 그거 다 구리잖아요. 그게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거라 거기서 반드시 빼야 돼요. 이제
1: 내장재와 부품, 전선까지 하나씩 걷어내고 나니 자동차 본체만 남았습니다. 차체는 차체대로 가치가 있는데요. 고철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형차 한 대에서 나오는 고철 무게가 약 600에서 700kg. 철강 원료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폐차 한 대가 귀중한 자원인 셈입니다.
0: 저희 최대 목표치가 90% 이상이에요. 무게비의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죠.
1: 이제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차. 2011년 첫 등록 이후 100만 대를 넘어서며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레 폐차장에 들어오는 전기차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차는 21년식 수입 전기차입니다.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사고 수리비가 차값보다 높게 나와 결국 폐차를 택하게 됐다는데요. 범퍼를 보니 사고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2: 폐차하면 일반 차 폐차비 뭐 더 받나요? 덜 받나요?
0: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같은 차종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비슷해요. 이게 특별하게 더 높고 더 낮고 그게 없어요.
1: 내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리프트에 올려 해체를 시작합니다. 까다로운 작업이라 전문 인력만 담당하는데요.
0: 배터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재 위험성이 너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1: 전문 작업자라도 만반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3: 방염복이에요, 방염복. 배터리 빼다 보면 화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착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절연장갑 이걸 절연장갑이에요. 절연장갑.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까다롭죠 이제.
1: 화재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감전.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작업 전엔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2: 아 안 열리나요?
3: 아, 이래서 전기차를 시켜 말이죠.
0: 앞에 사고가 너무 많이 심해서요. 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앞부분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는데 네. 지금 그게 지금 파손된 상태예요.
1: 급한 대로 다른 배터리로 임시 전원을 공급해 보기로 하는데요. 방법이 통할까요?
0: 배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
1: 다행히 한 번에 열리네요. 곧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순조롭게 시동까지 걸립니다.
0: 아, 됐다.
1: 배터리 분리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3: 전력을 차단하는 거. 아무래도 고전압이다 보니까는 차가.
4: 아, 전력 차단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1: 전기차의 경우 먼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80% 90% 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자가 반경기, 반경기가 있기 때문에 반경기로 해서 전기를 빼줘야 돼요.
3: 21% 정도 나왔어요?
0: 아, 21%면 그대로 이제 해체하면 될 것 같네요.
1: 안전을 위해선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비로소 분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0: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해야 돼요.
1: 약 100개의 볼트를 하나하나 풀고 나서야 배터리 보호 케이스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만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흙먼지. 흙으로 샤워하는 것도 일상인데요. 채털기도 전에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0: 메인 배선들을 제거를 해줘야죠.
2: 요구할 때 좀 위험하겠어요.
0: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순간적으로 전기가 아크가 일어나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감전을 또 조심해야 되고.
1: 배터리의 고전압 전류를 차량의 주요 장치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이 메인 배선입니다.
0: 메인 케이블.
1: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리프트를 배터리 아래에 조심스레 갖다 대는데 어찌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0: 다시 한번 또 체킹하고 매뉴얼하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렇게 하는 예측이 아닌 정확한 매뉴얼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설명서 확인 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같은 회사의 전기차라도 모델마다 부품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방해물이 사라지자 배터리가 무사히 전기차로부터 분리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내릴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보습을 드러낸 배터리.
0: 네, 배터리 팩입니다.
1: 야, 크기가 거의 식탁만 하네요.
0: 이 안에 이제 배터리 내장이 다 돼 있는 거죠. 셀들이 다 연결돼서 메인 컨트롤로 이쪽으로서 이제 출력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1: 내연 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그 중에서도 인기 수입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약 4,000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두꺼운 금속 캔이 외부 충격과 압력을 보호해주는 구조입니다.
0: 보통 20년식 이전 거는 보통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배터리를 해체를 했을 경우.
2: 정부에다가요?
0: 예예. 21년식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배터리 처리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1: 이렇게 분리된 2021년 이후 배터리는 전문 업체에 넘겨지기 전까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관리됩니다.
2: 아, 이렇게.
0: 네. 지정된 곳에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각형과 파우치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각형은 여러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2: 아, 왜 이렇게 따로 보관해요?
0: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배터리 팩이 화재가 발생 시에는 너무나 큰 화재가 되고 열폭주라고 해서 너무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방염 처리 다 돼 있고 불을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온도를 유지해서 열폭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거죠. 자, 실력 살펴볼게요. 흙집 나지 않게 이쪽으로 옮기세요.
2: 아, 이것도 다 쓰는 거예요?
0: 그렇죠.
2: 아, 시트는?
0: 보시면 시트는 깨끗하잖아요. 가죽이 해지고 하는 데 그것도 없이 깨끗하니까 찾으시는 고객이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죠.
3: 네. 웬만하면 다 살려드리니까.
1: 인기 수입 전기차는 부품을 주문하면 바다 건너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중고 부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그만큼 귀하다 보니 해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0: 신음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4시간 고생 끝에 마침내 실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이야, 이거는 재활용 가능한 거죠?
1: 그렇죠. 재활용 가능하고, 아, 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모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00만 원 후반대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저게 다.
2: 아, 이제 멀쩡하다. 얘를 다 테스트했는데.
1: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2: 엄청 싸요.
1: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거죠. 수고하셨어요. 아, 너무 힘들어. 네. 우리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하자고요. 네. 아, 나오세요 빨리. 아, 너무 더워. 아, 수고했습니다.
3: 아, 목 아파요.
1: 5, 6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되죠.
2: 그럼 한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한 대에 전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2: 전기차. 예.
1: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0: 잠시 실내에서 몸을 식히기로 하는 작업자들.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물이 더 당기는데요.
2: 어, 후배 먼저 주시네요.
1: 아유, 많이 움직였잖아요, 우리 박재현이.
0: 일한 직후라 물이 꿀맛입니다.
1: 시원합니다.
2: 좋으세요?
1: 예, 많은 차종을 구해받지 않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뜯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남자들은 아마 또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 해봤어도 아,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것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공부해서 언제든지 탐구하고 연구해야 좀 더 심화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예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부수고 떼내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는.
0: 해찰하고 꼭 최신차의 부품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이 트럭들은 의외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군요.
1: 바이어들이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체크해 놓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폐차돼서 필요가 없는 차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특히 중동 지역에서 우리 중고차의 인기는 높다 못해 뜨거울 정도인데요. 싸고 튼튼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매년 수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4: 파키스탄인데 차 사러 왔습니다.
2: 근데 차가 굉장히 많이 낡았잖아요.
4: 엔진 있잖아요. 엔진 D4BB 파키스탄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차 오래되는 거 새로 나온 것보다는 오래되는 거 엔진이가 좋아요.
0: 외국인 중개상이 폐차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품을 분리해 주는데요. 그런데 앞부분만 댕강 자릅니다. 실수로 잘못 잘라낸 건가요?
2: 얘를 다 짜서 그 잘라내요?
1: 엔진과 사람이 타는 부분, 그 앞부분은 따로 있어서 앞부분 먼저 제거 후에 먼저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엔진을 빼낼 겁니다.
0: 분리된 트럭 앞부분도 외국인 중개상에겐 소중한 자원. 손상되지 않게 조심조심 가져갑니다.
1: 오래된 차다 보니까 신부품, 새 부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살려서 쓰는 거죠.
0: 차 일부분을 통째로 가져가면 부품을 각각 가져가는 것보다 분실 위험이 훨씬 적다는군요.
1: 저 중동 쪽, 그쪽도 많이 있고요.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아프리카의 뭐 가나라든가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 차가 이제는 솔직히 이제 당당하게 얘기잖아요. 일본 차보다는 우리나라 차가 더 좋다고. 그래서 약간은 좀 뿌듯한 기운도 있습니다.
0: 며칠 후 폐차장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5: 헤드라이트 좀 사러 왔습니다.
1: 연식이 어떻게 될까요?
5: 그랬는데 13년식 노화돼가지고 타이어 뭐야 헤드라이트 자체가 좀 뿌예요, 뿌예.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인들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예. 얼마나 저렴한데요?
5: 3분의 1도 안 되죠.
1: 2층 창고요. 13년식 운전석 HID 거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0: 폐차장 건물에 자리한 부품 창고. 모두 성능에 문제가 없는 부품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6: 부품만 9,000개 하시면.
0: 이 중 전조등과 사이드 미러는 특히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오래돼 단종된 차량 부품은 폐차장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7: 운전석과 전조등 재고 있습니다.
0: 부품의 경우 작은 고장도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최종 점검을 꼼꼼히 합니다.
2: 다 일일이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6: 그렇죠.
1: 네, 전조등 차. 이쪽 고객님 일하시는 거니까. 네, 고객님 한번 보세요. 물건이 맞는지.

0: 맞아요. 학계 가서 장착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1: 네, 잘 사용하세요. 네,
0: 고맙습니다. 네.
2: 여기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 좀 우리도 공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3: 무더위에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여름 김치. 그 맛을 위해 더위도 잊은 채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어지는 대형 트럭 행렬. 전국에서 김치 재료를 싣고 온 곳인데요. 탑을 쌓을 만큼 가져온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4: 해남에서 왔어요. 절임배추 한 4톤 싣고 왔어요.
3: 맛을 좌우하는 재료이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공수해 오는데요.
5: 제주산 무예요. 오늘 이제 들어온 물량은 한 4톤 정도 입고가 됐고요.
3: 제철 맞은 재료도 있습니다.
6: 충남 예산에서 왔고요. 알타리 800kg하고 열무 700kg 왔습니다.
3: 이곳에서 만드는 김치 종류는 약 14가지, 양으로는 6톤입니다. 그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드느라 직원들은 날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고군분투 중인데요.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치공장에서 양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파트 업무를 하고 있는 임한순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알타리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아, 3단계에 맞춰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절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세척을 하기 위해서 거르는 작업입니다. 아주 싱싱하고 아주 절임도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네, 여기는요, 지금 보쌈 라인이라고 해서 보쌈 김치를 버무르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양념은 멸치 생젯을 비롯해서 새우젓, 양파 12가지 정도 종류의 양념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3: 오늘 첫 작업은 여름 대표 김치인 열무 물김치. 주 재료인 열무 700kg은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예산에서 수확한 뒤 전처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5: 열무입니다. 보시면 배가 엄청 단단한지도 확인을 하는 거고요.
3: 확실히 단단해 보이네요.
5: 이렇게 단단해야지 잘 절여져요.
3: 상태 확인이 끝난 열무를 김치로 만들려면 절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5: 예.
3: 국내산 천일염을 물에 녹여 염수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염도 맞추기입니다.
8: 제가 지금 8도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3: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열무김치. 절이는 것에 따라 김치 맛이 결정되기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5: 신선도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절이는 작업을 직접 합니다.
3: 이때 물을 채워놓은 커다란 통을 열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700kg을 골고루 절이기 위한 방법이라는군요.
8: 1시간 반 정도 절고 있습니다.
3: 그 사이 양념실에서는 열무 물김치 양념 준비가 한창입니다.
7: 육수 국물 내려고 작업하고 있어요.
9: 김치에 육수를 첨가해야 맛이 더 감칠맛이 나죠.
3: 일반 열무 김치와 다르게 국물이 있는 김치라 각별히 더 신경 쓰는 건데요. 번거롭지만 맛을 위해 매일 육수를 일일이 끓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맛을 책임져줄 재료에 손맛도 더합니다.
7: 가정식에서 김장할 때 끓이는 육수하고 똑같이 맛을 내고 있어요.
3: 오직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육수. 단맛은 배, 사과 같은 과일을 넣어 자연의 맛을 살립니다.
7: 단맛도 좀 약간의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10: 네.
7: 그래서 이것을 청소하고 있어요.
10: 아, 어디예요?
7: 육수물이에요.
3: 모든 재료를 육수통에 넣고 끓이기 직전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바로 비린내를 제거할 소주인데요. 모든 재료를 넣고 1시간 30분간 센 불에서 팔팔 끓여줍니다.
7: 피야 빨리 육수 건져라.
3: 뜨거운 육수통에서

0: 감칠맛을 위해 넣는 재료도 있습니다.
1: 멸치 액젓.
0: 멸치 액젓을 시작으로 새우젓과 생멸치 젓까지 젓갈 3총사가 들어가는데요.
2: 전라도 김치에는 젓갈이잖아요. 특이한 젓갈의 향을 내기 위해서는 생멸치젓이 또 들어가요. 생멸치는 맛이 완전히 풍미가 다르거든요.
0: 젓갈 3총사를 파, 양파, 생강 등 채소와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여기에 톡 쏘는 매운맛을 지닌 청양고추도 더해주는데요.
3: 칼칼한 맛도 내고 청양고추를 하면 좀 매운맛이 나니까 김치가 더 맛있어요.
0: 김치 매운맛의 조연이 청양고추라면 주연은 단연 고춧가루. 모든 재료가 배합기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자 비로소 우리가 아는 김치 양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발효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이색 재료를 넣는데요.
2: 보리밥. 밥은 삭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1: 삭히는 역할? 네.
2: 유산균도 발효하고. 서울식은 밥은 안 넣는데 전라도 여기 김치는 밥을 첨가하잖아요.
0: 양념 색깔만 봐도 맛깔스럽네요. 드디어 열무 물김치를 담글 시간입니다. 먼저 아삭하게 잘 절여진 열무를 통에 넣고 이제 양념 차례인가 했더니 다른 걸 먼저 넣네요.
2: 육수요.
1: 아, 아까 만들었던 육수요?
2: 네네.
0: 육수를 다 넣자마자 등장하는 건 채. 아하, 열무에 양념을 바로 넣지 않고 한번 걸러내려는 용도였군요.
1: 걸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2: 이게 물김치인데 이런 거칠거칠한 그거 있으면 깔끔한 맛이 없잖아요.
1: 아, 그러네, 그러네. 네,
2: 그래서 국물맛만 내기 하고 이까기들은 걸러내는 거예요.
4: 네, 맛을 두 배로 내기 위해서.
0: 완성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채썬 당근, 양파, 무를 고명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여러 작업자의 손길과 정성으로 완성한 열무 물김치.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2: 이러면 이제 끝. 이게 이제 삭히면서 무의 시원한 맛도 우러나고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게 맛있어 보이죠?
1: 네.
2: 여기 이제 국수만 말면 돼요.
1: 아, 국수.
2: 열무 물국수.
1: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2: 네, 국수.
1: 국수만 삶아갖고.
2: 국수 한 사발. 후루룩.
0: 한 젓가락이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온다는군요. 잠시 후 쉬지 않고 다음 김치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지금부터는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2: 김치 보쌈하려고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산더미같이 쌓인 무껍질을 사람이 일일이 벗겨내야 하는데요. 4톤 정도 작업을 해야 하니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2: 1000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0: 숙련된 작업자 5명이 매달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2: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가볍고 쉽게 보는데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덮고 있는 것도 그렇고 배추보다 이 무 작업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10년 했어요.
1: 아, 10년 정도 됐어요?
0: 담당 PD도 무 손질에 나서봅니다.
1: 자, 준비 시작!
0: 시작과 동시에 무 손질에 들어가는 담당 PD와 작업자. 그런데 작업자가 순식간에 앞서 나갑니다. 매의 눈으로 빈틈없이 무껍질을 벗겨나가더니 금세 승부의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2: 완벽.
1: 아, 완벽이요?
2: 완벽.
0: 담당 PD, 김치 공장에서는 일 못하겠네요. 네?
2: 처음 하신 분치고는 네. 굉장히 잘 깎으시는 거예요.
0: 껍질을 벗겨낸 무 1000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야 하는데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이 과정만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무를 천일염으로 하루 절이면 간이 배면서 수분이 빠져 꼬들꼬들한 식감이 됩니다. 여기에 물엿을 더해주는데요.
5: 각질 맛을 조금 더 살리고 윤기를 있게 해서
0: 이제 절인 무를 양념에 버무릴 차례입니다. 작업자의 손길로 1톤의 무를 버무리는데 이 작업이 1시간 30분 동안 쉼없이 이어집니다.

0: 같은 시각 구내 식당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1: 아, 여러분 직원분들 너무 더워서 보양식으로 열무국수하고요. 보쌈.
0: 더운 여름날 쉴 새 없이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특선 메뉴가 준비됐습니다. 맛있는 보쌈 고기는 직원들 체력 보충용으로도 최고의 메뉴인데요. 김치 공장이다 보니 가장 후한 것이 김치 인심. 무채 보쌈 김치는 물론 열무 물김치로 만든 시원한 국수까지 식사 때마다 김치는 섭섭하지 않게 먹는다는군요.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5시간 만에 찾아온 휴식. 하루 중에 유일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점심시간입니다. 오전 내내 힘을 쏟은 지라 밥이 꿀맛인데요.
2: 일하고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맛있어요.
0: 잠시나마 보쌈과 열무국수를 먹으며 피로를 달래봅니다.
3: 맛있어요. 단맛은 덜하고 더 감칠맛이 있어요.
0: 직접 만들어 더 맛있다는 김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져주는 동시에 오후에 있을 작업을 버틸 힘이 되기도 합니다.
4: 여름에 힘이 부끈부끈 섰네요.
0: 시원한 열무 국수 한 그릇에 잠시 더위도 있습니다.
3: 개운하고 여름철에 별미인데 맛있어요. 새콤하네요.
0: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공장에 도착한 트럭 한 대. 이번엔 뭘 싣고 왔을까요? 네, 이거는
5: 잠깐만. 아, 덧상 갓입니다. 1톤이요.
0: 이 많은 갓으로 만들 건 갓김치입니다. 여름에 먹으면 열반찬 부럽지 않지만 만드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다고 하는데요.
6: 그러니까 소금물에 담궈놓고 내일 건질 때 되면 날씨가 더운 날에는 네. 눈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화생방 하는 것처럼 네.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지금 이제.
7: 그 정도예요?
6: 예, 눈물이 펑펑 납니다. 내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되나.
0: 갓 1톤은 커다란 수조에 넣고 염도 8%에 맞춘 염수에 밤새 절여줍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작업자들이 출근하자마자 갓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이 정도면 잘 절여진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김치 공장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시작됩니다. 세척할수록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6: 독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0: 세척을 하면 할수록 더 진하게 퍼지는 매운맥. 인정사정 없이 들어온 갓의 매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작업자들. 급기야 세척 작업을 중단하고 선풍기 앞에 섭니다. 결국 눈물을 보이네요.
2: 눈매면 수고할래?
0: 이쯤 되니 방독면까지 등장했습니다.
2: 지금은 이제 물량이 적어서 가스가 좀 덜 나오는데 물량 많은 때는 엄청 힘들고 가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방독면을 다 지금 왼쪽으로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7: 근데 많이 따갑긴 따갑더라고요.
2: 예, 많이 따갑고.
0: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순 없는 일. 갓의 매운 내를 참아가며 가까스로 세척을 마칩니다. 이제 양념을 넣을 차례. 관을 연결해주면 버무림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기 김치 중 하나이다 보니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도 생겼다는군요.
1: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 번 해줘야 네. 이게 골고루 잘 배합이 되고 흡수가 되니까.
0: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려면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갓에서 또다시 매운내가 올라옵니다.
1: 매워 죽겠어요.
0: 갓김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고난의 연속인데요.
1: 아침에 이쁘게 하고 오는데 네. 갓 비비고 나면 네. 말 그대로 엉망진창.

0: 세상에 쉬운 돈벌이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친구들하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1: 네.
0: 용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2: 일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과 자부심도 크답니다.
3: 일주일 정도 이게 숙성해가지고 익혀서 먹는 게 참 맛있습니다.
2: 작업자들이 정성과 노력을 쏟아 완성된 갓김치. 그 맛이 궁금합니다.
3: 저 여수도 돌산갓이 네. 너무 맛있고 엄청 맵습니다, 지금.
1: 아, 맵다고요?
3: 예, 예,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리합시다.
2: 어느새 작업이 끝나가는데요. 매일 김치와 씨름하다 보니 이 시간이 되면 온몸이 양념투성입니다.
4: 냄새 배기죠. 퇴근하면은 네. 몸에서 김치 냄새 난다.
2: 음식을 다루는 곳이라 만드는 것만큼 청소도 꼼꼼하게 신경 씁니다.
0: 꾸며서라 꼼꼼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힘들어요.
2: 마침내 길었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5: 온몸이 뻐근하죠. 특정 주의를 할 수 없어. 온몸이 다 뻐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나를 위해, 회사를 위해, 생각함을 위해.
4: 책임감. 제 맡은 바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6: 지금 매운 물 김치 양념 제조하고 있어요.
7: 와, 이거 진짜야?
8: 에이, 설마. AI겠지?
7: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1: 전교 3등.
1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1: 카세트 플레이어.
1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1: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1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0: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를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저 30대 중반이 됐어요. 우연히 EBS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게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그게 왜 고마운지 그 마음에 또 저도 고맙습니다. 정말 나는 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고 이 아이들은 나한테 진짜 제자구나.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이자 또 우리 EBS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수능 국어 영역을 공부하고 있는 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EBS에서 참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또 이런 공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 밖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아이들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열정의 원천이 너무나 궁금해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EBS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몇 년도냐면요. 2007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용 조직의 원리 다섯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때는 제가 학교 교사는 이제 4년차 햇병아리 교사였거든요. 제가 막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는 EBS 강사가 될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우연히 옆자리에 EBS에서 강의를 오래 하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윤혜정, EBS에서 신규 강사 뽑는데 한번 도전해봐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얼떨결에 우연히 그렇게 EBS에 오디션에 도전을 해봤고 그리고서 강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학교 일도 해야죠. EBS 강의 준비도 해야죠. 새벽 12시, 새벽 1시 그때 EBS에 가서 그때 강의를 찍고 밤을 새고 학교에 바로 출근하고 그런 일상을 살았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버겁게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정말 바뀌게 된 것은 2008년이었거든요. 2008년에는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과 특별한 국어라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1학년의 수능 특강 같은 그런 중요한 강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기특한 국어의 윤혜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특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요, 새로운 단어이네요. 7단원 생각하는 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강의를 EBS 강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저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 강의로 만났던 1학년 학생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정말 재밌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EBS 선생님들 아무도 하시지 않았던 일을 제가 했어요. 뭐냐면 수강 후기 게시판이 내 교실이 된 거예요. 수강 후기는 정말 후기를 남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민아, 경은아, 은별아, 미라나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아이들의 글에다가 답변을 달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재미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단원이 끝나면 너희들 이 단원 이렇게 공부했잖아. 내가 이걸 강조했잖아. 이걸로 문제 만들어. 그럼 아이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숙제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거기에 답을 달아줘요. 제일 멋있게 만든 문제를 다음 강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정재의 문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에 나오는 인물의 태도에 대한 심리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골라볼게요. 그렇게 너무 재밌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다음 해 2009년 그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2학년 수업을 했고요. 그 아이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수능특강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1, 2, 3년을 제가 같이 끌고 간 내 제자들한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저 30대 중반이 됐어요. 우연히 EBS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게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그게 왜 고마운지 그 마음에 또 저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10년이었잖아요. 제가 2011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진짜 어디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1년 4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심장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 울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업해줘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아기가 생기면요, 6주 정도 됐을 때 아기 심장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아기 심장이 빛나는 걸 못 봤어요. 유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2012년. 2012년에도 똑같은 때 수능특강 강의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때도 또 한 번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학교도 2주간 병가를 내고 EBS 강의도 저 잠깐 2주만 쉴게요 하고 침대에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짝이는 심장을 봤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늘로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색을 못했죠. 그리고 한 해가 더 지나서 또 수능특강 직접 세 번째 생명이 찾아온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그때 EBS에 친한 PD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그게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었거든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 버리세요. 당신이 잠시 멈추어도 이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그 글을 보고서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거든요. 아, 내가 잠깐 EBS를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고3이 되면 알겠지만 1년 동안 쭉 따라갈 선생님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다가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 2년 동안 너희한테 얘기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두 번의 유산이 있었어. 근데 나한테 세 번째 생명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 생명을 지켜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개념의 나비효과에서부터 너희 수능 때까지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내가 못 지킬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선생님이 너희들 공부에 나가는 것

0: 지켜보면서 응원할게 라는 글을 정말 제가 거의 새벽쯤에 올렸던 것 같아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 글을 올렸을 때 정말 그때 수강 후기 게시판에 400개 정도에 되는 글이 쫙 올라오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선생님 믿고 시작했는데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 없이 선생님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에서 가르쳐 주신 걸로 저희 끝까지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원의 글이 400개가 올라오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지만 정말 나는 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고 이 아이들은 나한테 진짜 제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학교 수업도 해야죠. EBS 강의 준비도 해야죠. 집필도 해야죠. 또 제가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엄마 역할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과 만나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진심을 다해서 했을 때 여러분도 제가 느끼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내는 그 경험,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정말 EBS에서 만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생각나는 학생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이 녀석은요. 제주 소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EBS에서 강의할 때 되게 웃기게 수능 강의잖아요. 그쵸? 막 가열차게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막 가는 그런 강의인데 중간에 무슨 라디오처럼 우리 학생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뜬금없이. 자, 오늘의 논편 읽어보고 두 번째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우가, 제주에 살고 있는 현우가 편지를 보내줬어요. 제가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절대 울지 않으리라 막 결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의 중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어버렸거든요. 현우가 이렇게 되게 밝은 모습으로 편지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부러워하는 제주도에 살아요.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인데 갑자기 평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2주 전에 알았는데요. 제가 암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휴학을 해야 될지 치료를 받으면서 공부를 계속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현우가 그때 말했거든요. 제 꿈은요. 역사학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현우를 응원했는데 1년 뒤에 현우에게 또 너에게 좀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치료받고 작년 고3 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두 달 동안은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서울대 역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정말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내가 암이라니. 이제 19살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벌써 4년 전에 논편에 나온 이현우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대학에 잘 진학해서 여러 활동도 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늘 강의 머리말을 여실 때 너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나비효과 강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게시판에 그 편지를 쓴 게 정말 작지만 되게 저한테 큰 변화였고 그리고 그때 받은 힘이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었던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남으셔서 저희들의 꿈에 계속 날개를 달아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 선생님이 또 한 명의 학생을 소개해 볼까요? 저기 보면은 저 뭔지 알아요? 아이스하키 스틱입니다. 제 유일한 취미가 아이스하키거든요.

0: 근데 딱 재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에 제가 아이스하키를 하러 갔는데 거기 처음 보는 너무 앳돼 보이는 코치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코치님이 절 보더니 막 달려와서 반짝이는 눈으로 그 눈빛인 애들이 있어요. 저를 보면서 혹시 윤혜정 선생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 맞아요. 그랬더니 그 코치님이 20살이래요. 20살짜리 코치님이 선생님 저 작년에 EBS에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정시로 국어 하나 틀려서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코치를 할 정도면요 엘리트 선수를 했을 텐데 공부를 그렇게 병행했다고? 근데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키를 그만두게 됐대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나 보다. 아니요. 그 전까지는요 책도 한 권 못 읽었었고 제 독서의 경험은 1학년 때 시작한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에 나온 지문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문들이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비문학 지문인데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읽어도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긴 강의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한 번 완강 이해 안 돼. 두 번 완강, 이해 안 돼. 세 번 완강. 이렇게 하면서 기초를 쌓아서 자기의 실력을 쌓아 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출발이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잘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중에는요,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너무 싫어. 나는 왜 이럴까? 남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나는 바닥으로 막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 고2, 고3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과 챌린지를 하나 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곱만 떼고 셀카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이걸 다섯 번을 외쳐서 동영상을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단 오전 8시 이전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 전에 잠 옷 입고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이걸 다섯 번 외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표정으로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보내거든요.
1: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2: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3: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0: 왜 그거 할까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기분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그 말의 내용대로 우리 뇌는요 움직이고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공부를 좋아해, 나는 공부를 잘해 라고 자신을 믿어주는 말을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해주면요 우리 뇌는요 그렇게 움직인대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좋아하고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23년 동안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곳이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정말 상관없어요. 선생님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녀석 모두 정말 정말 규모가 작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꼭 행복하게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도 응원하지만 여러분 자신 자체를 응원하고 싶어요. 스스로 나를 사랑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기를 진심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남기고 싶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끄는 거야. 저 혼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낼게요. 안 돼. 그게 양치기예요. 영혼 없는 선의 양치기.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뭐든지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오늘날 미국 인구의 30% 이상이 소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약 100만 명의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며 다문화 구성은 더욱 복잡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한데 어울려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미국 사회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모여서 미국 땅에 끊임없이 활기를 불어넣고 변화와 성장을 계속 이끌어왔죠. 마치 여러 색깔의 실이 엮여 하나의 멋진 직물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근사한 모습 뒤에는 복잡한 갈등도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이티비스트라 불린 토착주의자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배척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 이민금지법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법으로 특정 인종을 배제한 첫 사례였는데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차별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민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다양한 갈등과 번화를 거치며 지금의 미국 다문화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사회가 걸어온 이 독특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가 뒤죽박죽 섞인 인종 칵테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그건 쉽게 말해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한데 모여서 때로는 충돌도 하고 때로는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미국은 이걸 시작부터 제대로 보여줬죠. 초기 미국 사회는 유럽 여기저기서 온 이민자들이 각자의 특산품 같은 문화들을 잔뜩 들고 와서 자신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강제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문화도 깊숙이 자리 잡았고 이건 말하자면 강제 콜라보 같은 거였죠. 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뒤엉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뼈대가 되었고 이제는 백인 유럽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 등 만국 박람회 같은 인종과 민족이 모여

다채로운 사회를 이룹니다. 과거 미국은 용광로, 멜팅팟이라는 이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마치 다양한 문화들을 강제로 믹싱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다 같이 하나로 녹아내려서 완전히 똑같아지는 게 목표였죠. 근데 이게 나처럼 쉽겠어요? 결국 앵글로색슨 개신교 문화를 중심으로 주류 문화 강화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고 다른 문화는 좀 억압받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다 1960년대 민권운동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맛은 다르지만 다 같이 샐러드 볼 데워보자 이런 모델이 등장하죠. 샐러드 볼은 각 문화가 자기만의 샐러드 특징을 유지한 채 한 그릇 안에서 멋지게 한번 어울리게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죠. 이건 그냥 똑같아지라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도 챙기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키워가자는 현실적인 멋진 타협이었죠. 결국 모두가 나만의 개성 살리면서도 팀플 잘하자 그런 느낌?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미국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모든 문화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지키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문화가 억지로 하나로 섞이지 않고 강제로 바뀌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런 생각은 때로 정치적인 다툼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순 여러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 속에서 힘의 균형과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라는 더 깊고 복잡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스페인어를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로 적극 유지하죠. 그런데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과 공공기관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도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 보존에 힘씁니다. 나바오족의 언어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이 좋은 예죠. 아세아계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세아계는 가족 중심 문화와 교육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미국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조화를 꾀합니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멋진 이상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미국에서 그냥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공식 영어 법안 같은 게 나오면서 영어를 중심에 두려는 움직임이 다문화주의를 막아버리곤 합니다. 미등록 이민자란 합법적인 서류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현재 미국 다문화 사회에서 매우 복잡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 나라의 문화에 녹아드는 동화주의에도 속하지 않고 여러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에도 딱 맞지 않는 가운데 끼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종과 문화 사이의 불평등도 여전한 골칫거리입니다. 다문화주의라는 그 화려한 단어 뒤에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인종의식의 정책이 숨겨져 정치판에서는 자꾸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양상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회 분열을 키우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건국 초기 이민 정책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이민 정책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느슨한 규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서부개척과 산업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둔 미국은 대규모 이민자 유입이 절실했죠. 이민 절차는 간단한 신체검사와 기본

기본 심사에 머물렀고 주로 영국, 독일 등 북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개방된 국경 정책을 유지하며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성은 무조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790년 최초의 귀화법은 자유 백인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이들에게만 시민권을 허용했습니다. 거주 기간도 처음 2년에서 1795년과 1802년을 거치면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단기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였죠.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할 때 이민 정책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북부 중심의 연방주의자들은 강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주로 남부주들로서 프랑스와 밀접한 반연방주의자들을 의심했어요. 1798년 제정된 애국인 및 선동법은 당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 속에서 프랑스계 이민자와 반정부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특히 귀화법은 시민권 취득 요건을 무려 14년으로 대폭 늘려 이민자들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막았고,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애국인을 추방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물론 1802년 귀화법에서 그 기간이 완화되어서 다시 5년으로 줄어졌지만, 미국 초기 이민 정책은 애국인 혐오와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정치적 대립이 이민 제한으로 강화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신생국이 꿈꾸던 경제 성장에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노동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혁명의 물결과 서부 개척의 열풍 속에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철도도 놓이고 공장도 들어서며 땅과 자원이 풍부한 미국 땅은 커져가는 경제를 버티고 키울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정부는 이민을 막기보다는 적당히 허용하며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민 정책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택한 길은 문화와 출신을 뛰어넘어 신대륙의 꿈을 공유할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민자들이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출입 제한 조치 없이 대부분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국 심사도 현재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간단한 건강 검사와 등록 절차만 거쳤습니다. 그런데 1850년대 들어 이민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일랜드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주로 도시 노동자로 집중되면서 기존 노동자 계층과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급격한 이민자 증가는 토착민들의 불안과 반감을 키웠고, 결국 No Nothings라 불리는 미국당의 등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정당은 주로 앵글로색슨 개신교 출신 토착민들끼리 뭉친 일종의 혈통주의파였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이민자가 우르르 몰려오니까, 우리 밥그릇 건드린 거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반발한 것이죠. 근데 이 정당 별명이 좀 웃기죠. No Nothings라고 불렀는데, 당내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 묻거나 그러면은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라고 딱 잡아댔거든요.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이 반이민 정당이라고 말하기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반이민 반카톨릭을 핵심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토착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급부상한 건 진짜 미국인은 오로지 개신교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라고 믿었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으면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이념은 반카톨릭주의와 애국인 혐오였죠. 카톨릭 이민자들을 로마 카톨릭 음모라고 칭하고 교황이 미국 민주주의를 흔든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땅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창당 직후인 1854년과 1855년 그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1854년 중간선거에서 미국 땅은 하원에서 약 50석 이상을 차지하며 의회 내에서 갑자기 막강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하원의 약 10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신생 전당치고는 놀라운 성과였죠. 특히 북부주들에서 미국당은 반이민, 반카톨릭 정서를 등에 업고 빠르게 지지 기반을 넓혔습니다. 의회에서의 입지가 커지면서 미국당은 주요 정치 이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당시 전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 문제보다 더 큰 이슈가 미국을 덮으면서 미국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노예제라는 거대한 이슈가 미국 사회와 정치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서 미국당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비록 노 나싱스 운동이 노예제 문제 앞에서 힘을 잃고 미국당은 결국 다른 주류 정당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운동은 급격한 이민자 증가에 따른 토착민들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 사회가 이민, 종교, 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격렬하게 충돌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 나싱스 운동은 미국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 아래서도 특정 민족, 인종, 종교적 이해관계에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경고였습니다. 비록 이 애국인 배척운동이 남북 지역 간 노예제 갈등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뿌리는 이후 미국 역사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며 끊임없는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미국은 단숨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죠. 1865년부터 1917년까지 미국의 산업화는 역사에서 그 유례가 드문 그야말로 초고속 산업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전 세계 이민자들을 빨아들였고 그 결과 수백, 수천만 명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민이 들어오는 현상을 이민의 홍수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미국인들 4명 중 1명은 그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이니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왔는지 알겠죠. 이민자들은 단순히 힘줬고 값싼 일꾼 역할을 넘어서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만의 다양한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사회에 색다른 맛과 멋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의 다양성이 꼭 맛집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늘고 대도시에 몰리면서 집 문제, 일자리 싸움, 빈곤과 범죄가 폭발해 온갖 사회 문제를 빚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토착주의 운동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가 몰고 온 급격한 사회 변화와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대한 불안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사회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정치 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동원된 거죠. 예를 들어 아메리칸 보호협회 APA는 1887년에 결성된 대표적인 토착주의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백인 영어권 개신교 출신 미국인들이 중심이었고 특히 가톨릭 이민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APA는 이민 제한을 강하게 요구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지 않다면 이들 이민자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취급했죠. 토착주의 운동 당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였는데 많은 토착주의 경향의 신문들은 이민자들을 범죄와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빈번하게 실었죠. 이런 보도 경향은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키웠습니다. 특히 도시 빈민가에 밀집한 이민자들의 생활환경 문제나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범죄 확산, 질서 파괴 이 같은 프레임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 시기 토착주의 운동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었고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했죠. 이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는 이들을 동화 불가능한 타자로 간주하며 탐색 위협이라는 과장된 공포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문과 대중매체는 이 담론을 확산시키며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했고 특히 중국인 여성들은 예충부라는 왜곡된 성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1875년에 제정된 케이지법으로 이어져서 중국인 여성의 이민을 사실상 금지하며 중국인 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경제적 차별도 제도화되었죠. 186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반쿨리법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월 $2.5의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쿨리라는 인종차별적 별칭으로 불린 중국 노동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노동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습니다.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한 문화적 편견을 넘어 제도적 차별과 폭력으로까지 번졌죠. 1870년, 80년대 미국 서부 전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몇 차례 불에 타올랐고 중국인에 대한 물리적 가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이런 폭력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조직적 적대감과 공권력의 무긴 아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882년 연방의회는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특정 민족 집단의 이민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 금지한 법으로 경제적 긴장과 인종 편견, 토착주의 운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 법은 단순 이민 제한을 넘어 누구를 미국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차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10년간 전면 금지하고

귀화와 시민권 취득을 불허했으며 미국 내 거주 중국인들에게는 거주 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중국인 공동체는 극심한 고립과 가족 분리, 법적 사회적 박해에 시달렸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황색 위협 공포는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확대되었고 1924년 아시아 배제법으로 이어져 아시아 전역 이민자들이 사실상 미국 입국을 금지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1920년대 반이민 정책은 아시아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어느 나라에선 이민자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을지 정했죠. 이를 국가별 할당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북서유럽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준 반면 남쪽이나 동쪽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은 많이 받지 않은 거죠. 국가별 할당제는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중국인 배척법은 1943년 폐지될 때까지 약 60년간 미국 사회와 이민 정책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차별과 폭력은 오늘날 미국 내 구조적 인종차별의 역사적 뿌리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법은 미국 사회가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민과 비시민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은 미국 민권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됩니다. 1964년 미국은 민권법을, 1965년에는 투표권법을 잇따라 제정하며 사회 전반에 평등의 기치를 확산시키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종차별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 흐름 속에서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도 제정되었죠. 이는 미국 이민정책에 내재한 인종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특정 유럽 국가 출신들을 우대하고 남부 및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제한해온 국가별 할당제는 이 법안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공식 금지했지만 동시에 중남미 지역의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당량 제한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간 총 할당량을 약 12만 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당시 중남미 지역에서 유입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은 국가별 상한 2만 명의 전체 이민 할당량 제한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이민길이 거의 미로처럼 좁아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싶었지만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신분으로 분류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쨌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미국 사회에 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종이나 출신국 때문에 차별하는 걸

없애면서 평등과 포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뗐죠.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이 컸죠. 애국법과 국토안보부 출범으로 불법 이민 단속과 감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에 장벽이 세워지고 주정부 신분증 발급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도 어린 시절 불법 입국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했죠. 이것이 2012년에 도입된 다카 제도입니다. 약 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부여해 이들이 합법적 신분 없이도 학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동시에 국경에서 단속을 훨씬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3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기도 했죠.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반 불법 이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멕시코 국경 장벽 공사 등 강경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기간 불법 이민자 수가 줄었지만 인도주의적 논란이 컸죠. 2021년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완화했으나 국경 불법 입국이 폭증하며 다시 엄격한 제한 조치로 돌려야 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숙제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첨예하게 나뉘는 의견들을 불러일으켰고, 경제적으로는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기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보 문제까지 얽히면서 사회적으로 꽤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진짜 다문화주의 국가로 잘 자리 잡으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미국 사회가 더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갈등 속에서 머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창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0: 이상해요?
1: 아까 웨이크라이어다가 TV에서 홍대 못 듣고 그냥 집에서 탕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프로로 사는 긴장감은 늘 자신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또 프로로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기획 체험 마케팅과 삼성 프로 농구단을 담당했던 김재선입니다. 삼성 농구단에는 남자와 여자 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농구단 단장을 맡았을 때 남자 팀 감독은 유명한 스타 선수 출신이자 비교적 젊었던 이상민 감독이었고요. 여자팀 감독은 프로농구가 시작되기 이전에 실업선수였던 노장급의 임금배 감독이었습니다. 활약한 시절도 다르고 선수 시절 포지션도 다르며 나이차도 커서 두 감독은 많이 달라 보이지만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두 감독은 선수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한 압박과 훈육을 사용해서 교정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알려주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면서 내적 동기를 촉발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즌이 끝난 후 두 감독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 명은 자율농구의 승리라는 찬사를 받은 반면에 한 명은 도련님 농구, 나약한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든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과정은 비슷했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의 여자팀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남자팀은 10개 팀 중 7위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는 단지 결과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괴짜 천재 정도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실력을 쌓으면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하면 준비하고 실력을 쌓는 과정이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과 없이 레전드가 된 스포츠 스타가 없듯이 자기 분야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프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프로는 성과가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는 귀납법을 따릅니다. 프로의 성과를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 두 가지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결정의 힘입니다. 농구는 시간 규칙이 매우 엄격한 스포츠입니다. 공격 시에 24초, 8초, 5초, 3초 등의 다양한 시간 규칙이 있어서 이를 어기면 공격권을 뺏깁니다. 관객도 선수도 시계를 바라보면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시간의 압박 속에서 볼을 잡으면 패스, 돌파, 슛이라는 선택이 끊임없이 요구됩니다. 농구처럼 우리는 늘 시간과 선택의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 나비 효과가 되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결정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20여 년 동안을 매년 라스베가스를 방문했습니다. 1월 달에 CES라는 전자업계의 큰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는 카지노의 도시입니다. 카지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드 게임 중에서 블랙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 숫자를 더해서 21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인데 먼저 두 장을 나눠주고 추가로 한 장을 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라는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게임의 규칙은 딜러에게 조금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얼음이 녹듯이 점점 돈을 잃게 됩니다. MIT 공대에서 이 블랙잭 게임을 분석해서 확률적으로 딜러보다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카지노에 직접 가서 큰 돈을 버는 실화가 있었습니다. 책으로도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만든 차트는 모두 공개되어 있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지노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이 차트가 공개되면서 카지노는 크게 긴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블랙잭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소문으로 사람들은 더 몰려들었지만 검증된 차트를 활용하기보다는 그저 운에 따르는 선택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법전의 판단을 의존하듯이 프로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한 자신만의 잣대를 키워야 합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경험을 통한 직관, 윤리와 도덕적 판단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결정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 이후의 일입니다. 결정한 이후에는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설사 잘못된 결정이라 해도 점점 결정의 힘이 늘어납니다. 결정의 힘이 커지면 좋은 성과가 따라옵니다. 프로의 성과를 좌우하는 두 번째 힘은 팀워크입니다. 시장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빠른 결정, 그리고 순발력이 중요해지면서 조직의 층이 줄어들고 팀 단위의 조직 체계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이제 팀 안에서의 협업, 그리고 팀과 팀 단위의 협업 체계인 팀워크가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팀워크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 자세이며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워크는 프로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기술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지역을 출장으로 자주 방문하였는데요. 이곳에서는 투우가 금지된 대신에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인간탑 쌓기가 유명합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인간탑을 쌓는 장면을 보면 팀워크는 단순한 의지나 배려가 아니라 정밀한 설계와 많은 연습이 필요한 대단한 기술임을 깨우쳐줍니다. 농구와 같은 팀 스포츠에서 팀워크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프로 농구 선수는 다른 선수와의 친밀도와 상관없이 필요한 팀플레이를 실수 없이 펼쳐냅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선수와도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이는 모든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실력은 좋은데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은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제가 어떤 조직의 팀워크를 빠르게 판단하는 기준은 웃음과 열정 두 가지입니다. 팀워크가 좋고 조직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곳에는 늘 밝은 웃음소리와 열정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에는 허슬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농구에서는 허슬 플레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라인 밖으로 나가는 공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지거나 리바운드, 스틸 같은 어려운 역할에 열정적인 에너지를 쓰는 플레이를 말합니다. 기록지에도 잘 나타나지 않고 육체적인 피로감이 몹시 커서 쉽게 내키지 않는 역할이지만 이들은 팀의 사기와 승리에 대한 의지를 높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 흐름을 바꾸는 긍정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최상급 프로는 자기 플레이뿐 아니라 팀의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팀의 사기와 의혹을 고취합니다. 허슬 플레이를 하면 조직에는 높은 신뢰감이 형성되고 강력한 팀워크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즈의 줄임말은 고트는 농구의 마이클 조던, 골프의 타이거 우즈, 축구의 리오넬 메시, 육상의 우사인 볼트처럼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놀라운 기록을 달성해서 대중의 존경을 받는 특별한 선수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프로 선수가 선망하는 프로 중에 프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늘이 점재해준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타고난 곳에 만족하지 않고 기록을 깨기 위해 쉼없이 도전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기억받을 역시 성과로 자신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생각과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어도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세상은 그를 최고의 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프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의 쓰임에 한계를 두지 말고 기회와 가능성의 바다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신도 놀라는 실력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인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증명하라, prove it으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주범 밖의 사랑입니다. 삼국사기 얘기하다가 사랑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네, 좀 이상합니다.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사랑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이 안 돼요. 아, 연애 소설 많이 봤는데요. 뭐 영화도 많이 봤는데 다 사랑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랑도 자기가 사랑해본 만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더 사랑해본 사람의 이야기는 추정할 뿐이에요. 추정할 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사랑도 깊은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깊은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드라마, 영화, 소설이 사랑, 사랑, 사랑하지만 사랑은 경험해본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 사랑은 뭐냐? 인류가 공존하는 원리예요. 인류가 살아야 하는 원리예요. 이렇게 사랑은 소중하고 절대적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를 말씀드리고 나야 그 다음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면 역사에는, 역사책에는 그런 사랑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한국사 배우셨잖아요. 역사에는 그런 사랑 나와요, 안 나와요? 오, 역사에는 권력싸움 하는 것만 나와요. 전쟁하는 것만 나와요. 그게 역사에 닿을까요? 한번 의심해 보자고요. 삼국사에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시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삼국사에 나와요. 열전에 나오지 않아요. 대무신왕 15년 본기에 나와요. 고구려 본기에 나와요. 본기에 나온다는 말은 설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를 설화라고 써놨어요. 어우, 이상하다. 이 사람 삼국사기 안 봤구나. 삼국사기는 명백히 대무신왕 15년이라고 하는 고구려 본기에 있는데, 열전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열전에 있으면. 본기는 정치적 사실이란 뜻이에요. 나와요. 아시죠? 이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한자로 152자밖에 안 돼요. 몇 줄이에요? 몇 줄? 몇 줄이에요? 호동왕자가 옥조라는 곳에 놀러 갔어요. 낭랑국의 왕 출이라는 사람이 마침 그 사람도 거기에 놀러 와 있었어요. 호동왕자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준수해요. 그런데 아마 호동왕자가 나는 예, 고구려 왕의 아들 왕자다를 안 밝힌 것 같아요. 아, 당신은 그렇게 아름다우니 북국 신왕의 아들이 분명하다. 나랑 같이 내 왕궁에 가자. 데려갔어요. 호동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낭랑왕 취리가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어요. 그렇게 나와요. 결혼했나 보죠. 아내로 주었다까지만 나와요. 호동왕자는 얼마를 살았나 몰라요. 나 고향에 좀 갈게. 고구려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낭랑공주에게 사자를 보내요. 낭랑국에는 보물이 있었어요. 아시죠? 북, 자명고 북하고 피리가 있어요. 나팔. 이 북과 나팔은요, 외국의 적군이 쳐들어오면 자기가 스스로 둥둥둥둥 울려요. 피리 소리가 나요. 혼자 울려요. 그러니까 적군이 못 쳐들어와요. 미리 방비를 다 하니까. 낭랑공주에게 호동이 이렇게 미사일을 보내요.

그 북을 찢어라. 그 나팔을 부숴라. 그래야 당신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난다. 이 다음 문장이 뭔지 아세요? 낙랑공주 고민 이런 거안 해요. 칼 들고 가서 찢어요.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찢고 파괴해요. 얘기했어요. 찢었다.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호두왕자가 왕한테 얘기해요. 저거 없앴습니다. 공격하시옵소서. 군대가 와요. 낙랑왕 추리가 웬일이야? 하고 보니까 북이 찢어지고 나팔이 부서진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는 말도 없어요. 그냥 딸이 한거 알아요. 딸을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딸을 죽이고 나가서 항복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152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 아니에요? 상대국의 왕자와 거의 적국에 가까운 낙랑국의 공주가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얘이 왕자는 엄청난 욕을 해요. 낙랑공주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찢어요. 왜?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나라를 배반하고 자기 부모가 항복하면 부모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고민 없이 북을 찢어요. 이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유교의 규범에서 볼 때는 완전히 규범을 벗어난 사랑이죠. 규범을 벗어난 사랑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잘못하면 패역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까. 부모를 죽게 했으니까. 그런데요, 삼국사기의 이 문장 속에 낙랑공주를 원망해야 한다든가 원한에 맺혔다는 규제 하나도 안 나와요. 마치 이 문장을 읽으면 유교 그런 게 어딨어. 얘뭐 사군이춤 그런 게 어딨어. 얘 애국 이런 게 어딨어. 고민하는 거 전혀 없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이 문장에는 김부시 개인적인 감정이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호두왕자와 낙랑공주는 깊이 사랑했구나. 나라를 망쳐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내 부모가 설령 죽어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둘 사이에는 사랑만 보였구나. 이것을 강의하려고 했을 때 제일 저를 답답하게 했던 것은,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개인적인 상상력이 들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삼국사기에는 난 당신 사랑해, 아 나도 사랑해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문장 가운데서 사랑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주관적인 상상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잠깐 한건 봅시다. 상상이란 무엇인가?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가스통 바슐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요. 이 사람 원래 한 일은요, 과학 철학자예요. 원래 과학자예요. 근데 바슐라는 사람 뭐 했냐? 과학적 인식이에요. 과학적 인식을 갖자. 과학적 인식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객관적 인식이에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자. 왜 그러냐? 주관적 인식이라는 놈이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 인식을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 과학적 사고를 못한다 하고 주관적 인식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관적 인식의 대표가 뭐지? 이게 뭘까? 하다가 상상력과 이미지구나 라는 데 도달했어요. 여러분 상상력이 뭐죠? 앉아있다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마음대로 가요. 이게 상상력이죠? 이게 마음대로 가요. 이미지라는 게 뭐죠? 무엇을 보고 느낌이에요. 흰색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져요? 붉은색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져요? 봄, 새싹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져요? 가을에 낙엽이 집니다. 어떤 느낌을 가져요? 각자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슐라르가 볼 때는 이렇게 각자 다른 사유체계,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지면 우리는 객관적 인식, 나아가서 과학적 인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상상력, 이미지를 없애지?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연구를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바슈라르는 엄청난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모든 상상력에도 하나의 유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안 모아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상상의 종류를 쫙 모아보면 분명히 몇 가지 유형적 특징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상상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상상을 언제 하시죠? 자, 이제부터 상상을 하자 하고 하시나요? 뭐를 보면 상상이 쭉쭉쭉쭉 날아가죠. 쭉쭉쭉 돼요. 그렇죠? 상상력은 자발적이다. 예, 혼자 움직여요. 혼자. 이 특징을 찾아냈어요. 혼자 살아가요. 상상력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살아가요. 이거 없애자, 없애자, 없애자 했는데 이게 웬일이지? 바슐라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상력이라는 걸 없애자고 그랬잖아요. 왜?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식을 위해서 상상력을 몽땅 사람들이 안 한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력을 없애고 과학적으로만 사고를 한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볼까요? 무슨 일이 나느냐? 내가 한 만큼만 결과가 와요. 아시겠습니까? 노력한 만큼만 성적이 나와요. 일한 만큼만 보수가 생겨요. 그러면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식을 하면서 상상력을 없앴더니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 비과학적이지만 언젠가 로또가 될지 몰라. 내년에는 좀 잘 살지 몰라. 우리 아이가 지금은 말을 안 듣지만 언젠간 말을 잘 들을 거야. 우리 남편 아이가 아프지만 언젠간 나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상상력 때문에 인간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슐라르가 그걸 찾아냈어요. 상상력을 없애려고 상상력 연구를 시작한 바슐라르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상상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실감나게 쓰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 치면 나와요. 그 사람은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심리학자이기도 해요. 2차 대전 때 유태인이에요. 아우슈비츠에 갇혔어요. 수용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비참한 걸 많이 봐요.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 워낙 병들고 쇠약하고 먹지 못하니까 그걸 보면서 비참해하죠.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놀라운 사실을 써놨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얼마씩 죽어가는데 12월이 되면 죽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요. 12월이 되면 안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5일쯤 지나면 또 죽어가는 사람이 마구 나와요. 왜 그럴까 하다가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답을 내려요. 12월에는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쩌면 내가 석방될지 몰라. 이 수용소에서 나갈지 몰라. 라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거는 전혀 없어요. 과학적인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뉴스가 난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죽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났어요. 석방이 안 됐네요. 해방이 안 됐네요. 그래도 새해가 오면 나갈 수 있을지 몰라. 라는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까지 살아요. 근데 1월 1일이 딱 지나면 또 죽어가기 시작해요. 빅터 프랭클은 이 사실을 써놨어요. 근데 이것이 바슐라르의 의견과 딱 들어맞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바슐라르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없애려고 한 이 상상력이 인간의 실존의 근원이구나. 삶의 근원이구나. 이것이 사고력의 자유구나. 이거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상상력과 이미지라고 그랬죠? 상상력도 각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유형 속에 들어가듯이 이미지도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이미지도 어떤 유형을 갖더라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각자 예, 봄이 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이 느껴요. 아십니까? 봄의 이미지가 같아요. 여러분, 달을 보고 느껴요. 여러분, 어릴 때 얘야, 엄마, 아빠가 달을 보면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 돼. 알았지? 이런 적 없죠. 그런데요, 달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마다 거의 같아요. 태양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마다 거의 같아요. 낙엽을 보고 느끼는 이미지가 거의 같아요. 풀잎을 보고 느끼는 이미지가 거의 같아요. 와, 이미지도 사실은 인류의 상당 부분이 공유한다. 이걸 밝혀냈어요. 그런데 이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 신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시인이 자기 느낌을 쓰잖아요. 그런데 시에 나오는 각 어휘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시인과 같이 갖기 때문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인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미지즘 연구가 나왔어요. 문학평론에서는 이미지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들이 전부 바슐라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미지란 말을 쓴다면 예, 그 근원이 바슐라르예요. 바슐라르가 이미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거의 같아. 인류가 공유하고 있어. 이것이 예술이 근거가 돼. 맞지요? 맞아요. 상상력 아주 비과학적이야. 너무나 주관적이야. 그러나 사람은 그거 없이는 못 살아. 상상력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에 근거하면 여러분 상상력, 상상은 잘못이 아닙니다. 상상력을 소중히 여기세요. 각자의 상상력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고 삶 자체입니다. 심지어 바슐라르는 실존 그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게 없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면 저는 삼국사기를 보고 상상력을 날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설치녀와 가실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열전에 나와요. 설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설치 집안에 딸이 있어요. 설치녀예요. 이름도 없어요. 설치 집안의 딸. 근데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아버지는 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늙었어요. 이거를 한 명의 딸, 예, 설치녀가 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옛날엔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이렇게 징발해 가잖아요. 그걸 부역이라 그래요. 아니, 병든 노인한테도 빨리 전쟁터에 와서 곡식 창고를 지켜라 라는 부역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자기가 남자고 튼튼하면 아빠를 따라가겠는데 여성이고 하니까 전쟁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빠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실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내가 당신 대신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딸이 고마워서 아빠한테 데려가요. 이런 청년이 아빠 대신 가주겠대요. 그런데 이 앞에 귀절을 딱 하나 했어요. 이 서시녀가 행동이 조신하고 참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좋아했는데 감히 범접을 못했대요. 가실이라는 청년도 좋아했어요. 저 여인의 최대의 고민이 뭘까? 자기 아버지구나. 내가 사랑하니까 그 고민을 없애주자. 내가 대신 가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눈치가 좋았는지 진심으로 그랬는지 너무 고마우니까 당신이 그걸 마치면 그게 3년이에요. 부역이 3년 마치고 오면 내 딸과 결혼하겠냐? 그럴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가실이 사실 고백을 해요. 정말 그건 내가 원하는 바였지만 말은 못했다. 정말 원하고 있다. 아, 그러면 3년을 마치고 와라. 결혼해라. 내 딸도 찬성했어요. 그러겠다. 그리고 갔는데 딸이 정표를 하나 줘요. 거울을 주고 거울을 잘라줘요. 옛날에는 나중에 만날 때 정표를 삼으려고 거울을 잘라준 일이 참 많았죠? 예, 거울을 잘라줘요. 그런데요, 3년 만에 못 돌아와요. 왜? 교대해줄 사람이 와야 되는데, 뭔가 이 국가에서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6년 만에 돌아와요. 그러면, 설치녀는 과년했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치가, 얘야,

약속 시간이 기한이 지난데도 안 오잖아. 그런데 너 나이는 먹고 어떡하니? 결혼해야지 하고 결혼할 남자를 구해왔어요. 이 딸은 아니다. 나는 그 남자 기다려야 해.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은 부모 마음대로예요. 아니야, 결혼해. 너 그렇게 나이 들었는데 나 늙어 죽으면 어떡하니? 결혼해. 딸은 아니야, 가실 기다려야 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아빠가 그 신랑감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가실은 6년 만에 드디어 마치고 몰골이 아주 흉악하고 초라하고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아무도 몰라 봐요. 그러니까 가실이 아까 그 거울 반쪽을 딱 줘요. 서신여가 그걸 보고, 아니, 당신이 오다니, 이 흉악한 몰골이지만 당신이 오다니 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이 효녀인 서신여가 아빠가 결혼하라는 걸 무시해요. 가슴 아팠겠죠. 무시. 아빠, 나는 효녀이고 싶어. 그러나 이 남자를 그만두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걸 버틴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김부식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선생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낭랑공주는 국가를 배역한 여자입니다. 자기가 사내 하나를 사랑한다고 국가를 배역하고 부모를 죽을지도 모르는 궁지로 몰아넣은 여인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왜 본기에 집어넣습니까? 나라 버려도 된다. 사랑하면 나라 버려도 된다. 이런 걸 지금 후손에게 가르치자는 겁니까? 이게 역사의 규범입니까? 가실? 설신여? 가실? 아니, 부모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엄마는 없고 아빠 하나인데 그 아빠가 이제 관여했으니 결혼해라. 그것도 신랑이 안 오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거절한 그런 여인의 얘기를 뭐하러 삼국사기에 넣었습니까? 선생님, 이런 건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편찬위원회 제자들은 강력히 항의를 했을 거예요. 저의 상상입니다. 마지막 화끈한 근거를 댔을 겁니다. 사마천 사기에 이런 것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봤거든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럼 김부식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니들 사랑이 뭔지 알아? 니들 사랑해 봤어? 혹시 사랑을 이념적으로, 사념적으로만 안거 아니야? 너희들 정말 기가 막힌 사랑 해 봤어? 기가 막힌 사랑을 하면 규범 사라지는 거야. 호동왕자 나라 없어. 그녀가 너무 좋으면. 낭랑공주 정말 엄청난 사랑을 하면 나라 없어 이 자식들아. 서신여가 효도 안 했다고? 너희들 정말 사랑해 봤냐? 정말 사랑해 보면 규범이 안 보여. 그걸 넘어. 거기에 사랑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런 사랑 안해 보면 부모 말 듣고 질서 다 지키고 나라 질서 지키고 충신하고 그러고 나머지 사랑인 줄 알았지? 너희들의 사랑의 깊이는 너무 낮은 거야. 인류의 사랑 중에는 모든 걸 넘어서는 초월적 사랑이 있어. 제자들이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김부식은 이랬을 거예요. 규범 밖의 사랑도 소중한 인간의 삶이다. 너희들이 경험을 했건 안 했건 규범 밖의 사랑도 소중한 인류의 삶이다. 규범 밖의 사랑도 그러니까 역사의 일부다. 역사도 사랑의 일부다. 우리는 사마천의 사고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사기 없어도 시작.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깊이를 느끼는 사람만이 왜 김부식 선생님이 이것을 기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8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안피인들레이 자피인들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니 근데 선배님, 아니 근데 빨리 먹어야 하니까. 아니 근데 이 길로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이걸 자꾸만 듣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안녕하세요. 정승수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뭐든지 잘해내고 싶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위 MZ세대라고 해서 당차고 당돌할 것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법만 터득하면 사회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회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고객을 직접 만나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건 좀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아요? 아니 근데 빨리 먹어야 하니까 샌드위치가 낫지 않아? 아니 근데 이 길로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선배님 이걸 자꾸만 듣잖아요. 그럼 회의가 끝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근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 앞부분마다 아니 근데 라는 걸 붙이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지금 이 후배가 내 말에 반박했네? 내 말에 반기를 드네? 그것보단 이게 낫다라는 의견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 굳이 앞사람의 의견을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을 직접 만나보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하면

데이터로 먼저 조사를 해보고 난 뒤에 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거든요. 앞으로는 아니 근데를 빼고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의도와 성과 그리고 더 적극성이 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보고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로봇 청소기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이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로봇 청소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점은 청소기의 흡입력이었고요. 고객 불만족이 가장 높았던 점은 배터리였습니다. 이 결과를 연구개발팀에 보낸 상태이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못하는 보고에 속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3개월 동안 사용한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고객은 하루에 한 번씩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300명 중에 80% 이상은 1등으로 뽑은 점이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잘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로 고객 300명 중 50% 이상은 배터리의 성능을 더 개발해달라는 의견이 높았고요.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팀과 협업을 끝낸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일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6화 원칙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은 어떤지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더 깔끔한 보고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장님이 결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부장님이 좀 바빠 보여서 눈치가 보이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라는 단어를 붙여요. 혹시 부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예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야 격식 있어 보이겠지? 이런 거는 후순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혹시 다름이 아니라 그런 말이 중요하지 않고요. 예절보다는 일이 되는 게 먼저이고요. 부장님한테 자기 일을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요. 바쁜 부장님을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장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결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5분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부장님께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장님이 바빠도 지금 당장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일을 더 잘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충분해요. 상사와의 소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하트를 보낸다든가 또는 유료로 결제한 이모티콘을 막 보내죠.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물결표를 막 쓰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느낌표를 여러 개를 붙이는 분도 있죠. 발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말로 더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물결표 제거하고요. 마침표 찍은 다음에 감사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발표를 도와주신 덕분에 팀장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모두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직원이 나에게 어떤 고마움이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자신이 도와줬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들과의 그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아, 커피를 마시다가 차갑게 식잖아요. 네. 얘들아, 왜 그런지 말해줄까?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1: 야, 이 엔트로피를 하나 딱 넣었더니 아이고 요즘 과학 MC 한다고 되게 까다롭게네. 세상이 복잡한 거 이게 다 엔트로피 때문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엔트로피가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아주 그냥 괜찮은 소재예요.
2: 그런데 엔트로피가 증가를 한다라는 게 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 알아요?
3: 연력학이요?
0: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2: 너무 당당.
0: 무질서. 무질서. 겉으로 이제 약간 무질서함.
2: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 개념을 되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3: 어려워 보이는데요?
2: 쉽게 가면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네.
2: 그래서 오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연력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쉽게 설명을 해줄 엔트로피 1타 강사분이 나오십니다. 나와주시죠.

0: 잘해요.
1: 김빵준 교수님.
2: 예. 아유,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야, 뭐?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네.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취미는 가게 제 사회 멤버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이고요. 전공은 통계 물리학입니다.
1: 아, 아유, 네, 환영을 하는데 박수는 쳐드립니다만. 네.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MC 스퀘어, 뭐, 중력. 뭐 전자파 네.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전문가로 오셨었는데 엔트로피도 교수님이 전문가세요?
3: 사실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네.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중에 오늘 이야기할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1: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네,
3: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1: 아, 시간이라든가 MC특혜 이런 MC특혜 이런 걸요? 일단 녹화 떴다 이거죠. 방송은 나가고. 아, 좋습니다. 아, 원래 오리지널 나의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는 종목은 엔트로피다.
3: 맞습니다.
1: 아, 엔트로피가 통계물리학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3: 통계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계물리학은 사실 엔트로피로부터 출발해서 엔트로피로 끝나요. 그런 의미에서 통계물리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 그게 약간 뿌리 같은 거네요.
3: 예.
1: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다는 느낌이 좀 오긴 오는데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3: 포기 안 할 건지
1: 주랍할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디쯤에서 주랍할지 예,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쨌건 오늘 엔트로피 끝장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열역학을 아까 말씀하셨죠. 열역학 네. 그게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3: 열역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것들을 기술하는 양 사이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 이 기차칸을 그 가득 채우고 있는 기체의 부피 우리가 볼 수 있고 잴 수도 있잖아요. 압력도 잴 수 있고 온도도 잴 수 있죠. 그래서 온도, 압력, 부피 같은 것들을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하거든요. 큰 것들을 설명하는.
1: 거시적인 양.
3: 큰 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양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열역학이고요.
1: 열역학.
3: 통계역학은 이렇게 큰 것들이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뭐 온도, 압력, 뭐 부피 같은 양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서 어떻게 보면 통계역학이 열역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이론 체계라고 해도 돼요.
1: 아, 어쨌든 열역학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통계학도 중요하고 열역학도 되게 중요하다. 통계 물리학이 엔트로피를 정통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3: 맞습니다.
1: 그러면 통계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이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뭡니까?
3: 좀 걱정인데요.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1: 시작부터 약간 불안해.
3: 통계 물리학에서의 엔트로피의 정의는 주어진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1: 네.
3: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미시적인 상태의 숫자에 관련된 게 엔트로피예요. 네. 사실은 그 미시적인 상태의 숫자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 미시적인 게 경우의 수라는 네. 겁니까?
3: 육가락을 던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육가락 네 개를 던졌을 때 네 육가락 모두 다 등을 보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1: 없어요.
3: 모라는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경우의 수는 모의 경우는 한 개예요. 그런데 한번 개를 생각해 보세요.
1: 개.
3: 네 개 중에 어떤 두 개가 등을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오케이. AC도 있죠.
1: 그렇죠.
4: AD.
3: AD 있죠. BC 있죠.
1: BC 있네. 그 BD.
3: CD. 그래서 개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가능한 상태의 숫자는 6이에요.
1: 오, 6.
3: 아, 그냥 그게 그냥 경우의 수라는 게 그냥 그 얘기예요.
1: 아, 그게 경우의 수인 거야.
3: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네. 모, 개라는 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시적인 제한 조건으로 생각하면 돼요. 모는 4개 모두 다 등을 보이는 것. 개는 4개 중에 2개가 등을 보이는 것. 근데 개는 6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1: 그렇죠.
3: 그 6가지 어떤 것도 다 가능하죠.
1: 맞아요.
3: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편을 둘로 나눠서 뭐 족구를 한다라고 네. 할 때 어떻게 두 팀을 나눌지를 생각하면 편을 똑같은 두 명, 세 명으로 나눈다라는 조건이 거시적인 규정이고요. 근데 누가 그러면 A팀, 누가 B팀인지를 여러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시 상태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일반 그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요.
1: 경우의 수, 경우의 수.
3: 자, 근데 육가락을 던져봐요. 네. 그럼 뭐가 잘 나와요? 개가 잘 나와요.
0: 개가 잘 나오죠.
3: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아,
1: 그러면 당연히 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엔트로피가 더 크게 네, 생기는 네, 겁니까? 네.
3: 그래서 개가 나오는 더 확률이 더 크다는 게 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숫자가 높은 거고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확률이 큰 상황을 흔들었다 놓으면 우리는 확률이 큰 걸 볼 수밖에 없다.
1: 당연히 확률이 큰 것만 볼 수 있다.
2: 근데 보통 네,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까 무질서라고 하는 개념하고
1: 그렇지, 퍼지는 거
2: 많이 예, 연결시키잖아요. 예, 예. 근데 방금 설명해 주신 사례에서는
3: 무질서가
2: 질서에
3: 없죠.
2: 대한 이야기가 없죠. 전혀 없었잖아요.
3: 저는 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를 무질서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조금 반대하거든요.
1: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무질서 얘기를 많이 하셨죠? 저희도 그게, 무질서라고 그러는데.
3: 그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아는 주변 분 중에는 네, 집에 책장에 네, 책을 꽂을 때 네, 독특하게도 빨주노초 파남보를 꽂는 분이 있어요. 오,
4: 제가 그렇게 해요.
1: 네. 아, 진짜요?
3: 그래서 딱 그런 거죠.
1: 책을
4: 까만색, 하얀색, 빨주노초 파남보. 네.
1: 취향이지, 취향.
3: 저는 색깔별로 안 하고 주제별로 하거든요. 장훈재 교수님 제 책장을 무질서하다고 해요.
4: 아, 엉망진창이죠.
1: 이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네.
3: 저는 장훈재 교수님의 책장을 보면서 무질서하다고 하겠죠.
1: 네. 그렇죠, 서로.
3: 무질서라는 개념을 물리학자들이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질서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1: 그렇죠.
5: 사실 이렇게 엔트로피가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되게 나쁜 의미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4: 이게 최근에 그렇게 물리 쪽에서 바뀐 거예요. 저도 아니, 배울 때 옛날 책은 왠지 물리책도 무질서도란 단어가 써 있었는데
3: 그게 대중과학 책들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무질서란 개념을 쓰긴 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그 엔트로피의 정확한 정의에서는 무질서란 얘기는 쓰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3: 아까 그냥 그 개가 뭐보다 엔트로피가 더 큰 상태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무질서란 개념이 필요 없어요.
1: 그렇다면은 제가 그 모임에서 저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고 누군가한테는 무질서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엔트로피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예. 근데 이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예, 엔트로피라는 개념까지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해요. 어차피 그냥 일어날 일은 일어날 일인데.
3: 엔트로피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 사실은 19세기고요. 19세기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다들 기억하시는 산업혁명. 그러면서 산업혁명 때 등장한 아주 뛰어난 공학적인 산물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그렇게 증기기관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열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열기관이 하는 일들은 다 열이라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걸 일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일로 바꾸는 그런 열기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계속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열기관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효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
1: 열부터 시작이 됐구나. 네.
3: 근데 재밌는 건 당시엔 열이 어떤 건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열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보진 않았고요. 어떤 물질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손을 대보면 어떤 건 뜨겁고 어떤 건 차갑잖아요. 이건 우리가 주관

0: 한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물질 자체가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지는 다른가?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1: 이것 관련해서는 네. 이제 우리가 화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라부아지에가
2: 라부아지에.
1: 라플라스라는 이 수학자 겸 과학자와 함께 연구를 해서 열이라는 것을 측정한 데 성공을 했어요. 열도 마찬가지로 많으면 뜨겁고 적으면 차가운 거다. 또 빛 같은 경우에도 많으면 밝고 어둡다. 그러니까 빛이나 열도 사실 원소의 한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종의 최초의 그 원소 표에는 빛이랑 열이 들어있었어요.
2: 아, 원소 표에 열도 들어있어요?
1: 열소라고 부르면서.
2: 아, 원소라는 것처럼 열소라고?
1: 네, 이 열소가 많으면 뜨겁고 적으면 차가울 것이다. 여기서 이제 화학자들은 이게 진짜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어떤 에너지나 양일 것이다. 알갱이가 아니다. 이게 계속 충돌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19세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2: 근데 이제 그냥 열이랑 에너지랑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0: 아, 이게 그 다른 분야의 분들은 이걸 명확하게 구별하진 않는데요. 네. 통계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열하고 일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3: 가지고 있다.
2: 일을 가질 수는 없죠. 일을 소유할 수 없죠.
0: 이상하잖아요.
2: 네. 맞죠.
0: 그래서 열은 일 같은 거예요. 네. 열은 내가 전달할 수는 있지만 열을 내가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그 어떤 특정한 형태가 열이고 일이지 열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에너지는 갖고 있을 수 있죠.
2: 아, 그러네요.
0: 에너지는 그래서 그렇지. 이런 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에너지는 어떤 거시적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기술하는 변수로 얘기하고요. 열과 일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변수, 상태 변수로 나누기는 해요.
2: 열은 전달에 대한 거고 에너지는 이 에너지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0: 그쵸.
2: 그리고 언제든지 방출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이제.
0: 그래서 물리학에서 열역학 우리 주제가 열역학이잖아요. 열역학의 1법칙이 있어요. 열역학 1법칙이 혹시 뭔지 아세요? 대포커님?
2: 열역학 1법칙이요?
0: 1법칙이 있습니다.
2: 그 법칙은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0: 제가 대포커님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죠. 네. 전달은 열과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만 원 있어요.
2: 어? 우와.
0: 오늘 드렸어요.
2: 네. 그럼 전 만 원이 생겼죠.
0: 네, 받으시려고요?
2: 네. 일단 받았다. 자, 받았어요.
0: 그럼 생각해봐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만 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시고 네. 데프콘님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만 원이 늘었죠.
2: 참고가 이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데프콘님이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죠.
2: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네.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원래.
0: 이렇게 생각하면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사실 별게 아니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데프콘님이 저한테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달은 가능하지만 전체는 일정하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2: 그러면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 거다.
0: 예,
2: 내가
0: 맞습니다.
2: 주거나 받을 수는 있지만
0: 전체
2: 에너지는 분명히
0: 똑같다.
2: 동일하다.
0: 예.
2: 라는 그런 얘기죠.
0: 네, 열역학 1법칙은 끝났습니다.
2: 네. 이게 열역학 1법칙. 1법칙이 끝났대요. 네. 아니, 근데 식은 커피도 다시 뜨거워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0: 그러니까 이거를 그 따뜻한 커피가 있고 따뜻한 커피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까지 합해서 전체를 생각해봐요. 네. 그럼 따뜻한 커피가 식으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올라가겠죠.
2: 그렇죠.
0: 근데 아까 우리가 제가 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따뜻한 커피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그죠? 그 주변에 그 공기는 더 차가워지는 것도 얼마든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4: 가능은 하네요. 네. 네.
0: 그런데 변화의 방향은 에너지 보존 법칙만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게 식고 차가운 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지만 네. 뜨거운 게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거 더 차가워지는 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2: 그거 못 보죠.
0: 네. 그걸 설명하는 게 열역학 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2: 근데 법칙이에요. 못 보는 걸 설명하려고 왜 하시지? 아니,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뜨거운 커피가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과 그럼 그 밖의 것들은 더 차가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기다는 얘기예요.
3: 아, 확실히 과학을 하려면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돌아야 돼요.
0: 아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2: 그렇죠.
0: 생각해보면.

0: 아니 그게 왜 당연하지?
1: 그렇죠.
0: 왜 반대의 과정은 왜 발생하지 않지? 라는 걸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과학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2: 자, 그러면 예. 이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제 누가 처음으로 이제 꺼냈냐?
0: 아, 예, 예.
2: 누가 제안을 했냐?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가 있어요. 라부아지에 화학의 아버지 다 있잖아요. 이렇게.
0: 있습니다. 예, 예. 그 엔트로피가 예. 사실은 없던 단어예요.
2: 아...
0: 누가 엔트로피라는 아... 단어를 신조어로 만들어냈는데요.
2: 네.
0: 이걸 만든 사람이 클라우지우스. 과학자예요.
2: 예.
0: 뜨거운 거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거 더 차가워지는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2: 맞아요.
0: 그건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끊임없이 늘어만 가지 줄지 않는 어떤 양을 생각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2: 줄지 않는.
0: 예. 이것도 열역학적인 거잖아요.
2: 예.
0: 그래서 에너지랑 돌림자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3: 오, 에너지랑. 에너지에서 약간 그 개념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2: 네, 네. 엔트로피.
0: 그 다음에 모든 물리학의 단어들의 끝에 Y로 끝나면 되게 어떤 정량적인 거거든요, 에너지.
2: 오,
0: 그래서 그럼요. 에너지처럼 EN으로 시작하고 끝이 Y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2: 오.
0: 근데 거기에 의미를 더 담고 싶어서 그리스어에서 트로피라는 개념을 갖고 와요. 그게 오. 변화라는 뜻이에요.
2: 변화. 이름 짓는 것도 되게 고뇌를 했네요.
0: 고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네. 이 클라우디우스가 만들어냈는데요.
2: 만들어냈는데.
0: 클라우디우스의 아이디어는 사실 네. 간단한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만 그쪽 방향으로만 열을 전달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줄어드는 양을 생각해보자. 그 줄어드는 양을 엔트로피라고 부른 거고요. 그 엔트로피의 수식적인 표현은 온도 분의 들어온 열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하면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클라우디우스가 생각한 엔트로피가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2: 네? 네.
0: 그 이대한 교수님, 제가 손 좀 줘보세요.
4: 네?
2: 갑자기 손을?
4: 갑자기.
0: 오, 저보다 좀 따뜻하시죠?
5: 숨겨왔던.
2: 아, 이게 따뜻해요?
0: 네, 저보다 좀 따뜻해요. 그래서 이대한 교수님은 온도가 높고, 저는 온도가 낮죠. 낮잖아요.
2: 네.
0: 그때 이대한 교수님이 저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면 저는 그 에너지를 똑같이 받아요. 아까 우리가 생각한 에너지 보존 목적에 생각한 준 것만큼 받아요. 근데 그때 클라우디우스가 생각한 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체온이 높은 쪽이 더 작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2: 체온이 높은 쪽이 더 작다?
0: 네. 그래서 약간 수식을 좀 적고 싶은데요.
2: 이거 잴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0: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클라우디우스가 온도 분의 열로 적은 거예요.
2: 온도 분의 열. 온도 분의
4: 열. 네. 온도 분의 열.
0: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3: 네.
0: 이대한 교수님이 온도가 100이라고 할게요. 아, 200이라고 할게요.
2: 200.
0: 네.
2: 200짜리 열을 가지고 있고.
0: 네. 그리고 저한테 네. Q를 100을 줬어요.
2: 아, 에너지를. 네. 열을 100을 줬어요.
0: 네. 근데 줬죠. 이대한
3: 네.
0: 교수님.
3: 네네.
0: 그런데 저는 이걸 받은 거예요.
2: 네, 받았어요.
0: 준 거는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3: 그렇죠. 그렇죠. 뺏겼으니까.
0: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보니까 제가 더 온도가 낮아요. 100이라고 할게요.
3: 네네네. 네.
0: 근데 요 Q는 똑같아요.
3: 플러스 100.
0: 예. 왜냐면 아까 열역학 1법칙 생각하면 준 것만큼 저는 늘죠.
2: 200 아니에요?
0: 100이에요.
2: 100이에요? 제가 100을 줬으니까.
0: 만 원을. 아까 만 원 그래요.
2: 아, 맞아요. 맞아. 만 원하고 똑같으니까.
0: 그러면 클라우디우스의 아이디어는 이대한 교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200이라는 온도가 있었고요.
3: 네.
0: 근데 마이너스 100을 준 거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대한 교수님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3: 어, 그러네요. 마이너스 0.5밖에 안 되네요. 네.
0: 저는 100이잖아요.
3: 네.
0: 100인데 저는 받았어요. 받았을 땐 플러스로 적어요.
2: 네. 플러스?
0: 이게 플러스 100.
2: 네.
0: 그럼 저는 1이죠.
2: 우와.
0: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줬는데 이대한 교수님의 엔트로피가 2분의 1로 줄고,
2: 줄고
0: 저는 엔트로피의 증가가 1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을 더하면
3: 2분의 1.
0: 이 과정. 온도가 높은 사람이 저한테 에너지를 주면 그 열을 전달하면 이대한 교수님과 저의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0보다 크다는 거야.
2: 그러니까 뜨거운 쪽, 이 뜨거운 네. 쪽은 열을 조금 잃어도
0: 네.
2: 엔트로피가 그냥 조금
0: 네,
2: 떼진
0: 네.
2: 거고 네. 이쪽은 애초에 이제 그
0: 온도가
2: 부족하니까 온도가 네. 낮으니까 네. 이쪽은 당연히 받으면은 엔트로피를 좀 많이 받는다.
0: 그렇죠. 네.
2: 그렇게 네. 보면 되는 겁니까?
0: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면
2: 네.
0: 이대한 교수님과 저 전체 엔트로피 늘어나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에너지를 주면 저는 준 게 100인데 온도.

0: 자체가 네. 좋으니까 저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1: 네.
0: 이대환 교수님 온도는 200인데 받은 게 100이잖아요. 네. 그 이때는 이대환 교수님이 2분의 1이 들어요.
1: 네.
0: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저는 엔트로피가 줄어든 게 마이너스 1. 이대환 교수님 늘어난 엔트로피가 2분의 1이라서 전체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음수죠.
1: 그렇죠.
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전달될 때는 전체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거꾸로 온도가 낮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열을 전달하면 네. 그럼 전체 엔트로피는 줄어들어요.
1: 그러면 영도에 물이 있어요. 그 여기 영하의 온도가 있고 그럼 이것도 엎어뜨리면 영하 쪽으로 흐를까요?
0: 아,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건데요.
1: 이거 너무 궁금하네 또.
0: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 네. 온도 분의 열로 정의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온도가 절대 온도예요. 섭씨 온도는 온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항상 플러스예요.
1: 항상 플러스.
0: 네.
2: 그게 클라우지우스가 그럼 엔트로피라는 건 항상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에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0: 맞아요.
2: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0: 예,
2: 거죠.
0: 맞아요. 정확히는 그거예요.
3: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도가 뜨거운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가는 패턴을 뭔가 이 값이 증가하는 네. 방향의 변화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1: 네. 우리 교수님이 예전에 시간도
0: 아 그렇죠.
1: 그 흐른다.
0: 예,
1: 라는
0: 예.
1: 얘기했죠.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
0: 예, 예.
1: 엔트로피가 계속 시간을 흐를 때마다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0: 예.
1: 예.
0: 엔트로피는 증가하니까 항상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한다.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1: 시간의
0: 이야기가
1: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0: 방향.
1: 예전에는 이제 그 제가 좀 그때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다 얘기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결국에 모든 게 다 엔트로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클라우디스는 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를 뭐라고 본 겁니까?
0: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양을 생각해 보자 정도예요, 사실은.
1: 아, 늘어나는 양을 네. 그냥 생각해 보자.
0: 증명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1: 아, 증명은 아니고.
4: 클라우디우스는 정말 자기가 만든 증가하는 양을 설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몰랐던 거네요.
0: 아마 클라우디우스는 그 진정한 의미를 궁금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19세기에서의 물리학은 거시적인 어떤 열역학적인 양들 사이에 관계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거시적인 양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1: 그러면 이제 이 엔트로피가 왜 증가하는지를 연구한
0: 예.
1: 본격적인 그 누군가가 또 있을 거예요.
0: 예, 그게 그 바로 누굽니까? 볼츠만이라는
1: 볼츠만.
0: 볼츠만.
1: 아, 볼츠만 선생님이요?
0: 예. 볼츠만을 그 통계 물리학자들은 통계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0: 통계 물리학을 만든 사람.
1: 예.
0: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통계 역학은 가장 밑바탕에는 원자 수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볼츠만은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의 미시적인 근거를 처음 이론적으로 생각해낸 사람.
1: 아.
0: 그 저 같은 한국의 통계 물리학자는 볼츠만의 직계 자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래요?
2: 사실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1: 진짜요?
2: 만든 사람이니까.
5: 라부아지의 직계 자손인가요?
1: 라부아지의 몇 대손이죠?
2: 10대, 11대 될 거예요. 그래요.
1: 이쪽은 볼츠만의 몇 대손입니까?
0: 저는 6대손인데.
5: 여기 알고 계시네요?
0: 이게 딱 알아요, 다.
1: 아, 그래요?
0: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볼츠만의 학생 중에 에렌페스트가 있었고요.
1: 네.
0: 에렌페스트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울렌벡이에요.
1: 울렌벡.
0: 울렌벡은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에 있다가 한국인 학생을 받아요.
1: 오?
0: 그분이 작고하신 조순탁 교수님. 조순탁 교수님이 이구철 교수님을 가르치시고
1: 네. 네.
0: 이구철 교수님이 최무영 교수님을 가르치시고
1: 더우시는군요. 네. 예, 예.
0: 최무영 교수님의 제자가 저거든요.
1: 거의 직계네요. 온라인.
5: 저도 뿌리를 찾아봐야겠는데요.
1: 뿌리 어딜까? 블랙홀 아닐까? 아니 근데 이제 둘 다 엔트로피 이야기를 했어요.
0: 네.
1: 근데 희한한 게 클라우디스는 열역학이에요.
0: 맞아요.
1: 볼츠만은 지금 통계 물리학이란 말이에요.
0: 맞아요.
1: 이게 왜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이거?
0: 클라우스의 엔트로피를 보면 네. 뭐 온도, 열 같은 거시적인 것들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미시적인 정보가 없는 정의고요. 볼츠만은 이제 입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 입자.
0: 원자 분자로부터 출발해서 클라우디우스의 엔트로피를 입자의 수준에서부터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를 찾아낸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람인 거죠. 당시에 그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요.
1: 네.
0: 압력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거시적인 거잖아요. 압력을 기체 분자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1: 압력을?

0: 예,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그냥 돌아다니는 입자가 더 자주 더 큰 속도로 때리면 그게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던 볼츠만이 엔트로피도 이런 미시적인 입자의 수준에서부터 설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1: 아니 근데 분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데 이게 왜 엔트로피 증가로 이어지죠?
0: 아까 우리 클라우디우스 엔트로피 얘기할 때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볼츠만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인데 네. 생각해보니까 더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기차 칸이 있는데 네. 이 칸을 나눠서 장홍재 교수님 뒤쪽에 네. 모든 기체 분자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1: 있었다.
0: 그다음에 여기 칸바퀴를 치웠어요. 네. 그럼 기체 분자가 확산돼서 이쪽까지 더 퍼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려있던 기체 분자는 확산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1: 그럴 수 있는데.
0: 확산되어 있던 게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몰려가는 건 못 본다는 거예요.
1: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이 갑자기 네. 공간을 열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뭐 네, 가진 네, 않는다.
0: 그것도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 한쪽만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볼츠만의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2: 열만 보던 걸 벗어난 거네요. 네. 네.
0: 그래서 볼츠만이 착안한 게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냥 그거예요. 윤돌이에요.
3: 어? 뭐예요?
1: 확률이요?
0: 네, 한번 생각해봐요. 이 방 전체에 예를 들어 100개의 분자가 있었다고 할게요. 100개의 분자 중에 저쪽을 왼쪽, 우리가 있는 쪽을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1: 왼쪽, 오른쪽, LR.
0: 네, 네. LR.
1: LR.
0: 그럼 100개 모두가 왼쪽에 다 있을 수도 있죠.
1: 네.
0: 그건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없죠. 그런데 저쪽에 50개, 이쪽에 50개 있는 건 LL, LR로 되든 LR, LR로 되든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가 가능하죠. L과 R이 똑같이 50개 있을 수 있는 건 100개 중에 어떤 50개로 고르는지의 가지수가 무진장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건 경우의 숫자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츠만이 생각한 게 잠깐 L만 다 있던 기체 분자들이 L과 R이 똑같은 숫자로 변하는 게 기체 분자의 확산이라고 생각한 거죠.
1: 아, 그럼 그게 엔트로피 증가한다. 아.
0: 근데 그게 확률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머니 안에 동전을 앞면과 뒷면 있는 동전을 가득 넣어요. 네. 처음에는 다 모든 동전 100개가 다 윗면을 보이는 상태의 주머니에 제가 얌전히 나왔어요. 그다음 그걸 막 흔든다고 생각해봐요. 막 흔들어요. 그다음 주머니를 열어봐요. 그럼 제가 처음처럼 모든 동전이 앞면을 보이는 동전을 보겠어요? 아니면 앞면 뒷면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걸 보겠어요?
2: 섞여 있는 걸 보겠죠.
0: 섞여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이유가 섞여 있을 확률이
3: 높으니까.
0: 가만히 앞면을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큰 거잖아요. 이게 막상 이해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확률이 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할 뿐이에요.
1: 근데 완벽하게 앞이든 뒤든 싹 다 그럴 확률이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0: 이게 얼마나 확률이 작은지는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동전 하나당 네. 앞면 뒷면에서 두 가지가 있죠. 동전이 100개예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을 100분에 하면 돼요. 확률이 2의 100승 분의 1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1: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0: 해보세요. 대나 그게.
4: 방금 그 기차 얘기도 한번 예, 생각을 예. 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예. 몇 가지 것들이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자들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간이 흘러야지만 엔트로피가 변화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개념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0: 그래서 그게 이것도 사실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을 통계 물리학에서는 섞임성질이라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다 뒤죽박죽 움직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다가 눈을 뜨고 보면 얘는 왼쪽에 있을 확률과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같아지는 상태로 간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에요. 이걸 만족할 때만 사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엄밀하게 맞아요.
1: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항상 증가하는 건지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0: 얼마든지 일어나요.
1: 아, 얘기해 주세요.
0: 이게 여기에 기체 분자가 10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 100개가 다 왼쪽에 있는 거는 못 보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거는 봐요.
1: 네.
0: 그런데 여기에 입자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엔트로피를 생각하면 두 개가 저쪽에 있고 네. 여긴 하나도 없는 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두 개가 다 저쪽에 있는 상황 얼마든지 볼 수 있죠.
1: 그렇죠.
0: 저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는 게 가지수는 더 높긴 해요. 네.

0: 근데 그 확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명확히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입자가 많아야 돼.
1: 많아야 돼. 많아야 되는구나.
0: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통계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입자의 숫자가 충분히 많을 때만 통계적으로만 성립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또 있어요. 아까 우리 제가 동전을 놓고만 흔드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상해 보세요. 이 주머니 안에 무슨 요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 요정.
0: 제가 막 흔드는데 어쩌다가 그중에 동전이 앞면이었던 애가 뒷면으로 될 때마다 요정이 그걸 다시 앞면으로 바꿔. 라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럼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엔트로피가 늘어나지 않고 처음 상태로 계속 유지돼요.
1: 아.
0: 그래서 조건이 필요해요. 그런 요정 없다.
1: 계속 되돌려놓는 그런 애가 없다.
0: 그거를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명확히 성립하려면 네. 여기가 고립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1: 고립.
0: 완전히 고립돼 있어서 누가 그거 와서 막 흐트러놓으면 안 된다.
1: 중간에 개입자가 없어야 된다. 네. 개입
0: 고립 맞아요. 네. 고립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입자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얘기한 섞임 정리도 사실 요구하긴 해요. 그걸 다 만족하면 엔트로피 늘어난다라는 거죠.
2: 그걸 만족하지 못하게 하면 줄어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0: 줄어들 수 있죠.
2: 그러면 네. 우리가 항상 절대 안 된다 했던 시간 여행도 고립계를 풀고 뭔가를 하면 가능한 수도 있는 거죠.
0: 그 좋은 개념인데요.
1: 아, 시간 여행.
0: 엔트로피 증가하고 시간의 화살이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2: 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0: 아닐 수도 있다면 그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해서 시간이 과연 과거로 가는 걸까라고 물을 수 있게 되거든요.
2: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0: 그건 아직 몰라요. 근데 아마도 아닐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볼츠만이
1: 볼츠만.
0: 아주 의미 있는 수식을 제공해요.
1: 뭐 수식을 또 봐야죠. 예.
0: 이게 볼츠만의 엔트로피 식인데요. 이게 어떤 상수고요. 여기에 로그가 있고요.
1: 로그요?
0: 그다음에 W. 이 W가 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냥 그 경우의 수예요.
1: 경우의 수?
0: 네, 그냥 경우의 수에다가 로그를 하면 그게 엔트로피에 비례한다. 그 비례상수를 자기가 KB라고 부르겠다. 자기 이름단. 그래서 이게 그게 그거예요.
1: 근데 엔트로피를 왜 S로 표현을 했나요?
0: 이게 사실은 그 우연이에요. 명확히 왜 S로 했는지 잘 몰라요.
1: 그래요?
0: 네, 제가 알기로 그래요.
1: E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3: 에너지가.
0: 에너지를.
1: 에너지가 있으니까.
3: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1: 그러네.
3: 있어요.
1: 그러네.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네.
0: E를 누가 갖다 썼으니까.
1: 아. 근데 S로 했을까, 왜?
0: 이게 독일어로 예. 어떤 정리라는 뜻이 있기도 하대요. 다츠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예. 여기서 온 다츠. S가 아닐까?
2: 클라우디우스가 정한 있긴. 거예요, 그러면?
0: 아, 클라우디우스부터 S를 썼어요. 네.
1: 근데 이 로그 있잖아요, 로그. 네, 네. 저 로그는 왜 나오는 겁니까?
0: 자, 볼츠만의 아이디어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엔트로피는 네. W의 네. 경우의 수의 증가함수예요. W가 크면 그러면 엔트로피가 큰 사건이죠.
1: 이거는 대학교 그 제 공부용이다.
0: 고등학교.
1: 고등학교요? 이거는
0: W를 생각해 보세요. W는 곱셈이 돼요. 왜? 주사위 던지면 뭐 1부터 6까지 6가지. 동전을 던지면 앞뒤에서 2가지. 가능한 경우 하면 12가지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는 덧셈이에요. 로그 함수가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거든요. 볼츠만 이걸 유도한 거예요. 이게 왜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이 식을 보면 이렇게 흥분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W는.
4: 지금 되게 흥분하신 게 느껴져요. 옆에서. 네. 옆에서.
0: W는 그냥 숫자 세는 거예요. 맞잖아요. S는 연력학의 의미가 있어요. 그 숫자만 셌는데 연력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1: 이건 다시 누가 나한테 설명해 줘야 돼.
0: 네. 통계물리학자들이 제가 아까 네. 통계물리학의 엔트로피로 출발하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네. 통계물리학은 그냥 이걸 계산해요.
4: 도대체 W가 경우의 수라고 하면 네. 그게 뭐가 되는 건지.
0: 그 통계물리학에선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 네. 그 에너지는 이제 입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에너지가 얼마다라는 것도 거시적인 정보죠. 그 에너지가 얼마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W가 몇 개가 되는지를 세요.
1: 아.
0: 그러면 얘가 엔트로피가 에너지의 함수로 적히거든요. 그럼 이걸 알면 끝이야.
3: 그 에너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경우의 수만 세면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에너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 아, 이 W 경우의 수를 이렇게 셌는데 연력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아, 제가 이 식을 진짜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예요. 이거는 잴 수 있는 양, 이거는 잴 수 없는 양. 게다가 이건 미시적인 양이에요. 이거는 거시적인 영향. 그러니까 미시하고 거시를 연결하는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식이 그 볼지만의 묘비에 있는 식이에요.
3: 아, 묘비 상단에 딱 이렇게 한 줄 겁나 멋있게 적혀 있어요.
1: 아, 그 볼지만 공식 S는 K 로그 W가요?
0: 네. 네.
1: 세상은 왜 그 편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제 세상이 복잡한 게 엔트로피 때문이라고 맞아요.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제 왜 자연은 약간 좀 질서정연하게 보일까? 우리 인간들이 건들지만 않으면 되게 질서정연하게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0: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네. 자연에서 우리가 질서를 볼 수 있고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1: 그래.
0: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엔트로피가 증가할 때 요구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고립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생명, 뭐 나무, 뭐 제 손톱이 자라는 거 이런 건 고립계가 아니잖아요. 그 외부랑 연결되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도 흡수하고 정보도 받아들이고 하는 특히 생명 같은 것들은 엔트로피가 일방향으로 늘어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모순은 아니다 라는 게 물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답이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를 물리학자들은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2: 저는 생명에 대해 좀 부정적이긴 해요. 오히려 생명 이렇게 우리가 낮은 엔트로피로 뭔가 만들어져 있다는 건 어딘가 더 큰 고립계로 본다면 그쪽에서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전 생명은 일종의 우주라는 시스템의 에러였고 유지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딘가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경이로운 일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걸까라는
1: 회의론이 맞네요.
2: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1: 아니 근데 이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면
0: 예.
1: 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3: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이렇게 에너지의 차이라든지 뭐 늘 차이가 필요하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고 하든지 근데 이 차이가 없이 엔트로피가 커지면은 모든 게 평형이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우주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소리예요. 천문학에서는 이거를 열죽음이라고 해요.
1: 열죽음.
3: 많은 사람들이 열죽음 하니까 이게 막 열이 막 가득 차가지고
0: 아, 그렇게 오해요. 네,
3: 폭발을 오.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쪄죽거나 뜨거워져서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죽는 거 아니야?
3: 아 맞아요. 차갑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서
1: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3: 그런 상황을 우리는 우주의 열죽음이라고 부르죠.
1: 그러니까 이런 법칙 하나 볼지만의 법칙 하나가 작은 원자부터 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광활한 우주까지 다 통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 있잖아요. 이게 예. 진짜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볼지만한테 딴지 건 사람 없어요?
0: 볼츠만의 아이디어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런 에너지 손실이 없고 아무런 그 방해가 없으면 엔트로피는 늘 늘어난다라는 네. 게 볼츠만의 주장인데요. 네. 그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1: 맥스웰이요? 네.
0: 맥스웰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사고 실험이에요. 실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우리 기착한에 또 가운데 어떤 그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1: 벽이 있다.
0: 그리고 제가 아주 희한한 존재여서 네. 저는 그 벽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저쪽에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빠른 애가 와요. 기체 분자가 빠른 애가. 그럼 살짝 문을 열어서 이쪽으로 보내줘. 근데 저쪽에서 오는 분자를 가만히 보니까 느려요. 그럼 문을 닫아서 얘를 다시 저쪽으로.
1: 돌려보내요.
0: 예. 그리고 거꾸로. 이쪽에서는 내가 버고 있다가 이쪽에서 빠른 애가 오면은 돌려보내고 느린 애가 오면 문을 열어서 저쪽으로 보내죠.
1: 아, 잠깐, 그럼 나누는 거 아니에요? 느린 애는 있죠?
0: 네.
1: 빠른 애는 있죠?
3: 그렇죠.
0: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저는 사실 입자에 아무런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거든요.
1: 판단만 하는 거죠?
0: 네, 판단만 했어요. 네. 그런데도 나중에는 이쪽은 빠른 애만 있고 저쪽은 느린 애만 있으니까 최종 상태를 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사고 실험을 제안해요. 그래서 이게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공격으로 여겨지다가 이제 현대 물리학의 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이 도깨비조차도 정보를 파악할 때 도깨비를 포함한 전체 엔트로피는 늘어난다라는 걸 보이게 돼요.
1: 왜냐면 도깨비가 설치니까. 아니 이게 도깨비가 엄연히 설치는데 엔트로피가 늘어나야지 이거를 안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0: 이 맥스웰의 도깨비에서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0: 배운 놀라운 교훈이 정보를 알아내는 것 자체, 빠르고 느리고, 그거 자체가 이 전체 엔트로피를 늘리거나 줄이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1: 도깨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엔트로피를
0: 낮출 수 있다라고
1: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0: 그건 아니다.
1: 안 됐다라는 거죠. 맥스웰도 대단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도 볼츠만의 제대로 대적할 수는 없다. 이 정도면 볼츠만 같은 경우는 그럼 과학계에 어마어마한 슈퍼스타 아닌가요?
0: 지금은 모든 통계물리학자들이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네. 당시에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서 많이 힘들어했던 걸 잘 알려져 있어요.
1: 공격받았어요?
0: 그때는 원자라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볼츠만이 미시적인 입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걸 설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봤어?
1: 안 본 거 얘기하지 말라고.
0: 그때 이분을 공격했던 논리실증주의의 과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른스트 마흐라는 과학자이자 과학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1: 공격해서 그분 대표적으로 공격한 사람입니까? 네,
0: 이분이 갖고 있는 논리실증주의 철학의 그 근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만이 과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 아, 증명한 것들만 얘기하자. 팩트만 얘기하자.
0: 보세요. 엔트로피는 측정할 수 있어요. 아까 클라우디우스 엔트로피. 그 화학자도 측정할 거예요. 그죠?
2: 네, 저희도 하죠.
0: 근데 W 측정할 수 있는지
1: 경우의 수.
0: 경우의 수를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식만 갖고도 마흔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1: 판타지다, 과학이
0: 측정할,
1: 아니라.
0: 그렇죠. 측정할 수 없는 걸 갖고 어떻게 과학을 만드냐. 그래서 볼츠만이 살았을 때만 해도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사실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볼츠만은 원자의 기반에서 자기의 통계 역학을 만든 거고요.
1: 원자랑 경우의 수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군요. 당신 사입이다.
3: 이 에른스트 마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마하 1.
1: 마하 1.
3: 마하 2.
0: 그 사람 이름이에요.
1: 마하 1, 마하 2의 속도로 괴롭힌 거 아니야, 볼츠만. 어?
0: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그 볼츠만이 1906년에 그 이태리 북부에 그 트리에스테 위에 있는 거기 휴양지에서 자살을.
1: 아, 참. 이거 말도 안 된다.
0: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논문을 네 편을 쓰는데 쓴 논문 중에 한 편이
1: 하나가 뭐예요?
0: 예, 원자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거의 확신시킬 수 있는 연구를 발표해요.
1: 아, 1905년에 예, 그 브라운 운동. 예. 볼츠만이 죽기 전에 아인슈타인이 예. 원자의 존재를 예. 밝혀냈네요, 그러면. 예,
0: 그런데 볼츠만은 그 논문을, 이야기를 잘 몰랐던 거예요.
1: 이거 못 봤어요?
3: 못 봤던 것 같아요.
4: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면
1: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예 그냥 이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최신 이런 뉴스 같은 거를 그쵸.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묘비에 막 새겨지고 하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더 괄괄거려야 돼. 살아있을 때 더 짖어야 돼요. 더 짖고 더 싸우고 해야 돼요. 100년이 지난 오늘의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0: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계물리학을 만든 시기. 통계물리학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로 시작해서 이거로 끝이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그냥 확률이 큰 사건은 우리가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것뿐이어서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일종의 메타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바뀌더라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위배할 수 없는 이론의 이론 같은 입장이어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어긋난 그런 실험 결과가 관찰되는 미래를 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요.
1: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엄청난 그 업적을 올리신 건데 살아있을 때는 참 힘드셨는데 과학이 결국에는 볼츠만을 증명해줬어요. 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숙제 하나를 좀 끝낸 느낌입니다. 네, 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엔트로피가 우리 김범준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런 또 결론이 났습니다.
5: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리 각각의 존재들 혹은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되게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들이 맞아요. 일어난 결과물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이 재밌게 공부해보면 생명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6: 사실 우리가 만들어져 태어나서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물감통에 섞인 물감이 가만히 놔뒀는데 갑자기 색깔별로 분리되는 일보다 더 희귀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돌려라.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1: 네.
0: 예. 어쨌건 오늘 진짜 뭐 우주를 지배하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또 네.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3: 젊은데 어? 나한테 치매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4: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5: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3: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츠하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3: 아, 완전 간단하네.
6: 희망이 막 넘치네요.
3: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5: 일단은 저는
3: 세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네. 잡을 수 있는 네.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네, 생기는 네. 거죠.
7: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 TV 국민행동지략.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트렌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더 최신 트렌드인 것 같아요. 간헐적 채식 습관. 자, 요거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채식주의라고 하는 vegetarianis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veganism 해서 비건 요즘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동물성 음식과 이런 걸 아예 먹지 않는 건 veganism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채식주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살다 보면 말이죠. 채식주의를 계속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많은 회식 자리에 고깃집에 갔는데 아, 전 채식주의입니다. 저는 상추만 먹을게요. 이게 가능합니까? 힘들죠?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채식을 거의 채식주의처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혹은 정말 일주일에 한번 정해놓고 정도는 고기를 먹는다. 또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게 간헐적 채식 습관이라 하네요. 심지어 flexitarianis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flexible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vegetarianism이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식단을 따르다. 건강에 좋다. 간헐적 채식주의. 그럼 이 단어를 오늘 키프레이즈로 잡아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해가지고 간헐적 금식을 다뤄봤다면 트렌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vegetarian이라는 말이 형용사이긴 한데 go를 붙이잖아요. 어디 가다란 얘기가 아니라 채식 식단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채식주의자가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Go vegetarian. Go vegetarian.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1: Go vegetarian. Go vegetarian.
0: I'm going to go vegetarian. 그럼 나 이제 지금부터 채식주의 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에 더 좋다. Be better for one's health. 이게 이제 채식을 이제 메인으로 삼으면 아무래도 건강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단백질은 나름대로 또 섭취를 해야겠죠? 단백질 아예 섭취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be better for one's health.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간단한 표현이죠? 들어볼게요.
1: Be better for one's health. Be better for one's health.
0: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여러분. 좀 길죠? 근데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vegetarian이라는 단어 앞에 뭘 붙인 거냐면 flexible 있죠? 유연한. flexible. 우리 flex 할때그 단어는 아니에요. 그 막, 뭐 이렇게 비싼 물건 살때 flex 한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flexible. 유연한이라고 하는 그 앞에 flex를 따다가 vegetarian 요 앞에 치우고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flexitarian. 이거 읽어보세요. flexitarian. 다이어트. 그러면 간헐적 채식주의 식단을 말합니다. 요런 걸 하는 사람을 뭐뭐주의라고 하잖아요. 채식주의. 주의 이게 뭐예요? ism. flexitarianism. 간헐적 채식주의. 아, 선생님, 저 단어 너무 어려운데. 네. 뭐, 못 외우겠으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트렌드니까 누가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보세요.
1: flexitarianism. flexitarian diet. flexitarianism. flexitarian diet.
0: 좋습니다. 요즘 채식주의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flexitarianism이 아니라 그냥 vegetarian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요. 채식주의로 그냥 전향하는 사람이 많다. Many people are going vegetarian these days. 원래는 고기를 먹다가 요즘 고기를 좀 아예 안 먹는 그런 사람도 많아. Many people are going vegetarian these days. 간단하죠?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are going vegetarian these days. Many people are going vegetarian these days.
0: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채식을 이제 좀 늘리고 정말 채식주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같이 먹을 땐나 혼자 또안 간다 할수 없으니까 다 같이 설렁탕 먹으러 간다는데 아 저는 안 됩니다. 전 샐러드 바꿔야 돼요. 맨날 평생 그렇게 사회생활하면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또 한편으로 고기를 안 먹으니까 너무 우울해. 뭐 어쨌든 건강은 알겠는데 우울해. 이게 이제 육류 섭취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워낙 익숙하게 여태까지 고기를 먹어오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그냥 고기를 딱 끊어버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육류 섭취 버리기 어려운 습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다들 먹는데 나 혼자 안 먹겠대. 자, 그러면 쉬워요. 육류 섭취는 그냥 eating meat. eating meat.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육류 섭취를 저렇게 ing 붙여서 동명사를 만든 겁니다. 들어보세요.
1: eating meat. eating meat.
0: 이게 tough habit to kick. kick. 이게 뭐예요? 차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습관 자체가 한꺼번에 그냥 팍 그냥 없애기가 어려운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습관이다. A tough habit. 만만치 않은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에 관련된 주제를 집중해서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식단부터 시작해서 소식 습관, 식습관. 지난 시간에는 간헐적 금식에 대한

0: 습관이다. To kick. 버리기 어려운 습관이다. 요거 그대로 갈게요. 좋은 표현입니다. 들어볼게요.
1: A tough habit to kick. A tough habit to kick.
0: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간단한 또 관용구가 있는데 곤란한 상황에 처하다. 나 지금 채식주의 가려고. 나 이제 채소만 먹고 살아. 나 이제 초식 공룡이야.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게 가끔씩 아, 나 혼자 또 채식하겠다 이렇게 막 계속 하니까 그래요. Be in a spot. 간단하죠? Be in a spot가 뭐냐면 이 앞에 형용사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매일 나 혼자 점심 먹지 않는 한 회사에서 맨날 나 혼자 점심 먹어. 왜? 나는 샐러드만 먹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요즘 구내식당에 채식만 할 수 있게끔 샐러드 많이 갖다 놨죠.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 동료들하고 맨날 밖에 나와 먹는데 난 맨날 채식이니까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Be in a spot. 그런 뜻이에요. 들어볼게요.
1: Be in a spot. Be in a spot.
0: 육류 섭취는 버리기 어려운 습관이다. 이거 그냥 붙입시다. Eating meat 자체가 tough habit to kick 이다라고 붙이면 돼요. Eating meat is a tough habit to kick. 채식주의 얘기하다가 이런 거 곁들여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고기라는 게 어느 한순간부터 안 먹기가 되게 힘들다. 그죠? 들어볼게요.
1: Eating meat is a tough habit to kick. Eating meat is a tough habit to kick.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비거니즘이란 게 아마 가장 환경보호에 일단 앞장서는 그런 어떤 철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채식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성 재료가 들어간 모든 음식, 그죠? 치즈나 우유 이런 것도 아예 안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로 만든 무슨 모피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안 입고 예?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 안 써. 왜? 동물 건드렸잖아. 그럼 안 써. 그게 비거니즘이잖아요. 자 어쨌든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식주의 몇 명보다 이렇게 간헐적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채식주의 여러 명, 한 명 채식주의 자체가 끝까지 지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채식주의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뭐에?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뭐 육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소를 기르고 돼지 기르고 이런 것들이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Protect the environment. 그래서 환경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Protect the environment. 간단하죠? 들어볼게요.
1: Protect the environment. Protect the environment.
0: 그 다음에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아까 우리 건강에도 좋지만 환경에도 좋아요. 지구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지.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들어볼게요.
1: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0: 육류를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건강에도 좋고 우리 환경에도 좋지만 동물들도 예? 동물들도 권리가 있잖아요. Animal rights. Animal rights. 여기까지 가면 정말 더 넓게 확대시키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1: Animal rights. Animal rights.
0: 그렇죠. 자, 그러면 간헐적 채식주의를 하는 것은 환경에도 좋다. 아까 나왔죠? Following a flexitarian diet. 요거 간헐적 채식주의를 하는 것. 이건 follow, 따르다. 무슨 다이어트를 따라요? Flexitarian diet을 따르는 건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더 좋다.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그죠? 아무래도 육류 섭취를 덜 하다 보니까 환경에 부담도 덜 주는 그런 생활 습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멋진 트렌디한 얘기예요. 자, 이 문장 한번 도전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1: Following a flexitarian diet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Following a flexitarian diet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0: 잘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간헐적 채식주의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lexitarianism or flexitarian diet. 둘 다 들어볼게요.
1: Flexitarianism. Flexitarian diet. Flexitarianism. Flexitarian diet.
0: 뭐하기 어려워요? 버리기 어려워. A tough habit to kick. 자, 요거 그대로 기억합니다. 갈게요.
1: A tough habit to kick. A tough habit to kick.
0: 환경이 더 좋아?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비동사는 그때그때 바꾼대고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들어볼게요.
1: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식단 관련된 얘기 혹은 우리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런 식습관 관련된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10분 영어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 잘 찾아오시고요. 교환도 모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단톡방도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여러분이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Personality versus character. Personality versus characte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personality 그리고 character입니다. 사실 이거는 원어민들한테도 되게 어렵고 좀 헷갈려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어는 personality. 이 단어는 정말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걔는 성격이 이래. 너는 성격이 어때? 요새 그런 personality 테스트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personality. 이거는 성격이고요. 발음이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Personality. Personality. 네,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nal에 들어가요. Personality. Okay, personality. 네, 이거는 강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발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강세에 집중하셔서 연습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강세 같은 거는 좀 안 좋게 좀 체계적인 거는 없고 그냥 감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Okay, 그래서 여기서는 personality 반복을 많이 해서 이 감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성격, personality,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품성입니다. Okay, so personality usually refers to the traits that you are born with. These are traits that are intrinsic, okay? 그리고 타인에게 주는 인상으로서의 성격입니다. Okay, so personality refers to what people see or what people feel when they're talking to you or when they see you and you know,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그래서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Personality 통해서.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He has a strong personality. My personality has changed. Personality, 성격, 품성, personalit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다정한 성격이야.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Okay, 그래서 여기서는 타인이 볼 때는 되게 다정하고 친절하다.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네, 두 번째 문장이요. 그는 개성이 강해. 자, 걔 성격이 좀 세.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하잖아요. 영어로도 strong이라는 단어 써도 돼요. He has a strong personality. He has a strong personality. He has a strong personality.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성격이 변했어. My personality has changed. 뭐 어렸을 때는 되게 내성적인데 커서 외향적으로 변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My personality has changed.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My personality has changed. My personality has changed. 네, personality 잘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character. Okay, character는

기억 혹은 기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character 여기 ch, k 발음이죠?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강세가 어디 들어가요? 네, 첫 번째 음절이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따라해 볼게요.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Very good.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인 인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격 같은 거는 뭔가 친절함, 내성적인, 외향적인 이런 거가 아니고 character 같은 경우는 ethics, how Ethical is this person. Okay?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character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질 혹은 인성도 다 character라고 표현합니다. Okay? When we talk about someone's temperament, okay? Someone's values, someone, how well they follow certain rules, and how good they treat others. 이런 거를 다 character라고 합니다. Okay?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I admire his character.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Character, 인격, 기질, charact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너의 행동은 너의 인성을 보여주지.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okay?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성격 통해서 뭐,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행동 통해서 인성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인성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죠.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Oka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그의 성품을 존경해. I admire his character. 여기서는 확실하게 personality하고 character가 구별되는 것 같아요. 누가 되게 성격이 좋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을 존경해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냥 성격이 되게 좋아. 되게 성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근데 누구를 존경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거죠. I admire his character. I admire his character.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의 기질을 잘 판단해.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정리해 드릴게요. 자, personality, 성격 혹은 품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내성적인지, 조용한지, 외향적인지 이런 거다 personality라고 합니다. 근데 character는 인격 혹은 기질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얼마나 배려하거나 아니면 그런 윤리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거다 character라고 합니다. 오케이?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Great job, everyone.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결정 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Yes, we're talking about decision making.
0: Decision making or making decisions. Decisions.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1: All right.
0: 오늘 이야기해볼 핵심 내용부터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made a big decision about my studies.
0: Studies라는 것은 학업을 가리켜요. 그래서 저는 제 학업과 관련된 큰 결정을 내렸어요라는 내용입니다. I made a big decision about my studies. 이와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Serena입니다.
0: 네, 그럼 Serena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 시작해 보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erena 씨, 나와주세요.
2: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0: 네,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소개하면서 요즘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이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Serena said,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0: 인생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라는 표현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냥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하면 감흥이 없어요. 근데 레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보통 what's a lemon?
1: So a lemon is a fruit, but it's very sour.
0: I know,
1: right?
0: It's a fruit.
1: It's not one that people 네. really want. So it's a problem. In this case, metaphorically 맞아요. speaking, it's a problem.
0: 그래서 레몬 하면은 신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단 거 뭐 더 맛있는 것들보다는 덜 선호하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문제 아니면 if you're talking about a machine or a device that's a lemon
1: 그러면 it doesn't work.
0: 고무를 가리켜요. 완전
1: 네. Especially cars. We call them lemons. And there's even laws to protect you from buying a lemon car. The lemon 네. law in America.
0: 레몬 법이라고 한국에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레몬이라는 것은 안 좋은 상황, 시고 맛없고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것을 인생이 당신에게 던지면 그걸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맛있게 해 먹어라 이런 이야기죠.
1: Yeah. Turn it into something good or positive.
0: Yeah.
1: Right.
0: Okay.
1: All right. Grea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걱정을 하고 있어요.
1: Yeah.
0: It's a terrible thing.
1: Yeah, it's bad right now, but yeah. later on it could turn out to be good.
0: 네, 알고 보니 잘된 일이었다라는 yeah. 것이 항상 it was a blessing in disguise. 이런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는데 이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어떨지를 사실은 아직 모르겠다라는 말이죠.
1: Mm-hmm. Next she says, so let me tell you what has turned my life upside down lately.
0: 그래서 let me tell you what has turned my life upside down lately. Lately 최근에 무엇이 제 인생을 뒤집어 놓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m-hmm. Upside down, 거꾸로를 가리켜요. Mm-hmm. So when somebody is upside down, 거꾸로 서 있는 거죠.
1: Yeah, 그런데 literally upside down.
0: Yeah, upside down. upside가 위쪽이 아래로 내려온 yeah. 거니까요. 이제 거꾸로를 가리키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upside down은 위아래로 뒤집힌 거고요. Mm-hmm. inside out 하면은 right. 옷을 뒤집어 입은 거예요.
1: Right. In that case, it's your shirt. It's inside out. Or something that's folded like this. 네. Inside out.
0: Turn it inside out.
1: Yeah.
0: 아니면 옷을 앞뒤로 바꿔 입은 경우에는 your t-shirt is backwards.
1: backwards.
0: 네, 이렇게. Yeah. 그래서 그걸 upside down 못 입죠, 셔츠 같은 경우에는. inside yeah. out인지 backwards인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 yes.
0: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Mm-hmm. She says, I've been minding my own business abroad while I was attending my study program.
0: 이 부분에 business를 좀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I've been minding my own business abroad. Mm-hmm. 사실 minding 빼고 my own business abroad 하면 그냥 거기만 딱 덩어리로 떼서 생각을 하면은 mm-hmm. 해외에 있는 내 사업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Right.
0: My own no. company abroad.
1: No.
0: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minding my own business yeah. 이것 때문에.
1: When you mind your own business, it means you're kind of just doing your own thing, 그렇죠. not really focused on anything else.
0: 그래서 it's none of your business.
1: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 Don't ask me that. It's none of your business.
0: 그렇죠.
1: It's only for me to know.
0: 내 일이지. 네가 알 바 아니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Mm-hmm.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 business가 사실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mm-hmm. 마찬가지로 I've been minding my own business abroad. 그냥 혼자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Mm-hmm. 이런 뜻이고 While I was attending my study program. Mm-hmm. 해외에서 유학 생활 잘 하고 있었어요. Mm-hmm. 그런데
1: then, Yes. When certain German laws regarding my future study plans have had been changed for the worse. And that has led me to the decision to willingly drop out of my university abroad and to try my luck at reapplying at a German university at home. When certain German laws regarding my future study plans had been changed for the worse.
0: 중간에 이제 have하고 had가 동시에 나오는 부분이 mm-hmm.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had been이라서
1: yes.
0: 빠르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Mm-hmm. When 그러니까 minding my own business
1: When
0: 잘 그냥 알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1: We use that a lot. I was minding my own business when yeah. a cat came.
0: 네.
1: I don't know.
0: 그냥 나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Uh-huh. A cat came and something happened.
1: Stole my purse.
0: 네, 그래서 더 재미있는 예가 생각이 안 나니까 uh-huh. 이 문장을 보면
1: yes.
0: Certain German laws regarding my future study plans. 제 장래의 공부 계획, 학업 계획과 관련된 mm-hmm. 특정 독일 법률이 바뀌었어요. Had been changed.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1: for the worst.
0: 더 안 좋은 쪽으로 바뀐 거예요.
1: Okay. Okay. So she says, and that has led me to the decision to willingly drop out of my university abroad.
0: My university abroad. 해외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제 대학에서 mm-hmm. 자진해서 drop out.
1: Mm-hmm. Willingly.
0: Willingly. Willingly decided to drop mm-hmm. out of her university abroad. Mm-hmm. 그래서 that has led me. Lead의 과거 분사로 여기 led가 나왔는데 mm-hmm. 그것이 저를 어떻게 이끌었냐면 mm-hmm. 어디로 이끌었냐면 to the decision, 결정으로 mm-hmm. 이끌었습니다. 자진해서 직접 그냥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 거죠.
1: And what is she going to do since she dropped out? And to try my luck at reapplying at a German university at home.
0: At home, 네, 귀국해서,
1: at home.
0: 네,
1: yeah.
0: in my country.
1: In her country, right.
0: 네, 그래서 a German university at home, 귀국해서 독일의 대학교에 다시 reapply 하는 나의 luck를 테스트해본다. Try my luck at reapplying. 이거는 그냥 하나로 붙여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 재지원해보려고 해요. 라는 뜻이에요. Try your luck at doing something.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2: Yeah, we use it a lot. You don't know if it's going to be good or bad or if you'll pass or do well or not, but you just want to try your luck. Maybe it'll happen.
0: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표현한다면 to try reapplying.
2: Yeah.
0: 이렇게 해도 거의 같은 뜻이에요.
2: For sure. Let's look at the next part.
1: As you can imagine, bureaucracy and paperwork pose difficulties because I have to juggle many things in many places at the same time. But I can handle it. Even though it feels like my future is hanging by a thread right now.
2: As you can imagine, bureaucracy and paperwork pose difficulties.
0: As you can imagine,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듯이 관료 체계.
2: Bureaucracy. Bureaucracy.
0: 원래 이제 bureau라는 게 책상에서 온 말인데 책상에만 앉아서 뭔가를 처리하는 관료 체계라든지 이거 상상해 볼 수 있죠.
2: Like 그래서, office.
0: Yeah, office. People are working in offices. You have to go through many people.
2: Yes.
0: 네, 여러 사람 통과해서 또,
2: right.
0: 네, 승인 받아야 되고 그것과 서류 작업.
2: Paperwork. Paperwork.
0: Paperwork. 관료 체계 여러 단계가 있는 거, 서류 작업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pose difficulties, pose a question, 질문을 하다, pose a difficulty, 어려운 상황을 만들다.
2: Yeah, it makes a difficult situation.
0: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어요.
2: And she says, because I have to juggle many things in many places at the same time, but I can handle it.
0: Juggle 하면 이렇게 juggling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many things 여러 가지 사항을 in many places, 여러 곳에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difficulties, 어려운 점이 있어요. But I can handle it. 저는 이거 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That's right. I know you can, girl. So she says, even though it feels like my future is hanging by a thread right now.
0: 지금 제 future, 제 미래가 hanging by a
2: thread. Hanging by a thread.
0: 실 하나에 매달려 있는 그런 기분이기는 하지만요. Hang by 하면 이걸로 잡고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태위태하는 것 같지만
1: I'm very confident that it will turn out for the better. Usually I make very well-planned and well-thought-out decisions, but sometimes life, just like now, forces you to take a chance.
2: I am very confident that it will turn out for the better.
0: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Very confident that it will turn out for the better.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Turn out 하면은 일이 진행되는 걸 말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
2: Yeah, she says. Usually I make very well-planned and well-thought-out decisions.
0: 평소에는 보통은 저는 very well planned 계획도 잘 짜고 well thought out 잘 생각해 본 곰곰이 생각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2: But she says but sometimes life just like now forces you to take a chance. Sometimes life gives you lemons.
0: 네. Take a chance 하면 운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레몬 원치 않는 상황을 주는 거죠. 지금처럼 인생은 forces you, 억지로 하게 만듭니다. Take a chance 하게, 운에 맡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해요.
2: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1: And for all of you guys who are in a similar life-changing situation right now,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that it will work out.
2: And for all of you guys who are in a similar life-changing situation right now,
0: 그리고 for all of you guys, 여러분 모두, 그런데 who, 뭐뭐 하신 모든 분들에게 who are in a similar situation, 비슷한 상황인데 life-changing situation,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모든 분들께 이런 말을 하고 싶대요.
2: Then she says,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that they will work out.
0: 이 부분에 이제 they will work out인지 it'll work out인지 좀 애매하게 들렸지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일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일 하나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잘 되기를 work out 잘 해결되다 이것을 기원하고 있을게요. Keep one's fingers crossed 뭔가 기원하고 바랄 때 영어권 문화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2: You're kind of making a wish or you hope for something, right?
0: Yes.
2: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a clip once again?
1: I have made a big decision and I actually don't know if it's a blessing in disguise or not. So let me tell you what has turned my life upside down lately. I've been minding my own business abroad while I was attending my study program when certain German laws regarding my future study plans have had been changed for the worse. And that has led me to the decision to willingly drop out of my university abroad and to try my luck at reapplying at a German university at home. As you can imagine, bureaucracy and paperwork pose difficulties because I have to juggle many things in many places at the same time. But I can handle it. Even though it feels like my future is hanging by a thread right now, I am very confident that it will turn out for the better. Usually I make very well-planned and well-thought-out decisions, but sometimes life, just like now, forces you to take a chance. And for all of you guys who are in a similar life-changing situation right now,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that it will work out.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Let me tell you라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뭐뭐를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좋은 어떤 신호 같은 존재고요. 그 다음으로 Try one's luck at doing something 하면 시도해 보는 건데 luck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뭐뭐를 해보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은 큰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Today, I made a big decision. I told my parents that I wish to temporarily stop my studies. After a whole month of traveling and interviewing, I've made a big decision to continue my education at this university for my master's program.
0: 먼저 M 씨는 이렇게 말했네요. 오늘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 부모님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I told my parents that I wish to temporarily stop my studies. 학업을 잠정적으로 멈추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말을 했대요. 그 자체가 큰 결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1: sure. Nicholas says
0: After a whole month of traveling and interviewing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여행이라는 것이 진짜로 여행을
1: no.
0: 위한 여행인지
1: Just means going around
0: 그렇죠.
1: to different places for interviewing
0: 맞아요.
1: Right? Not for fun
0: 지금 뒤에 나오는 master's program 석사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결과 I've made a big decision,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To continue my education. Continue my education은 학업을, 그러니까 진학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 마치고 석사로.
1: Right.
0: At this university for my master's program.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저는 석사를 여기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All right. All right.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Nicholas.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요. 구운 통닭이 되긴 싫었다. Part 1 되겠습니다.
1: 좀 많이 더웠나요?
0: 많이 더웠어요.
1: 많이 더웠죠.
0: 자, 슬기 씨는 네. 평소에 그런 피부 관리나 이런 거 네.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네. 이제 뭔가 덥고 이런 날 햇볕이 뭔가 강하면 네. 이런 선스크린을 무조건 발라야 되잖아요.
1: 무조건 바르죠.
0: 그거 스킵을 안 하세요?
1: 절대. 그런 적 없고 그리고 저는 화장을 좀 평소에는 두껍게 안 하는 편이라서
0: right, right.

0: 선스크린을 거의 뭐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발라요. 그냥.
1: 와, 소문, 저는 그거를 그게 전설인 줄 알았어요.
0: 전설.
1: 왜냐면 그냥 아침에 한번 바르는 것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0: 귀찮거든요.
1: 그래서, 아, 나 한번 발랐는데 이 정도면 어디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했는데 그걸 계속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0: 계속 발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저도 지금 뭐 기미 죽은 깨가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약간 피부 관련돼서 선스크린 관련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0: 꿀팁까지 지금 또.
1: 그렇습니다.
0: 좋아요.
1: 그 안에서 또 영어를 흡수해야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오.
0: 상대방한테 구운 치킨 같다. 이 얘기는 얼마나 탔는지 알겠죠?
1: 그쵸. 감도 안 오네요. 아니,
0: 맞습니다.
1: 보통은 이제 치킨이 뽀얀데
0: 아하.
1: 좀 많이 구워져서 그을려지면은 좀 약간 거뭇거뭇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거를 또 예쁘게 이렇게 구운 치킨이라고 얘기하니까.
0: 그래도 좀.
1: 네.
0: 그래도 좀, 네. 자,
1: 약간,
0: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1: 100번.
0: 또,
1: 와.
0: 친구들 중에 유독, 그런 거 끈적거려서 안 발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 아유, 많죠. 가까이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이요.
0: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근데 이제 해변 갈 때는 특히나 꼭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쵸?
1: 그쵸.
0: 자, 여기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살이 얼마나 탔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어머머머, 오, 잠깐만. 오, 완전 구운 치킨 같아. 오!
0: What are you saying?
1: 오! Look at you. 쿡 치킨. Overcook chicken.
0: Oh,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내가 너한테 한 100번 경고하지 않았나? 선크림 중요하다고? 100번 경고하지 않았어?
0: What?
1: I told you. Sunscreen is so important, sunshine. Okay?
0: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It
1: Why,
0: burns. No,
1: why?
0: ow, it burns. Don't touch it.
1: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니까.
0: 아이고, 결국엔 맛있는 치킨 드셨다고
1: 아,
0: 했어요.
1: 좋아요. 그거라도 이렇게 속을 달래니 얼마나 행복해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표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보세요.
1: 주세요.
2: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3: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3: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를 딱 봤는데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네,
1: 아이고.
0: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아,
0: 표현력이 아주 좋아요.
1: look at you. 쟤좀 봐. You are like a, 너는 마치 구운 치킨 같다. 구운 치킨?
0: 구운 치킨.
1: 우린 구운 치킨을 다 그냥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0: 그 프라이 치킨은 튀긴 거죠.
1: 튀긴 거예요? 튀긴
0: 그렇습니다.
1: 게 오래되면 구운 거 아닌가요?
0: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그럼 구운 게, 그러면 fire 쪽으로 가볼까요?
0: Fire.
1: Fire 치킨.
0: 불치킨이군요.
1: 아우, 얼마나 강렬해요. Fire 치킨.
0: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1: Yeah.
0: Fire chicken. All right, so look at you. 이러면서 you're like a fire chicken.
1: 응?
0: 근데 맛있을 것 같기도
1: 그죠,
0: 합니다. 자,
1: 그죠.
0: 정답은요. Roast
1: 아,
0: chicken.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나요? 그렇죠. 보면은 fried chicken, 튀긴 치킨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거
1: 전기
0: 맞습니다.
1: 장작구이 뭐 이런 거.
0: 그것도 맛있거든요.
1: 너무 맛있잖아.
0: 네.
1: 기름이 쭉 빠져가지고
0: 그렇죠.
1: 아주 담백해요.
0: 그거 먹으면 나살안 쪘다 이런 생각할 때
1: 그럼요.
0: 있어요.
1: 더 단백질이거든요.
0: 그렇죠. 자, roast chicken 이게 바로 구운 치킨입니다. roast 자체가 구워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참고로 지금 roast chicken 원래 치킨 뭐꼭 치킨만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으로서의 치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는 앞에 관사를 안 넣어요. 원래는 보통 roast
1: 아,
0: chicken 그래서 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 네.
0: 그 와중에서도 한 마리의 그뭐
1: 치킨.
0: 1인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1: 아,
0: 때는 어를 또쓸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여기서는 붙었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식으로 나는 뭐 1인분 뭐 한번 먹을 거 그거 굳이 강조 안 하겠다고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roast chicken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지금 look at you 이랬습니다. Look
1: 네.
0: at you. 이거는 나름대로 굳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딱 봤는데 굉장히 특이해 보이거나 아니면
1: 예.
0: 굉장히 예뻐 보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났을 때 look at you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Okay? 자, 그런데 이것도 암기하는 거는 별로죠. 이거 응용할 수가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So, look at someone.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So,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a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정확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look at을 암기하면 되겠구나. 무조건 뭐 보는 건 look at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1: 맞아.
0: 이게 뒤에 전치사가 at이 올 때도 있고 뭐 into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면을 본다고 하면 look on도 될 수도 있고요.
1: 아, 또 때에 따라 다르군요.
0: 다 달라요.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본다라고 할 때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게 이거인 거예요.
1: 예.
0: So look at someone or something,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guy라는 말 많이 쓰세요. 아, oh, look at that guy. 무슨 말?
1: 아,
0: right.
1: 네네네.
0: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얘 좀 봐봐. 할 때 guy를 한번 써보세요. 이 친구 봐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Oh, look at this guy.
0: 그렇죠. Hey, look at this guy.
1: 예. Yeah.
0: 그렇죠? 무슨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지나가다가 하면서 Oh, look at this guy. He's really funny. 뭐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진행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네.
0: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슬기 씨가. 지금 뭐 남자친구, 뭐 남편, 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1: 어, 예, 예.
0: 어떤 여자분들이 들어왔어요.
1: 오.
0: 근데 자동으로 automatically 그 남자의 목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1: 아, 정말.
0: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그 여자애들 보고 있니? 너 그 여자애들 보고 있어?
1: 어허.
0: 너 보고 있니? 이렇게 해야겠죠. 진행형으로.
1: Are you looking at girls?
0: 어허. 그 여자애들이니까.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그렇죠.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Those girls?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1: 아, 정말. 아. 이런 말도 안 나오죠.
0: 어.
1: 뭐 하는 거예요?
0: 아니요. 바로 네. 그냥. Okay. So, look at something. 시제 바꿔가면서, 주어 바꿔가면서 이 명작 연습하셔야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this guy.
1: Look at this guy.
0: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Alright, 여기서는 와, 널 봐라. 넌 마치, 여기서 like는 뭐뭐, 마치 뭐뭐 같은 이런 뜻이죠.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1: Look at you. You are like a roast chicken.
0: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어, 고맙네. 어, 선크림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알고는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 cream. 그죠? 어, 고마워.
0: 이거는 비꼬는 느낌이 아시죠?
1: 그렇죠. 놀린 거에 대해서
0: 맞아요.
1: 뭐 아유,
0: 고마워.
1: 네.
0: 이런 느낌.
1: 그럼 여기가 선크림인데
0: 네.
1: 선
0: 스펠링을 한번 잘 볼게요.
1: 그렇죠. 선크림.
0: 오케이.
1: 네, 이거 아닐까요?
0: Alright.
1: Yeah.
0: 자, sun 하고 하이픈 하나 긋고 크림을 했는데
1: 네.
0: 여러분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요?
1: 아,
0: 선크림 뭐요?
1: 선스크린. 아, 이렇게 써 있어요. 선크림에 그 앞에 선스크린 이렇게
0: 선스크린.
1: 써 있어요.
0: 그렇죠. 네. 자, 그 이유가 이게 사실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크림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가 압도적으로 선스크린이에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선크림은 콩글리시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오케이? 그럼에도 선스크린을 강력 추천을 할게요. 스크린 한다는 게 뭔가를 걸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선을 이렇게 탁 필터해주는 느낌, 막아준다는 느낌
1: 네.
0: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발랐어야 했는데라고 했는데요. 이 바르는 행동을 동사로 뭐로 표현했을까요?
1: Put on인가요?
0: Put on, yes.
1: yes.
0: 자, 우리 여러분 put on 기억나시죠? 이거 옷을 입는 동작을 할 때 쓰는 게 put on이었어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뭐, oh, what are you doing? 이랬을 때 I'm putting on my shirt.
1: Mm-hmm.
0: I'm putting on my socks.
1: Mm-hmm.
0: So 뭔가를 입는 동작이었어요.

0: 그런데 얘가 어떤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선스크린 같은 제품을 바른다라고 할 때도 동작 강조예요. 한참 바르고 있는 동작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So, put on or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때는 apply도 써요.
1: 제공하는 거죠. 아닌가요?
0: 그건 아닙니다.
1: 어플라이?
0: 예, apply 제공하다?
1: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0: 그거 아닙니다.
1: 아,
0: 그래서
1: 예.
0: apply 그리고 바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1: 오.
0: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뒤집어 보면 뒤에 directions 어떻게 바르느냐 할때
1: 예.
0: apply라는 동사가 무조건 나옵니다. apply a small amount를 어디에다 발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put on, apply. 자, 그러면 바르는 동작 강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지우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화장 이렇게 묻은 거를 지우는 거. 이거는 화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
1: 아,
0: 같은 거 지웁니다.
1: 클렌저. 클렌징. 클렌즈.
0: 자,
1: 다 아니에요?
0: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 뭐뭐
1: 리무버.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하나 써주세요.
1: 아, 그러면
0: 제거한다라고 씁니다.
1: 리무브가 되겠네요. 예.
0: remove 동사 맞습니다.
1: 오호.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put on의 direct한 즉 완전히 반대 동작으로다가 지운다라는 행동을 할 때는 remove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갑자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1: 네.
0: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remove 하는 거는 좀 general한 표현이고요. wash off라는 표현도 좋아요.
1: 오호.
0: 이거는 뭔가를 씻어내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So
1: 아하.
0: wash off the dirt. 예를 들어 흙이 묻어 있거나
1: 예.
0: 아니면 화장품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wash는 뭐를 사용해서 닦는 거죠?
1: Water.
0: Right.
1: 예.
0: 그래서 뭔가 물 같은 것으로 씻어내다. wash off something.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아무튼 뭐 바르고 지우고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근데 아시죠?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1: Yes.
0: 표현도 중요하지만요. 뭔가 구성을 이루는 패턴이 중요한데, 여기서 some sunscreen을 바르다는 이해가 됐어요. 그죠? Put
1: 예.
0: on some sunscreen. 그런데 여기 말투를 보세요. sunscreen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발랐단 얘기예요?
1: 못 발랐어요.
0: 그렇습니다. 뭔가 후회가 느껴지죠. 그쵸? 예전에 한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다룬 적이 있긴 했는데,
1: 네.
0: 얘는 왕초보 수준보다 훨씬 올라가요. 하지만
1: 아하.
0: 여러분들이 이거를 맛보기로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1: 네.
0: Should have PP. 얘는 패턴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를 했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했어야 했는데, 아우, 할 걸. 이런 후회를 표현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1: 어허.
0: 그래서 여기서는 PP 형태, put의 PP 형태도 put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should have put on something. 아, 내가 그걸 발랐어야 됐는데, 실제로 발랐어요?
1: 못
0: 못
1: 발랐습니다.
0: 발랐습니다.
1: 네.
0: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야, 너 로션을 좀 발랐어야 해. 너 여기 다 허옇게 올라왔잖아. 이렇게 하면서,
1: 그래.
0: 자, 너는 약간의 로션, some lotion 발랐어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You should have put on some lotion.
0: 그렇죠.
1: Yes.
0: You should have put on some
1: Some
0: lotion.
1: lotion.
0: 오케이, 근데 should have를 많이 붙여서 should've 이라고 많이
1: Should
0: 합니다.
1: have.
0: 자, 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1: 아,
0: 아,
1: 정말.
0: 내가 공부했어야 됐는데, 더 열심히 말이야.
1: 다시 20살로 돌아가고 싶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
0: 더 열심히?
1: Harder.
0: harder.
1: Oh.
0: 너무 잘하셨어요.
1: Yes.
0: 여러분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should have PP
1: PP.
0: 형태. put은 PP도 put이라고 했고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1: PP.
0: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 얘를 붙이세요.
1: 붙여서.
0: 그래서 should have. 이렇게 하면은 왜 장점이냐면 should have 뒤에 PP, should have PP. 더 빨라지죠.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들릴 때도 should have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또 should have 했을 때잘안 들릴 수가
0: 맞아요.
1: 있어서.
0: 그리고
1: 예.
0: 오히려 should have가 더 발음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1: 그러네요.
0: So, oh, you should have done something. Oh,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그래서 입영작 이게 손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입으로 할 때는 연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should have이 아, 뭔가 후회하는 거 못한 걸 얘기하는구나. 여기 뇌에서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손영작, 입영작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수준으로 하는 게 정말 맞는 거거든요. Alright?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참고로 보여드리자면, 이걸 부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 뭐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못했어도 있지만 예. 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아, 해버린 거.
2: 그런 상황도 많죠.
0: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shouldn't have pp라는 표현이 있어요. shouldn't have pp. 이거는 얘를 should에서 shouldn't로만 바꾼 거예요. 네. 이러면 아, 내가 마유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2: 한 거네요.
0: 한 거예요.
2: 아, 전 남친이라서 술 먹고 했나 보다.
0: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약간 아이고, 그런 느낌입니다.
2: 항상 후회하거든요.
0: 후회. 네.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늘은 should have pp를 아, 조금 더 건드려 본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Alright, 후회를 하게 됐어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이거 바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2: 그쵸. Didn't I you like 100 times? 100번. 100번, 한 100번 할 때 이거 like인가 봐요. 근데 경고하는 거니까.
0: 내가 너한테 뭐 하지 않았어?
2: 내가 너한테 경고하다를 넣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2: 경고는 우리 항상 그런 거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0: 빙, 빙, 빙 하는 거, 그쵸? 네.
2: Warn.
0: 오, warning도 아니라 warn.
2: Warn. 왜냐면 didn't니까요. 동사 원형.
0: 오, 예. 오케이. 그냥 didn't니까요 하니까 왜 그거랑 상관 있죠 했는데.
2: 항상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Right.
0: 자, so did you 이게 아니라 didn't you 하니까 하지 않았니. 자, 그리고 나서 warn 정답입니다. There you go. 우리가 warning 이렇게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네. warning. 그거는 경고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것의 기본형 경고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음할 때 R이 살아있죠. 예. So, one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이상 warning 이러면 안 되고요. 혀를 뒤로 당긴 채 ning 하셔야 됩니다. So, like this. War, 혀가 당겨지고, ning. Warning. 빠르게 하면, warning. Warning. 해보세요.
1: Warning. Warning.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So, 여기서는 warn, right? Didn't I warn you?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아마 영어 수업이나 이런 데서 이걸 알려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2: 맞아요.
0: like라는 게 나왔잖아요.
2: 네.
0: 근데 이거는 구어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like는요, 뭐뭐 같은도 있고 뭐 좋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about 같은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2: 네네.
0: 대략 이건데 제가 일부러 한이라고 썼어요.
2: 네.
0: 한국에서도 우리가 한국어로도 한 300불? 뭐, 한 30초?
2: 오.
0: 이런 식으로 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쓸 때가 있죠.
2: 엄청 쓰죠.
0: 뭔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
2: 네.
0: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2: 아하.
0: Right. I watched it like 10 times.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그 시리즈가 있어요.
2: 예.
0: 너 그거 봤어? 내가 그거 봤니? 드라마? 그랬더니, 너 한 10번 봤나?
2: 오.
0: 이럴 때, 사실 about 같은 걸 써도 되지만,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2: 그럼 it's like, like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네. 이게 뭔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습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무게가 그거 어느 정도 무게가 돼 했을 때 it's like 20 pounds
2: 오.
0: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that 쓴 겁니다.
2: 그거 한 20 pounds
0: 맞아요. 오케이. 요거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예. 한번 해보세요.
1: I watched it like 10 times.
0: 그렇죠. 약간 고민. 에. 두 번째 거요.
1: It's like 20 pounds.
0: 어허. Uh-huh. 자, 그 이것도 내가 한 100번 가볼게요.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So 100 상관없습니다.
2: 네.
0: Okay. 자, 마지막이죠. 알아. 야, 만지지 마. 아, 따가워.
2: 이거 엄청 따가워. 막 껍질 벗겨지잖아요.
0: 장난 아니죠.
1: I know. Hey, don't touch it. 이 따가워.
0: 이 따가워.
2: 따갑다. 와, 따갑다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2: 간지럽다는 이치.
0: 오.
2: 생각이 나는데.
0: 그거 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 그래요?
0: 근데 그렇다고 아는 단어 그거밖에 없으니까 간지러워 그러면
2: 그럴 수 없잖아요.
0: 더 물거줄까?
2: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서.
0: 오케이.
2: 예, 기권할게요.
0: Alright. 아니 모르는 거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2: 나갑다.
0: 그런데

0: 단어 자체는 아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인지만 모르는 걸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뭐냐면, It burns.
1: 그을렸다는 거잖아요?
0: 이 burn이라고 하는 게 타는 듯한 기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 우와.
0: 우리랑 조금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 이 burn은 뭔가를 태우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가 타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뭔가 통증 얘기를 할 때, 특히나 뭔가 쓰리고 따가운 거 얘기를 할 때, 아, it burns라고 얘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얘도 발음할 때 r 살아있죠.
1: 예.
0: 그래서 아까 warn처럼 혀를 당기고 은 하고
1: 아하.
0: finish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burn, burn.
1: burn,
0: burn,
1: burn.
0: there you go. 그래서 사실 통증을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이 몇개 있지만은, burn은 특히나 그런 화상을 입거나 했을 때 따가운 느낌인 거고요.
1: 네.
0: hurt는 정말, 누군가 어디를 가격을 하거나, 뭔가, 어디에 부딪혔거나 해서 통증이 있는 거 있죠.
1: 그쵸.
0: right? 쑤시고 통증이 있는 거는 hurt라고 동사를 표현을
1: 살짝
0: 하신다.
1: 다르네요.
0: 그렇죠. 약간 살짝 느낌이 다를 수 있겠어요.
1: 네.
0: 그래서 만지지 마. 아, 나 이거 쓰려, 쓰려. 이러면서.
1: 응?
0: 자, 읽어볼게요.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미션 정리할게요.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0: 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나? 않았니?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2: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3: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2: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look at someone or something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얘좀 봐. 널 봐봐.
1: Look at you.
0: Look at you. 이 사람 좀 봐. 가이를 써보세요. 이 사람 좀 봐. 이 남자 좀
1: Look
0: 봐.
1: at this
0: Look at this
1: guy.
0: guy. 너저 여자애들 보고 있는 거야?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Look at this guy.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자, 다음은요. Like. 고민하는 느낌으로. 자,
1: 네.
0: 그거 대략 20파운드 정도야.
1: It's like 20 pounds.
0: There you go. 나 그거 한열번 봤어.
1: I watched it like 10 times.
0: 아, 그렇죠.
1: Yeah.
0: 고민하는 느낌.
1: 그렇죠.
0: 자,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어? 한 100번?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우, 나이스. 읽어볼게요. It's like 20 pounds. I watched it like 1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1: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4: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3: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4: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burns.
3: 안 만졌는데?
4: Hey, don't touch. Don't even think about it.
3: Okay, okay.
2: Great job, you guys. 마무리 깔끔합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will have to do it again.
2: Alright. Will 그리고 have to를 섞은 말 to였죠. 그렇죠? 네. 해야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Like를 써보는 거예요. 굉장히 구어체 느낌. So like를 써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자, 대략이란 느낌 좀 들어가 있죠?
3: 예.
2: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3: 오.
2: 네,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 조금 해 주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예이.
0: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1: 그쵸.
0: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또 한번 떠나봐야죠.
0: 그렇죠. 지난번에 해변 같은 데 갔다가 무슨 통닭 됐죠?
1: Roast chicken.
0: A roast chicken.

0: 캔.
1: 기억합니다.
0: 아우, 좋아요. 구운 통닭이 되었는데요. 그
1: 네.
0: 얘기는 굉장히 많이 그르고, 뭐, 피부
1: 맞아요.
0: 벗겨지고
1: It
0: 이랬는데.
1: burns도 생각나요.
0: It burns. 자,
1: 예.
0: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이 많이 탄 situation. 그럼
1: 어허.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넌내 경고
1: 아,
0: 무시하지 말았어야 됐어.
1: 맞아. 이게 허투루 들으면 안
0: 맞아요.
1: 돼요.
0: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야, 비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가져가라. 라든가,
1: 네.
0: 뭐, 강력한 햇살이 있으니까 뭐 이걸 발라라. 이런 거 보통 무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다. 자,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자, 알로에 좀 발라. 보통
1: 오.
0: 알로에로 관련된 뭐 로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좀 수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거.
1: 진정돼요.
0: 맞아요.
1: 맞아요. 예.
0: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걱정에 탈을 쓴 친구의 잔소리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3번?
2: My sunburn is peeling
1: Peeling?
2: already.
1: Your skin! 오, so poor!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2: What?
1: I said before.
2: What?
1: This is so dangerous. So you have to, okay?
2: Have
1: 이거,
2: to, okay?
1: sunblock.
2: Oh, you
1: I
2: warned
1: said
2: me.
1: before.
2: 아, I know.
1: 자, 여, 알로에 좀 발라, 이거. 알로에 발라. 이거, 알로에. 알로에?
2: Aloe.
1: 예,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수딩, 진정, 굿. Your 피부, your skin is so 따끔따끔.
2: Oh,
1: So,
2: aloe.
1: 예. 알로?
2: 아.
1: 그거. 예.
2: Gosh, I'm really turning into a roast chicken.
1: 치킨? 오, I want chicken. 먹으라.
2: No,
1: Let's eat.
2: I'm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로스트 치킨? 로스트
2: Oh.
1: 치킨 is so tasty.
2: No, my skin.
1: 오케이.
0: 네. 자, 오늘은요.
1: 예.
0: 저번에 했었던 패턴을요. 제가 살짝 소개한 것도 있기는 한데,
1: 네.
0: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더 힘들게 만든 게 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과는 드리지
1: 아,
0: 않습니다.
1: 진짜. 여러분들
0: 왜냐하면.
1: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한번 총대를 메고서는요.
0: 아니요.
1: 예.
0: 아니, 다.
1: 우리 말씀하고요.
0: 잘 되라고, 잘
1: 그럼요.
0: 되라고 하는 거기
1: 알죠.
0: 때문에 여러분들
1: 네.
0: 오늘 좀 어려운 게 살짝 있더라도 여러분
1: 네.
0: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쓰세요.
3: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4: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3: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오늘은 패턴도 패턴이지만 단어도 굉장히 당연한데 여태껏 몰랐던 거 많이 가져갈 겁니다. 자,
1: 네.
0: 지금 이런 거예요. 너무나 따가운데
1: 응.
0: 뭔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1: 아.
0: 이런 햇볕에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지네.
1: 벗겨진다.
0: 네.
1: 잠깐만. Oh no, my sunburn is already.
0: 네.
1: 잠깐만, sunburn이 뭐예요?
0: 처음 들어봤죠?
1: 예.
0: Right.
1: 아, 이게, 햇볕에 탄 피부를 sunburn이라고 하나 보네요.
0: 오, 오케이.
1: 예. 탄 피부가 벌써 벗겨진다라는 얘기인데,
0: 그게 중요합니다.
1: 벗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ing 써야겠네요. 근데 이게 벗겨지는 거 우리 껍질 아시죠? 바나나 껍질 필이라
0: 껍질이요?
1: 그러잖아요. 필.
0: 오,
1: 응용을 우리가. 예.
0: 크리에이티브하네요.
1: 그래서 그 껍질이 필인데, 필링. 예.
0: 아, 오케이. 뭔가 필링은
1: 네.
0: 들어보면은 어떤 스킨케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해요.
1: 필링 젤 이런 거 있어요.
0: Right?
1: 예.
0: 오케이. 자, 그런데 솔직히 그런 생각 보통 안 해봤을 거잖아요. 내가 이거 탄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1: 그렇죠.
0: 피부가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벗겨지는 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1: 진짜.
0: 이런 게 진짜 생활 영어잖아요.
1: 맞아요.
0: 가보겠습니다.
1: 오.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정답입니다.
1: 저 이거 근데 진짜 지어낸 거예요.
0: 아, 진짜로.
1: 정말로.
0: 이 우리가 과일 껍질 같은 것을 벗기는 것도 peel 한다라고 얘기를
1: 그래서
0: 하죠.
1: 저는 필이
0: Bananas,
1: 그냥
0: right?
1: 껍질 명사일 수도 있겠다.
0: 맞아요.
1: 뭐 명사도 돼요?
0: Banana peel. 야야야야.
1: 아, 그
0: 가능한데.
1: 동사도 되고.
0: That's right.
1: 아.
0: So peel이라고 하면은 껍질이 벗겨지다. 혹은 스킨 같은 게 얇게 벗겨지다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너무
1: 이거 진짜
0: 잘했어요.
1: 지어낸 거예요.
0: 오케이.
1: 우와.
0: 자, 발음할 때 PI가 아니라 PEEL이죠.
1: 네.
0: So, 입모양을 살짝만 옆으로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So, PEEL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0: 그렇게 하면 알약이란 뜻이잖아요. PILL.
1: 그렇죠.
0: So, PEEL. PEEL. 조금만 좀
1: 아.
0: 해서 가볼게요.
1: 네.
0: Peel. Peel.
1: Peel.
0: Mm-hmm.
1: Peel.
0: 좋아요. 자, 그리고 peel도 오늘 뭔가 획득한 느낌인데
1: 네.
0: 그 앞에
1: sunburn.
0: Yes. 우리가 그렇죠. 햇볕에 타서 여기가 이렇게 그을은 부분. 딱 봐도 아, 이거 벗겨지겠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1: 왜 우리가 반팔 입으면은 그 아래로는 까맣고 그 위로는 하얗잖아요.
0: 맞아.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벌겋게 되는 데 있어요.
1: 그렇죠.
0: 막 쓰리고. 근데 그게 네. 결국에는 나중에 벗겨져요.
1: 그렇죠.
0: Right? 그래서 그 부분을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심하게 탄 부분 살짝 그을은 건 그렇게는 안 하고요.
1: 네.
0: 그냥 sunbur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peeling하고 있다 이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여기는 패턴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1: 그죠?
0: 그냥 단어들을 몰랐을 뿐이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의 패턴은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겁니다. 시제예요. 바로 my sunburn is peeling. 그게 뭐예요?
1: Already.
0: Already. So 진행형이죠.
1: 예.
0: So 여기서는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지금 막 하얗게 벌써 이러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어,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쭉쭉쭉 되는 거?
1: 정말 좀 네. 창피해요. 때밀리는 것처럼.
0: 맞아요, 맞아요.
1: 조금 그럴 때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자, 진행형 비동사 ing 한번 가볼게요.
1: 네.
0: 아, 내 피부가 벌써 벗겨지고 있어.
1: My skin is peeling.
0: 벌써?
1: Already.
0: 그렇죠. My skin is peeling already. 자, how about this? 오, 뭔가가 있잖아요.
1: 네.
0: 노래 같은 게.
1: 예.
0: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거나 흘러나오고 있을 때는요. 플레이한다라고 그냥 쓰면 돼요.
1: 그쵸?
0: 플레이 자체를 쓰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좋은 노래가 플레이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흘러나오고 있다.
1: Good music.
0: 좋은 노래.
1: Good song.
0: Uh-huh.
1: A good song is playing.
0: That's it.
1: Yeah.
0: Alright. So I'm playing something도 가능하지만
1: 네.
0: a song is playing도 가능해요.
1: 노래가
0: yes.
1: 흘러나오는 거니까.
0: Okay. Good music도 좋아요.
1: 네,
0: okay.
1: 네,
0: 그
1: 네.
0: 음악이란 느낌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동사 ing.
1: 예.
0: 비동사 ing. 음흠. 한참 뭐 하고 있다.
1: 네.
0: 읽어볼게요. My skin is peeling already.
1: My skin is peeling already.
0: A good song is playing.
1: A good song is playing.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1: 네.
0: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자, 두 번째 문장인데요.
1: 네.
0: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발을 했잖아, 이런 느낌인데.
1: 네네네.
0: 자, 저번에 나왔던 것이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1: 어, 그래요? You shouldn't have ignored. 오!
0: Mm-hmm.
1: Should have pp군요.
0: Exactly.
1: 예. 하지만 여기에 not이 들어가서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무시했다라는 말.
0: 오.
1: 내 경고.
0: Mm-hmm.
1: 그때는 경고하다.
0: 어허.
1: 그쵸?
0: 맞아요.
1: 동사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때 warning은 명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0: 저 누가 들으면
1: 항상.
0: 굉장히 잘 들은...
1: 저는 okay. 경청을 해요.
0: 자, warning.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1: 네.
0: So, oh,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Yeah.
0: 정답입니다. 우리가 warn 하는 것 자체가 경고하다, 동사고요.
1: 네.
0: ing 붙으면서 경고라는 명사가 됐어요.
1: 자,
0: 이거 나온 김에 참고로 경고처럼 강한 건 아니지만 충고라고 조금 낮추면은 우리 뭐라고 하죠?
1: 충고는 그쪽 아닌가요?
0: Uh-huh.
1: Advice 아닌가요?
0: Okay.
1: Yes, advice.
0: 정답? Advice.
1: Yeah.
0: 이거는 충고죠.
1: 네.
0: 그렇지만 warning은 더 강력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드디어 패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Yeah.
0: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도 알 수 있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하도록
1: 역시
0: 할게요.
1: 역시 복습 정말 중요하죠.
0: 중요합니다.
1: 네.
0: 자, 지난번에 이게 이미 왕초보 영어를 그 수준을 넘어가야지만 알아야 된다 하고 한 게 있어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1: pp.
0: pp. 줄여서 should have pp.
1: pp.
0: 그러면 뭐뭐 했어야 했다. 아, 뭐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1: 못했어요.
0: 아, 못했어요. 아, 나 뭐 했어야 됐는데 나 그 티켓 샀어야 됐는데 아, 아니면은 뭐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1: 네.
0: 실제로 못한 거.
1: 네.
0: 아쉬움, 원망, 후회 이런 걸 했었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You should have gone there. You should have gone there.
1: 아,
0: 이거 뭐예요?
1: 너 거기 갔어야지.
0: 갔어요, 못 갔어요?
1: 못 간 거예요.
0: 못 간 거예요.
1: 아하.
0: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1: 그렇죠.
0: Right, you should have gone there. Mm-hmm. 그런데 그때 이거의 부정형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아주 살짝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Should have PP가 아니라 shouldn't have PP. 바로 오늘의 할 것입니다.
1: 네.
0: Shouldn'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
1: 맞아요.
0: 근데 실제로는
1: 했어요.
0: 해버렸어.
1: 아이고야.
0: 반대가 되는 겁니다.
1: 네네.
0: 여기서도 너는 내 경고를 무시했어야 됐어가 아니라 하지
1: 말았어야
0: 됐어. 근데 너 무시했잖아.
1: Yeah.
0: 이게 된 거예요. 자,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틀려도 돼요.
1: 네?
0: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좋아요.
0: 방금 you should have gone there. 이러면 너 거기 갔었어야 됐어. 이거였죠?
1: 네.
0: 그러면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됐어. 너 왜 갔니?
1: 가지 여기. 말아야 될 때를 꼭 가더라고. 아우, 정말.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그렇죠.
1: 응?
0: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Go의 PP형이 gone이니까요.
1: 그렇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나 약간 후회되네.
1: 그봐, 그봐.
0: 마음을 뭔가 들킨 것 같고.
1: 그렇죠.
0: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됐다.
1: You should.
0: 내가.
1: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아우.
0: 가르치고, but I did.
1: 손가락의 문제야.
0: 손가락의 문제야.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그죠.
0: 느낌 와요?
1: 네.
0: Okay, so shouldn't have PP 하지 말았어야 됐다. But 했다, 실제로는.
1: 그쵸.
0: 자, shouldn't 발음 부드럽게 해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 네.
0: 아, 약간 후회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0: Oh,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Oh, I shouldn't have called her.
0: 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0: But you did.
1: Yes.
0: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Mm-hmm. 그래도 처음 한 것보다는 좀 이해가 더
1: 좀
0: 되지
1: 않나요? 수월해요.
0: 조금 낫죠?
1: 네.
0: 제가 조금씩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0: 자, 이랬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알로에 좀 발라.
1: 네.
0: 알로에 딱 던져줬어요.
1: 알로에는 진짜 진정에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0: 근데 그거
1: 예.
0: 진짜 알로에를 막 이렇게 막
1: 긁어내가지고 만든 거라고
0: 그죠?
1: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0: 그 식물로 돼 있는 거 그대로.
1: 그렇죠. 거기에 뭐 이제 뭐 정제수 이런 거 들어가겠죠. 죄송해요. 제가 코스메틱 사장은 아니라서.
0: 예, 궁금한 제가... 게 약간 저도... 먹어도 될까요? 그거?
1: 아이, 근데 예. 화장품으로 나온 거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그럼 네. 바르는데 피부에 양보하세요.
0: 아, 저 식물 얘기한 거였어.
1: 어디까지 드실라 그래요?
0: 죄송합니다.
1: 예, 예. Here, put on some 알로에겠네요. 네, 알로에는
0: 와, 왠지... 이거 스펠링... 해보셨을까요?
1: 잠깐만요. 알로에는 왠지
0: 느낌대로.
1: 대명사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대문자로 가요.
0: 알로에가 대명사인가요?
1: 대명사죠. 얘 이름이잖아요.
0: 그건 him, her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하죠.
1: 아, 그렇죠. 고유명사.
0: 고유명사인가요?
1: 고유명사 아니에요?
0: 아, 난 했었어요.
1: 마요슬기처럼. 알로에. 알로하 이건 아니에요. 알로에. 이렇게.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스펠링은 맞는데 고유명사는 아니고요. 그냥 알로에는 알로에 식물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네. 오. 자, put on some
1: 아우.
0: A, L,
1: 그냥 편하게 갈 걸 그랬네요. 예.
0: 그래도 스펠링을 맞췄다는 거 엄청 잘한 거예요,
1: 아,
0: 이거는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1: 뭐요?
0: 알로에가 아니라 발음은 엘로.

0: 입니다.
1: 뭐요?
0: N은 아예 발음이 없고요. Hello.
1: Hello.
0: 이게 보통 어떤 충격이냐면 코코아를 여태껏 코코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코코잖아요.
1: 그래요?
0: 코코아는
1: 코코아. 아,
0: 코코와 코코와 아니라 그것도 코코인
1: 그래요?
0: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알로에 아니라
1: Hello.
0: 엘로. 이제부터는
1: 아, 그러면 A가 강세예요?
0: yeah, that's right. Okay. So 이제는 some aloe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알로에가 좀 이상해요.
1: 우와, 이거 근데 진짜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알로에랑 다르다.
0: 그러니까요.
1: 예.
0: 예. 이렇게 잘못,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쵸. 건너오면서 살짝 엉뚱한 발음이 붙은 게 은근히 많아요.
1: 근데 이게 파닉스대로
0: 외래어
1: 근데
0: 중에.
1: 읽으면 알로에 느낌이 나긴 해요.
0: 알로에.
1: 예.
0: 하지만 엘로우라고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알로에 아니라 엘로우. 그리고
1: 약간.
0: 여기 저번에 나왔던 거또 나왔습니다.
1: 네.
0: 뭔가를 바른다라는 동작.
1: 아,
0: 뭐예요?
1: put on.
0: That's right. Put on something. 뭔가를 바르다. 실제로 옷 입는 동작 얘기할 때도 또 put on something이라고도 했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sunscreen을 좀 발라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고 약간의 sunscreen 발라라.
1: 아, put on some sunscreen.
0: That's it. Put on some sunscreen. 자, 이번에는 이것이라고 해볼게요.
1: 네.
0: 이걸 지금 당장 발라라. 이걸 발라 그러면 뭐라고 할것 같아요?
1: Put on this right now.
0: 아주 가까웠어요.
1: 네.
0: 그런데 걔는 put this
1: This
0: on.
1: on,
0: 이 put on이라고 하는 거는요, this, that, 뭐 those 이렇게 대명사 올 때는요, 걔는
1: 네.
0: 무조건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1: 가운데로.
0: But that was very close, you
1: Yes.
0: know? So put this on right now.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Put on some sunscreen.
1: Put on some sunscreen.
0: Put this on right now.
1: Put this on right
0: There you
1: now.
0: go.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1: 네.
0: put on 말고 바르다라고 할때 A로 시작하는 거가
1: 아,
0: 뭐가 있습니다.
1: apply.
0: 맞습니다.
1: 네.
0: apply. 그때 아마 제공하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1: 맞아요.
0: 그게 아니라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1: 아, 그런 게
0: 네, 그거는
1: 있었어요?
0: 돼요. 네.
1: apply, apply.
0: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예.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Here, put on some aloe.
1: Here, put on some aloe.
0: There you go. 오, 발음 좋아요.
1: 네.
0: 마지막입니다. 아휴, 나 진짜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네. 이제 진정한 구운 치킨이 되고 있는 겁니다.
1: 그쵸. 진짜 구운 치킨 진짜 껍질 잘 벗겨지거든요. 에.
0: 그렇군요.
1: Gosh, I'm really turning into 뭐로 변하고 있다. 진짜로 구운 치킨. 여기 그러면 roast chicken 들어가면 되겠네요.
0: 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스펠링 꼭 한번 써보세요.
1: roast 이거였던 것 같아요. chicken. yeah.
0: 오케이.
1: 네.
0: 중간에 A를 넣었죠, 보니까.
1: roast.
0: Alright, so, oh
1: roast.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1: into
0: roast
1: roast chicken.
0: chicken. 정답,
1: 와, 오늘 다
0: 맞습니다.
1: 맞았어요.
0: 오,
1: 아, 정말
0: 이런 날도 있어야죠.
1: 처음인 것 같은데?
0: 예,
1: 아니,
0: 그래도
1: 있었나요? 예.
0: 요즘에는 좀
1: 컨디션 나쁘지 않죠?
0: 단어가
1: 예.
0: 꽤잘 맞더라고요.
1: 많이
0: 예전엔
1: 올라왔어요.
0: 뭐 아주 그냥 눈물이 제가 나가지고
1: 엉망진창이었죠. 예.
0: 그만하세요 할 뻔했어요. 자, roast chicken, R-O-A-S-T.
1: Yes.
0: 이게 roast 자체가 구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1: 네.
0: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roast chicken, 음식으로서의 chicken은 원래 관사를 안 붙여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1: 예.
0: 하지만 그때는 어가 붙었는데 그럴 경우는 뭐 1회분, 뭐 1인분, 네, 그렇게
1: 아.
0: 하나 컨테이너에 들어서 나오는 음식은 또 가능도 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1: 그때 그럼 좀
0: 그렇습니다.
1: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roast chicken이라 그랬을까요?
0: Yes, yes. Alright. 자, 여기 지금 turn이 나왔어요.
1: 예.
0: turn. turn은 어느 쪽으로
1: 돌리는 건데.
0: 도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A 쪽에서 B 쪽으로 turn을 하면
1: 아.
0: 변하는 게 되는 겁니다. Okay?
1: 네.
0: So 나는 지금 roast chicken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인간에서 chicken.
1: Yes.
0: 이렇게 되는 건데, so 이 표현을 알면 좋습니다. turn into 무언.
1: Yeah.
0: 자, 이거 나중에 알아두세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into가 여러 쓰임이 있는데,
1: 네.
0: into 뒤에 보통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1: 오.
0: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결과물이 이거다.
1: Yeah.
0: So, 변해서 결과물이 roast chicken이다.
1: 네.
0: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1: 아하.
0: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예요. 그는 좀비로 변했어. 그러면,
1: 예.
0: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죠.
1: 네.
0: 어떻게 해요?
1: 과거인가요?
0: 그는 좀비로 변했다. 좀비는 하나로 셀수 있기 때문에 어 써야 돼요.
1: He turned

0: into a zombie.
1: 그렇죠. He turned into a zombie.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욕심 많은 거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욕심 많은 거. Selfish 말고 걔는 이기적인
0: 이기적인
1: 거고.
0: 거고 욕심 많은
1: G로
0: 거.
1: 시작하는데요.
0: 그죠?
1: Greedy.
0: 아, 예.
1: 그녀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어. 원래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었는데 막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저 그녀는 변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다.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0: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Oh, nice. So she turned into a greedy person. You see?
0: People로 할 뻔했어요.
1: 갑자기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So into 뒤에는 결과물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것도 좀비 아니라 zombie 좀 이따
0: Zombie.
1: 읽어주시고요. 낭독해 볼게요. He turned into a zombie.
0: He turned into a zombie.
1: She turned into a greedy
0: She
1: person.
0: turned into a greedy person.
1: Right. 자, 마무리 하나만 줘볼게요. 와, 나 정말 로스 치킨으로 변하고 있어. 앞부분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뭐 어떻게 한숨을 쉬었어요?
0: Gosh.
1: Gosh. Right? 이거는 감탄사 같은 거. 약간. 그래서, 어휴,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이거 제가 저번에 했음에도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 최근에 새로운 버전을 하나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바로 그게,
0: Oh
1: Oh
0: dear.
1: dear. Do you guys remember this?
0: Yeah.
1: Right? Oh dear. 이거가 Oh yeah야. 이런 뜻도 되지만,
0: 네.
1: 실제로 그냥 한숨 섞인 약간 Oh dear. 어휴.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느낌으로, 이거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1: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빗도 트레이닝 할게요.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유,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Alright. 자, 알로에 좀 발라.
0: Here, put on some aloe.
1: 그쵸. 아직은 약간 알로에 나올 뻔하죠.
0: 나올 뻔했어요.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2: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Here, put on some aloe.
1: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네, 자, 첫 번째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도전해볼게요.
0: 오케이, 오케이.
1: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후회한다는 느낌 살려주시고 막 멈춰도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걔한테, 그녀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어.
0: I shouldn't have called her.
1: 오, 좋아요. 이렇게
0: Yes.
1: 연기를 해야 더잘 들어옵니다. 자,
0: Hey.
1: 너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어.
0: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1: 그쵸? Oh,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자, 세 번째. 아휴, 너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0: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1: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I shouldn't have called her. You shouldn't have gone there.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자, 다음은요. Put on something.
0: Yeah.
1: 뭔가를 바르다. 동작 강조입니다. 알로에 좀 발라. 약간의 알로에를 발라라.

0: Put on some sunscreen. Put this on right now.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2: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1: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0: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no, my sunburn is peeling already.
3: 아구, 아구, 아구. You shouldn't have ignored my warning. Here, put on some aloe.
4: Oh gosh, I'm really turning into roast chicken.
3: Ooh,
4: oh,
3: yeah.
4: Ouch. Oh.
0: Yes. 오, 깔끔하게 마무리해봅니다.
3: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한국에 사는 건 멋져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iving in Korea is awesome.
0: Alright. Awesome 말고도요. 원하시는 멋진이라는 형용사 넣으시면 됩니다.
3: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패턴이었지만 put on something
3: 네.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선크림 발랐니? 너 선크림 발랐어?
3: 오.
0: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3: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쉬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영어 공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무언가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나 그때 뭘 해야 됐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 나 오늘 일찍 출근해야 됐었거든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실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무언가를 해야 했었다라는 그 당위를 얘기를 할 때는요, I had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have의 거가 바로 had거든요. 그래서 I had to 동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됐었습니다 라는 과거에 해야 됐었다 이 표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 살펴보기에 앞서서 문장 구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have to 혹은 need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have to 동사, 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과거의 시점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죠. 그러면 have가 그쵸? 바로 had로 바뀝니다. 그래서 I had to 동사. I had to 동사를 가지고 제가 과거에 무언가를 해야 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시점으로 얘기를 해서 아, 제가 그때 무언가를 해야 됐었거든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저요. 그때 야근을 해야 됐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야근을 하다 라는 거를요. work overtime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야근해야 돼요. 라고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바로 I have to 동사가 되니까 I have to work overtime이 될 거고 오늘 문장처럼 그렇죠. 저 과거에 야근을 해야 됐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처럼 I had to work overtime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과거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had to work overtime. 한 번만 더. 시작. I had to work overtime.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had to 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렇죠. had to 이렇게 하는 이유는 D와 T 소리가 연결이 되면요. D 소리가 살짝 사라지면서 had to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요, 병가를 냈어야 됐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병가를 내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병가를 내는 걸 제가 전화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call in sick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요 병가를 냈어야 됐어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I had to call in sick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d to call in sick. 한 번만 더. 시작. I had to call in sick. 아,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I had to call in sick.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저요, 그때 일이 바빠가지고 일찍 출근을 해야 됐었어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출근하는 거는요. go to work입니다. 그런데 일찍 출근할 때는요 뒤에 earl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had to go to work earl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제가 그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출근해야 됐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d to go to work early. 한 번만 더. 시작. I had to go to work early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일찍 출근을 해야 됐었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제가 그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됐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거짓말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li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lie는요 거짓말을 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 거짓말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우리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tell a white lie 이것이 바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 나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I had to tell a white lie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d to tell a white lie. 한 번만 더. 시작. I had to tell a white lie. 라고 얘기를 해서 white보다는 WH 사운드는 와 소리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과거에 뭐를 할 수밖에 없어서 뭘 해야 됐어요.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때 그렇죠. I had to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 had to work overtime. I had to work overtime. I had to call in sick. I had to call in sick. I had to go to work early. I had to go to work early. I had to tell a white lie.

0: had to tell a white lie.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요, 일찍 출근해야 됐었어요. I had to go to work early 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해서 어? 저 그때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뭘 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don't have to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don't를 그쵸? didn't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idn't have to 동사 이것이 바로 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는 과거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I didn't have to go to work early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저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didn't have to go to work early. 한 번만 더. 시작. I didn't have to go to work early.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로 얘기를 할 때. 그쵸. Don't need to. 동사. 이 표현을 과거로 얘기를 하면은. 그쵸. Didn't have to 혹은 didn't need to. 동사로 된다라는 거를 같이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현재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과거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럼 한 문장만 더 볼게요. 저 야근해야 됐었습니다. I had to work overtime로 배웠었거든요. 그럼 이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왜 야근을 하셨어야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유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Why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Why? Did you have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왜 그 행동을 했어야만 했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왜 야근을 해야 됐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did you have to work overtime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did you have to work overti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y did you have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왜 그 행동을 해야 됐었나요? 라는 질문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에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꼭 해야 됐었던 내용을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had to 동사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Welcome back to your 10-Minute Happiness.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자, 여러분과 함께 매일 10분 동안 한 문장을 가지고 행복감과 함께 자신감도 늘려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쭉 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즐겁게 한번 대화로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The Weekly Review is coming up. Don't go anywhere. I'll be right back.

빰빰빠람빰빰빰. 자, 미션 파스블 먼데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거, 너희 둘이 동업하는 걸 보게 되다니 정말 놀랄 일인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야, 원래 그 길이 끌리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놀랄 일이다, what a surpri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What a surprise to see you two, 너희 둘이. 물론 이때 you two 대신에 both of you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동업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working together. 그렇죠. What a surprise to see you two working together. 이때 물론 지각 동사니까 이거를 공식처럼 뒤에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원형이 나오면 감시하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업 시작해서 끝난 데까지 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ing를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What a surprise to see you two working together. 됐죠? 그랬더니 둘이 끌리는 거잖아, 그 길이. Opposites attract. Opposites attrac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발음만 주의하세요. 이거 opposite 이렇게 안 들리고 opposite. 거기다 s 붙었으니까 그 길이에서 opposites attract. 그다음에 화요일 표현. 내가 너를 모함했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해낸 거야? 그랬더니 나다 알고 있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get that idea? 궁금할 때, 그죠? Where did you get that idea that I set you up? Set은 세팅하다 할때 무엇인가를 차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너를 완전히 차려놓았다 해서 set someone up 하면은요, frame이란 단어를 쓰셔도 돼요. frame가 모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get that idea that I framed you?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구어체에서 set you u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반응은요, now. I know everything. 이렇게 이야기했죠? But I know, I know everything. 됐죠? 다 알고 있으니까 불어. Hey, you better come clean. 다 털어놓는 게 좋을걸? 자, 맨 마지막, Wednesday.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그랬더니, 열심히 이런 거나 알지. 자, 그러면 쭉 해왔다니까,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랬더니, 나 알아. I know you've been working hard. 열심히 일한 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ave been waiting. 발음만 리듬 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이어질게요. 목요일. 자, 그 다음에 목요일 가보겠습니다. 아니, 머리칼이 좀더 날려면, 예, 그래서, 예, 이 모발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면, 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 라고 했더니, 알다시피 모발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은, 어떤 종류가 하나면 kind 될 테고요. 어떤 종류의 음식들 이렇게 쓴다면은 kinds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살펴볼까요? 네,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for hair growth? As you know, hair is made up of protei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프로틴 됐고요. 자, 이 프로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샴푸에도 무슨 뭐 프로틴 샴푸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게 단백질 샴푸라는 거죠. 포인트는 그런 종류의 음식이 하나면 바로 what kind of food is helpful이고요.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음식들이 여러 가지라면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도 반응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바꿔서 쓰시면 돼요. What kinds of foods do I have to eat? Okay, to stop my hair growth. 아, hair loss. 예를 들면 내 모발을 잃어버리는 거. 내가 모발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라고 할 때도 그걸 쓰실 수 있는 거죠. What kinds of foods do I have to eat to stop my hair los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입니다. 이거 전혀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이것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보자고 했어요. 전혀 마음에 안 들다. 좋아하는 건 like. 싫어하는 거는 그렇죠. I don't like it. I don't like 이거면 this. 전혀니까 at all. I don't like this at all 하셔도 되지만 Hey, I don't like this at all. At all, at all, at all. 그 다음에 I don't do, I don't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Let's see, 한번 보자. If I can get a full, 그렇죠? 예, 만약에 전체를 다 받는 거면은 full이고요. 일부분만 받는 거면은 뭐 refund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If I can get a refund for this. 됐죠? 동사인 경우에 회사가 이거를 뭘 refund 해준다 할 때는 그렇죠, 바로 refund. 이건 환불해 주다는 뜻이고요. refund, 이러면 환불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연결됐고요. 마지막으로 토요일은

이런 내용이죠. 탐은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살아. 글로 이민 가서 사나 봐요. 그죠? 그랬더니, 아,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단짝이었는데. 그래서, Tom is living. 지금 사는 거죠. 어디에서요? In Croatia. Now. 크로아티아의 발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크로에이시아처럼 들려요. 크로에이시아. 잘못되면 아시아야? 크로에이시아. 예, 그래서 아시아를 아시아 혹은 에이시아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Tom's living in Croatia now. 그랬더니 친한 단짝이었다. We used to be best friends, good friends. 그렇죠? In high school.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어질 바로 어록도 궁금하시죠? 어디 가지 마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Today's quote. Today's quote. 자, 바로 오늘의 어록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 제가 가장 행복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듣다 보면 나한테 맞는 행복론이 딱딱, 그렇죠? 내 마음을 깊게 그렇게 감동시키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내용은요, 행복은 태도일 따름이다. 우리가 보통은 스스로를 이렇게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거나 약하게도 만들 수 있고, 동시에 행복하거나 강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비참하거나 약하게, 혹은 강하게, 혹은 행복하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똑같아요.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영어로 한번 가볼까요? Happiness is just an attitude. 바로 태도일 따름입니다. 그렇죠? We make ourselves, 그렇죠? We either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다 해서 either A or B고요. We either make ourselves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Miserable and weak. 힘들게 만들 수 있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or happy and strong 아니면 strong and happy 이렇게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바로 the amount of work 일하는 그 양은 is the same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분에 집중하고 어떤 기분을 더 많이 내면에서 만들 것인가가 나의 행복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자꾸만 조건을 달아서 1년 후에 뭘 하면 이렇게 나중으로 미룰 것이냐 행복은 미루지 마세요. Don't put off your happiness, right?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꼭 마음에 새겨주시고요. 주의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If you want to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여기 방문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고. 자,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0: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